더 강력한 하나님을 향한 그 믿음이 그들에게 충만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가 아버지이시다. 이런 견고한 그 믿음이 그들에게 있었기 때문에 그들에게는 충분히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는 그러한 상황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도들은 하나님께 감사하고 사도 바울은 그렇게 하나님께 감사하는 성도들을 보면서 그는 감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데살로니가 후서 안에는요 고난보다도 감사가 깊이 흘러가고 있는 내용으로 기록되고 있습니다. 저도 우리 성도들을 이렇게 볼 때에 하반기에 우리 성도들의 모든 삶에 감사의 이유가 넘쳐나기를 축복합니다. 가정마다 일터마다 때로는 여러분의 자녀들마다 내가 하고 있는 모든 일 속에 하나님께 감사할 이유가 풍성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러나 오늘 이 자리에 여러분 그 어떤 감사보다도 우리가 꼭 붙들어야 될 오늘 감사를 함께 소개합니다. 우리 자녀들, 우리 유초등부 어린이들, 청소년들 말씀을 메모할 수 있으면 꼭 메모하십시오. 아마 평생 잊지 못할 하나님 말씀이 될 것인데 이 감사는 잠깐 있다가 사라지는 휘발성의 감사가 아니라 이 감사는요 환경이 어려워도 그리고 또 누군가 우리를 힘들게 하는 그러한 상황이 있어도 빼앗을 수 없는 그러한 감사를 오늘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오늘 데살로니가 성도들에게 바로 이 감사가 있었단 말이에요. 자, 여러분들에게도 오늘 이 감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우리가 감사해야 될 이유 첫 번째 따라해 봅시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하셨습니다. 13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주께서 사랑하시는 형제들아, 우리가 항상 너희에게 관하여 마땅히 하나님께 감사할 것은 첫 번째, 하나님이 처음부터 너희를 택하사, 이렇게 말합니다. 처음부터 너희를 택하셨다 말합니다.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 지역에 있는 수많은 사람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너희를 택하셨다, 너희에게 믿음을 주셨고 구원에 이르게 하신 것에 대하여 그는 감사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살아가면서요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선택이잖아요. 우리는 선택의 연속에 살고 있습니다. 아마 아침에 오늘 무슨 옷을 입을까 선택하셨을 거예요. 오늘 예배 자리에 와서 내가 어디 앉을까 선택합니다. 우리 찬양팀 오늘 너무 잘하셨는데 어떤 찬양을 하나님께 올려드릴까 선택하는 겁니다. 우리 청소년들, 내가 어떤 대학에 지나갈 것이고 어떤 전공을 할 것인가 고민하고 선택을 합니다. 우리 청년들 어때요? 어떤 직장에 갈 것이며 어떤 배우자를 만나 가정을 이룰 것인지 기도하며 선택을 합니다. 근데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하나님의 사람에게는요, 이게 우리의 선택보다 더 크고 놀라운 선택이 있다는 것. 이것은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하셨다는 사실입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먼저 하나님을 찾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찾으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붙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붙들어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에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의 자녀로 불러주신 줄로 믿습니다. 비교 종교학이라고 하는 그러한 학문이 있어요. 기독교와 다른 종교의 차이가 무엇인지를 분석하여 기독교의 탁월성을 알리는 학문이 비교 종교학입니다. 그런데 그 책에 보니까요, 세상의 많은 종교들은 공통점이 뭐냐 하면 인간이 바로 신을 찾아가려고 애쓴다는 거예요. 고행을 합니다. 수행을 합니다. 그리고는 도덕적으로 어떻게 착한 일, 선한 일을 쌓으면 신적인 존재에게 더 가까이 갈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이 세상의 공통점인 그러한 종교입니다. 그러나 우리 여러분 기독교의 복음은 완전히 다른 방향입니다. 인간이 하나님을 찾아 올라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인간을 만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줄로 믿습니다. 죄인 된 우리에게 찾아오셨고요. 오늘 우리에게 친구로 우리에게 되어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고 우리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대신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하나님은 우리 안에 계시고 그리고 우리와 함께 하시며 오늘 이 자리에 예배가

가운데에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복음입니다. 수많은 사람 가운데에 오늘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우리를 선택하셨다는 사실입니다. 저는 아버님이 목사님이시기 때문에 어릴 때부터 교회는 제 삶의 자연스러운 공간이었습니다. 교회라고 하는 것은. 그래서 주일이 되면 교회 가는 건 당연하고 그리고 예배드리는 것 당연하고 그리고 기도하는 것은 굉장히 당연했습니다. 한동안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나는 부모님 때문에 교회에 다니게 되었구나. 우리 아버님이 목사님이시니까 내가 예수 믿게 되었다 생각했습니다. 우리 집안은 다 예수 믿으니까 나는 자연스럽게 신앙인이 되었구나라고 생각한 거예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믿음을 갖게 되면서 중요한 사실을 깨닫게 된 거예요. 뭘까요? 내가 우연히 교회 안에 들어와 믿음의 사람이 된 것이 아니었습니다. 부모님이 믿으니까 내가 믿은 게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돌아보니 하나님께서 먼저 나를 알고 계셨고 그리고 나를 주목하고 계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사람의 눈에 볼 때는 아이 목회자 가정에 태어났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신앙생활 한 것처럼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눈으로 볼 때에 그것은 결코 우연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이고 하나님의 계획이었고 하나님께서 오래전부터 준비해 놓으신 은혜의 길이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우리는 하나님께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읽어봅시다. 시작. 네가 세상에 태어나기도 전부터 나는 너를 주목하고 있었다. 창세 전부터 내가 너를 내 마음에 품고 있었다. 나의 때에 나의 방법으로 내가 너를 불렀다. 너는 우연히 믿음 안에 들어온 사람이 아니라 나의 선택의 대상이다. 할렐루야. 자 보세요. 좀 쉽게 설명해 볼까요? 만약에 하나님께서 전 세계의 사람들을 다 불러 모아놓고요. 여기에 유능한 사람, 때로는 외모로 뛰어난 사람, 때로는 배경 좋은 사람, 이 좋은 사람들로 순서대로 쫙 그렇게 줄을 세운다면 그중에 여러분 상위 만약에 그 줄 세워가지고 상위 몇 프로만 내가 선택했다. 예? 그렇게 한다면 여러분 이 자리에 있을 사람 있을까요? 이 자리에 들 사람이 있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선택은 우리의 조건에서 시작되지 않습니다. 우리의 외모나 실력이나 능력이나 어떤 우리 어떤 배경, 자격 때문에 우리를 부른 것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나의 어떠함의 형편보다도 우리를 사랑하셨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불러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이 자리에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것 크신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따라서 여러분 성경에서 말하는 가장 축복된 복은요 하나님께 선택받은 그러한 복입니다. 아무 자격이 없는 오늘 우리를 하나님 백성 삼으시고 자녀로 불러주셨습니다. 이 은혜를 붙들고 감사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번 따라해 봅시다. 읽어봅시다. 시작.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선택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우리 어린 친구들 그리고 우리 청소년 청년들 결코 이 메시지를 잊어버리면 안 돼요. 하나님이 나를 선택해 주셨다. 자, 두 번째 오늘 여기 사도 바울이 감사할 것 감사한 이유는요. 따라해 봅시다. 성령으로 거룩하게 하셨습니다. 13절 말씀 하반절을 보시면은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께 감사할 것은 하나님이 처음부터 너희를 택하사 하자. 두 번째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과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선택하여 부르셨을 뿐만 아니라 성령으로 우리를 거룩하게 하셨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거룩하게 하셨다는 말은 우리를 깨끗하게 하셨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죄인인 우리를 여기에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죄인인 우리는 그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우리는 누구도 설 수가 없는 자입니다. 하나님을 만날 수도 없는 자이고 우리 너무나 추하고 더러운 자인데 어떻게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우리가 그분과 함께 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그 죄를
깨끗하게 씻어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거룩한 존재가 된 것이고 오늘 이 자리에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자, 그리고 놀라운 것은 거룩하게 된 오늘 우리에게 더 큰 은혜가 뭐냐 하면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와

아무 문제가 없을 그 음식도 냉장고 바깥으로 그렇게 벗어나면, 냉장고 바깥으로 나가면 부패해집니다. 겉으로는 멀쩡해 보여요. 하지만 이미 점점점 상해가고 있는 거잖아요. 우리가 바로 그런 존재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안에 있을 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 안에 있을 때는 은혜가 있고 질서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인간이 하나님을 떠나면 그때부터 우리의 영혼은 병들기 시작하는 거예요. 마음이 부패해지고, 그리고 타락한 모습들, 그리고 내 생각과 내 마음이 어두워지게 되는 겁니다. 세계적인 신학자 폴 딜리헨은요, 존재의 용기라고 하는 이 책에 현대인들의 그 내면에 드리워진 어둠의 그림자가 있다고 말합니다. 오늘 우리 모두가 다 현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어둠의 그림자가 있다는 거예요. 사람들은 지식이 있어요. 공부도 많이 했습니다. 기술도 있어요. 또 이전보다 더 편하게 우리가 살고 있잖아요. 풍요롭게. 그러나 그 마음 깊은 곳에 쉽게 드러내지 못하는 세 가지의 아픔이 있다는 겁니다. 그 첫 번째가 뭐냐면 공허함입니다. 공허감. 공허감. 여러분 경험한 적 있나요? 아, 많은 것을 가진 것 같은데도 한쪽에는 허전해요. 뭔가 채워도 채워도 여전히 채워지지 않는 빈자리가 있는 공허감이 있다는 거예요. 또 하나는요, 죄책감이 있다는 겁니다. 겉으로 나름대로는요, 의롭게 그렇게 살아가는 것 같고 도덕적으로 산 것 같은데 마음 깊은 곳에 지울 수 없는 그런 죄의식이 있다는 거예요. 또 하나는요, 공포감입니다. 공포감. 이거는요, 내 일을 알 수가 없고, 그리고 인생의 끝을 알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마음 깊은 곳에 두려움이 찾아요. 죽음에 대한 두려움도 있고 질병에 대한 두려움이 있는 거예요. 내 일을 알 수 없기 때문에. 그런데 여러분, 이러한 모든 문제는요, 어떤 돈으로도 해결할 수 없고 과학으로도 해결할 수 없고 또 어떤 쾌락으로도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없는 공허함, 죄책감, 공포감. 해결할 수 없어요. 그러나 오직 성령께서 우리 안에 들어오실 때에 우리를 새롭게 변화시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씀에 그런즉 누구든지 따라해 봅시다.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자,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라고 말씀합니다. 예전에 우리는요, 하나님을 떠나 여기에 부패하고 타락한 존재였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성령께서 우리 안에 거하시면서 우리는 다시 시작할 수 있는 사람이 되었다라고 말합니다. 죄를 지었던 사람도 다시 시작할 수 있고, 때로는 관계에 실패했던 사람도 다시 일어날 수 있고, 때로는 넘어졌던 사람도, 때로는 병들고 지친 사람도 예수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에게 오늘 예배드린 여러분에게 질문을 드립니다. 여러분은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하셨습니까? 그렇다면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계신 줄로 믿습니다. 그분은 우리를 떠나지 아니하시고 결코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책임져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은혜를 오늘 여러분 감사 제목으로 올려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한번 따라해 봅시다. 앞에 화면을 보시고 읽어볼까요? 자, 따라해 봅시다. 우리를 성령으로 거룩하게 하시고 함께 하시니 감사합니다. 네, 성령으로 거룩하게 하시고, 그리고 내 안에 그 하나님이 함께 하심에 감사하는. 자, 마지막으로 세 번째, 우리가 감사해야 될 이유, 진리를 믿음으로 구원받게 하셨습니다. 13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시면, 하나님께 감사할 것은 하나님이 처음부터 우리를 택하셨다. 두 번째, 성령에 거룩하게 하심과 세 번째로 진리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게 하셨다 말합니다. 무엇을 믿음으로? 진리를 믿음으로. 믿어지는 복이 굉장한 은혜와 굉장한 감사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장 참 주신 은혜

있다면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 계시다는 사실이 믿어지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성경이요 하나님의 말씀이란 사실이 믿어지는 거 큰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얼마나 여러분 큰 은혜인지 몰라요. 이것을 믿어지지 않으냐면 여러분 교회를 다녀도 종교 생활에 불과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 믿음을 하나님이 주시면은요 말씀이 들려지고 깨달아지고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명확하게 알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받은 이 구원은 우리가 노력해서 얻은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신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 진리를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받은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안에 여러분 믿음이 있다는 것은 놀라운 감사 제목입니다. 믿음이 있다는 것은. 자, 구약의 민수기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하나님께 불순종하다가 징계를 받습니다. 하나님께서 광야에 불뱀을 보내가지고요 그 불순종한 그들을 물게 하셨습니다. 백성들은 고통 가운데 죽어갑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징계 가운데에서도 살 길을 열어주셨잖아요. 어떻게 하셨습니까? 방법이 뭐예요? 장대 위에 놋뱀을 만들어서 이걸 바라보게 하셨단 말이에요. 하나님은 복잡한 일을 우리에게 말씀하지 않았어요. 각 개인마다 놋뱀을 만들라도 하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해요? 그저 저 하나 세운 저 놋뱀 쳐다보기만 하면 산다. 예. 믿음으로 바라보라. 그렇게 말씀을 하셨단 말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믿고 바라보는 사람은 살았어요. 장대에 높이 들린 이 놋뱀은 장차 십자가에 달려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실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주는 그림자입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말씀합니다. 십자가에 달린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라. 그를 믿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말씀합니다. 믿음으로 바라보는 자는 살지만은 끝까지 믿지 않고 바라보지 않는 자는 영원히 죽는 겁니다.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십자가는 모든 사람 앞에 세워졌습니다. 모두가 그 십자가를 믿음으로 바라보는 것은 아닙니다. 오늘 여기에 그래서 믿어진다는 것은 큰 은혜이고 감사해요. 믿어진다는 것은. 이번에 우리 수련회 청소년들, 여름, 우리 주일학교 여름성경학교 수련회, 단기성경. 같이 기도하고, 말씀을 듣고, 그런 가운데에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이 나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대신 죽으셨다는 사실, 그 하나님이 믿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나를 구원하셨던 사실이 믿어진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여러분 만약에요 내가 이거 믿어지지 않는 상황 가운데 어떻게 여러분 평생 말씀을 전할 수 있겠어요? 내가 못 믿는데 어떻게 믿으라고 권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저는 이 복음이요 확실하게 믿어지기 때문에 더 담대하게, 더 설레는 마음으로 전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에게 한번 질문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신다. 나를 사랑하신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십니까? 예수님께서 나의 죄를 위하여 대신 십자가에 돌아가셨다는 사실이 믿으십니까?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사실이 믿어지십니까? 여러분 오늘 아멘 하신 분은 2026년 하반기에 가장 보석같이 빛나는 믿음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따라해 봅시다. 진리를 믿음으로 구원받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네, 진리를 믿음으로 진리를 믿게 됨으로 구원받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도 바울은 환난과 핍박 가운데 있는 대중과 성도들에게 하나님께 감사할 이유를 이야기합니다. 그 이유가 첫 번째로 하나님께서 선택하셨기 때문에 감사하다 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외모나 실력이나 능력이나 조건을 보시고

0: 부르시고 우리를 부른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어떠함과 상관없이 우리를 사랑하셨고 수많은 사랑 가운데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선택해 주셨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먼저 선택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먼저 아시고 붙들어 주셨습니다. 또한 두 번째로 성령으로 우리를 거룩하게 하셨기 때문에 감사합니다. 우리는 죄로 인하여서 하나님께 더 이상 가까이 갈 수 없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보혈로 깨끗하게 용서함 받은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성령이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새로운 사람으로 변화된 것입니다. 세 번째로 진리를 바로 믿음으로 구원받게 되었다는 사실에 우리가 감사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사실이 믿어지고 이 성경이 하나님 말씀이라는 사실이 믿어지고 예수의 십자가의 그 보혈로 내가 구원받았다는 이 사실이 믿어지는 것, 큰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1: 라디오 강단 지금까지 창원 왕성교회 양충만 목사님의 설교 말씀으로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들으시고 신앙생활에 도움받기 원하시는 분은 지역번호 055-283-0191번, 283국에 191번 창원 왕성교회나 지역번호 055-269-9810번 창원 극동방송으로 전화주시기 바랍니다.
2: 극동방송 창사 70주년을 맞아 청취자 수기 공모전이 열립니다. 생각해보면 우리 곁에는 극동방송과 함께했던 참 많은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힘들었던 어느 날 들려온 찬양 한 곡, 포기하고 싶던 순간 들려온 말씀 한 구절, 라디오를 켜고 함께 드렸던 기도, 그리고 그 시간 속에서 경험했던 하나님의 은혜까지. 어쩌면 나에게는 평범한 이야기일 수 있지만 그 간증이 누군가에게는 다시 일어설 힘이 될 수 있습니다. 극동방송 창사 70주년 기념 청취자 수기 공모전에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극동방송을 통해 받은 은혜와 감사, 그리고 하나님께서 베풀어주신 놀라운 이야기들을 마음껏 나눠주세요. 수상작은 70주년 기념 수기집 단행본으로 출간되는 특별한 기회와 함께 최신 스마트폰, 태블릿 PC 등 다양한 선물도 준비되어 있습니다. 접수는 7월 24일까지이며 분량은 A4 용지 2장 내외로 이메일과 우편 접수가 가능합니다. 단문 50원의 유료 문자 샵 1069번, 우물정 1069번으로 수기라고 문자 주시면 자세한 내용을 안내해드립니다. 70년 동안 전파를 타고 흘러온 하나님의 은혜, 이제 여러분의 이야기가 또 다른 누군가에게 믿음의 씨앗이 되기를 기대합니다.

사랑하는 우리는 쥐어린이 친구들 안녕하세요. 한국 어린이전도협회 이선영 전도사예요. 친구들, 극동방송 2016 썸머 스페셜 중에 맞는 첫 번째 주일이에요. 어제 토요일부터 우리는 쥐어린이 친구들도 2016 썸머 스페셜로 함께하고 있어요. 썸머 스페셜 기간 우리는 하나님을 높이는 더 많은 찬양을 듣고 함께 부르며 하나님을 더 많이 사랑하고 뜨겁게 찬양하고 있어요. 아쉽지만 우리가 귀 기울여 재밌게 듣고 있던 우주어 미션 스토리는 썸머 스페셜이 마치면 새로운 이야기로 친구들과 만나게 될 거예요. 어떤 이야기일지 궁금하지요?

새로운 우주와 미션 스토리 이야기를 기대해 주세요. 전도사님은 교회마다 여름 성경학교를 준비하는 소식을 듣고 있어요. 여름에 하나님을 더 많이 알아가고 친구들과 선생님과 더 친해지는 여름 성경학교가 있다는 것은 참 좋은 것 같아요. 전도사님도 어렸을 때 성경학교를 정말 기대하며 기다렸었거든요. 정말 재밌고 신났던 기억이 있어요. 즐겁게 여름을 보내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특별한 방법. 바로 여름 성경학교에 모두 출석하는 우리는 쥐어린이 친구들이 되기를 바랄게요. 오늘 첫 곡으로 한국어린이전도협회 나눠요 찬양을 함께 들으며 우리는 쥐어린이 힘차게 시작합니다.

오늘 첫 곡으로 나눠요 찬양을 듣고 왔어요. 우리는 주여린이 방송으로 도착한 사연 하나를 소개하려고 해요. 7184번님께서 보내주신 사연인데요. 잘 들어보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5학년입니다. 여름 성경학교가 기다려져요. 친구들이 많이 와서 같이 찬양하고 예수님을 알게 되면 좋겠습니다. 선생님과 전도사님도 힘내세요. 우와! 여러분, 5학년인 7184번 친구는 여름 성경학교를 기대하고 있다고 말해주었어요. 뿐만 아니라 다른 친구들도 많이 참석해서 여름 성경학교를 통해 찬양하고 예수님을 알게 되면 좋겠다고 말해주었지요. 와, 여름 성경학교를 통해 나만 예수님을 더 깊이 아는 것이 아니라 더 많은 친구가 여름 성경학교에 참석하고 예수님을 알게 되기를 바라는 마음은 참 귀하고 아름다운 마음이지요. 우리 7184번 친구의 사연을 듣고 하나님도 정말 기뻐하셨을 거예요. 그리고 우리 7184번 친구는 여름 성경학교를 준비하고 진행하는 선생님들과 전도사님에게 힘내라고 응원의 마음도 남겨주었어요. 맞아요, 친구들. 우리는 즐겁게 참석하는 여름 성경학교이지만 선생님, 전도사님, 목사님들이 행복한 여름 성경학교가 되도록 많은 수고를 하고 계신답니다. 우리 친구들도 7184번 친구처럼 여름 성경학교를 기대하는 마음으로 기도하며 준비해보세요. 또한 많은 친구가 참석하여 예수님을 만나도록 친구들도 여름 성경학교에 초대해주세요. 그리고 성경학교를 위해 수고하시는 선생님들과 어른들을 위해서도 기도하며 감사한 마음을 전해보세요. 친구들의 기도와 사랑으로 더 풍성한 여름 성경학교를 보낼 수 있을 거예요. 친구들, 예수님 만나고 우리의 믿음이 자라고 사랑을 나누는 특별한 여름 성경학교가 되기를 기대하는 마음으로 첫 곡으로 들었던 나눠요 찬양을 다시 한번 불러볼까요? 이 시간 함께 찬양하는 악보를 받기 원하는 친구들은 샵 1069 우물정 1069 단문 50번의 유료 문자로 지금 악보라고 적어 보내주세요.

0: 친구들이 악보를 보며 함께 찬양할 수 있도록 찬양악보를 보내줄게요.
1: 극동방송 재난방송입니다. 무더위가 지속되면서 물놀이 중 안전사고 위험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하천, 계곡, 해수욕장, 해변 등에서 물놀이 시 반드시 구명조끼 착용, 어린이는 보호자와 함께하기, 음주후 입수금지, 비가 많이 올 경우 물 밖으로 대피, 사고 발생 시 주의에 알리고 즉시 119 신고 등 기본 안전수칙을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학교 및 가정에서는 학생들이 안전하게 물놀이를 할 수 있도록 사전에 행동 요령을 지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행정안전부에서 알려드렸습니다. 계속해서 정규 방송 이어집니다. FM

0: 시원하게 서머 스페셜.
1: 여러분께서는 지금 2016 서머 스페셜로 함께하는 극동방송 우리는 쥐어린이를 듣고 계십니다. 친구들, 나노여와 대한예수교 장로의 총회에 신나는 성경학교로 찬양을 듣고 왔는데요. 계속해서 신나게 찬양할까요? 이번에 함께 들을 찬양은 파이디온 선교회의 성경 속으로 여행을 떠나요. 극동방송 어린이 합창단의 영어 찬양으로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옹기장의 키즈의 주만 따라가요. 이렇게 이어서 듣겠습니다.

친구들, 2016 썸머 스페셜로 함께하는 우리는 쥐어리니 주일 방송을 벌써 마칠 시간이 되었어요. 오늘 즐겁게 하나님을 찬양했던 것을 기억하며 한 주도 뜨겁게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행복한 한 주를 보내기를 바래요. 전도사님은 토요일 이 시간에 우리는 쥐어리니 친구들을 만나러 올게요. 오늘 방송을 들으며 함께 나누고 싶은 이야기가 있는 친구들은 샵 1069 우물정 1069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로 사연을 보내주세요. 추첨을 통해 선물을 보내주도록 할게요. 그럼 오늘 마지막 찬양 한국 어린이 전도협회 힘을 내 함께 들으며 인사해요. 우리는 쥐어리니 지금까지 제작의 이하영 진행의 저는 이선영 전도사였습니다. 지금 극동방송을 듣게 하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지금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AI는 무엇이든 척척 만들잖아요. 그런데 AI가 되살릴 수 없는 소리도 있대요. 사라지면 다시 살릴 수 없는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2026년 극동방송 주제 선고입니다. FM 98.1 MHz, 진주 FM 92.5 MHz, 대한민국 선교 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DD 극동방송에서 10시를 알려드립니다.

0: 늘 푸른 초장 늘 푸른 초장 매주 주일 이 시간은 마산 제1교회 신동진 목사님의 설교 말씀 보내드립니다. 오늘은 고린도전서 4장 7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을 본문으로 자랑에서 감사로 라는 제목의 말씀 전하십니다. 은혜의 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1: 맥추절은 단순히 무엇을 가지고 와서 하나님 앞에 어떻게 제사하느냐에 진정한 의미가 있는 게 아닙니다. 오늘 맥추절에 대해서 구약의 말씀, 레위기 말씀이나 저 신명기 말씀 말고 오늘 이 본문의 말씀으로 함께 나누기를 원하는 것은 이 맥추 감사의 제사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그 근본적인 마음, 그들이 살아가는 삶의 세계에 대해서 함께 나누기를 원하기 때문입니다. 한번 돌아보십시오. 맥추절, 1년 중에 첫 수확을 거두어들여서 하나님께 그것을 가져와서 드리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마음, 그들의 마음은 과연 어떤 것이었을까요? 그들의 마음은 결코 하나님 하나님 보십시오, 내가 1등 농사꾼이 되어져서 이렇게 귀한 것을 거두어 여기 가져왔습니다 하는 자랑의 마음은 결코 아니었을 겁니다. 단연코 뭐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그 첫 번째 수확물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와 하나님 앞에 제사하는 그 백성들의 마음은 하나님,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것이 모두 내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는 신앙의 고백이었습니다. 바로 그 신앙의 고백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 드려야 될 감사라는 것입니다. 감사하지 않습니다. 감사해보자고, 매일 써보기까지 하자고 사람들이 말하지만 사실 사람들은 감사하지 않습니다. 이웃지간에 대한민국의 사람들이 이웃지간에 참 정이 많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그렇습니까? 여러분, 우리 주변에 돌아보니까 어느새 이웃지간에 나누는 감사, 그 감사들, 그 감사의 제목들이 사라져버렸습니다. 감사를 나누기보다는 뭐합니까? 아주 사소한 여러 가지 이유들, 자꾸 애들이 뛰어다닌데 위에서 세상에 그것 가지고 사람이 죽어요. 사소한 여러 가지 이유들로 인해 다툼이 일어납니다. 보십시오. 자녀 세대가 저 어른 세대를 향해 감사하지 않습니다. 어른을 공경하는 사회, 어른들에게 늘 감사의 마음으로 살아가는 그런 사회라고 대한민국을 칭찬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요, 한국 사회에 골치 아픈 골치 덩어리가 있었어요. 지역 간에 나누어진 갈등, 이게 아주 골치 아픈 문제, 사회적인 문제였는데 지금은요 그보다 더 심한 문제가 있습니다. 바로 세대 간의 갈등입니다. 자녀의 세대가 더 이상 어른 세대를 향해 감사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분노하고 적개심이 가득합니다. 가족끼리는 어떻습니까? 가족지간에 부모가 자녀의 삶에 대하여 별 감사하지 않습니다. 자녀들은요, 부모들을 향한 감사를 잊어버렸습니다. 어머니,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는 말을 들어본 지가 얼마나 오래되셨어요? 이런 시대를 사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아주 전혀 다른 도전이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도전하고 있는 것이 있습니까? 있습니다.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그럽니다. 우리들아, 범사에 감사하라. 적극적으로 어느 때, 어느 기간 동안 감사를 다시 생각해.

생각해보라 말씀하기보다는 그렇게 말씀하세요. 그렇게 도전하세요. 범사에 언제나 어느 때나 항상 감사하라 말씀이 우리에게 도전하는 그 도전을 받으며 살아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떻습니까? 말씀의 도전 앞에 살아가는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은 과연 어떻습니까? 여러분 감사하고 있습니까? 세상은 그럽니다. 감사하면 인생이 달라지게 된다고요. 그래서 일부러 고의적으로 감사해보라 그러면 인생이 바뀔 거다 그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감사는 감사가 바로 한 사람의 삶의 태도를 바꾼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실 그렇습니다. 여러분 불평과 불만과 비난의 말을 쏟아 내 입으로 쏟아 붓는 것 말고 그것을 쏟아 부을 때 내 뇌의 상태하고 내 입에 감사라는 말을 뱉을 때 감사합니다. 언제나 무엇으로나 내가 감사합니다 라는 말을 내뱉을 때 뇌의 작용은 완전히 다릅니다. 감사라는 말을 뱉는 순간 우리의 뇌 속에는 부정적인 생각을 일으키는 뇌의 회로가 작동을 딱 멈춥니다. 오히려 아주 긍정적인 뇌의 회로가 우리 안에 작동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억지로라도 감사해보라고 세상은 세상의 사람들에게 조언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여러분? 그게 감사가 억지로 됩니까? 여러분, 억지로 감사가 되던가요? 억지로 만들어내는 감사. 사실은 그건 감사가 아닙니다. 그런 감사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억지로 하는 감사, 이건 존재할 수가 없습니다. 감사의 표현이라는 것은요, 내가 감사할 만한 일을 만나게 되었을 때 우리의 속에서 자연스럽게 나타나는 감정의 상태예요. 그걸 말로 표현하는 거예요. 참 감사하다. 그런 것이기 때문에 사실은 억지로 안 되는 겁니다. 그리고 감사하면 인생이 달라진다고요? 그럴지는 모르겠는데 진짜 감사는요, 달라진 인생이 감사할 수 있는 겁니다. 감사하면 인생이 달라지는 것이 아니라 달라진 인생이 감사하는 거예요. 인생이 달라져야 감사할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변화된 인생이 필요합니다. 우리에게. 우리의 삶의 모든 것에 기꺼이 감사하며 살아가기 위해서라도 우리에게 변화된 인생이 필요합니다. 달라진 인생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 가운데 내 속에서부터 내 모든 삶의 모든 상황에 내가 감사하며 살게 될 때 그 삶의 현장에는 항상 기쁨이 가득해요. 억지로 말고요. 내가 내 마음에서부터 정말 하나님 앞에 감사해서 감사합니다 고백할 때 그 사람의 마음의 상태나 그 사람의 삶의 모습을 보십시오. 그 사람의 삶의 모습에는 기쁨이 있어요. 만상을 찌푸리고 죽을 것 같은 아주 통렬한 심정으로 감사합니다 하는 사람 있습니까? 그냥 기뻐요. 즐거워요. 남들이 볼 때 아주 작고 사소한 것이라도 그 사람은 그것이 기쁘고 즐거워요. 그래서 감사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변화된 인생이 필요합니다. 달라진 인생이 필요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앞에서 주의 말씀 붙잡고 우리 안에 있는 신앙 가지고 참으로 완전히 변화된 달라진 인생, 변화된 삶 살아가는 그런 성도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사는 어디서 나옵니까? 감사는 그 한 사람의 세계관에서 나옵니다. 그 사람이 가진 세계관이 지금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것들을 대하는 태도를 결정짓습니다. 예를 들면 자기중심적인 세계관이 있습니다. 자기중심적인 세계관, 이건 아주 전형적인 이 세상의 세계관입니다. 그 세계관, 자기중심적인 세계관, 세상의 세계관은 자기가 지금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 내 주머니 안에 있는 돈, 내 계좌에 쌓여가는 돈, 내가 굴리는 자동차, 내가 소유한 모든 부동산,

얻게 된 모든 권력과 명예, 심지어 내가 얻은 내 남편, 내 아내, 내 자녀들까지 내가 가진 모든 것들에 대하여 자기에게 소유권이 있는 줄 압니다. 자기 중심적인 세계관, 그 세계관을 가진 사람은 자기가 가진 모든 것들에 대해 자신의 소유권을 주장합니다. 다 내 것이다. 전부 내 것이다. 다 내 것이었으면 좋겠다. 전부 내 것이 되기를 바란다 하는 마음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전부 내 것이라 여기며 살 때 그 사람 속에 절대적으로 만족이라는 것은 없습니다. 그래서 근본적으로 그래요. 근본적으로 다 내 것이라고 여기는 자기 중심적인 세계관으로 사는 인생은 절대 감사하지 못합니다. 결코 감사할 수 없습니다. 만족이 없는데 무엇으로 감사하겠습니까? 내가 잘 되는 것, 내가 잘 된 것, 그건 아주 당연한 거예요. 나에게 좋은 것, 내게 좋은 것, 그건 아주 마땅한 겁니다. 그래서 어떡합니까? 그래서 자랑합니다. 그런데 정반대로 내게 좋지 않은 것, 내게 뭔가 잘못된 것, 내게 못된 것들은 어떻습니까? 다 틀린 거예요. 다 잘못된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불평하고 불만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적인 세계관으로 살아가는 사람들, 그 사람들은 감사보다는 자랑하거나 불만하는 것으로 살아갑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와 같은 세계관의 삶에 정반대된, 완전히 반대된 세계가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가 사는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우리가 가진 성경적인 세계관, 기독교적인 세계관입니다. 이 세계는 언제 시작됩니까? 이 세계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 주 예수님이 내 삶의 그리스도가 되십니다 라는 믿음을 고백하기 시작할 때 이 세계는 시작됩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순간 우리 안에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우리의 삶을 짓누르고 있던 철저하게 세상에 붙들려서 세상 권세의 종노릇하며 세상의 세계에 갇혀 살아가도록 만들었던 모든 죄악의 권세가 일시에 우리가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하게 될 때 그 모든 죄악의 권세가 우리의 삶에서 완벽하게 무너지게 됩니다. 그 죄악의 권세가 무너질 때 우리 속에 우리를 붙잡고 있던 우리가 살아가던 모든 세상의 세계는 완전히 파괴되어버립니다. 그때 우리 안에 새로운 주인이 생깁니다. 그때 우리 안에 새로운 고백이 생깁니다. 예수께서 주인이 된 세계, 예수를 주인으로 고백하는 예수 나의 주를 노래 부르며 살아가는 그런 세계가 그때부터 시작되어집니다. 그때 우리는 고백합니다. 이 천지와 만물의 창조주가 되신 하나님께 우리가 함께 고백하기를 내 인생의 전부, 내 삶의 모든 것들의 참된 주인은 하나님 당신밖에는 없습니다 라고 고백합니다. 그래서 전부 주님의 것입니다. 처음부터 내 것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다 주님이 주신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그가 가진 아주 작은 것 하나까지, 그 사소한 것 하나 붙들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이것이 주님의 것이었습니다. 이것이 주님께서 내게 주신 것입니다. 주님, 모든 것이 다 주님의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내가 오늘 가지고 누리며 사니 주여 감사합니다. 그런 감사가 그들의 삶을 통해서 터져 나오게 되는 겁니다. 다 주님의 것이, 주님의 것이니, 다 전부 주님이 주신 것이니, 내가 가진 것, 작은 것 하나까지 붙잡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또 감사하는 겁니다. 바로 여기서 이와 같은 신앙의 고백, 이와 같은 신앙의 권면이 나타나게 되는 겁니다. 오늘 본문 7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고린도전서 4장 7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게 있는 것 중에 받지 아니한 것이 무엇이냐?

내가 받았은 즉 어찌하여 받지 아니한 것 같이 자랑하느냐. 고린도 교회 성도들 향한 사도 바울의 이 권면은 사도 바울이 자신의 삶을 통해 드러내고 나타내는 신앙의

7월 둘째 주일 아침에 교회 가는 길입니다. 요즘은 하루의 시작부터 공기가 무겁게 느껴집니다. 밤새 에어컨을 켜고 잤는데도 몸이 개운하지 않고 아침을 준비하는 손길도 평소보다 조금 느려지는 때입니다. 여름이 깊어질수록 생활의 리듬도 쉽게 틀어집니다. 늦게 자고 대충 먹고 해야 할 일을 뒤로 미루다 보면 마음까지 조금씩 느슨해질 때가 있죠. 그런데 주일 아침은 우리에게 다시 박자를 맞춰주는 시간 같습니다. 한 주 동안 어긋났던 마음의 리듬을 예배 앞에서 다시 고르고 놓쳤던 감사와 기쁨을 찬양 안에서 다시 떠올리게 됩니다. 오늘은 긴 말보다 찬양의 흐름 안에서 여름 아침을 천천히 지나가 보겠습니다. 첫 순서로 두 곡 이어드립니다. 나의 기쁨, 나의 소망 되시며 그리고 빈들의 마른 풀같이입니다.

공영방송 재난방송입니다. 2026년 7월 12일 11시 강원, 강릉 평지, 경기, 광주, 경남, 함양 중부, 거창 남부, 경북, 상주, 대전, 전북, 고창, 완주, 익산, 정읍, 충남, 공주, 논산, 서천, 보령, 도서제외, 지역의 폭염경보 발효. 가장 더운 시간에는 야외활동 삼가기 외출할 때에는 가벼운 옷차림, 양산 사용하기 물을 충분히 마시기 이웃 안전 살피기 행정안전부에서 알려드렸습니다. 계속해서 정규방송 이어집니다.

0: 나의 기쁨, 나의 소망 되시며 찬양 듣고 오셨습니다. 여름에는 몸도 마음도 쉽게 늘어집니다. 계획했던 일들이 자꾸 밀리고 평소라면 웃고 넘길 일에도 괜히 예민해질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계절에는 거창한 결심보다 작은 리듬을 지키는 일이 더 중요하게 느껴집니다. 아침에 물 한 잔 마시는 것, 가족과 짧게 인사하는 것, 예배 시간에 늦지 않으려고 조금 일찍 움직이는 것, 그런 작고 평범한 일들이 하루를 무너지지 않게 붙잡아줍니다. 믿음의 생활도 비슷합니다. 늘 뜨겁고 선명한 고백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어떤 주간은 기도도 짧고 말씀도 잘 들어오지 않고 찬양을 들어도 마음이 금방 따라오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그렇다고 그 시간이 실패는 아닌 것 같습니다. 다시 예배의 자리로 오고 다시 찬송을 듣고 다시 말씀 앞에 앉는 것 자체가 이미 리듬을 회복하는 시작인 것 같습니다. 오늘은 이 아침이 그런 아침이었으면 좋겠습니다. 무더위에 지친 몸은 그대로여도 마음의 방향은 다시 조금 정돈되는 시간. 해야 할 일의 목록보다 먼저 내가 무엇으로 살아가고 있는지 조용히 확인하는 시간. 이어서 들려드릴 두 곡은 기쁨과 맡김의 고백이 담긴 찬송입니다.
1: 예, 그 영원한 날을 생각하면 우리 가끔 세상에서 손해보며 살 수도 있죠. 이런 데서 아멘을 크게 하셔야 돼요. 우리가 이 좁은 순례길, 때로 힘들고 어려운 길이라도 우리가 믿음으로 주님 앞에 설 때까지 걸어갈 수 있는 것은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는 성령님이 계시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우리의 보혜사,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는 헬퍼이신 주님께서, 성령님께서 우리를 도우시고 힘주시고 승리하게 하셔서 주님 오실 길을 예비하는 신부로 승리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함께 동행하실 성령님을 높이고 기뻐하면서 찬양하겠습니다.

앞선 찬송 내가 매일 기쁘게와 죄짐 맡은 우리 구주 듣고 오셨습니다. 교회 가는 길 이제 마칠 시간인데요. 오늘은 무더운 여름 속에서 다시 생활의 리듬을 다듬는 주일 아침이라는 주제로 함께 했습니다. 여름은 우리를 자꾸 느슨하게 만들지만 주일은 다시 방향을 잡게 해줍니다. 늦어진 마음을 재촉하기보다 찬송 한 곡 안에서 천천히 제자리로 돌아오는 시간이 되면 좋겠습니다. 오늘 예배를 드리고 나면 다시 평범한 일상이 이어질 겁니다. 더위도 있고 피곤함도 있고 미뤄둔 일들도 있겠죠. 그래도 오늘 들은 찬송 한 곡, 예배 중에 마음에 남은 한 문장이 이번 한 주의 작은 기준이 되어줄 수 있습니다. 너무 많은 것을 한꺼번에 바꾸려 하지 말고 오늘 다시 시작할 수 있는 한 가지를 붙잡아 보시면 좋겠습니다. 마지막 찬송은 저 장미꽃 위에 이슬입니다. 조용한 고백의 찬송과 함께 주일 아침의 시간을 이어가겠습니다. 창원 극동방송의 모든 프로그램은 전파 선교사님들의 후원으로 제작됩니다. 지금까지 교회 가는 길에 백은동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의 발걸음이 가지 못하는 곳이 있습니다. 홀로 누워있는 어느 병상, 길 위에 차 안, 소망 없는 누군가의 하루. 그곳에 전파가 갑니다. 말씀이 갑니다. 찬양이 갑니다. 기도가 조용히 도착합니다. 하지만 이 전파는 혼자 흐르지 못합니다. 누군가 보내야 흘러갑니다. 이름도 없이 빚도 없이 방송사에 헌금하시는 분들, 그 손길들이 주파수가 되고 그 주파수는 누군가의 힘든 밤을 밝힙니다. 우리는 그분들을 전파 선교사라 부릅니다. 전파 선교사가 있어 오늘도 방송은 경남 땅 330만 영혼에게 흘러갑니다. 전파 선교사가 있어 복음은 누군가에게 닿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지금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0: 복음 70년, 경남 30년.
1: 함께 지어져가는 교회, 한빛교회가
2: 경남의 교회를 응원합니다.
3: FM 98.1 MHz
4: 진주 FM 92.5 MHz
5: HLDD
6: 극동방송에서 11시를
7: 알려요.

예배. 이 시간에는 여러 가지 형편으로 예배당에 직접 가실 수 없는 성도님들과 함께 방송으로 주일 예배를 드립니다. 한빛교회와 함께하는 방송 주일 예배. 신진수 목사님께서 말씀 전하십니다. 은혜의 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0: 아멘. 우리 하나님 앞에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사도행전 2장 37절부터 42절까지 말씀입니다.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이 약속은 너희와 너희 자녀와 모든 먼데 사람 곧 주 우리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들에게 하신 것이라 하고, 또 여러 말로 확증하며 권하여 이르되, 너희가 이 패역한 세대에서 구원을 받으라 하니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은 세례를 받음에 이날의 신도의 수가 삼천이나 더하더라.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아멘. 우리 성령 충만 회개라는 제목으로 다니엘 목사님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1: 예, 우리 좌우에 계신 분들 앞뒤로 인사하는데, 오늘은 성령 강림 주일이니까 성령으로 충만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인사도록 하십시다. 성령으로 충만하시길 축복합니다. 예. 앞뒤로도 한번 하시죠. 예, 앞뒤로도 한번 하시고. 예, 오늘은 우리가 교회가 성령 강림 주일로 지키고 있습니다. 우리 한국교회가 그동안 부활주일이나 또 성탄절은 아주 대대적으로 크게 지킨 반면에 성령 강림주일은 상대적으로 조금 소홀히 한 부분이 없지 않아 있었습니다. 저희 교회도 지난해부터 우리가 좀 성령 강림주일과 그리고 맥주절을 같이 해서 그렇게 지키고 있는데, 원래 한국교회는 7월 첫째 주일이 맥주 감사주일로 지키고 있습니다. 보리추수가 다 끝나고 7월 첫 주를 맥주 감사주일로 지키고 있는데, 그런데 성경적으로 보면 성령 강림이 하신 때가 오순절이니까 사실은 같은 날 지켜야 되는 그런 절기이기에 우리가 성령 강림주일을 지키면서 우리가 7월 첫 주에 맥주 감사주일을 함께 오늘 그래서 우리가 지키고 있습니다. 우리가 성령 강림주의를 지키면서 우리가 가지게 되는 생각은 이것입니다. 왜 성령님은 오순절에 임하셨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성령님은 언제든지 오실 수 있는 분이신데 왜 하필이면 오순절에 오셨을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너희들이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여라 몇 날이 못되어 너희들이 성령 받게 될 거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딱 예수님의 말씀이 이 오순절과 맞추어서 성령 강림과 오순절이 그렇게 시기적으로 딱 맞도록 의도적으로 그렇게 하셨던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그렇게 느끼게 되는데 그래서 왜 성령님은 오순절에 오셨을까 하는 생각을 우리가 하게 되죠.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오순절은 아주 특별한 절기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두 가지 의미에서 특별한 절기였는데 첫 번째 하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올 때 그날 밤에 지켰던 절기가 유월절이었습니다. 어린 양을 잡아서 문 좌우 설주에 뿌리 바르고 그러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생명이 구원받은 날이 바로 유월절입니다. 그리고 유월절의 그날 밤에 그들이 불에 구운 양고기와 쓴나물과 함께 급히 먹고 그리고 그날 밤에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군대가 나왔습니다. 그리고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산에 도착한 때가 애굽에서 나온 그달부터 3개월째, 석 달째 되는, 셋째 달 되는 그 달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산에 도착했습니다. 시내산에 도착해서 모세가 시내산 꼭대기에서 하나님으로부터 율법의 말씀을 받은 때가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온 유월절 그때부터 날수를 계산해 보면 약 한 50일째 되는 50일이 됐다는 것은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50일은 오순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서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율법의 말씀을 받은 때가 50일째 되는 물론 그때 당시는 오순절이라는 절기가 아직 정해지지 않은 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월절 이후에 50일째 되는 날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부터 말씀을 받은 날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 오순절은 첫 번째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아주 의미 있는 그런 날이었고 또 하나는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역시 이제 유월절을 지켰습니다. 그리고 유월절 그 다음 날이 안식일이었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두 가지 종류의 안식이 있었습니다. 첫째 하나는 매주일 맞이하는 여새 날이 지나고 일곱째 단을 맞이하는 안식일 매주일 맞이하는 안식일이 있었고 이것을 히브리어로는 샤벳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샤밧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또 하나의 안식일이 있었는데 절기 안식일이 있었습니다. 유월절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정월 14일이었습니다. 그 정월 14일, 니산월 14일 저녁에 유월절을 지키고 그 다음에 15일이 무슨 날인가 하면 무교절 첫날입니다. 이 무교절 첫날이 안식일이었습니다. 무교절 첫날을 안식할 것이고 무교절 8일째 되는 날도 역시 이스라엘 백성이 안식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절기 안식일이었습니다. 절기 안식일은 샤바톤이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지금도 미국에서 하는 유대 공동체 사람들의 달력을 보면요. 유대인 학교 달력을 보면요. 일주일 안식이 있고 또 바로 이 무교절 첫날 안식일이 있고 또 8일째 되는 날 안식일이 있고 그래서 예전에 현용수 박사님이 이 유대인들에 대해서 강의를 하면서 유대인들은 안식일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러시더라고요. 그래서 보니까 매주일 지키는 안식일이 있고 절기 안식일이 있고 절기 안식일은 시시로 하나님께서 절기 때마다 유월 무교절 때 첫째 날과 여덟째 날 그리고 오순절, 장막절 모든 날들이 다 안식일이었습니다. 유월절이 지난 그 다음 날이 안식일이었고 안식일이 지난 그 다음 날 보리수확의 첫 추수를 하게 됩니다. 보리수확을 첫 추수를 해서 첫 단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절기가 초실절이었습니다. 보리수확의 시작을 알리는 절기였죠. 그리고는 7주간 동안 보리수확이 이어져 갑니다. 그러니까 77이 49 다음 날, 7주간이 지나고 그 다음 날 오순절 또 절기 안식일을 맞이해 그때가 바로 오순절이었습니다. 이 오순절은 보리수확이 끝이 나고 이제 밀수확을, 밀추수를 시작하는 때가 바로 이 오순절 절기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에는 3대 절기가 있었는데 유월절과 오순절과 그리고 장막절, 초막절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절기는 단순히 우리의 명절 같은 그런 절기라기보다는 이 절기들 속에는 구속적인 의미가 들어있습니다. 유월절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구원받은 날이라면

이제 오순절은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하나님께서 이제 본격적으로 추수가 이루어진 때이고, 그리고 마지막 초막절에는 그해 모든 추수가 다 마무리어지어지고, 보리나 밀이나 감람나무나 무화과나 뭐 올리브 여러 가지 것들이 다 추수가 되고 창고에 저장된, 그래서 수장절이라고 하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원받아서 약속의 땅에 들어와서 하나님께서 먹을 것을 풍성히 주실 뿐만 아니라 그들의 창고가 가득 차도록 넘치도록 채워주시고, 구원받은 백성이 약속의 땅에 들어와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을 공급받고 그것이 넘치도록 풍성한 삶을 사는, 이게 바로 이스라엘의 3대 절기, 하나님의 구원사적인 의미가 그 속에 들어있는 절기였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든 남자들이 해마다 이 3대 절기는 반드시 예루살렘 성전에 가서 하나님 앞에 감사의 제사를 드리는 이런 절기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켜졌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그 중에 바로 오순절에 구약적으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날,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약속의 땅에서 그들에게 추수가 이루어진 날이었는데, 이 오순절이 신약시대를 넘어오면서 그 오순절에 성령 강림이 이루어지므로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오순절의 절기 속에 하나의 의미가 더해지게 된 것이죠. 이제는 단순히 육신의 양식만을 추수한 것이 아니라 성령님께서 오순절에 오심으로 이제는 육신의 추수를 넘어서 영적인 추수가 이루어진 절기가 바로 이 오순절, 그리고 성령 강림절이 함께 결합된 절기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보리와 밀추수, 오순절이 이 성령 강림절과 함께 더해짐으로 이제는 신약시대에 와서는 육체의 추수를 넘어서 영적인 생명의 추수가 이루어지도록. 그래서 여러분 사도행전을 보시면 2장에 성령님이 강림하시죠. 그리고 강림하시면서 2장에서 베드로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을 때에 그날에 3천명의 사람들이 주께로 돌아오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들이 마음에 찔림을 받고 베드로와 사도들에게 와서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그러면서 그들이 이제 본격적으로 성령님이 임하시자 이제 영혼 추수가 본격적으로 이루어지게 돼. 이게 성령 강림절과 오순절이 육체적인 생명의 양식의 추수와 영적인 추수가 함께 신약시대는 이루어지게 되는 이 놀라운 은혜가 바로 이 오순절 성령 강림절에 담긴 의미였다는 얘기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바로 그 오순절에 성령 강림의 시작을 알리는 그런 말씀인데요. 우리가 오늘 성령 강림 주일을 맞이하면서 지난 주일에 성령 강림을 기다리며 우리가 말씀을 전했고, 그리고 한 주간 동안 월화수목 금요일 저녁마다 많은 성도들이 나와서 성령 강림을 기대하고 사모하는 마음으로 한 주간 동안 열심히 기도를 했습니다. 성령님이 왜 오셨는지, 우리가 성령을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성령으로 인한 변화는 과연 어떻게 나타나고 있는지, 성령으로 인도함을 받는 삶이란 무엇인지, 그리고 마지막 금요일 저녁에는 과연 우리가 성령 충만한가 하는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말씀을 듣고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더랬었습니다. 그런데 목요일 저녁에 제가 말씀을 듣고 기도하는 가운데 문득 하나님께서 제 마음속에, 우리가 한 주간 동안 성령님께서 임하심을 위해서 하나님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 가운데 임재하여 주시고 우리를 다스려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는 것도 참 중요한데 제 마음속에 하나님께 주시는 마음은, 그렇게 우리가 성령님을 기대하고 사모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이전에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오실 수 있도록 우리가 준비가 되어야 되지 않을까, 그런 마음이 제 마음속에 들었습니다. 그러면서 그날 저녁에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생각하게 되었고, 이번 주일 이 말씀을 전해야 되겠다. 그래서 사실은 목요일 저녁, 금요일, 토요일 그렇게 3일에 걸쳐서 오늘 이 성령 강림 주일의 말씀을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게 되었습니다. 성령 충만, 그 길은 첫 번째는 회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을 보시면 성령을 받은 베드로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말씀을 전해 주었을 때에 많은

사람들이 마음에 찔림을 받았습니다. 37절에 보니까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그러자 베드로가 그들에게 대답합니다.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니. 여러분 이 말씀을 보면 회개와 그리고 성령 충만은 직접적인 관계가 있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성령을 받고자 해도 그 전에 회개가 전제되지 않으면 우리가 성령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했던 말, 여러분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얻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니. 성령을 선물로 받기 위해서는 제일 먼저 선행되어야 되는 것이 바로 회개라는 말씀입니다. 베드로가 이렇게 이야기했던 것은 어쩌면 베드로 자신의 경험에서 나왔던 것이 틀림이 없어 보입니다. 제가 지난주일에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나누면서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수님께서 성전에 하시면서 제자들에게 너희들이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그래서 제자들은 마가 요한의 다락방에 모여서 오로지 기도에 힘을 썼습니다. 그때 제가 지난주에 말씀을 전하면서 그들이 마가 요한의 다락방에서 오로지 기도에 전적으로 기도에 한 마음으로 기도했는데 성경에서는 무엇을 기도했는지 장황에 나와 있지 않다. 제가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오늘 설교를 준비하면서 성경을 가만히 보니까 물론 그들이 기도했던 내용은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추론해 볼 수 있는 것은 어쩌면 베드로를 비롯해서 거기에 있던 사람들이 그 성령이 임하시기를 간절히 한 10일 동안 기다리면서 기도했던 것은 회개였을 것이다. 그런 확신이 제 마음속에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사람들이 우리가 어찌할꼬 그랬을 때 그래 열심히 기도해라 그렇게만 말하지 않고 너희가 회개하고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아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 베드로가 아마 거기에서 10일 동안 마가 요한의 다락방에서 기도하면서 지나간 3년간의 모든 삶이 그야말로 파노라마처럼 그에게 지나갔으라고 생각합니다. 그가 예수님의 처음 부름을 받았을 때에 처음 만났을 때 누가복음 5장에 보면 그는 예수님의 발 앞에 무릎을 꿇고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자신이 죄인으로 고백을 했습니다. 그리고는 그 위에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예수님으로부터 능력도 눈으로 보고 손으로 경험도 하고 귀신을 쫓아내는 경험도 하고 무엇보다도 예수님의 십자가를 앞두고 변화산에 올라가서 요한 엘리야와 모세가 함께 그 가운데 서 계시는 변형되신 예수님을 직접 눈으로 보게 되는 놀라운 사실 은혜를 이 베드로가 이미 경험을 했었습니다. 그렇게 놀라운 경험을 하는 사이에 이 3년이 지나는 동안 여러분 베드로는 자신도 모르게 이미 그의 마음이 높아져 있었습니다. 오늘 우리도 신앙생활 하다 보면 신앙의 연조가 쌓이다 보면 자신도 모르게 마음이 교만해질 때가 많이 있죠. 베드로도 그와 같았습니다. 서로 제자들과 함께 누가 더 높으냐? 누가 더 높은 자리에 차지하냐? 예수님의 오른팔에 누가, 오른쪽에 누가 설 거냐? 그런 자리 경쟁을 하게 되는 베드로였습니다. 자신의 입으로 다른 제자들은 주님을 버릴지 몰라도 저는 절대로 아닙니다. 끝까지는 내 목숨을 다해서 예수님 끝까지 따를 겁니다. 그렇게 호언장담했던 그런 베드로였습니다. 그러나 막상 예수님께서 잡히시고 신문받고 죽으시게 되자 베드로는 예수님을 부인하고 두려움에 도망쳤던 어쩌면 자신의 지나갔던 그 삶이 주마등처럼 쫙 지나가는 그 10일 동안 마가 요한의 다락방에서 예수님의 말씀대로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고 해서 기도하면서 어쩌면 베드로는 마음속에 철저하게 회개했던 그래서 사람들이 그의 설교를 듣고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너희가 회개하고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얻어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는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을 보면 여러분 베드로는 그 10일 동안 자신의 죄를 철저하게 회개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것이 분명합니다. 닭 울기 전 예수님을 세 번 부인하고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했던 자신의 모습을 떠올리면서 마가 요한의 다락방에서 어쩌면 눈물을 쏟아내면서 주님, 주님의 말씀을 따라 제가 살지 못했고 주님의 가르침을 따라 제가 행하지 못했고 그러면서 자신의 죄를 돌이키고 회개하고 눈물로 부르짖는 그런 시간들이 바로 성령 받기 전에 베드로와 그 마가 요한의 다락방에 모였던 사람들의 모습이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까 할 때 지체하지 않고 다른 어떤 생각을 하지 않고 너희가 회개해라. 그러면 성령을 선물로 받는다. 베드로가 이야기할 수 있었던 근거는 바로 자신이 회개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여러분 회개와 성령의 임재, 성령의 임하심은 뗄래야 뗄 수 없는 이것은 따로 구분해서 생각할 수 없는 회개할 때 성령님이 임하시고 성령님이 임하신 자리는 반드시 회개가 동반되는 여러분 기독교 지나간 역사를 보면 성령의 역사가 강력하게 임하였을 때 바로 이런 특징들이 반드시 나타났습니다. 1907년 우리 한국교회에 평양에 대부흥이 일어났던 때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보다 4년 앞선 1903년 함경남도 원산에서 그때 당시 우리 조선 땅에 들어왔던 선교사들이 부흥회가 있었습니다. 수련회가 있었습니다. 그때 조선 땅에 들어와서 선교를 했던 하디 선교사라는 분이 여러분 이 조선 땅에 들어와서 20년 동안 사역을 했지만 열매가 그다지 보이지 않았고 자신이 스스로 영적 침체가 깊어지면서 그의 마음속에 조선 사람에 대한 불평과 불만이 그 속에 쌓였습니다. 내가 이렇게 지금 살기 힘들고 어려운 것은 다 이 미개한 조선 사람들 때문이다. 이 사람들이 내 말을 알아듣지를 못한다. 내가 전하는 것을 이들은 이해를 못해. 이들은 정말 가난하고 천하고 무식한 사람들이야. 하디 선교사는 어쩌면 그것이 지나간 20년 동안 자신이 아무런 열매가 없었던 원인이 바로 거기에 있다고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랬던 그가 그 원산 선교사 수련회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기도하는 가운데 자신의 내면에 말씀하시는 성령의 음성을 그가 듣게 됩니다. 문제는 이 조선 사람들에게 문제가 아니라 바로 문제의 원인은 내 자신이었구나. 내 자신이 영적으로 교만해 있었고 그리고 우월의식을 가지고 이 조선 사람들은 무식하고 천하고 미개한 사람들이야. 그래서 서양 선교사였던 이 하디 선교사는 마음속에 우월의식과 오늘 솔직히 우리 한국계의 많은 선교사님들도 동남아나 여러 나라들 흩어져 있는 우리나라보다 훨씬 못사는 이런 나라에 가보면 선교사님들이 그 현지인들을 부릴 때에 마치 그냥 아랫사람 부리듯이 그렇게 부리는 경우들도 지금은 많이 좋아졌지만 사실은 예전에는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 현지인들이 한국 선교사들에 대해서 별로 신뢰하지 않는 자기들을 인격적으로 존중하지 않고 그냥 돈으로 사람을 매수하려고 하는 이런 것에 대해서 현지인들이 굉장히 실망한 때가 우리가 선교 보고를 통해 들릴 때가 없지 않아 있었습니다. 이 하디 선교사도 이 조선 사람들은 천하고 무식하고 어리석고 내가 말해도 무슨 말인지 알아듣지 못하니까 그랬던 자신의 모습을 공개적으로 회개하면서 이 선교 사역을 하면서 전적으로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선교가 아니라 자신이 뭔가를 이루어 보려고 노력했던 그간의 모든 어리석음들을 거기에 선교사들이 있는 그 자리에서 공개적으로 나와서 조선 사람들이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제가 문제였습니다. 제가 영적으로 교만했습니다. 제가 우월의식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제가 이들을 깊이 사랑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면서 눈물을 쏟으며 하디 선교사가 그 선교사들 앞에서 자신의 죄를 고백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그 일이 있은 후에 1907년 평양 장대현 교회에서 여러분 부흥회가 열렸습니다. 말씀 사계가 열렸습니다. 그때 장대현 교회 장로였던 길선주 장로가 말씀을 듣는 가운데 기도하는 가운데 마음속에 깊이 찔림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마음속에 성령께서 찌르는 것을 더 이상 참을 수가 없어서 온 회중이 모인 그 자리에서 앞에 나와서 공개적으로 자신의 죄를 고백하기를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교회 장로님 같으신

주면 그래도 그 교회 영적 지도자시잖아요. 저희 교회 장로님들은 저기 계시는데 장로님들이 지은 죄를 여기에서 나와서 고백하라면 그게 절대로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런데 이 길선주 장로가 앞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고백하기를 저는 요사에 나오는 아간과 같은 저는 도적입니다. 아간과 같은 죄인입니다. 그러면서 그가 고백하기를 죽어가던 자기의 아주 절친한 친구가 이제 마지막 임종을 앞두고 그래도 가장 친한 친구가 길선주 교회 장로이고 믿을 만한 사람이니까 내가 자네에게 좀 부탁하자. 내 처자식들 좀 잘 돌봐다오. 그리고 내가 지금 재산들이 있는데 이 재산을 내 아내가 정리를 할 수가 없다. 그때 당시 여성들은 배우지를 못했으니까 뭐가 뭔지를 잘 모르기도 하고 그래서 나의 절친한 친구인 자네가 내 재산 정리를 좀 도와주고 그리고 내 처자식이 잘 살 수 있도록 자네가 좀 돌봐주게. 그리고는 그 절친한 친구가 죽었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이 결선조 장로가 그 친구의 재산을 정리하는 가운데 일부를 자신의 것으로 빼돌렸습니다. 아무도 모르는 일이었습니다. 그 아내조차도 친구의 아내조차도 뭐가 어떻게 되는지 모르는 일이었습니다. 어느 누구 한 사람 아는 사람이 없습니다. 오로지 자기만 아는 일이었습니다. 그 친한 친구가 죽어가면서 유언처럼 남겼던 내 재산 정리 자네가 도와주고 내 처자식이 잘 살 수 있도록 도와달라 그 유언을 들었으면서도 그 재산 일부를 자기 것으로 빼돌린 그 죄악을 그날 밤에 성령님께서 그 마음을 찌르기를 시작한 거죠. 그래서 공개적으로 나와서 저는 아간과 같은 죄인입니다. 제가 친구의 재산을 빼돌렸습니다. 그러면서 공개적으로 회개하죠. 여기저기서 눈물이 터지기를 시작하면서 그날 저녁 7시에 집회가 시작이 됐는데 자그마치 새벽 2시까지 이어졌습니다. 길선주 장로를 필두로 해서 길선주 장로가 공개적으로 회개하자 또 다음 사례에 나와서 전해가 남의 것을 훔쳤습니다. 또는 제가 누구를 미워했습니다. 용서하지 않았습니다. 제가 교회 다니면서 제가 첩을 두고 살았습니다. 그런 죄악들이 그냥 남김없이 사람들이 나와서 하나님 앞에 자복하고 통곡하는 것이었습니다. 그 일이 시발점이 되어서 평양 대부흥이 한국의 1907년도에 일어나게 되었던 것입니다. 세계 여러 나라의 부흥 역사들을 보면 모든 부흥의 역사 속에는 반드시 회개가 앞서 있던 것을 보게 됩니다. 몇몇 사람이 회개하고 눈물로 회개하는 그것이 도화선이 되어서 여러분 미국 영국의 웨일즈에서 미국의 아주사 거리에서 이런 영적 부흥이 일어나게 된 그 원인을 들어가 보면 모두가 다 하나님 앞에 깊은 회개가 전제되었던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성령 강림 주일을 맞이하면서 지난 목요일날 저녁에 하나님께서 제게 주셨던 마음은 아 우리가 회개해야 되는구나. 우리가 회개해야 되는구나. 우리가 하나도 회개하지 않고 성령이 오시옵소서 성령님 우리에게 임하여 주십시오 성령님 우리와 함께해 주십시오 이렇게 하는 것은 우리 스스로가 가식으로 기도하게 되는 것이구나.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성령 강림 주일을 맞이하면서 무엇보다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진지하게 회개하는 것으로 주 앞에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무엇을 회개할 것인가? 사실 우리가 갑자기 회개하라 그렇게 하면 아마 오늘 이 시간에 자 여러분 지금 잠시 눈을 감고 우리가 회개합시다 이러면 아마 여러분들 중에 눈을 감긴 감지만 뭘 회개해야지 뭘 회개하더나 내가 뭘 그렇게 잘못했고 내가 하나님 앞에 뭘 그렇게 회개해야 될까 아마 생각 속에 회개해야 될 제목들이 그렇게 많이 떠오르지 않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개인적으로 구하는 것은 많고 구하는 것에서 열심히 구하는데 정작 회개할 것이 우리 속에 생각나지 않는다는 것은 그만큼 우리가 영적으로 어떤 의미에서는 무뎌져 있다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 자신이 회개해야 될 것이 무엇인지 정말 진지하게 물어보셔야 됩니다. 제가 설교 만미에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마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무엇을 회개해야 돼?

되는지 우리가 이번 한 주간 동안 꼭 물어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회개해야 될 것이 무엇일까? 아마 오늘 이 자리에 앉아 계시는 분들 중에서는 대부분이 뭐 세상적인 기준으로 봤을 때 윤리나 도덕적으로 문제가 있는 분들은 이 가운데 그렇게 많

영적으로 문제가 있는 사람들 우리 가운데 있을 수 있습니다. 그 죄를 지적해서 들춰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우리 하나님 앞에 진지하게 회개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고린도전서 5장에 여러분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책망하면서 뭐라고 합니까? 너희 중에 어떤 사람이 아버지의 아내를 취하였다는 말이 들리는데 아버지 아내 첩이겠죠. 그 아버지 아내를 너희들 중에 누군가 범했다는 음행했다는 그런 소식이 있는데 그런데도 어찌하여 너희들은 교만하였어? 그 사람을 너희들이 회중이 보호하고 있느냐? 당장 끌어내야 됨에도 불구하고 너희들이 왜 그 사람을 두둔하고 보호하고 있느냐? 여러분 고린도 교회 안에 실질적으로 이런 문제가 있었습니다. 오늘 우리 교회 안에도 이런 문제들이 얼마든지 있을 수가 있습니다. 누가 어떤 일을 저지르면요 조용히 해라 이거 아무도 모르는 일이다 그러면서 우리가 스스로 쉬쉬하고 그것을 그냥 모른 척하고 넘어가려고 할 때가 없잖아요. 여러분 이런 일들이 실제로 고린도 교회만의 문제였겠습니까? 오늘 우리 지상교회는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 중에 음행한 일들은 없겠습니까? 여러분 교회들 가운데 다 교인들이 수백 명 수천 명 모이는 교회들 가운데 음행하는 문제가 없겠습니까? 들키지 않고 드러나지 않았을 뿐이지 분명히 그런 문제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모두가 다 함구하고 비밀을 아는 사람은 그냥 쉬쉬할 뿐이지 그 일을 교회가 공개적으로 처리하지 않는다. 이게 오늘 우리 한국교회의 민낯이라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들에게 죄는 그것만이 아니잖아요. 우리 속에 자신도 모르는 교만이 가득 차 있을 수 있습니다. 세상에서 내가 가지고 있는 부나 지식이나 어떤 지위 그걸 가지고 교회 와서도 내 지식 자랑하고 내 부를 자랑하고 내 지위를 자랑하고 그것을 힘으로 삼고 살아가려고 하는 여러분 세상적인 그런 것뿐만 아니라 우리가 신앙세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처음 신앙생활 할 때는 겸손하게 순종함으로 충성되게 그렇게 섬기다가 이게 이제 10년, 20년, 30년, 40년 지나면 이제 어느덧 내가 교회 모든 것 다 알아. 뭐 이제 설교 목사님 설교 첫 마디만 해도 내가 오늘 뭔 설교할지 알겠어. 이러면서 우리는 어느덧 마음이 교만해져 있는. 오늘 우리 장로님께서 기도하셨습니다만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교만한 마음으로 마치 내가 다 알고 있는 것처럼 이미 신령한 사람이 되어 있는 것처럼 그렇게 우리가 생각하는 이 모든 것이 바로 여러분 영적 교만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뿐만 아니라 우리가 교회를 섬기면서 우리 힘으로 교회를 사역하려고 하는 그러다 보니까 목사도 교인들도 늘 끊임없이 분쟁과 다툼이 끊이지 않아요. 내가 옳다, 네가 옳다, 네 말이 맞다, 내 말이 맞다 그것을 가지고 끊임없이 우리 힘으로 우리 교회를 세워가려고 하는 사랑하는 여러분 목요일날 기도하면서 아, 예배당 건축도 이게 우리 힘으로 하지 않아야 되겠구나 하나님께서 이 예배당 건축 가운데 역사하시고 일으켜 가셔야 되지 제가 나서서 사람들을 설득하고 사람들을 이해시키고 사람들의 힘을 모아서 우리가 어떻게 해보자 이 자체가 하나님 앞에 이것은 정말 바람직한 일이 아니에요. 이 사역이 주님의 손에서 은혜 가운데 이루어지도록 주님 우리의 소원과 우리의 마음은 이렇게 있지만 그러나 우리의 뜻이 아닌 주님의 뜻에 주님의 때에 합당하게 이 사역을 이끌어 주시도록 우리가 그렇게 기도해야 되지 이 교회를 우리 힘으로 어떻게 해보겠다 내 힘으로 우리 힘으로 큰 교회 한번 만들어보겠다 이 자체가 성령님을 얼마나 무시하는 행위겠습니까 오늘 우리가 매일매일 살아가면서 성령님을 인정하지 않는 것도 우리가 죄입니다 난 성령 같은 건 뭐 필요 없다 내가 뭐 먹고 사는 것도 문제가 없고 세상에 나가도 사람들이 나를 다 알아주고 뭐 내가 성령의 도우심 성령 충만 이런 거 없어도 내 신앙생활 살아가는데 아무 문제가 없다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무서운 영적 교만입니까 성령님이 없이는 우리는 한순간에 무너지는 자요 영적으로 침체되고 피폐해지는 자요 하나님의 은혜와 진리에서 떨어질 수 있다는 사실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성령의 도우심이 아니고는 설 수 없음을 알고 우리는 매일매일 성령을 구해야 함에도 우리의 마음속에 성령에 대한
열망이 우리 속에 일어나.

원하지 않는 이것이 다 하나님 앞에 교만이고 영적인 범죄인 것입니다. 어제 토요일 날 우리 노회에 가까운 교회에 제가 참 선배인데 존경하고 늘 따르는 목사님이 제가 얼마 전에 한번 말씀을 드렸죠. 4년 동안 암투병하고 정말 열심히 치료를 받았는데 결국은 이제 병원에서는 더 이상 치료할 게 없다. 지금 집에 계시거든요. 병원에 계셨더라면 벌써 뭐 여러 번 갔었겠죠. 근데 집에 계시니까 뭐 남 이제 아픈 환자의 집에 집을 방문한다는 것도 쉽지가 않고 마음으로는 늘 아 지금 어떨까. 또 아프신데 일주일에 세 번 투석도 하러 다니시는데 뭐 전화해도 될지 마음으로는 기도하고 하면서도 소식을 잘 전하지 못했는데 어제 오후에 전화가 왔어요. 신목사 내가 이제 하나님 앞에 갈 날이 이제는 뭐 그래 많이 남지 않은 것 같아. 근데 한번 보고 싶다. 그래서 주변에 있는 몇몇 가까운 목사님들과 함께 오후에 집을 방문을 했습니다. 한 시간여 동안 앉아서 이런저런 얘기를 하는 가운데 참 저희들이 도전받고 감동받았던 것은 아 형님처럼 우리가 따랐던 목사님인데 마지막까지 참 신앙의 아름다운 모습을 보여주는구나. 그래서 저희들이 마지막 인사하고 나오면서 형님 참 고맙습니다. 후배들에게 좋은 정말 선배 목사로서의 모습을 목사로서의 정말 아름다운 모습을 보여줘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인사를 하고 나왔는데 일어날 힘이 없으니까 이제 누워있고 우리는 옆에 의자에 앉아서 함께 대화를 나누는데 그 목사님이 이런 말씀을 하세요. 내가 지금까지 목회해온 것도 하나님의 은혜로 해왔고 그런데 내가 목회를 해보니 가장 중요한 게 사랑이더라. 사랑이더라. 설교 잘하는 거 이거 큰 거 아니다. 목회적인 테크닉 기술인 거 이거 그거 큰 거 아니다. 사랑이더라.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사랑 받았고 그리고 사랑으로 섬기는 이 사랑이 우리 예수님께서 내가 너희를 사랑한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우리는 사랑보다도 누가 생각이 더 옳으냐 누가 더 똑똑하냐 누가 더 바르냐 이걸 가지고 늘 우열다툼을 하는 그 목사님의 그래서 제가 웃으면서 그랬습니다. 우리 세 분, 세 사람 갔는데 내일 설교 시간에 다 세 사람 교회에서 다 이 말씀이 전파되겠습니다 이러고 그래서 저도 이런 말씀을 드리는데 사랑이 목회의 전부더라. 나 같은 부족한 죄인을 목사님의 말씀이 나같이 미천한 종을 이렇게 하나님께서 목사로 세워주셔서 섬기게 하신 것이 지금 내가 누워서 생각이 너무너무 감사하다는 거예요. 너무너무 감사하다는 거예요. 사랑밖에 없더라.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교회를 섬기면서 성도들과 또 이웃들과 우리가 살아가면서 과연 우리는 주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대로 내가 너희를 사랑한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해라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그 말씀이 우리에게 얼마나 실천되고 있는가 생각해 보면 아, 우리에게는 부족함 투성이고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될 이 모든 것들이 죄가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앞서 말씀드린 대로 여러분 오늘 성령 강림 주일 이것은 연례 행사가 아닙니다. 부활절 이후에 50일째 되는 날 성령 강림 주일 이거 연례 행사가 아닙니다. 이 오늘 이 2026년 성령 강림 주일을 지키면서 제 마음속에는 이번 한 주간 우리 한국의 모든 성도들이 집에 있든지 길을 가든지 어디에 있든지 시시로 하나님 제게 회개해야 될 죄가 보여지게 해 주십시오. 내가 회개해야 될 죄가 무엇인지 생각나게 해 주십시오. 하나님 내가 회개해야 될 죄가 무엇인지 깨닫게 해 주십시오. 여러분 거창한 기도 뭐 손을 들고 울부짖는 기도 그것만이 회개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게 주님 제가 회개해야 될 것이 무엇인지 가르치시고 보이시고 생각나게 해달라. 그래서 여러분 마음속에

기도할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생각나게 해주십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생각하지 않습니다. 아무것도 생각나지도 않습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생각나게 해주시면 주님 회개합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그리고 기도하고 나갈 때에 여러분 분명한 것은 너희가 회개하고 각각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얻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니 회개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게 된다고 하셨으니 회개하고 그리고 주님 성령으로 저를 새롭게 해달라. 그럴 때에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충만히 임재하시고 다스리시고 역사하시는 이게 오늘 우리가 지키는 성령 강림 주일입니다. 성령 강림 주는 헌금하는 날이 아닙니다. 절기 헌금하는 날이 성령 강림절이 아니라 이 성령 강림절은 헌금보다도 주님 앞에 회개함으로 다시 성령의 새로움을 덧입고 성령의 충만함으로 살아가는 주님으로부터 능력을 드린 날이 바로 성령 강림 주일입니다. 이번 한 주간 저와 여러분이 기도하는 가운데 꼭 기도하십시다. 저도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들 기도하십시오. 주님, 제가 회개해야 될 것들이 무엇이 있는지 가르쳐 주시고 생각나게 해 주십시오. 조용히 눈을 감고 기도하시다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가 생각지도 못한 문제들을 우리가 생각나게 하시고 까맣게 잊고 있던 문제들이 생각나게 하셔서 하나님 회개합니다. 하나님 용서해 주십시오. 그렇게 우리가 용서를 구할 때에 하나님의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심으로 우리 교회가 성령 충만한 교회로 주님 앞에 견고하게 세워지는 줄 믿고 성령 강림 주일에 회개함으로 성령 충만을 드립는 우리 한빛교회 모든 믿음의 권속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오늘 이 아침에 너희가 회개하고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얻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라 하셨던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 모두가 성령 충만을 사모하는데 그에 앞서 우리 자신들의 죄가 무엇인지 오늘 이 아침에 함께 말씀을 드린 우리 한빛의 모든 성도 한 사람 한 사람 속에 이번 한 주간을 지나는 동안 우리 자신들의 죄가 무엇인지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묻고 듣게 하시고 그래서 주님 앞에 있는 그 자리에서 마음 깊은 곳에서 진심으로 회개함으로 우리 한빛의 모든 성도들이 이 성령 강림 주일을 통하여 진정으로 성령의 충만함을 다시 회복하는 은혜로운 우리 모든 믿음의 권속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크고도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님의 위로, 교통, 충만케 하심이 성령 충만은 회개가 전제되어야 됨을 깨닫고 이번 한 주간 진심으로 회개하며 성령 충만 받기를 사모하며 이제 세상을 향해 나아가는 한빛교회 모든 믿음의 권속 한 사람 한 사람 위에와 극동방송을 애청하는 모든 애청자들 무리회와 저들의 가정과 자녀들과 생업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0: 방송 주일 예배. 지금까지 한빛교회의 지난주일 예배 실황을 녹음 편집해 보내드렸습니다. 이 시간에 방송 들으시고 신앙생활에 도움받기 원하시거나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기 원하시는 분은 지역번호 055-281-6162번, 지역번호 055-281-6162번 한빛교회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방송 주일 예배 오늘 순서를 마칩니다.
1: FEBC

FBC 게시판입니다. 마리아처럼 기도하고 마르다처럼 섬기는 마마클럽 2026년 7월 지역별 기도 모임 알려드립니다. 양산 마마클럽 기도회 7월 14일 화요일 양산교회, 하동 마마클럽 기도회 7월 14일 화요일 진교교회, 김해 마마클럽 기도회 7월 16일 목요일 모든 민족교회, 그리고 진주 마마클럽 기도회 7월 21일 화요일 진주 갈릴리 교회에서 진행됩니다. 사천 마마클럽 마중물 기도회 7월 21일 화요일 삼천포 교회, 남해 마마클럽 마중물 기도회는 7월 28일 화요일 남해읍 교회에서 진행됩니다. 마마클럽 기도회 시작은 오전 10시, 진주와 하동은 저녁 7시, 사천과 남해는 저녁 7시 30분입니다. 더 뜨겁게 기도하기 원하시는 분들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자세한 문의 010-4577-2207 마마클럽으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기독교대한 성결교회 경남 서지방 주관 평신도 부흥회가 7월 13일 월요일부터 15일 수요일까지 저녁 7시 30분 충무중앙교회에서 이기용 총회장님을 강사로 모시고 열립니다. 자세한 문의 010-6591-0599번 담당자에게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산청군 기독교연합회 주관 곽선희 목사님 초청 목회자 부부 세미나가 7월 27일 월요일 오후 2시 산청읍 중앙로에 위치한 산청교회에서 개최됩니다. 자세한 문의와 신청은 010-9426-0549번 담당자에게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2026 호국 보훈의 달 기념 현충시설 기념관에서 놀자 체험행사가 오는 7월 31일까지 애국지사 산돌 손양원 기념관에서 열립니다. 자세한 사항 055-587-7770번 담당자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창원 극동방송에서 어린이 합창단 신입 단원을 모집합니다. 한국 정통교단이 인정한 교회에 출석하는 초등학교 3학년부터 6학년까지의 어린이는 누구나 신청 가능하며 단문 50원의 유료 문자 샵 0981로 합창 두 글자 보내주시면 오디션에 관한 내용을 안내받으실 수 있습니다. 자세한 문의는 269-9810 창원 극동방송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FBC 게시판 이 시간 방송을 원하는 교회나 기관에서는 행사 내용과 교단 확인 증명서를 2주 전에 메일 주소 febccw@daum.net 메일 주소 febccw@daum.net으로 보내시고 269-9810번 창원 극동방송으로 전화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이른 새벽, 늦은 밤, 모두가 잠든 시간에도 라디오를 켜는 사람이 있습니다. 밤을 견디는 병실에서, 도로를 달리는 트럭 안에서, 혼자 남은 불 꺼진 방 안에서, 지금도 누군가는 이 방송을 듣고 있습니다. 방송에서 나오는 짧은 한마디가 누군가에게는 위로가 되고 다시 살아갈 힘이 됩니다. 극동방송은 지금도 그분들을 찾아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길을 오래전부터 함께 걸어오신 분들이 있습니다. 방송이 꺼지지 않도록, 누군가의 어둠이 외롭지 않도록 이 방송을 지켜주신 분들입니다. 창원 극동방송에 이름 없이 헌금으로 후원으로 방송을 지켜주신 분들, 그분들을 저희는 전파선교사라고 부릅니다.

0: 2026년 극동방송 주제 선구입니다. FM 98.1MHz, 진주 FM 92.5MHz, 대한민국 선거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DD
1: 극동방송에서 경고를 알려

안녕하세요. 방송가족 여러분, 한 주간 평안하셨는지요? 찬양의 힐링타임 김성빈입니다. 이어지는 계속해서 썸머 스페셜 기간 동안에 여러분께 더 많은 찬양과 시편 말씀을 함께 나누면서 오늘의 순서를 이어가겠습니다. 오늘은 시편 13편의 말씀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겠습니다. 여호와여, 어느 때까지니이까? 나를 영원히 잊으시나이까? 주의 얼굴을 나에게서 어느 때까지 숨기시겠나이까? 나의 영혼이 번민하고 종일토록 마음에 근심하기를 어느 때까지 하오며, 내 원수가 나를 치며 자랑하기를 어느 때까지 하리이까?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나를 생각하사 응답하시고 나의 눈을 밝히소서. 두렵건대 내가 사망의 잠을 잘까 하오며, 두렵건대 나의 원수가 이르기를 내가 그를 이겼다 할까 하오며, 내가 흔들릴 때에 나의 대적들이 기뻐할까 하나이다. 나는 오직 주의 사랑을 의지하였사오니 나의 마음은 주의 구원을 기뻐하리이다. 내가 여호와를 찬송하리니 이는 주께서 내게 은덕을 베푸심이로다. 아멘.

찬양의 힐링타임 김성빈입니다. 오늘의 첫 곡 마커스 워십의 죽게 가까이 듣고 오셨습니다. 오늘 썸머 스페셜에 함께 나눈 말씀은 시편 13편의 말씀이었는데요. 여호와여 어느 때까지이니까 나를 영원히 잊으시나이까 주의 얼굴을 나에게서 어느 때까지 숨기시겠나이까 나의 영혼이 번민하고 종일토록 마음에 근심하기를 어느 때까지 하오며 내 원수가 나를 치며 자랑하기를 어느 때까지 하리이까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나를 생각하사 응답하시고 나의 눈을 밝히소서 아멘 여러분 이런 절규를 하나님 앞에 올리고 계신 분들이 있나요? 그때 이 말씀 붙드시면서 하나님께 나아가십시오. 하나님이 우리를 생각하사 응답하시고 우리의 눈을 밝혀주셔서 하나님의 약속을 보게 하실 것입니다. 그럼 계속해서 이어지는 찬양 듣고 오시겠습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찬양과 말씀을 통해 영혼의 안식과 쉼을 얻는 시간 찬양의 힐링타임 김성빈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오늘 시편 13편의 말씀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나눴는데요. 특별히 이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나아가면 좋겠습니다. 여호와여, 어느 때까지니까 나를 영원히 잊으시나이까? 주의 얼굴을 나에게서 어느 때까지 숨기시겠나이까? 나의 영혼이 번민하고 종일토록 마음에 근심하기를 어느 때까지 하오며, 내 원수가 나를 치며 자랑하기를 어느 때까지 하리이까?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나를 생각하사 응답하시고 나의 눈을 밝히소서. 두렵건대 내가 사망의 잠을 잘까 하오며, 두렵건대 나의 원수가 이르기를 내가 그를 이겼다 할까 하오며, 내가 흔들릴 때에 나의 대적들이 기뻐할까 하나이다.

아멘. 그렇습니다. 우리가 낙심과 절망 속에 있을 때조차도 하나님을 붙들면서 기뻐하는 그런 삶을 살기를 소망하면서 오늘의 순서를 여기서 접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함께해 주신 방송가족 여러분 감사하고요. 한 주간 평안하세요. 창원극동방송의 모든 프로그램은 전파 선교사님들의 후원으로 제작됩니다. 지금까지 찬양의 힐링타임 김성빈이었습니다. 여러분 평안하세요.

0: AI는 무엇이든 척척 만들잖아요. 그런데 AI가 되살릴 수 없는 소리도 있대요. 사라지면 다시 살릴 수 없는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1: FABC 극동방송입니다.

0: 다음정의 시간. 이 시간은 창원시 성산구 가음동에 위치한 가음정 교회의 지난주일 예배를 녹음 방송으로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은혜의 한 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1: 우리 사랑하신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당신을 보니 살맛이 납니다. 오늘은 맥추감사 주일입니다. 지난 6개월 동안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함으로 기쁨을 하나님께 예배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복된 주일 우리를 영광스러운 예배로 초청하십니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아멘. 네.

하시고 지켜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지난 6개월을 돌아보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어주신 그 은혜와 그 사랑이 얼마나 크신지요. 그 은혜와 그 사랑에 감사하여 이 시간 전심으로 예배드리오니 영광과 찬양과 존귀를 받아주시옵소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이 시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이제 우리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을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삶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자리에 앉으시면서 옆에 분들과 사랑의 인사를 나누시겠습니다. 하나님 주시는 은혜 다 받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에게는 오직 예수밖에 없습니다.

0: 오늘 예배를 위해서 최동욱 장로님께서 기도하시겠습니다.
1: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지난 6개월 동안 한없는 사랑과 은혜로 지켜주시고 주님의 인도로 이 자리에 참석하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7월의 늦은 장마와 무더위 속에서 저희를 주님의 전으로 인도하시고 맥주 감사 주일로 지키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를 살피시는 하나님 아버지, 복된 주일을 맞아 분주했던 일상의 삶을 멈추고 지난 한 주간 지치고 상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주님 앞에 내려놓습니다.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고 우리의 생각으로 세상에 살았음을 이 시간 고백하오니 우리의 죄를 십자가의 보혈로 깨끗이 씻어주시고 푸른 초장 맑은 신의 물가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성도들의 건강과 안전을 눈동자처럼 지켜주시고 영육간에 피곤치 않도록 날마다 강건함을 더하여 주옵소서. 감정교위에 함께하사 한마음으로 예배하며 사랑으로 섬기게 하시고 우리가 믿음 안에서 말씀으로 든든히 세워지게 하옵소서. 병중에 있는 성도들에게 치유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어려운 가운데 있는 가정마다 위로와 회복의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감사하신 주님, 상반기 동안 베풀어 주신 모든 은혜를 기억하며 맥주 감사 예배로 올려드립니다. 정성껏 드린 감사 예물을 받아주시고 형식적으로만 물질만 드리는 것이 아니라 저희의 온 삶을 드려 주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성도들이 되게 하옵소서. 7, 8월에 유아부에서 청년회까지 교육부서 여름 행사 가운데 은혜 가운데 준비가 잘 될 수 있게 하시는 걸 감사드립니다. 수고하는 교육자, 교사들에게 함께하셔서 맡은 사명을 믿음과 기쁨으로 잘 감당케 하시고 한마음으로 연합하게 하시어 지혜와 능력을 주셔서 그 어느 해보다 알차고 은혜로운 여름 성경학교와 수련회가 되게 하옵소서. 참석하는 자녀들 여름 성경학교와 수련회를 통하여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고백이 있게 하옵소서. 세상보다 교회를 사랑하는 자녀들이 되어 삶의 모든 영역에서 변화가 일어나게 하옵소서. 우리 성도들이 교회와 여름 행사를 위해 금요 기도회로 모여 기도하오니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우리 교회의 다음 세대가 주님의 나라와 민족을 책임지는 귀한 일꾼으로 양육되게 하여 주옵소서. 담임 목사님 대신방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목자의 마음으로 성도들의 가정을 돌아보게 하시고 가정마다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생명의 말씀을 선포하기 위해 서신 목사님을 성령의 권능으로 붙들어 주시고 귀한 생명의 말씀, 축복의 말씀을 증거하실 때 선포되는 말씀이 우리 각자의 심령마다 치유되는 은혜가 있게 하옵소서.

하옵소서. 주님께서 세우신 감정 기회를 위하여 충성스럽게 일하는 손길들을 기억하시고 주님을 향한 사랑과 헌신이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변함없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성령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늘 감사와 찬양으로 예배를 돕는 주의 찬양단 샬롬 찬양대를 축복하여 주시고 보이지 않는 곳에서 헌신하는 손길을 위해 주님의 평강으로 가득 채워 주옵소서. 늘 오늘 드리는 맥주 감사 예배를 기쁘게 받아주시고 우리의 예배 가운데 임재하여 주옵소서.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이 되게 하시고 저희는 새 힘과 소망을 얻어 세상에서 믿음의 삶으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모든 말씀을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 계신 하나님 말씀은 하박국 3장 17절에서 19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1306면에 있습니다. 하박국 3장 17절에서 19절 말씀 오늘 한 목소리로 같이 말씀을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3장 17절 하나님 말씀 우리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비록 무화과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나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사 나를 나의 높은 곳으로 다니게 하시리로다. 이 노래는 지휘하는 사람을 위하여 내 수금에 맞춘 것이니라. 아멘. 이 시간 자른 찬양대에서 찬양으로 하나님께 왕 돌리겠습니다.

귀한 찬송 감사드립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즐거워하며 기뻐하라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의 은혜 나누겠습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즐거워하며 기뻐하라. 오늘은 맥주 감사 주일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지난 은혜를 돌아보면서 감사하는 날입니다. 구약 시대는 맥추절이라고 하여서 보리를 추수하여서 하나님께 주신 그 놀라운 은혜를 감사하며 예배하였습니다. 우리도 지금도 시골에 가면 이 맥주 감사 주일이 되면 그 보리를 추수했기 때문에 보리로 이렇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경우가 있었는데, 지난번 교회에서도 꼭 이날만 되면 점심 식사를 보리로 빈밥을 만들어가지고 같이 먹었습니다. 그러면서 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런 은혜를 주셨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은혜들이 이렇게 많구나 하면서 많이 밥도 먹고 그 행복했던 시간들이 있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면 지난 6개월을 돌아볼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가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요. 아마 여러분 목장 모임 시간에도 나누었는지 모르겠는데, 저도 개인적으로 생각해 보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지난 6개월 동안 주신 은혜가 너무 큰 것 같습니다. 설립 120주년을 맞이하여서 하나님께 감사 예배를 드렸고, 또 감사 찬양 페스티벌을 해서 온 성도들이 마음껏 하나님 앞에 찬양을 드렸고, 또 이 120년의 역사를 주신 하나님에 감사하여서 가음정 진회교회를 또 설립하며 분립하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습니다.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들을 가만히 생각해 보면 참 놀랍고, 하나님께서 그 모든 손길을 통하여서 지금도 우리 가운데 역사하는 것들을 바라보게 하십니다. 저는 우리 가정들을 돌아보도 마찬가지라 생각하는데, 저희 집에도 보니까 저희 큰아들, 작은아들, 또 저희 집사람 저를 돌아보니까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가 참 많은 것 같습니다. 아픈 것도 있고 여러 가지 힘든 것이 있었지만 또 잘 지나가게 하시고, 또 무엇보다 개인적으로 생각하면 하나님께서 귀한 교회에 또 담임 목사로 불러주셔서 교회를 섬겨갈 수 있도록 은혜 주시고, 좋은 장로님들과 교육자들과 함께 교회를 섬기게 된 것이 참 좋은 것 같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 옆사람과 한번 인사를 더 했으면 좋겠습니다. 당신을 보니 살맛이 납니다.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그리고 한번 더 이렇게 기도합시다. 당신은 나의 기도의 응답입니다. 돌아보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응답해 주셔서 한 분 한 분을 보내어주시고 또 함께 동역하게 된 것을 보게 됩니다. 교회를 생각하면서 하나님 이분이 회복이 돼야 되는데 하나님 도와주시오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회복시켜주셔서 이 자리에 함께 모여 예배드리게 된 그런 놀라운 감격도 있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의 빈자리를 채워달라고 했을 때 그 자리를 채워주시며 또 함께 일할 수 있는 일꾼들을 보내어주신 걸 생각하니까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우리는 그 하나님의 은혜에 늘 감사하며 기쁨으로 살아가야 될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생각하며 이 아침에도 마음껏 주님께 찬양하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한번 따라합시다. 나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으로 즐거워합니다. 지난 6개월을 돌아보며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드려도 사실 밤낮 며칠을 해도 그 은혜와 은혜에 감사할 수 없을 텐데 또 되돌아보면 힘든 것이 있어서 또 불평이 나올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많은 은혜를 주셨지만 그러나 여전히 내 삶 가운데는 응답되지 않은 것도 많고 변화되지 않은 것도 많고 아니 더 악화된 것도 많습니다 하며 마음을 아파하는 성도들도 있습니다. 제가 지난번 우리 성김의 삶을 마무리하면서 이렇게 한번 이야기한 적이 있습니다. 하나님께 불평하고 싶으면 불평하십시오. 제가 이렇게 말하니까 거기 그 우리 같이 공부하는 친구 하나가 손을 들고 아니 목사님 하나님께 불평하는 건 신성모독입니다. 어떻게 그걸 하라고 하십니까? 초등학교 6학년이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물었죠. 그 말이 맞다. 일리가 있다. 네가 하는 말이. 그런데 한번 물어볼게. 너 집에 가서 엄마한테 불평하니 안 하니? 하지요. 그럼 너 엄마를 모독한 거네? 아 그건 아니잖아요.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을 모독했, 하나님 앞에 불평을 한다는 것은 어쩌면 신성모독이 맞겠죠. 그런데 하나님이 내 아버지라는 것을 진짜 믿으면 그 아버지 앞에 불평하는 것이 아버지를 무시하는 겁니까? 그렇지 않을 겁니다. 진짜 아버지하고 잘 지내는 사람은 아버지께 감사도 하지만 불평도 원망도 하기도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아버지인 것을 믿습니까? 요한복음 1장 12절은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예수님을 믿는 모든 자들은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가지고 있다 말하고 있죠. 갈라디아 4장 6절로 말합니다. 너희가 아들이므로 그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 부를 수 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이 진짜 내 아버지라면 그 하나님 아버지 앞에 불평도 원망도 할 수 있어야 되겠죠.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을 무시하라는 말이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내 속마음을 다 터놓고 이야기할 수 있어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 앞에 함부로 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진심을 토로하고 하나님 앞에 엎드릴 수 있어야 되는 것이죠.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하면서도 하나님 앞에 내 마음을 다 이야기하지 못합니다. 어쩌면 오랜만에 만났던 선생님이나 오랜만에 만났던 어떤 분 앞에 서서 겨우겨우 내가 좀 이거 흠 잡히면 안 되는데 좀 예쁘게 옷 입고 잘 얘기할까 싶어서 그렇게 하나님 앞에 나올 때도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내 아버지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는 내가 흠이 잡히면 안 돼 하면서 가능하면 조금이라도 더 잘 보이기 위해서 나의 진짜 모습을 하나님께 보이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라고 말씀하시면서 우리가 있는 모습 그대로 나오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오늘 성경에 보면 하나님 앞에 참 어떻게 보면 이상한 선지자 한 사람이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정말로 항의를 하고 불평하고 원망하며 대드는 선지자가 있습니다. 그 선지자 이름이 하박국입니다. 이 하박국 선지자가 하나님 앞에 불평하고 원망을 합니다. 1장 2절 4절 말씀입니다. 여호와여 내가 부르짖어도 주께서 듣지 아니하시니 어느 때까지 이리까? 내가 항포로 말미암아 외쳐도 주께서 구원하지 아니하시나이다. 어찌하여 내게 죄악을 보게 하시며 폐악을 눈으로 보게 하시나이까? 겁탈과 강포가 내 앞에 있고 변론과 분쟁이 일어났나이다. 이러므로 율법이 해이해지고 정의가 전혀 실행되지 못하오니 이는 악인이 의인을 애워쌌으므로 정의가 굳게 행하여 짐이니이다. 우리 식으로 말하면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 내가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았습니까? 이 악한 사람은 벌 줘야 된다고 말하지 않았습니까? 좀 의인이 잘 살 수 있도록 착한 사람이 복되도록 하나님 그렇게 살도록 기도했는데 왜 악한 사람이 잘 되고 착하고 정의롭게 살아가는 사람들은 왜 이렇게 고통을 당합니까? 진짜 하나님 살아계신 건 맞습니까? 하나님 왜 내 기도 응답하지 않습니까? 지금 하박국 선지자가 그렇게 하나님께 기도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의식으로 말하자면 하나님 내가 병 낫기를 기도했는데 왜 병 안 낫고 더 아픕니까? 내가 사업이 잘 되도록 기도했는데 왜 사업이 더 안 되고 내 자녀들 앞길이 막히고 진짜 하나님 살아계신 거 맞습니까? 이 불평을 하박국 선지자가 하나님께 지금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는 악한 유다가 심판을 받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 악한 유다가 이렇게 내버려두면 이건 진짜 하나님이 살아계신지 아닌데 이들은 지금 악하게 행하면서 성전에서도 우상 앞에 절하고 있고 그리고 밖에 나가서 그들은 하나님 백성이라고 말하면서도 사람을 강포하고 겁탈하고 그들이 하고 싶은 것을 다 하고 있는데 왜 하나님은 그들을 벌하지 않습니까?

그는 너무 정의감이 넘쳐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향해 원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에게 대답을 주십니다. 5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여러 나라를 보고 또 보고 놀라고 또 놀랄지어다. 너희의 성전에 내가 한 가지를 행할 것이라. 누가 너희에게 말할지라도 너희가 믿지 아니하리라. 보라, 내가 사납고 성급한 백성, 곧 땅이 넓은 곳으로 다니며 자기의 소유가 아닌 거처들을 점령하는 갈대아 사람을 일으켰나니 그들은 두렵고 무서우며 당당함과 위엄이 자기들에게서 나오며 그들의 군마는 표범보다 빠르고 저녁 1위보다 사나우며 그들의 마병은 먼 곳에서부터 빨리 달려오는 마병이라. 마치 먹이를 움키려 하는 독수리의 나름과 같으니라. 어마무시한 나라가 그럼 좋다. 네 말대로 내가 어마무시한 나라를 하나 보내어서 이 남유다를 완전히 초토화시켜버리겠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들이 얼마나 무서운지 온 나라 사람들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벌벌벌 떨 만큼 큰 일을 내가 보여주겠다. 그들은 사납고 성급한 백성이고 그들이 표범보다 더 빠르고 저녁 1위보다 사나워서 독수리가 마치 먹이를 채가는 것처럼 이 나라를 심판하도록 만들겠다. 하나님 그렇게 응답을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이 하박국 선지자가 또 하나님께 말합니다. 하나님, 근데 좀 너무하지 않습니까? 아니, 내가 벌을 주라고 말하긴 말했지만 근데 그건 너무 심한 거 아닙니까? 그 사람은 너무 악한 사람인데 어떻게 악인이 의인에게 벌을 줄 수 있습니까? 1장 13절에 말합니다. 주께서는 눈이 정결하심으로 악을 참아보지 못하시며 패역을 참아보지 못하시거늘 어찌하여 거짓된 자들을 방관하시며 악인이 자기보다 의로운 사람을 삼키는데도 잠잠하시나이까? 하나님, 그거 좀 너무하지 않습니까? 내가 좀 심판을 하라고 했지만 그렇게 심판하라고 했습니까? 아니, 우리 하나님 왜 그래? 유도리도 없고 왜 우리 하나님 그렇게 이 나보다도 머리가 안 좋습니까? 하고 하박국 선지자가 막 하나님께 또 대항을 하고 항의를 합니다. 하나님, 이 유다를 벌하는 건 좋지만 그래도 유다보다 좀 선한 사람이 유다를 벌해야 아 진짜 이 유다가 정신 차릴 건데 유다보다도 더 못하고 하나님도 모르는 그런 나라가 와서 이 남유다를 벌하면 남들이 뭐라 말하겠습니까? 하나님, 그러면 하나님 진짜 없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욕하지 않겠습니까? 그거 너무합니다. 하나님 좀 생각 좀 하십시오. 왜 생각이 없습니까? 하나님을 향하여서 막 이렇게 항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또 하나님께서 그에게 분노하시는 게 아니라 그래 알겠다 하며 또 하나님께서 이 하박국 선지자에게 말씀을 주십니다. 2장 3절 4절 말씀입니다. 이 묵시는 정한 때가 있나니 그 종말이 속히 이르겠고 결코 거짓되지 아니하리라.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지체되지 않고 반드시 응하니라. 보라, 그의 마음은 교만하여 그 속에는 정직하지 못하나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아멘. 그래, 너 말대로 내가 그 바벨론, 그 갈대아 사람들 무너뜨리겠다. 그런데 조금 기다려라. 이 백성이 한번 이 악한 유다가 갈대아 사람을 통하여 바벨론을 통하여 한번 멸망을 당하고 난 다음에 정신을 차리고 난 다음에 내가 다시 그 바벨론에게 심판을 내리겠다. 그들은 교만하여서 마치 자기가 자기 힘으로 온 세상의 주인이 된 줄 알고 그들이 마치 모든 것을 다 가진 것처럼 그렇게 느껴질 때에 내가 그들을 심판함을 통하여서 바벨론은 하나님의 도구였지 그들이 능력이 있어서 그렇게 위대한 나라가 된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보여주겠다. 너 더딜지라도 그것을 내가 반드시 이룰 테니까 너 기다려라 라고 하나님이 답을 주십니다. 하나님의 때는 하나님의 그 계획은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 방법대로 정확하게 이루어집니다. 문제는 사람들이 그것을 보지 못하니까 마음이 급한 것입니다. 아니 왜 지금 아닙니까? 지금이어야 되는데 왜 지금이 아닙니까? 지금이어야 되는데 나의 생각이 너무 앞서다 보니까 하나님의 계획을 보지 못하니까 원망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더딜지라도 내가 이루겠다. 더딜지라도 내가 이 모든 것을 행할 테니까 너는 내가 행할 것을 믿고 그 믿음을 가지고 이 시간을 지나가야 된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심판의 도구로 사용됐던 이 바벨론, 교만한 이 바벨론을 하나님께서 멸하시겠다라고 이 하박국 선지자에게 말씀을 주시면서 그에게 이 모든 과정을 지날 때까지 하나님이 일하실 때까지 믿음으로 잠잠히 하나님을

살아보라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아는 것처럼 이 바벨론을 누가 무너뜨립니까? 어떻게 보면 아주 작은 바사라고 하는 이 나라가 점점점 크게 되어서 하나님께서 그 고레스 왕에게 힘을 주어서 페르시아를 세워서 이 바벨론을 심판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때까지 이 놀라운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들을 너는 보고 기다려라 라고 말을 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그는 하나님의 이 놀라운 약속의 말씀을 듣고 나니까 그때부터 조금 시각이 새롭게 열린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는 하나님이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처럼 보이고 하나님이 나보다 좀 어리석게 보였는데 하나님의 그 놀라운 계획들을 하나씩 하나씩 말씀을 통하여서 그에게 보여주기 시작하자 그의 시각이 좀 바뀌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그의 기도가 바뀌고 있습니다. 3장 2절입니다. 여호와여, 내가 주께 대한 소문을 듣고 놀랐나이다. 여호와여, 주는 주의 일을 이 수년 내에 부응하게 하옵소서. 이 수년 내에 나타내시옵소서. 진노 중에라도 긍휼을 잊지 마옵소서. 그는 이제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진짜 그렇게 하실 것 맞습니까? 하나님이 남유다를 심판하시고 이 남유다를 심판한 그 도구였던 이 바벨론도 심판하시고 그리고 다시 이 백성들을 이곳에 와서 예배하는 진짜 하나님이 원하시는 새로운 민족으로 만드실 것이 맞습니까? 그렇다면 내가 그 하나님의 그 위대한 계획을 아멘으로 받기를 원합니다 라고 고백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잘 모르기 때문에 쉽게 불평하고 원망할 수 있습니다. 이 하박국 선지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나라에 대한 여러 가지 상황들 내가 알고 있는 이 한치 내 방법이 정답이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하나님의 원대한 계획 속에는 이 나의 방법이 아무것도 아니라는 사실을 알게 될 때 비로소 우리는 그 하나님 앞에 온전한 기도와 온전한 찬양을 드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는 조금 힘센 사람이 좀 더 사는 사람이 악한 사람을 벌하는 것이 정의라고 생각했지만 하나님은 이 남유다를 포기하고 벌하심을 통하여 멸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이들이 진짜로 회개할 수 있도록 이들이 진짜로 하나님만 의지할 수 있도록 저 바벨론 땅에서 70년이라는 세월을 보내게 하시고 그리고 그 다음에 다시 돌아와서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예배자가 되도록 하나님은 그 원대한 계획을 가지고 온 세계를 움직이겠다라고 말씀을 해주신 것입니다. 그때 비로소 그는 그 하나님 앞에 그 놀라운 역사를 바라보며 그 하나님의 섭리 앞에 엎드리며 감사하면서 말하는 것입니다. 주님, 그 놀라운 역사를 내가 들었사오니 너무 놀랍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주님께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주님, 그 가운데 속에서 주님의 일이 나타나는 그 순간 속에서도 하나님 부흥의 역사를 덧입혀 주십시오. 하나님이 벌할 때 이 남유다 사람들이 너무나 그 벌이 무서워서 하나님을 저버리지 않게 하시고 그 가운데 속에서도 하나님을 바라보고 다시 힘을 얻을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하나님 이 놀라운 역사들 이 바벨론이 멸망하여서 다시 돌아와서 하나님께 예배한다는 이 놀라운 시간들이 수년 내에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진노 중에도 긍휼을 베풀어 주십시오. 그래서 이 백성들이 그 이 모든 과정들이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이라는 것을 알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십시오. 그렇게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우리의 인생의 그 모든 것들을 제대로 알기 시작할 때 우리의 불평과 원망이 사라질 때가 많습니다. 때로 우리가 우리의 계획대로 뭔가 이루어지지 않을 때 우리가 원하는 길이 굽어진 것처럼 뭔가 자꾸 내가 왼쪽으로 가고 싶은데 오른쪽으로 내 길이 간다든지 내가 계획했던 것들이 점점 막혀갈 때 하나님 앞에 그런 마음이 생길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도대체 뭡니까? 진짜 하나님이 내 인생 가운데 정말 나를 사랑하시고 내 인생의 주인이 맞습니까? 왜 그러면 내가 원하는 길로 하나님 인도하지 않습니까? 왜 내가 그렇게 기도했던 대로 하나님 역사하지 않습니까? 우리는 내 생각, 내 기도가 진짜 전부라고 생각할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의 시작과 우리의 마지막까지도 알고 계신 분이시죠. 그 하나님 우리의 모든 것을 알고 계시기 때문에 늘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완전한 길로 인도할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의 역사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분명히 알 때 우리는 원망함으로 하나님을 떠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있는 그 속에 있는 모든 것들을 다 퇴놓고 난 다음에 그 하나님의 놀라운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다시 일었으며 하나님이 일하실 때까지 기다릴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이 있다는 것은 하나님이 내 삶 가운데 일하시는 것을 기대하고 그 일하시는 순간까지 믿고 기도하는 사람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역사를 신뢰하며 끝까지 기도하며 믿음으로 나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우리 인생에 어둠이 찾아오면 하나님 앞에 말합니다. 하나님, 이건 아니지 않습니까? 내 인생에 환란이 닥치면 하나님 너무하신 것 아닙니까? 라고 말할 때가 많습니다. 왜냐하면 그 어둠도 그 환란도 내 인생에는 없는 것인데 하나님도 할 수 없어서 그저 그것을 그냥 내버려 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 때가 많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사야 45장 7절은 말합니다. 나는 빛도 짓고 어둠도 창조하며 나는 평안도 짓고 환란도 창조하나니 나는 여호와라 이 모든 일들을 행하는 자니라 하였노라. 아멘.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빛도 창조하실 뿐 아니라 어둠도 창조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어둠이 있기 때문에 빛이 얼마나 밝고 영광스러운지를 깨닫게 하신 것이죠. 우리의 삶 가운데 환란이 있습니다. 그 환란을 통하여 진짜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 아니 하나님만이 내 인생에 평안을 줄 수 있다는 사실을 제대로 알고 그 하나님만을 섬길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빛의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어둠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환란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평안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내 인생을 주관하신 하나님 때문에 실망하고 좌절하는 것이 아니라 그 가운데 속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을 인도하시고 여러분을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을 신뢰하며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잠언 16장 4절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온갖 것을 그 쓰임에 적당하게 지으셨나니 악인도 악한 날에 적당하게 하셨느니라. 어쩌면 내 삶 가운데 악인들이 있는 것이, 내 삶에 악한 환경이 있는 것이 우리 마음속에는 불편합니다. 하나님이 선하신데 왜 내 삶에 이 악인이 있어서 나를 이렇게 고통스럽게 하고 악한 상황 때문에 내가 아무것도 못할까? 우리는 하나님이 힘이 없어서 악인을 내 주변에 붙이는 게 아닌가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악한 것들이 내 삶을 뒤흔들 때 비로소 우리가 깨닫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만이 나를 보호할 수 있고 하나님만이 내 인생의 주인이시고 심지어 그 악을 선으로 바꾸시는 분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인 줄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악인들도 선하게 사용하신 하나님, 적절하게 사용하신 그 하나님,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 하나님이 내 아버지인 것을 믿고 그 하나님을 신뢰하며 믿음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악한 자라도 자식에게 좋은 것 주지 않습니까? 마태복음 7장 11절은 말합니다.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악한 자도 자식에게 좋은 것 주는데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내어주시미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외면하시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가장 좋은 것 주시는 그 하나님이 내 아버지 줄 믿고 그 하나님 때문에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우리는 그 하나님 아버지 앞에 기도할 수 있기 때문에 내 모든 것들을 다 내어놓고 기도하고 또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응답을 붙잡고 하나님의 계획을 정확히 알기 때문에 좌절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상황 속에서 더 기뻐하고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같은 데 있다 할지라도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을 알기 때문에 더 찬양하고 당당하게 설 수 있는 것입니다. 상황 때문에, 환경 때문에, 사람 때문에 무너지는 것이 아니라 그들보다 더 크시고 위대하신 하나님이 내 아버지시고 그 하나님이 내 인생을 책임진다는 사실을 믿고 당당하게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나의 힘이 되시는 하나님으로 기뻐합니다. 이제 하나님이 내 인생의 모든 것들, 이 모든 고민의 문제를 해결한 것을 믿었던 이 하박국 선지자는 그의 기도와 찬양이 바뀌고 있습니다. 오늘 보면 13절 16절의 말씀입니다. 그들이 해오리 바람처럼 이르러 나를 흩트려 하며 가만히 가난한 자를 삼키기를 즐거워하나 오직 주께서 그들의 전사의 머리를 그들의 창으로 찌르셨나이다. 주께서 말을 타시고 바다 곧 큰 물의 파도를 밟으셨나이다. 내가 들었으므로 내 창자가 흔들렸고 그 목소리로 말미암아 내 입술이 떨렸도다. 무리가 우리를 치러 올라오는 환난 날을 내가 기다림으로 썩이는 것이 내 뼈에 들어왔으며 내 몸은 내 처소에서 떨리는도다. 오늘 이 하박국 선지자는 한편으로 너무 기뻐 감격하면서 이제 하나님께 기도하기를 주님 그날을 속히 오게 해주십시오 라고 기도합니다. 여러분 이 말이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지금 악한 이 유다를
바벨론을 통하여 속히 하나님이 심판하여 주시고

그리고 또 그 바벨론을 하나님이 속히 심판해 주심을 통하여 이 하나님 백성들이 돌아와서 여기서 진짜 하나님께 예배드리며 감사할 수 있는 그날을 허락해 주십시오. 하나님의 그 약속의 말씀이 이루어달라고 간절히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런데 기도하는데 그의 상황이 어떻습니까? 그의 몸이 덜덜덜 떨면서 기도하는 것이죠. 왜 떨면서 기도합니까? 바벨론이 쳐들어와서 예루살렘 성전이 불타고 사람들이 죽어져 가는 것들을 이제 내가 봐야 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정의가 이루어지려고 하면 이 백성이 심판을 받아야 되는데 그 심판이 얼마나 참혹한지 내가 안다는 것입니다. 모를 때는 그냥 지나가지만 그 고통의 순간을 알 때는 그 고통의 순간을 지나가는 것이 더 어렵고 더 부담스럽고 떨리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심판이 어떤지 이 하박국 선지자가 알고 있습니다. 이제 하나님의 심판이 밀려오면 이 나라가 완전히 뒤엎어질 것인데 그 고통 때문에 벌벌벌 떨면서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도 내가 기다리겠습니다. 오늘 이 본문 3장 16절을 현대어 번역은 이렇게 번역합니다. 주께서 이 모든 일을 내게 들려주셨을 때 내 뼛속의 창자가 모두 뒤틀렸고, 얼마나 그게 고통스러웠으면 창자가 뒤틀렸고 주의 우렁찬 음성을 들었을 때 두 입술이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내 모든 뼈가 물러져서 내 두 무릎이 후들후들거렸습니다. 그러나 나는 그날을 기다리겠습니다. 우리를 공격한 그 백성에게 만국의 재앙이 나른 재앙을 내리는 그날을 나는 여전히 기다리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남유다를 심판하는 날, 그리고 저 바벨론을 심판하는 날, 그리고 우리를 다시 회복시켜서 이 자리를 부르는 날, 내가 두렵고 떨리지만 그날을 기다리고 기다리겠습니다 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바꿀 때 마치 의사 선생님들이 그 수술대 앞에 서 있어서 우리의 그 상처를 도려낼 때 그 아픔의 고통을 우리가 겪어내야지 그 질병이 떠나갈 때가 있습니다. 그 칼을 들고 그 고통의 문제를 제거할 때, 그 아픔의 상처를 제거하시고 치료하시는 그 손길이 내게 임할 때에 비로소 내가 온전하고 건강한 몸이 되듯이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만지고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을 만지고 우리 나라를 만지시는 역사들을 바라볼 때 두렵고 떨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기다리겠습니다. 왜 기다립니까? 이것은 우리를 망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은 우리를 다시 회복시키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역사이기 때문입니다. 예레미야 29장 11절은 말합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아멘. 지금 저 바벨론을 통하여서 나라가 망하고 너희 인생의 그 아픈 상처를 드러내는 같은 고통이 있다 할지라도 두려워하지 말라. 너를 망하게 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악한 것을 제거해내야지 네가 다시 살아갈 수 있고 너에게 다시 소망이 있기 때문에 내가 너의 아픔들을 짊어지고 내가 너의 고통을 짊어지고 너를 회복시킨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재앙이 아니라 평안이다. 너희의 미래와 희망을 주기 위해서 내가 이 모든 걸 행한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하나밖에 없는 아들 예수님을 이 땅에 모셨을 때 예수님은 우리의 모든 죄와 저주를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지셨죠. 내가 당해야 될 그 모든 수치와 그 모든 고통을 예수님이 친히 담당하시고 그 모든 것들을 받으시고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하나님 백성으로 만들어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에서 일어나는 많은 일들 속에서 우리는 이 모든 것들을 다시 하나님의 말씀의 관점으로 바라봐야 될 것입니다. 우리 안에 있는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멸하기 위한 재앙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자 하시는 우리의 미래와 희망을 주는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사실을 기억하며 믿음으로 우리의 모든 삶을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박국이 하나님께 외친 것입니다.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내 인생이 그렇게 무너지고, 아니 정말로 무너지고 무너지고 없어서 정말 가망성이 없는 것처럼 보인다 할지라도, 그러나 그것이 끝나는 것이 아니라 다시 하나님이 회복시키시고 다시 하나님께서 일으키시고 다시

하나님께서 더 좋은 것을 주실 것을 믿기 때문에 내가 없는 것 때문에 낙심하고 못하는 것 때문에 좌절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그 하나님 계획을 신뢰하며 나를 위해 일하신 하나님을 신뢰하며 믿음으로 나아가겠습니다.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도 이 고백이 나의 고백으로 받아들이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하나님의 그 역사를 알면 알수록 우리도 이런 고백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알지 못할 때는 이 고백이 할 수가 없습니다. 없는 것을 어떻게 감사합니까? 안 되는 것을 어떻게 감사합니까? 오히려 원망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 없는 것을 있게 하신 하나님, 못하는 것을 하게 하시는 그 하나님, 그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심을 믿는다면 우리는 없는 것 때문에 오히려 하나님을 찬송하며 하나님께 나갈 수 있는 것이죠. 왜요? 하나님이 나에게 능력이 되시고 하나님 내게 힘을 주셔서 내가 할 수 없는 것을 하게 하시기 때문입니다. 오늘 19절은 말합니다.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나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사 나를 나의 높은 곳으로 다니게 하시리로다. 내가 할 수 없는, 내가 도대체 경험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 내게 힘과 능력을 덧입혀 주셔서 능히 하시기 때문에 나는 상황이나 사람 때문에 절망하는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을 신뢰하며 그 하나님 때문에 믿음으로 감사하며 이 길을 걸어갑니다 라고 고백하며 찬송하는 것입니다. 이 하박국의 찬양이 저와 여러분의 찬양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주신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있습니다. 우리를 위해서 전부를 내어주신 예수님의 사랑을, 은혜를 알고 있습니다. 그 은혜와 그 사랑을 받고 있는 저와 여러분, 무엇을 두려워합니까? 무엇을 낙심하십니까? 우리 그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에 주셨던 그 놀라운 권능을 여러분 사용하셔야 됩니다. 사도행전 3장 6절에 보면 베드로가 그렇게 말합니다.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라고 외쳤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에게 있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사용함을 통하여서 오늘도 우리의 한계를 뛰어넘고 우리의 기도보다 더 크게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을 신뢰하며 감사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 시간 그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함께 찬송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감사에 찬송하도록 합시다. 오늘 숨을 쉬는 것 감사, 나를 구원하신 것 감사, 내 뜻대로 안 되는 것도 감사, 그 모든 상황 속에서 주님이 인도하신 것을 감사, 내게 권한 주셔서 주님의 뜻을 알게 하신 것 감사, 우리 주님의 그 놀라운 은혜를 생각하며 이 시간 함께 찬송하도록 합니다.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지난 우리의 모든 세월을 지켜주시고 베푸시는 은혜를 생각하며 주님 앞에 감사하게 돌아갑시다. 때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시는 은혜, 놀라운 은혜에 감사할 뿐 아니라 때로 나의 아픔과 나의 상처와 내 모든 기도를 들어주신 하나님 앞에 이 시간 감사하게 기도하기로 합니다. 혹 여러분 가운데 아직도 그 아픔 가운데 있고 상처 가운데 있다면 이제 내가 다른 사람 앞에 내 아픔을 말하고 다른 곳에 가서 내 상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지켜주셔서 여기까지 인도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주셨던 그 놀라운 은혜, 그 사랑을 기억할 때마다 감사와 찬양이 끊이지 않고 모든 것을 전부를 드려야 되겠지만, 하나님 여전히 우리의 삶 가운데, 내 삶 가운데 없는 것 때문에, 안 되는 것 때문에, 내 안에 있는 상처와 아픔 때문에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며 불평할 때가 많았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하나님 우리의 눈을 열어주시고 주께서 말씀하실 때까지 기다리며, 잠잠하게 기다리며 그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귀를 열어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의 역사를 바라보며 그 일하실 하나님을 바라봄을 통하여서 나이가 환경이나 사람의 얽매이지 않게 하시고 믿음으로 그 모든 것들을 이겨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안에 있는 상처와 아픔들 그 모든 것도 하나님 능히 치료하시고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실 줄 믿습니다. 아들까지 주신 하나님 아버지, 자기의 생명까지 바치며 우리를 사랑하셨던 하나님의 사랑, 예수님의 사랑을 기억하며 다시 주님 말씀 붙잡고 날마다 날마다 승리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람이나 환경 때문에 슬퍼하고 아파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위해 일하시는 하나님 때문에,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 때문에 오히려 그 모든 상황 속에서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의 힘이 되신 하나님을 인하여서 기뻐하며 즐거워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에도 주의 백성들의 마음을 만지시고 주님 고치시고 온전케 하셔서 주님만 영광 받으시고 그 주님 때문에 기뻐하며 즐거워하며 살맛난 삶을 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를 통해 일하시는 주님, 또 이 나라 이 민족을 하나님 가운데 하나님께 쓰시고 사용하실 줄 믿사오니 주님, 복음을 위해 이 나라를 사용하시고 전 세계 가운데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드러내는 복된 나라가, 복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더 주님께 모든 것을 맡겨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복을 받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과 위로하심이 우리의 기도를 들으신 하나님으로 즐거워하며 우리에게 날마다 새로운 힘을 공급하시는 하나님으로 기뻐하며 살기를 원하는 모든 주의 백성들과 이들의 가정과 산업과 자녀들과 가음정교회 위에 항상 함께

지금까지 감정교회 지난주일 예배를 녹음 방송으로 보내드렸습니다. 이 시간 방송 들으시고 신앙생활에 도움받기 원하시는 분들은 055-285-1181번 285-1181번 가음정교회나 055-269-9810번 창원극동방송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찬양과 은혜가 넘치는 날마다 찬송으로입니다. 안녕하세요. 주일 오후를 은혜 가득한 찬송으로 여는 시간, 날마다 찬송으로의 전영민입니다. 유난히 마음까지 지치게 만드는 찌릿한 더위와 예측 불가능한 날씨가 이어지는 요즘입니다. 최첨단 슈퍼컴퓨터와 인공위성마저도 하늘의 마음을 다 헤아리지 못하는 걸 보면 자연의 도도한 흐름은 여전히 인간의 영역을 넘어선 신비로 남아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뜻대로 되지 않는 날씨와 더위의 마음을 뺏겨 짜증을 내기보다 이 모든 시간 속에서도 우리를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하시는 주님을 바라보면 어떨까요? 우리가 통제할 수 없는 일을 한숨쉬기보다 지금 이 순간 우리가 할 수 있는 가장 아름다운 선택인 찬양과 기도로 주님 앞에 나아가는 평안한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번 주는 서머 스페셜 기간입니다. 더 은혜로운 찬송으로 함께 하실 텐데요. 무더운 여름날 지친 영혼의 시원한 단비가 되어줄 아름다운 찬양들을 엄선해 보았습니다. 흘러나오는 찬양의 고백 위에 우리의 마음을 얹고 남은 주일 오후 주님 주시는 기분 평안 안에서 온전히 쉬어가시길 바랍니다. 먼저 오늘 들으실 곡은요, 어노인팅의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노엘 찬양당의 내 평생에 가는 길, 크룩스의 내 영혼이 은총 입어 들으시겠습니다.

네, 찬양 듣고 오셨습니다. 이제 즐거운 찬양 여행하고 계신지요? 오늘 날씨 어떠셨나요? 오늘도 여전히 또 변화무쌍한 날씨였는지는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그 중에서도 변하지 않는 것이 있다면 바로 우리의 주님이겠죠. 우리 주님을 굳건히 붙들고 또 주일로 더 즐겁게 또 주님을 찬양하며 지내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어서 계속 찬양 듣겠습니다.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예라머십 내 주를 가까이 하게 함은 서울 챔버싱어즈 이렇게 두 곡 듣고 오시겠습니다.

뜨거운 태양 아래 지치기 쉬운 계절이지만 오늘 우리에게 허락된 찬양의 고백이 마음의 시원한 바람이 되었길 바랍니다. 한 주간 삶의 자리로 돌아가실 때에도 주님이 주시는 평안과 동행하시기를 기도하며 다음 주 이 시간 더 은혜로운 썸머 스페셜과 함께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마지막 곡으로 부엘의 아 하나님의 은혜로 들려드리면서 저는 여기서 인사드릴게요. 지금까지 날마다 찬송으로 전영민이었습니다. 다음 주 더 은혜로운 찬양으로 다시 만나요. 안녕히 계세요.

이른 새벽, 늦은 밤, 모두가 잠든 시간에도 라디오를 켜는 사람이 있습니다. 밤을 견디는 병실에서, 길 위를 달리는 트럭 안에서, 불 꺼진 혼자 남은 방 안에서 지금도 누군가는 이 방송을 듣고 있습니다. 방송에서 나오는 짧은 한마디가 누군가에게는 위로가 되고 다시 살아갈 힘이 됩니다. 극동방송은 지금도 그분들을 찾아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길을 오래전부터 함께 걸어오신 분들이 있습니다. 방송이 꺼지지 않도록

누군가의 어둠이 외롭지 않도록 이 방송을 지켜주신 분들입니다. 이름 없이 헌금으로 후원으로 방송을 지켜주신 분들, 그분들을 저희는 전파선교사라 부릅니다.

복음 70년, 경남 30년, 아버지도 잘 되고 어머니도 잘 되고 나도 잘 되는 교회 순복음 진주 초대교회가 경남의 교회를 응원합니다. FM 98.1MHz, 진주 FM 92.5MHz, 대한민국 선교 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DD 극동방송에서 2시를 알려드립니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휴식과 쉼이 있는 찬양의 숲에서 오늘도 여러분과 함께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신보경입니다. 선물을 받고 기뻐하지 않는 사람은 없을 겁니다. 날마다 선물을 하나름씩 받는다면 매일매일의 삶이 기쁨으로 가득 차고 넘치겠지요. 아침에 눈을 떴을 때 커다란 박스 안에 하루라고 하는 선물이 내 앞으로 배달됩니다. 여러 가지 일들이 소포장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순서에 따라 하나씩 열어봅니다. 그런데 그 포장된 선물 꾸러미들을 나는 어떤 마음으로 열어보고 있을까요? 오늘 첫 찬양 빈들의 마른 불같이 그리고 나 가나안 땅 귀한 성에 이어서 나 이제 주님의 새 생명 얻은 몸 세 곡으로 오늘 찬양의 숲 함께하겠습니다.

선물을 받아놓고 그 선물을 보내준 사람의 마음도 선물에도 별 관심이 없는 사람이 있지요. 습관적으로 선물을 대충 열어보고는 별 신통한 것이 없다는 듯 한쪽으로 밀쳐둡니다. 어떤 사람은 값비싼 선물을 잔뜩 기대했는데 열어보고는 그렇지 않을 때 몹시 실망하며 선물을 준 상대를 원망까지도 합니다. 선물을 주는 사람의 마음은 나를 아끼고 사랑하는 마음입니다. 내게 무엇이 필요한지, 어떤 것이 적당한지를 잘 알고 준비한 선물입니다. 그런 상대가 주는 선물이라면 무엇이든지 받을 수 있지 않을까요? 때로는 내 마음에 들지 않을지라도 말이죠.

나의 갈 길 다 가도록 그리고 이 세상 험하고 찬송곡으로 두 곡 함께 들으셨고요. 여러분은 지금 극동방송 찬양의 숲에서 함께하고 계십니다. 우리의 삶은 선물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러나 기쁨은 어떤 선물을 받느냐가 아니라 어떤 태도로 그 선물을 받는가. 다시 말해 나한테 달려있는 겁니다. 삶은 선물입니다. 그리고 기쁨입니다. 결국 기쁨으로 내게 남을 그 선물이 포장지 안에 가려져 있다 한들 선물이라는 이유만으로도 가슴 설레고 벅차오르지 않나요? 오늘 우리 모두에게도 그 선물 포장이 배달되었습니다. 그 선물 열어보셨나요?

내 인생에 가을이 오면 나는 나에게 사람들을 사랑했느냐고 물을 겁니다. 그때 가벼운 마음으로 말할 수 있도록 나는 지금 많은 이들을 사랑해야겠습니다. 내 인생에 가을이 오면 나는 나에게 열심히 살았냐고 물을 것입니다. 그때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도록 나는 지금 맞이하고 있는 하루하루를 최선을 다하며 살아가야겠습니다. 내 인생의 가을이 오면 나는 나에게 사람들에게 상처를 준 일이 없느냐고 물을 것입니다. 그때 얼른 대답하기 위해 지금 나는 사람들에게 상처 주는 말과 행동을 하지 않아야겠습니다. 내 인생에 가을이 오면 나는 나에게 삶이 아름다웠느냐고 물을 것입니다. 그때 나는 기쁘게 대답하기 위해 지금 내 삶의 날들을 기쁨으로 아름답게 가꾸어 가야겠습니다. 내 인생에 가을이 오면 나는 가족에게 부끄러움이 없느냐고 물을 것입니다. 그때 반갑게 대답하기 위해 나는 좋은 가족의 일원이 되도록 내 할 일을 다하면서 가족을 사랑하고 부모님께 순종하겠습니다. 내 인생에 가을이 오면 나는 나에게 이웃과 사회와 국가를 위해 무엇을 했느냐고 물을 것입니다. 그때 나는 힘주어 대답하기 위해 지금 이웃의 관심을 가지고 좋은 사회인으로 살아야겠습니다. 내 인생에 가을이 오면 나는 나에게 어떤 열매를 얼마만큼 맺었느냐고 물을 것입니다. 그때 자랑스럽게 대답하기 위해 지금 나는 내 마음밭에 좋은 생각의 씨를 뿌려 좋은 말과 좋은 행동의 열매를 부지런히 키워야겠습니다.

종이에 밝은 색의 크레용으로 그림을 그려 색칠을 하고 그 위에 무채색의 검은 크레용을 덮어 칠합니다. 그리고는 끝이 뾰족한 도구로 검은색 바탕에 그림을 그리면 검은색 크레용이 벗겨지면서 아래 밝은 색으로 그려진 부분이 드러나는 겁니다. 그리스도인의 삶도 이 간단한 미술 활동과 비슷하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그리스도를 우리의 구주로 아는 기쁨은 모든 그리스도인의 마음과 신앙 밑바탕을 이루고 있지요. 하지만 우리는 세상에서 살아가면서 애써 그 밝은 채색을 어두운 색으로 감추며 살아갑니다. 검은색을 덧칠하고 덧칠하고 또 덧칠해서 칠흑처럼 어두운 색으로 삶을 모두 덮어버렸을 때 이제는 그 바탕색이 궁금해지기 시작합니다. 찬양 두 곡 함께 듣고 오겠습니다. 광야를 지나며 그리고 누군가 널 위해 기도하네.

찬양 나의 영원하신 기업 그리고 내 평생 살아온 길 두 곡으로 함께 하셨고요. 여러분은 지금 휴식과 쉼이 있는 찬양의 숲에서 함께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감사와 하나님의 깊은 사랑을 돌아보는 이 시간에 극동방송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크레용 에칭이라고 하는 미술 활동이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은 쉬운데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건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나 자신을 깎아내야 하기 때문이죠. 그렇게 칠흑같이 어두운 면을 긁어냈을 때 비로소 우리가 행복한 삶의 한가운데 처해 있음을 자각합니다. 그리고 이제는 아무리 절망의 세상에 빠질 위기에 처하게 되더라도 담대하게

이쁘게 우리의 바탕색이 원래는 밝은 색이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그렇게 우리는 우리의 삶에 덕지덕지 붙어있는 암흑의 시간을 뚫고 나올 수 있게 됩니다. 찬양 내 영혼이 은총 입어 한 곡 더 듣고 오겠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삶의 구세주이십니다. 세상이 우리에게 슬퍼하고 포기하라고 유혹할 때 예수님의 십자가는 분명하고 확실한 소망을 우리 앞에 가져다 줍니다. 그리스도께서 삶의 고난 가운데 우리와 함께 하시며 궁극적으로는 우리를 가장 좋은 곳으로 인도하시는 분임을 우리는 믿습니다. 우리는 고난을 당하는 많은 경우에 근본적으로 기뻐할 수 있는 이유를 찾기 위해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보지요. 그 약속들은 변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고백은 오직 우리의 구원자가 살아계심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럼 저는 마지막 찬양 내가 어둠 속에서 들려드리면서 오늘 여기서 인사하겠습니다.

삶의 여정 가운데 예수님의 말씀이 늘 우리를 따릅니다.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오늘 여러분의 기분은 어떻습니까? 기쁘십니까? 몹시 우울하십니까? 예수님으로부터 진정한 기쁨을 느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기쁨이 우리를 일으켜 세우는 힘이 되어줄 겁니다. 극동방송의 모든 프로그램은 전파 선교사님들의 후원으로 제작됩니다. 지금까지 찬양의 숲에서 여러분과 함께한 저는 신보경이었습니다. 극동방송을 듣게 하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지금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AI는 무엇이든 척척 만들잖아요. 그런데 AI가 되살릴 수 없는 소리도 있대요. 사라지면 다시 살릴 수 없는 대한민국의

복은 70년, 경남 30년, FM 98.1 메가헤르츠, 신주 FM 92.5 메가헤르츠, 극동방송이 다음 세대를 응원합니다. HLTD 극동방송에서 새 시대를 알려드립니다.

0: 소망의 말씀. 소망의 말씀 매주 주일 이 시간은 세계로교회 손현보 목사님의 설교 말씀 보내드립니다. 은혜의 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1: 기도를 하는데 기도 응답이 없다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다른 사람이 기도 응답을 받고 간증을 하게 되면은 부럽기도 하지만은 어떨 때는 속상하기도 하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왜 나의 기도는 응답을 받지 못할까? 나도 기도를 하는데 왜 내 기도는 응답을 받지를 못할까? 예수님께서 하신 오늘 이 말씀을 자세히 살펴보면은 여기에 대하여서 기도 응답에 대해서 분명한 해답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것이 무엇일까요? 예수님은 기도하는 자들에게 틀림없이 응답해 주겠다, 기도하는 사람은 반드시 응답해 주겠다, 구하는 자마다, 찾는 자마다, 두드리는 자마다 응답해 주겠다,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나는 왜 응답받지 못하는 기도가 있을까? 오늘 이 본문을 다시 한번 살펴보면서 우리 모두가 기도 응답을 받으면서 하나님의 큰 기적을 맛보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첫째는 기도는 해야 응답을 받습니다. 따라합시다. 기도는 해야 된다. 기도가 무엇인지, 누가 기도해서 어떤 응답을 받았는지, 성경에 나오는 이야기를 다 알고 있다고 할지라도 기도하지를 않는 사람은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기도에 대해서 첫째, 둘째, 셋째 전부 다 알아도, 성경 내용을 다 알아도 자기 자신이 직접 기도해서 응답받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따라 기도를 해야 응답을 받습니다. 야고보서 4장 2절에 보면은 너희가 얻지 못하는 것은 뭐하기 때문에? 구하지 아니하기 때문이다. 사람이 욕심을 내고 살인을 하고 시기하고 자기 지혜로 온갖 지혜를 다 짜내도 안 되는 거고, 하나님 아버지 앞에 기도를 하는 사람은 응답을 받는데 기도하지 않으면 응답을 받을 수가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기도를 응답해 주겠다고 분명히 약속했는데 내가 응답을 못 받는 것은 나에게 무슨 문제가 있는 것이고, 우리가 앞으로 천국에 가보면 천국에는 깜짝 놀랄 일이 많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 내가 기도하기만 했으면 하나님께서 어마어마하게 내려주고 나를 위대하게 만들고 나를 복되게 만들 수많은 기도 응답을 주려고 예배해 놓았던 것들이 하나도 우리에게 응답되지 못했다는 이야기를 듣고 그 사실을 바라보고는 세상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나를 위대하고 존귀하게 사용하고 나에게 복을 주시고 하나님께서 또 복음을 전할 수 있는 모든 여건을 마련해 주시고 지혜와 지식과 물질을 주려고 이렇게 많이 예배해 놓았는데 내가 기도하지 아니함으로 받지 못했다는 사실을 알게 될 때에 우리는 한탄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답답한 삶을 살면서도 하나님 아버지 앞에 기도하지 않는 사람이 실제로 답답하고 답답한 사람이란 말이에요. 왜 하나님은 우리를 자녀라 부르면서 왜 기도하라고 하는가? 기도 안 하면 좀 주시면 안 되는가? 왜 하나님은 기도해야 주시는가?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들은 기도하지 않아도 기본적으로 주어지는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어마어마하게 많이 있어요. 그렇지만은 꼭 필요한 것들은 하나님께 구해야 됩니다. 하나님께 구하기를 원하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구하라고 이야기를 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자랄 때에 부모님들은 우리에게 말 안 해도 엄마 내일 아침에 밥 줄 거야, 그 다음날 또 돼서 엄마 내일 또 밥 줄 거야 이러면 엄마가 야 당연히 밥 주지, 엄마 점심도 줄 거야, 주지, 저녁도 주지, 그리고 그 다음날 또 엄마 내일 아침도 주지. 자녀들에게는 기본적으로 말 안 해도 주어지는 것들이 엄청나게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녀들이 특별히 필요할 때에, 사업자금이 필요할 때에, 등록금이 필요할 때에, 꼭 무엇인가를 사야 될 때에, 내 능력으로 안 되는데 자전거도 사야 되고 차도 사야 되고 오토바이도 사야 될 때에, 그때는 부모님께 부탁을 해야 되잖아요. 아빠 자전거 하나 사주세요, 자전거 하나 사주세요, 자전거 하나 사주세요, 오토바이 하나 사주세요, 그렇게 해야 되잖아요. 그걸 구해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도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무제한으로 우리에게 주시지만은 필요한 것들은 반드시 구해야, 만약에 구하지 않고 주게 되면은 어떤 일이 생기느냐, 그 아이를 완전하게 망쳐버리는 거예요. 애는 아무것도 안 하고 부모가 앉아가지고 야 뭐 필요할까, 여보 자전거 사줘야지, 야 여보 뭐 사줘야지, 오토바이 사줘야지, 이런 식으로 해서 자녀가 아무것도 구하지 않는데도 부모가 모든 것들을 다 제공하면은 굉장히 좋은 부모처럼 보이지만은 그런 자식들 중에서 방황하고 빗나가서 자기 혼자 어떻게 살아갈지도 모르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구해야 주시고, 그리고 이렇게 구해야 하나님의 은혜를 알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내기 위해서 하나님은 열 가지 재앙을 일으켜 주었습니다. 아무도 구하지 않았어요. 하나님께서 그냥 주도적으로 하신 겁니다. 하나님께서 홍해를 갈라주었습니다. 광야에서 만나를 주었습니다.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필요한 것들 다 주고 난 다음에 그 어마어마한 기적, 인생에서 한 번도 경험할 수 없는 것들을 그렇게 연달아서 기적을 맛보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들은 날마다 입에서 원망하고 불평하고 홍해 건너고 난 다음에 3일도 안 돼가지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모세 때려 죽이려고 하고, 그런 게 인간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만약 어떤 사람이 주여 홍해를 갈라주세요, 우리가 다 죽게 생겼습니다, 이렇게 하면 간절히 기도해서 홍해가 갈라졌다, 그럼 그렇게 했겠습니까? 우리가 기도를 해서 응답을 받아야 우리의 삶이 달라지고 인생이 달라지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기도하기를 원하는데, 이 기도라고 하는 것은 그냥 어떤 주문을 외우는 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어떤 종교 행위가 아니란 말이에요. 인격적으로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내 기도를 응답해 주실 그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그렇게 기도를 하는 겁니다. 우리가 기도를 할 때에 하나님은 우리와 인격적으로 만나는 거잖아요. 만나기를 원합니다. 부모는 어떤 때는 부모가 주고 싶은 게 있어도 자녀가 구하지 않으면 안 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구하고 이렇게 또 찾고 주고 하면서 아버지 이게 필요합니다, 그리고 주고 난 다음에 아버지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이런, 하나님은 우리에게 모든 걸 다 주시지만은 이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와의 교제 관계를 가지고 살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하나님 아버지 앞에 기도할 때는 반드시 하나님 앞에서 기도해야 되는데, 하나님 앞에서 기도를 한다고 하는 것은 그냥 저 이교도들이 막 날뛰면서 그 다음에 저 무당들이 산에 올라가서 북을 치면서 그냥 동동동동동동 밤새도록 그렇게 기도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과 대화하듯이 아브라함이 하나님께서 하나님 소돔과 고모라를 심판하신다면서요, 지하기 너무 간행해서 내가 심판할 거예요, 하나님 그게 우리 조카 롯이 있습니다, 그래도 조카 롯이 의인 아닙니까, 만약에 소돔과 고모라 의인이 50명이 있으면 그 50명을 악인들 때문에 다 죽이겠습니까? 그래 50명이 있으면 내가 사해 주지 가려고 하다가, 하나님 그런데 만약에 5명 모자라가지고 45명 있으면 그래도 용서해 주지.

하나님, 하나님, 한 번만 더. 만약에 다섯 명이 더 모자라 40명, 40명만 있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이렇게 나중에는 하나님, 정말로 마지막으로 한 번만 더 이야기하겠습니다. 소돔과 고모라의 의인, 10명만 있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10명? 너 원래 50명? 너 50명 그랬잖아. 하나님, 그래도 10명 있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래, 10명 있으면 용서해 주지. 기도는 내가 막 하고 싶은 이야기를 아무 생각 없이 산신령한테, 삼신 할머니한테 기도하셨듯이 이런 것이 기도가 아니란 말이에요. 우리가 하나님께 구한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인격적인 하나님 앞에서 구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저한테 무엇인가를 빌리러 오는 사람도 있잖아요. 목사님, 돈 50만 원만 빌려주십시오. 이런 사람이 주 앉아서 많이 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물론 여러 이제 치매 걸린 사람도 아래지 내게도 우리 누님이 왔다 해가지고 막 있는 사람이 목사님 누님 왔다고 했는데 저 인천에서 왔대요. 그런 사람 없는데 그 치매 걸린 사람 유튜브 보고 이렇게 찾아왔어요. 그런 사람도 있지만은 정말로 필요해가지고 저한테 찾아오는 사람이 있단 말이에요. 목사님 50만 원만 좀. 그럼 내가 그 인격적으로 대화하면서 어디에 서시려고 합니까? 뭐 하시려고 합니까? 이렇게 제가 물어보잖아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도 기도할 때 기도가 내가 막 일방적으로 다르르 하는 그런 게 아니고 하나님과에게 하나님 이거는 꼭 필요합니다. 꼭 필요합니다. 꼭 응답해 주십시오. 하나님 앞에 면전에 사는 그런 아브라함처럼 이런 기도 이렇게 기도를 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구하라고 하는 것은 우리 삶에 필요한 구체적인 내용을 다 구해라. 구하라 하는 것은 우리 삶의 구체적인 내용들. 내가 살아가는데 시험을 치는데 병들었는데 이사를 가는데 무슨 일을 하는데 하나님 도움 필요 없겠습니까? 이런 걸 아주 구체적으로 하나님 내가 이번에 이렇게 이렇게 갑니다. 저렇게 저렇게 갑니다. 그런데 이게 모자라고 저게 모자 저렇거든요. 하나님 좀 도와주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꼭 도와주시길 바랍니다. 그럼 내가 주님을 위해서 이렇게 살고 하나님 이렇게 하나님을 앞에 앉혀놓고 하나님께서 계신 그 면전에서 하나님을 보고 하듯이 그렇게 하나님을 기도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얼마든지 필요한 것들이 많이 있는데 어떻게 모든 것을 줄 용의가 있고 모든 능력 있는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기도하지 않는다고 하는 것은 바로 그분을 믿지 않는 것과 동일하다 말이에요. 어떻게 그분께 기도하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이 있을 때는 하나님께 다 그 내용을 내놓고 우리 하나님 앞에 나가서 사람에게 부탁하는 것도 야 어떻게 부탁하지? 어떻게 부탁하지? 다 신경 써 하는데 하나님 앞에 가서도 그렇게 하나님 이렇고 이렇고 이렇습니다. 응답해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를 하고 또 기도를 부탁도 하고 부탁도 그냥 기도 이렇게 네, 기도해 주세요. 그게 아니고 남의 기도를 받았을 때도 내가 기도해 주겠다 했으면 정성을 다해서 기도를 해 줘야 되는 거예요. 누가 카톡이 왔더라고요. 목사님 며칠까지 이사를 안 가면 안 됩니다. 이사를 가야 됩니다. 집에 안 나갑니다. 그렇게 10시 45분에 내가 나중에 오후에 너무 빨리 넘어갔네. 그래 우리 하나님께 기도해야지 하고 같이 기도를 했어요. 11시 31분에 그날은 오후 되니까 목사님 집이 나가세요. 우리가 하나 예가 아니라 항상 하나님께 기도할 때에 하나님은 내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해 주신다 하는 확신을 가지고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모두가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따라합니다. 기도해야 된다. 예수님께서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첫째가 구하라인데 구하는 이마다 구할 것이고 찾는 이는 찾게 될 것이고 두드리는 이마다 열리게 될 것이다. 하나님은 반드시 줄 용기가 있고 줄 능력이 계신 분인데 이것이 하나님의 약속인데 먼저 하나님께 구해야 되는 거고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찾으라는 것은 찾으면서 기도해야 됩니다. 다른 말로 하면은 기도하면은 그 기도를 위해서 행동으로 옮겨야 되는 것입니다. 야,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기도하니까 반드시 줄 거다. 기도는 반드시 응답됩니다. 반드시 응답되기 때문에
내가 기도

라고 구하면은 하나님은 줄 건데 무엇을 줄까? 어떻게 줄까? 언제 줄까? 누구를 통해서 줄까? 그런 걸 막 기대하면서 기대를 하면서 내가 이 기도가 이루어지면 얼마나 좋을까? 하나님 누구를 통해서 줄까요? 기대를 하면서 기도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구하라 그랬으니까 구하고 난 다음에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고 그 기도에 합당한 행동으로 옮기면서 기도를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좋은 직장을 주시길 바랍니다. 이런 직장을 주시길 바랍니다. 아버지 내 적성은 이렇고 적성은 이렇고 나는 돈은 얼마 받아야 되겠고요. 이런 거 주셔야 됩니다. 그래 내가 이것도 저것도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했으면은 그 기도를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첫째는 기도하는 거 잘했어요. 그러나 두 번째는 야 그런 데가 있는가? 원수도 내보고 찾아도 보고 다 알아도 보고 해야 되는 거죠. 아브라함이 자기 아들 이삭이 결혼하게 되었을 때에 장성하게 됐는데 하나님이 아브라함한테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아브라함아 너의 자손을 하늘의 별처럼 땅의 모래처럼 많이 해주겠다 하는 것은 하나님의 약속이고 하나님 그 약속을 반드시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은 야 하나님께서 나에게 좋은 며느리를 줄 건데 며느리를 어디서 구하지? 믿음의 사람 구해야 되잖아. 믿음의 사람 구하려고 하면 믿는 데를 가야지. 그래서 자기 종한테 자기 며느리를 구하도록 저 나올까지 믿는 사람 있는 데까지 보내잖아요.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께서 반드시 줄 용의가 있고 주시겠다고 약속하고 내가 구해도 우리는 이 일을 위해서 행동으로 찾아 나서고 또 조사를 하고 원수도 내고 힘을 쓰고 이런 찾는 행동이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행동을 안 해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행동을 안 합니다. 하나님 나도 좀 부자가 되게 주십시오. 그래서 전도도 하고요. 이번 70년 기념일에 내가 세탁기 아니고 건조기 한 10대를 기부할 수 있는 그런 재물도 주시고요. 그랬으면은 자기가 이 어디서 돈을 벌지? 어떻게 돈을 얻지? 그 찾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나는 이 나라를 위해서 위대하게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선교사가 되기를 원합니다. 복음 전하기를 원합니다. 복음 전하려고 하면은 의학도 해야 되고 공부도 해야 되고 해야지. 찾지 않고 행동으로 옮기지 아니하고 그냥 가만히 있으면 안 된단 말이에요. 자기가 그 일을 기도를 했으면 그 일에 합당한 일을 찾으면서 행동으로 옮기면서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은 하나님 줄 줄로 믿습니다 하고는 가만히 기도만 하는 거야. 기도만 하고 있으니까 잠만 오잖아요. 그런데 내가 무엇을 해야지? 하루라도 열심히 일을 하고 그게 합당한 행동을 찾아서 옮겨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응답을 주어도 아브라함에게 하늘의 별처럼 땅의 모래처럼 많은 백성이 있을 거라고 말씀을 해주어도 아브라함이 이삭의 아내를 찾기 위해서 노력하고 그 멀리까지 사람을 보내서 찾은 것처럼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하나님께서 우리가 기도하기를 원하시고 또 우리가 위대한 꿈을 가지고 계획을 가지고 있으면은 그것을 찾아질 때까지 찾고 찾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찾아야 된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는 마지막으로는 뭐 하라고요?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두드리라고 하는 것은 쉽게 말하면은 뭐 할 때까지? 응답이 잘 하시네. 여러분들이 설교해야 되는데 응답이 될 때까지 구해야 되는 거야. 포기하면 안 되는 거야. 문을 두드리라고 하는 것은 문이 뭐 할 때까지? 열릴 때까지 구하는 거예요. 그러나 구한다고 해서 왜 빨리 안 됩니까? 그런 조급해할 필요는 전혀 없습니다. 오늘은 내가 드리는 기도, 오늘 내가 구하는 것, 오늘 내가 찾는 것, 오늘 내가 두드리는 것 전혀 안 될 것 같이 보여도 아무도 믿어지지 않아도 또 찾고 두드리는 언제까지? 하나님이 응답하실 때까지. 따라서 기도는 하나님께서 반드시 응답해 주신다. 기도는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실 때까지 하는 것이다. 여러분 세상에도
귀한 것 좋은

0: 거는요, 다 오래 걸립니다. 여러분, 스페인에 가면은 가우디 교회라는 교회 있죠? 가우디라는 사람이 1882년에 시작했어요. 그런데 141년이 지난 지금도 완공이 안 됐는데, 그런데 거기에 전 세계 관광객들이 1년에 수백만 명이 찾아가는 거예요. 141년 됐는데 아직도 완공이 안 됐어요. 여러분, 바티칸에 가보십시오. 미켈란젤로의 이런 천지 창조의 것도. 그런 것도요. 그림 하나 그리는데 4년, 5년 걸리는 거예요. 탁 매달려서 막 그리는 거예요. 나중에는, 허리가 아파가지고. 미켈란젤로는 걸어 다닐 수도 없을 만큼. 그런 것들이 작품이 되는 거예요. 우리의 기도도 반드시 응답해 주시는데, 오늘인지 내일인지는 모르지만은 하나님은 반드시 내가 가장 유익하고 좋은 때에 주신다. 그건 확실한 내용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실 때까지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전도도 마찬가지고 한 번하고 두 번하고 세 번하고 네 번하고 50번하고 60번하고 70번, 80번 찾아가서 온 사람이 얼마나 많다고. 세계로기는 전도를 잘한다면서요? 그럴 때뭐 잘하기는 뭘 잘해요? 막 우리는 한번 가면 다 믿으려고 합니까? 한 번하고 두 번하고 1년하고 2년하고 10년하고 얼마 전에는 우리 집 사람이 이래 하더라고. 목사님, 27년 만에 나와서 27년 만에 나온다니까. 얼마나 또 찾아가고 올듯 하면 안 오고 올듯 하면 안 오고 자꾸 찾아야 되죠. 찾지 않고 되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일주일에 한 번씩 교구가 가덕비전센터에 가서 기도하는데, 이런 기도도요, 형식으로 하면 안 됩니다. 그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 이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고 구하고, 구하잖아요. 하나님 앞에서 철머지 주신 하나님께 인격적으로 구하고, 그 다음에 또 우리는 그런 방법이 있을까? 그런 어떻게 해서 이 방법을 이룰까? 이 방법을 이루기 위해서 어린애들부터 같이 다음 세대부터 다 같이 예배도 드리고, 또 매월 마지막 대 주에는 조별로 해가지고 이렇게 이런 것도 하고, 또한 달은 더 쉬어가지고 이런 것도 하고, 또 총력전도 주일도 하고. 그런데 이런 걸 이루기 위해서 이 방도 사용해보고 저것도 해보고 하나님은 되게 되겠습니까? 찾고 찾는 중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에 첫째는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구하라. 다음 주에 또 물어볼지 모릅니다. 다음 주 제목만 하는 것이 아니고 구하라. 두 번째로는 찾으라! 세 번째로는 응답될 때까지 두드리라! 포기하면 안 되는 거야. 여러분이 세 가지를 다 해보셨습니까? 세 가지를 해보셨어요. 세 가지를 하고 있는데, 기도는 응답이 안 된다! 기도는 안 된다! 못한다! 나에게는 응답 안 해준다! 이런 말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기도는 일생을 통해서 하나님께 기도해 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또이 기도가 난 다음에 더큰 기도를 하고, 야, 우리 아까 박대진 집사님도, 야, 이 정도만 해도 하나님께서 감사하지. 그게 아니고 하나님의 백성들은 구하라 그랬잖아요. 하나님이 구하라 그랬으면 입을 크게 열고 큰 꿈을 가지고 구하고 그 이루어질 때까지 찾고 두드리고, 그러면서 위대하고 놀라운 사역들을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전부 다 이룰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간증을 하고 그래야 되죠. 우리 주님께서 제시해 주신 기도의 방법을 통해서 우리 모두가 기도 응답 받는 그런 놀라운 기적을 맛보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될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 소망의 말씀, 지금까지 부산 세계로교회 손현보 목사님의 설교 말씀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들으시고 신앙생활에 도움받기 원하시거나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기 원하시는 분들은 지역번호 051-831-7123 부산 세계로교회나 055-269-9810 창원 극동방송으로 전화 주시기 바랍니다.

2026 참 좋은 내 친구 서머 스페셜. 안녕하세요, 심준구입니다. 주일 예배드리러 교회에 가다 보면요, 꽃친구들을 많이 만나게 됩니다. 각양각색 모두 예쁘기만 한데요, 얼굴 높이 들고 노란 빛깔을 뿜듯이 뽐내는 해바라기나 땅에 붙어서 하늘거리는 채송화, 봉송화도 그 얼굴 모양이 다르고 그 크기가 들쑥날쑥하지만 모두 아름답습니다. 그래서 이 은혜로운 주일 예배에 이 친구들도 함께하는 흐뭇한 상상을 해보는데요. 되대어 싹을 치우고 자라나 예쁜 얼굴로 지친 마음을 위로하는 저 꽃들처럼 아름답기를 꿈꿔봅니다. 더 라이트 워십 앨범 중에서 함께 듣습니다. 갈 길을 밝히 보이시니.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로마서 8장 32절 말씀입니다. 두 곡의 찬양 이어서 듣습니다. 윤형주님의 내주 하나님 넓고 큰 은혜는 손재성님의 내 평생에 가는 길.

여러분은 지금 극동방송에서 보내드리는 참 좋은 내 친구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네, 서머 스페셜 기간이죠. 서머 스페셜 기간에도 네, 여러분들의 사연과 이렇게 함께하니까요. 편안하게 여러분들 사연 보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4524님 사연이에요. 목사님,

매주 출근하는 길에 방송 들어요. 피곤한 몸을 이끌고 출근길에 오늘따라 저를 위로하는 찬양과 찬송 함께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목사님 목소리에 늘 평안함을 느낍니다. 오늘도 주님 안에서 승리할게요. 네, 3524님. 사람들은 사실 우리 크리스천들의 감성을 이해하지 못합니다. 이해할 수가 없어요. 왜 저 부분에서 눈물을 흘리지? 왜 저 부분에서 오히려 감사하지? 왜 저 부분에서 기뻐하지? 4524님 사연 보면서요. 아주 코끝이 찡했잖아요. 아니 목사님 코끝이 찡할 일 하나도 없는데요. 저는 크리스찬이지만 코끝이 찡할 일 하나도 없는데요. 네, 이렇게 말씀하신 지도 모르겠습니다만 네 그렇게 코끝이 찡했습니다. 승리할게요. 야, 네, 이 말이요. 승리하세요. 우리 인사처럼 많이 그렇게 말하잖아요. 우리 함께 승리합시다. 승리하세요. 이런 인사말 많이 하잖아요. 네, 승리할게요. 와, 더 마음에 진하게 다가오는 거예요. 야, 여러분 우리 한번 지금 이렇게 인사 한번 해볼까요? 승리할게요. 야, 우리 인생 살다 보면 이 여름철 이 후덥지근하고 끈적이는 이 날씨처럼 힘겨울 때 있잖아요. 쏟아지는 장마 소나기처럼 네 그렇게 당황스러울 때도 있지 않습니까? 그럴 때마다 우리는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그런 것들에서 승리해야 될 텐데 승리하세요 라는 인사말도 너무 좋지만 우리 서로가 승리할게요. 너무 염려하지 마세요. 아, 이런 말도 큰 위로를 줄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 정말 깊게 드는 거예요. 네, 피곤한 몸이 끌고 출근길에 지금 가고 있는데 아 오늘따라 저를 위로하는 찬양과 찬송 함께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하고 있잖아요. 제가 4524님을 생각하면서 그 찬양을 띄웠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나를 위해 주는 하나님의 위로로 느껴지는 거예요. 이걸 세상 사람들이 어떻게 이해합니까? 네, 우리 모두가 이렇게 주님과 동행하면 이렇게 느껴지는 거거든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함께 하시는 모든 방송가정 여러분들께 늘 있고 복이 가득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참 좋은 내 친구에서는 여러분의 사연을 기다려요.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있는 휴대폰 문자 메시지 샵 1069 번호로 사연 보내주시면 됩니다. 함께 해주신 분들께는 다양한 선물들 추첨을 통해 보내드립니다. 두 곡의 찬양 띄워드릴게요. 초롬의 내가 매일 기쁘게 그리고 이어서 이정림님의 내주 예수 주신 은혜.

올해는 장마가 좀 늦게 시작됐죠. 네, 심수를 부리고 있는데요. 유럽 쪽에는 폭염이 기승을 부려서 인명피해가 속출하고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남극과 북극의 빙하가 녹으면서 거대한 호수를 만들고 있기도 한데요. 이상기후의 어지럼증이 전 지구를 뒤덮고 있습니다. 이때 우리가 기도드리고 다짐할 것은요, 바람과 물과 흙이 지으신 대로 함께 사는 질서를 벗어나지 않도록 검소한 삶을 살기를 바라는 것 아닐까요? 쉐키나 찬양단의 강물같이 흐르는 기쁨, 찬양 함께 듣고요. 저는 다음 주 토요일 이 시간에 다시 오겠습니다. 2026 참 좋은 내 친구 서머 스페셜, 지금까지 제작의 조

보이지 않는 전파가 경남 땅에 처음 흐르던 30년 전 창원극동방송은 복음의 새로운 문을 열었습니다. 예수님을 알지 못하던 수많은 영혼에게 전파는 선교사가 되었습니다. 30년 복음 외길, 그 길은 혼자 걸어온 길이 아니었습니다. 물질로 후원해 주신 분들 이름이 드러나지 않아도 30년간 단 한 번도 끊기지 않았던 그 작은 헌신들, 우리는 그분들을 전파 선교사라 부릅니다. 전파 선교사가 있어 30년간 복음이 흘렀습니다. 전파 선교사가 있어 이 복음 방송은 오늘도 살아 있습니다. 이제 창원극동 방송은 라디오를 넘어 더 넓은 미디어의 바다로 복음의 길을 이어가려고 합니다. 그 걸음도 전파 선교사 여러분과 함께 하길 원합니다. 극동 방송을 듣게 하세요. 그리고 보게 하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지금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보라, 내가 새해를 행하리라. 2026년 극동방송 주제 선구입니다. FM 98.1MHz, 진주 FM 92.5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ADD 극동방송에서 내실을 이어드립니다.

0: 생명수 강가에서 생명수 강가에서 오늘 이 시간은 제1신마산교회 김계환 목사님께서 룻기 2장 14절부터 16절까지를 본문으로 은혜의 보리밭이라는 제목의 말씀 전하십니다.
1: 여러분, 맥추절은요, 은혜의 식탁을 기억하는 시간입니다. 어머니와 함께 베들레헴에 정착한 룻은 아침 일찍부터 남의 밭에 나가서 허리를 굽히고 하루 종일 이삭을 주었습니다. 여러분, 뜨거운 햇볕 아래서 이삭을 주어야 하는 것이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그런데 그것보다 더 힘든 것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이방인이라는 신분인 것이죠. 이삭을 줍는데 자기 혼자 줍는 게 아니라 다른 과부들도 어려운 사람들도 와서 다 같이 줄 거 아니에요. 이삭을 막 줍는데 이 과부들이 뭐라고 하겠어요? 아, 저 이방 여자 하나 들어와서 우리가 주워갈 것까지 싹 쓸어가네, 이렇게 생각하며 얼마나 눈총을 줬겠어요. 그런데요, 점심시간이 딱 되었는데 밭의 주인인 보아스가 룻을 부릅니다. 본문 14절을 보니까 식사할 때 보아스가 룻에게 이르되 뭐라고 합니까? 이리 와서 떡을 먹어라. 내 떡조각에 초를 찍어라. 룻이 곡식 빼는 자 곁에 앉으니 그가 볶은 곡식을 주매 룻이 배불리 먹고 남았더라. 여러분, 당시 밭에서 일하는 일꾼들은 철저한 계급사회였습니다. 그러니까 이 밭에서 이삭을 줍는 여인이 밭의 주인과 겸상한다는 것은 있을 수도 없는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보아스는 이방 땅에서 온 천대받는 과부 룻을 자신의 식탁으로 초대합니다. 그리고 떡을 먹으며 내 떡 조각을 초에 찍어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초가 뭐냐면 갈증과 피로를 풀어주는 포도주 혹은 식초를 의미합니다. 더위에 지친 룻의 목마름을 채워주고 볶은 곡식까지 줘서 배불리 먹도록 풍성하게 베풀어 주시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이 장면에서 보아스의 식탁에서 베풀어지고 있는 지금 이 사랑이 오늘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식탁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성경은 종종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식탁에서 나눈 식사로 비유를 하곤 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시편 23편 말씀을 보면 5절을 보니까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 주시고, 그러니까 여기서 상을 차려 주신다, 이것은 표창장을 준다 이것이 아니라 밥상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원수 앞에서 하나님과 밥을 먹는 은혜를 받는다는 거예요. 원수가 얼마나 배 아프겠어요. 다윗이 사울의 손자 므비보셋을 만납니다. 그러니까 사울의 손자면 원수의 손자란 말이에요. 그런데 다윗은 그에게 왕과 함께 식탁에서 밥을 먹는 은혜를 베풀어 줍니다. 이게 하나님의 사랑인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이 마태의 집에서 세리와 죄인들이 함께 모였는데 그곳에서 무엇을 하셨느냐? 함께 먹고 마십니다. 식사를 하시는 거예요. 사랑을 나누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애찬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그저 그냥 밥 한 끼 먹고 침묵을 도모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을 나누는 자리입니다. 우리 교제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기 때문에 우리의 애찬이 그 무엇보다 소중한 시간인 것이죠. 룻이 지금 보아스의 초대를 받아서 함께 식사를 합니다. 그런데 우리도요, 복음에 대해서는 룻과 같이 이방인이자 외인이었던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내세울 것 없는 죄인이 바로

우리들이었습니다. 여러분, 예전에 제가 초등학교 때 배웠는데 북한에서 이런 운동이 있었대요. 천삽 뜨고 한번 허리펴기 운동. 들어보셨습니까? 이게 뭐냐면 삽질을 천번 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천번 한 사람은 허리 한번 펴고 아이고 힘들다 이러고 또 다시 삽질을 천번 하는 거예요. 삽질 좀 해보셨습니까? 여러분, 삽질 천번 하고 허리 펴면 허리 끊어집니다. 예, 힘들어 죽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그런 존재였다는 거예요. 우리는 세상이라는 밭에서 허리를 굽히고 죽을 때까지 썩어 없어질 이삭을 주우면서 살아야 했던 불쌍한 영혼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만왕의 왕이신 예수님께서 찾아오셨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이리로 와서 내 떡을 먹으라. 내 피를 마셔라 말씀하시며 주님의 만찬에 우리를 초대하십니다.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 인생의 모든 갈증을 씻어주시고 새로운 옷으로 갈아입히셔서 영원한 생명 양식을 주시고 주의 식탁에서 배불리 먹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맥주 감사 주일은요, 내가 올해 얼마나 벌었는가, 주식은 많이 올랐는가, 이자는 붙었는가, 여러분 이거 점검하는 시간이 아닙니다. 무엇보다 먼저 자격 없는 나, 이방인이요 복음에 대해 외인이었던 나를 구원하시고 주의 식탁에 앉게 하신 은혜를 기억하는 시간입니다. 막 그래요. 사실 뭐 어떤 분은 올해 거둔 것이 없다고 적어서 힘드신 분도 있으실 것입니다. 또 어떤 분은 남은 6개월을 살아야 하는데 어떻게 버텨야 할까 걱정이 앞서시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근데 이런 분들 마음에 어떤 생각이 있겠습니까? 야, 나는 감사할 것이 없다. 하나님 왜 내게는 적게 주셨습니까? 여러분, 이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내게 베푸신 구원의 은혜를 먼저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지금 하늘아버지의 식탁에 초대를 받아서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생명을 먹고 마시는 구원받은 천국 백성 되었다는 것으로 감사할 줄 아는 제 신가족들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내 삶에 만족이 생기고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가 무엇인지 깨달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룻과 나오미가 보리 추수할 때 베들레헴에 도착했다. 이게 우연일까요? 아니에요. 이것은 하나님의 철저한 섭리 속에서 이루어진 일이고 구원과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시는 사건인 것입니다. 내가 구원의 은혜 받았음을 기억하시며 하나님께 먼저 감사하는 맥주 감사 주일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맥주절은요, 일부러 떨어뜨려 주신 은혜를 살펴보는 시간입니다. 그럼 이제 식사를 마친 룻이 다시 이삭을 줍기 위해서 자리에서 일어납니다. 그때 보아스는 자기 일하는 소년들을 불러서 은밀하게 명령을 하나 내리는 거예요. 본문 15절 하반절에서 16절 말씀입니다. 그에게, 룻에게 곡식단 사이에서 줍게 하고 책망하지 말며 또 그를 위하여 곡식 다발에서 조금씩 뽑아버려서 그를 줍게 하고 꾸짖지 말라 하니라. 여러분, 이 말씀을 좀 이해하려면 율법에 대해서 알아야 하는데, 여러분, 이 이삭 줍기라는 것은 무엇을 주라고 하는 거냐면, 추수할 때 여러분 이게 곡식단이, 곡식이 이렇게 있으면 추수할 때 낫으로 베잖아요. 그 성쿵 이러면서 베지면서 고 이제 붙어있던 이삭들이 하나씩 둘씩 떨어지는 거, 그거를 줍도록 한 것이 이삭 줍기입니다. 그러니까 곡식단이 이렇게 있는데, 곡식이 이렇게 서 있는데 벼가 막, 예를 들어서 보리가 막 이렇게 있는데, 야, 저기 좀 많이 열매 맺었네 이러고 가고 한 움큼 쑥 뽑아갖고 주머니에 넣으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안 되게요. 그리고 여러분, 이게 자라다 보면 이 알곡들이 하나씩 둘씩 떨어지는 것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곡식단 사이에 들어가서 이삭을 줍지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뭐라고 하느냐, 곡식단 사이에서 주어도 내버려 둬라, 뭐라 그러지 마라. 네,
뿐만 아니라

일꾼들에게 곡식 다발에서 일부러 곡식을 좀 뽑아서 땅에 좀 흘려두어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는요 룻이 마음에 들어서 지금 어떻게 한번 엮어볼까 작업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럼 룻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점심을 먹고 오후에 이삭을 죽으러 나갔단 말입니다. 자 그럼 여러분 오전에 이삭이 많을까요? 오후에 이삭이 많을까요? 오전에 이삭이 많을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이삭이라는 것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곡식단에서 벨 때 떨어진 것을 주어야 되기 때문에 오전에 다 주어갔기 때문에 오후에는 지금 나가도 있어요 없어요? 없단 말이에요. 곡식단을 조금 베어 가야 거기서 떨어지는 이삭이 생긴단 말이죠. 그런데 룻이 가는 곳마다 이삭을 주우러 가는 곳마다 보리 이삭이 수북하게 쌓여 있는 거예요. 야, 여러분 룻이 뭐라고 생각하겠습니까? 이야, 땡 잡았네. 오늘따라 내가 운이 너무 좋구나. 야, 이삭 있는 곳을 잘 찾았네.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지 않겠어요? 그러면서 자기가 땀 흘려서 많은 이삭을 준 줄로 알았을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진실은 무엇입니까? 우연히 룻이 그렇게 주운 것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룻의 등 뒤에서 보아스의 보이지 않는 배려와 사랑이 있었습니다. 룻의 걸음마다 은혜의 이삭을 뿌려넣는 사랑의 손길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지난 6개월 동안 이런 모습으로 살아오지 않았을까요? 내가 잘나서 내가 열심히 땀 흘리고 밤낮 수고해서 내 가정을 지키고 사업을 지키고 직장을 지키며 여기까지 이르렀다. 우리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어려운 순간에도 운이 좋아서 이 위기를 넘겼구나. 내 노력의 결실이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믿음의 눈을 들어 여러분의 발자취를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우연치 않게 넘겼다고 생각하는 그 일들, 운이 좋았다고 생각하는 그 상황 뒤에 우리를 향해 미소 지으시며 야, 내 아들 가는 길에 은혜의 이삭을 좀 넉넉하게 뿌려두거라 이렇게 명령하시는 아버지의 기막힌 사랑과 섭리가 있었다는 사실을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이 일부러 떨어뜨려주신 은혜를 깨닫는 것에서 깊은 감사가 우러날 수 있습니다. 내 능력으로 죽은 이삭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살리시고 내 인생 곳곳에 몰래 흘려두신 그 은혜의 흔적들을 세워보며 찬양하는 날이 오늘이라는 거예요. 이거 없이 형식적으로 예배드리고 하나님 앞에 나아온다, 여러분 그것은 믿음이 아닙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난 한 주간 여러분의 발자취 뒤에 숨겨진 하나님의 은혜를 많이 찾아보셨습니까? 그래서 믿음의 사람은요, 자신이 살아온 흔적을 돌아보면 모든 것이 은혜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베풀어 주신 모든 것이 은혜요 감사의 제목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에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그 은혜의 손길을 발견하고 깨닫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나오미와 룻이 보리 추수할 때 도착했다고 했잖아요. 그것이 여러분 이 두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생각했을까요? 이야, 정말 적절할 때 잘 도착했다, 저거라서 주워 먹고 살면 되겠네, 아이고 다행이다, 이런 생각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뒤를 돌아보니 그것이 무엇이냐? 아버지의 은혜이고 사랑이라는 것이죠. 오늘 이 믿음의 고백이 넘쳐나는 제일신 가족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맥추절은 내가 주운 이삭을 나누는 시간입니다. 여러분 맥추절을 통해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신 은혜를 깨닫고 또 보이지 않는 곳에서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 일하셨구나, 이것을 깨달아 감사한다. 여러분 맥추절은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요. 오늘 룻은요 대박난 날이에요. 보아스의 상에서 배불리 먹고 거기에 보리 이삭까지 엄청나게 거둬들였으니까 완전 대박난 것이죠. 그래서 룻이

그 이삭 꼽을 쳐뒀다가 자기 배고플 때 몰래 조금씩 꺼내 먹느냐? 아니에요.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그것을 나오미에게로 가져가서 나오미를 섬기고 봉양합니다. 보아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듬뿍 받아서 그 사랑을 나오미에게 나누는 것이죠. 자신보다 더 연약하고 가난하고 소외된 사람을 향해 사람 사랑을 실천하는 행복의 자리로 나아가더라는 것입니다. 나 혼자 배불리 먹고 그것으로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배부름을 다른 사람에게 나누어주고 섬기는 사람 사랑을 실천하는 것이 맥추감사주의의 진정한 의미입니다. 여러분, 현대인의 삶을 보면요, 참 빡빡하게 살아간다 싶습니다. 내 밭에 떨어진 곡식은 한 톨도 남에게 주지 않으려고 하고 바닥까지 박박 끌고 가는 것이 요즘 시대 아닙니까? 그러다 보니까 내 삶에 여백이 없고 곁에 있는 사람도 숨이 막히는 것이죠. 여러분, 부부 간의 다툼이 왜 일어납니까? 가장 큰 이유가 무엇이냐? 자존심 때문입니다. 네가 맞다, 내가 맞다, 이렇게 말하면서 한 채 양보도 없다 보니 싸움이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가정에서 사랑의 이삭을 한번 흘려보내시기 바랍니다. 내가 한번 져주는 이삭, 수고했다고 어깨 한번 주물러주는 따뜻한 말 한마디 이삭을 뿌려보십시오. 아이고 목사님, 막 그 사람은 이삭을 한 트럭 갖다 주도 모를 사람입니다. 야, 그래요. 여러분, 그러면 이삭 뿌리고 싶어요, 안 싶어요? 근데 괜찮아요. 몰라도 괜찮습니다. 누가 보고 계시느냐? 하나님이 보고 계세요. 하나님을 생각하며 사랑을 베푸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은 대가를 바라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베풀고 상대가 알아주고 상대가 나에게 그것을 다시 갚아주기를 바라는 것은 조건 없는 사랑이 아니라 거래입니다. 룻기를 읽어보면 보아스가, 야, 실은 내가 그 이삭을 뿌려놨어,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내가 져주고 내가 사랑의 이삭을 흘려주면 상대는 몰라도 누가 아느냐? 우리 주님이 아시는 거예요. 그것으로 만족하시는 것이 참 감사요 사랑의 사람이자 믿음의 사람입니다. 주님께서는 왼손이 한 일을 오른손이 모르게 하라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어떤 분은 왼손이 한 일은 오른손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저는 그것도 괜찮다 싶습니다. 네. 네. 내가 한 일 뭐 세상 많은 사람들이 아는 것도 저는 뭐 귀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모든 사람이 다 알았기 때문에 이 땅에서 상급 다 받아버린 거예요. 하늘나라 가면 상급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아니, 주님, 왜 제가 그때 이런 놀라운 일을 했는데 상급이 없습니까? 야, 너는 그 땅에서 다 사람들한테 칭찬받고 다 받았잖아, 이렇게 돼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가정뿐만 아니라 교회 안에서도 나보다 연약한 성도, 상처받은 식구들, 교회 처음 나온 새가족들이 내가 떨어뜨린 이삭을 주워 먹고 힘을 얻을 수 있도록 끊임없이 뿌려야 합니다. 위로와 격려의 이삭을 뿌리고 따뜻한 차라도 한 단 대접하는 이삭을 뿌리십시오. 상대가 몰라주면, 이야, 이것이 항상 밑빠진 독에 물붓기처럼 여겨지는 거예요. 여러분, 하지만 그것이요, 거룩한 낭비입니다. 향유옥합을 깨뜨려 예수님의 발을 닦은 그 여인의 섬김이 어떤 사람에게는 낭비였지만 주님께는 세상 끝날까지 기억될 사랑의 섬김이었던 것처럼 여러분의 귀한 섬김은 하나님 앞에 영원토록 기억될 사랑의 손길이자 거룩한 낭비라고 칭함을 받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맥추감사절의 진짜 정신입니다. 이런 사랑의 섬김이 여러분들과 우리 가운데 있을 때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지금 우리 교회에도 이런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5월 달에 교단의 어른 목사님을 뵙고

였는데 그 목사님이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얼마 전에 자기 교회에 전화가 한 통 걸려왔다는 것이죠. 모르는 분에게 전화가 걸려왔는데 그분이 대뜸 하시는 말씀이 내가 그 교회에 빌라를 허물하려고 합니다. 이러고 전화가 왔더래요. 그래서 이 목사님이 누구시냐? 그러니까 저는 뭐 다른 교회 다니는 사람인데 그 교회 허물하려고요 이러더라는 것이죠. 그 어떻게 알고 연락했습니까? 이렇게 물었대요. 그랬더니 이분이 뭐라고 대답하시는지 아세요? 재미나이한테 물었대요. 그 재미나이가 그 챗GPT하고 똑같은 거거든요. 재미나이한테 내가 빌라를 허물하려고 하는데 어떤 교회에다가 허물하면 좋을까? 이러고 딱 쳤더니 제일 위에 그 교회 이름이 나오더래요. 그래서 그 교회에다가 빌라를 허물하기로 했다는 것이죠. 제가 그 이야기를 듣고 그날 집에 와서 바로 재미나이한테 물어본 거 아니겠습니까? 내가 빌라를 허물하려고 하는데 마산에 있는 어떤 교회에 허물하면 좋겠니? 라고 물었더니 이야, 제일 먼저 어느 교회가 나온지 아세요? 참, 그 센스가 제일 신마산 교회였으면 제가 이래 얘기하겠습니까? 마산교회 나오더라고요. 챗GPT한테 물어봤어요. 이야, 그래도 챗GPT 마산교회 나오더라고요. 그 다음에 뭐 동광교회 뭐 몇 군데 나오더라고요. 제가 기분이 나쁜 거예요. 1, 2, 3번 나오는데 우리 교회는 없어. 그래서 제가 야, 너 왜 제일 신마산교회는 추천을 하지 않니? 제가 그렇게 물었죠. 그리고 딱 엔터를 치니까 그 친구가 뭐라고 대답하는지 아세요? 목사님, 제일 신마산교회는 고신에 속한 교회가 아니기 때문에 추천하지 않았습니다. 이러는 거예요. 제가 열받아서 야, 제일 신마산교회는 고신 소속이고 경남 남마산로에 소속된 아주 좋은 교회야. 너 이거 기억해놔라. 제가 진짜 이걸 캡처를 해서 가져올라다가 구질구질할 것 같아서 제가 안 했는데 그리고 나서 제가 뭐라 그랬냐면 야, 너 다음부터 누가 허물하겠다고 추천할 교회 찾으면 제일 먼저 제일 신마산 교회를 얘기해야 된다. 딱 그리고 엔터 눌렀더니 예, 기억하겠습니다. 그러면서 여러분 솔직히 제 마음속에 이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야, 주님 왜 저희 교회는 그런 일 좀 안 일어날까요? 예. 네. 좀 그런 약간 섭섭한 마음이 생기더라. 주님, 우리 교회도 그런 일 좀 일어났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5월이 지났어요. 지난주에 갑자기 주중에 그 목사님이 카톡이 오셔서 어이 김 목사 우리 그 빌라 선교관으로 개조해서 오늘 선교관 개소식 하는데 화분 하나 보내봐라 이러더라고요. 그 제가 조금 이제 배가 너무 아파서 아 목사님 제가 나중에 연락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뭐 이거 듣지는 않겠죠. 그리고 제가 안 보냈거든요. 화분. 저도 좀 소심해 갖고. 근데 그 다음 날 저희 교회 메일이 한 통 온 거예요. 어떤 분이 메일을 주셨는데 30년 전에 저희 교회를 다니셨대요. 강호준 목사님 계실 때 다니다가 가족들이 이사를 하셔서 서울 이제 경기도로 이사를 하셔서 이제 교회 떠난 지 오래되셨다는 거예요. 근데 고향 교회에서 이 어려운 경제 상황 시기에 선교지에 교회를 건축한다 이 소식을 듣고 연락했다. 나도 함께 동참할 수 있겠느냐. 그래서 너무 깜짝 놀라서 전화를 드렸어요. 목소리는 너무 젊으신데 벌써 80이 넘으셨대요. 얼마 전에 남편을 떠나보내시고 힘든 상황 중에 있지만 마음에 감동이 되셔서 이 일을 결심하기로 했다는 거예요. 제가 저희 교회 계좌로 송금하시겠다 그래서 제가 한번 찾아뵙겠다. 기도해드리고 헌금 받는 게 맞는 것 같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여러분 놀라운 일 아닙니까?

0: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헌신하고 우리에게 있는 사랑을 나누니까 이런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사실 저에게도 선교지 교회를 건축하면서 개인적으로 갖는 마음의 부담이 있습니다. 참 말하기가 어려운 부담이에요. 예, 헌금을 큰 금액을 저에게 들고 오셔서 목사님 이것을 좀 사용해 주십시오 말씀하면 제가 기도해 드리고 그분을 위해 기도해 드리고 또 교회 앞에 광고를 합니다. 그런데 광고할 때마다 항상 기도하면서 광고하자면 마음에 늘 부담이 되는 게 뭐냐면 꼭 누구는 이만큼 이만큼 했는데 여러분들도 하십시오 이런 음성으로 들리진 않을까. 사실은 이것이 늘 부담이 돼요. 그러면 쓸데없는 걱정이겠죠. 제가 광고하는 것은 여러분들에게 부담을 드리려는 것도 아니고 어떤 사람을 드러내기 위해서 하는 것도 아닙니다. 제가 이렇게 광고하고 말씀드리는 것은 정말 일체의 사심 없이 하나님 앞에서 우리 안에 일어난 놀라운 일을 함께 나누고 그 일로 말미암아 우리가 기뻐하기 위함입니다. 부담은 전혀 1도 갖지 마십시오. 다만 우리 교회에 일어나는 놀라운 역사로 인해서 함께 기뻐하시고 하나님께서 주실 은혜를 함께 기대하며 소망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은 흘려보내면 더 크게 되어서 돌아옵니다.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 그 감사가 더 큰 감사가 되어 돌아옵니다. 그것이 하나님 나라의 방법이자 영적인 원리입니다. 우리 교회가 하나님 앞에서 이 감사의 제목이 날마다 넘쳐나기를 소원합니다. 또한 그 감사로 말미암아 여러분들의 삶에 더 큰 감사가 넘쳐나기를 축복합니다. 감사뿐만 아니라 사랑 또한 그러하기를 소원합니다. 결국은 이 모든 것이 어디를 향해 가느냐? 여러분, 행복을 향해 가는 거예요. 우리가 행복한 교회 되기를 원하는데 어떻게 행복한 교회로 나아갈 거냐? 하나님 사랑하고 사람을 사랑해서 사람을 사랑함으로 결국 우리가 행복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행복은 멀리 있는 게 아니에요. 내 안에 있습니다.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계시고 그 안에 행복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진리를 기억하십시오. 그래서 내가 받은 구원에 감사하고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 흘려주신 여러분의 보리삭을 찾아보며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설교하다가 일부 때 설교하다가 회개했어요. 이야, 주님, 네, 제가 뭐 챗GPT 제미나이에 우리 교회 1번으로 안 올라간다고 삐지가 그 글 쓰고 이렇게 했는데 주님 알고 보니까 우리가 파티가운 교회 지은 것도 정말 하나님의 크신 은혜입니다. 작년에 장로님들과 함께 이 교회 건축에 대한 비전을 나누었을 때 해마다 지읍시다 그랬는데 생각해보니까 해마다 짓기가 쉽지 않거든요. 2년에 한 번씩이라도 지읍시다. 2년에 돈 되는 대로 지읍시다. 사실 올해 이렇게 빨리 저희들이 교회 건축하게 될 줄은 꿈에도 상상하지 못했습니다. 오늘 선교위원회 모임을 하게 될 텐데 이제 두 번째 교회를 지을 거예요. 세 번째 교회도 준비되어 있습니다. 네 번째 교회도 준비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끊임없이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는 일에 헌신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나누는 일에 헌신할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채워주시는 은혜가 있습니다. 이것을 기억하며 여러분들 내가 받은 은혜를 나누어주고 또 그것으로 더 큰 감사가 넘치고 여러분의 사랑으로 인해서 정말 행복한 가정, 행복한 교회를 이루는 제10마산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 생명수 강가에서 지금까지 제10마산교회 김계환 목사님의 설교 말씀 전해드렸습니다. 오늘 말씀 들으시고 신앙생활에 도움받기 원하시거나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하기 원하시는 분은

번호 055-246-4073번 055-246-4073번 제일 신마산 교회나 지역번호 055-269-9810번 창원 극동방송으로 전화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기도하면서 원하는 것을 구하고 그 응답을 기다릴 때가 많습니다.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 우리는 구하지 않았던 가장 귀한 선물을 이미 받았습니다. 내가 바라던 일들이 당장 이루어지지 않아도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 십자가를 지시고 구원의 길을 열어주셨다는 사실은 변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감사는 모든 일이 잘 풀릴 때만 하는 고백이 아니라 이미 받은 은혜를 기억하는 데서 시작되는 것 같습니다. 오늘은 창조주 하나님을 노래하는 찬송가들로 함께하겠습니다.

나는 너희를 향하여 담대한 것도 많고 너희를 위하여 자랑한 것도 많으니 내가 우리의 모든 환난 가운데서도 위로가 가득하고 기쁨이 넘치는도다. 고린도후서 7장 4절 말씀입니다.

주일 오후 감사하세 찬양하세 서머 스페셜로 함께 하셨습니다. 극동방송의 모든 프로그램은 전파 선교사분들의 헌금으로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극동방송을 듣게 하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지금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FBC 게시판입니다. 마리아처럼 기도하고 마르다처럼 섬기는 마마클럽 2026년 7월 지역별 기도 모임 알려드립니다. 양산 마마클럽 기도회 7월 14일 화요일 양산교회, 하동 마마클럽 기도회 7월 14일 화요일 진교교회, 김해 마마클럽 기도회 7월 16일 목요일 모든 민족교회, 그리고 진주 마마클럽 기도회 7월 21일 화요일 진주 갈릴리교회에서 진행됩니다. 사천 마마클럽 마중물 기도회 7월 21일 화요일 삼천포교회, 남해 마마클럽 마중물 기도회는 7월 28일 화요일 남해읍교회에서 진행됩니다. 마마클럽 기도회 시작은 오전 10시, 진주와 하동은 저녁 7시, 사천과 남해는 저녁 7시 30분입니다. 더 뜨겁게 기도하기 원하시는 분들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자세한 문의 010-4577-2207 마마클럽으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기독교 대한 성결교회 경남 서지방주관 평신도 부흥회가 7월 13일 월요일부터 15일 수요일까지 저녁 7시 30분 충무중앙교회에서 이기용 총회장님을 강사로 모시고 열립니다. 자세한 문의 010-6591-0599번 담당자에게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산청군 기독교연합회 주관 곽선희 목사님 초청 목회자 부부 세미나가 7월 27일 월요일 오후 2시 산청읍 중앙로에 위치한 산청교회에서 개최됩니다. 자세한 문의와 신청은 010-9426-0549번 담당자에게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2026 호국 보훈의 달 기념 현충시설 기념관에서 놀자 체험행사가 오는 7월 31일까지 애국지사 산돌 손양원 기념관에서 열립니다. 자세한 사항 055-587-7770번 담당자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창원 극동방송에서 어린이 합창단 신입 단원을 모집합니다. 한국 정통교단이 인정한 교회에 출석하는 초등학교 3학년부터 6학년까지의 어린이는 누구나 신청 가능하며 단문 50원의 유료 문자 샵 0981로 합창 두 글자 보내주시면 오디션에 관한 내용을 안내받으실 수 있습니다. 자세한 문의는 269-9810 창원 극동방송으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FBC 게시판 이 시간 방송을 원하는 교회나 기관에서는 행사 내용과 교단 확인 증명서를 2주 전에 메일 주소 febccw@daum.net 메일 주소 febccw@daum.net으로 보내시고 269-9810번 창원 극동방송으로 전화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AI는 무엇이든 척척 만들잖아요. 그런데 AI가 되살릴 수 없는 소리도 있대요. 사라지면 다시 살릴 수 없는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0: 복음 70년, 경남 30년, 부흥하는 교회, 행복한 성도 김앤주원 교회가 경남의 교회를 응원합니다.
1: FM 98.1MHz, 진주 FM 92.5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ADD 극동방송에서 5시를 알려드립니다.

0: 한국방송교회 방송교회 매주 주일 이 시간은 상남교회 이창규 목사님의 설교 말씀 보내드립니다. 은혜의 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1: 오늘은 맥주 감사주일입니다.

이 맥주 감사주일의 유래는 이스라엘의 맥추절 절기에서 시작이 됩니다. 이 맥추절은 또 다른 말로는 우리가 칠칠절이라고도 부르는데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서 광야에서 40년이라는 세월을 보냅니다. 여러분, 광야 40년 동안 광야에서 뭐 먹을 것이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먹고 살 수 없는 땅 광야에서 하나님 그들을 배불리 먹여주셨어요. 하늘의 만나와 또 만나만 먹다 보니까 고기가 생각나서 불평하니까 하나님이 친절하게도 또 메추라기 떼를 데리고 와서 그들을 또 고기도 먹여주셨습니다. 뭐 비록 새긴 하지만 어쨌든 간에 그들이 필요한 단백질을 하나님께서 그렇게 허락해 주셨어요. 성경에 보면 그들이 그 광야에서 머무는 동안에도 하나님은 그들을 배불리 먹이셨다라고 말씀하시고 그들의 옷이 헐지 않게 하셨다라고 말씀하시고 언제나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그들을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셨습니다. 그렇게 광야 40년 세월을 보내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가나안 정복전쟁을 통해 땅을 차지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그들이 씨앗을 뿌렸어요. 그리고 열심히 농사를 지어 첫 열매를 거두게 되는데 이 첫 열매는 밀이 아니라 보리였습니다. 그래서 맥추절입니다. 보리맥자를 써서 우리가 보리를 거두는 이 첫 열매를 거두어서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가 씨 뿌렸지만 하늘에 비가 없이 어찌 곡식을 얻을 수가 있겠습니까? 하늘에서 하나님께 필요한 일조량을 허락해 주셔야지 되는 것이고 우리가 뿌린 씨앗에 그 생명을 허락하여 주신 분도 하나님,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것을 세어보고 기억하고 감사하면서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절기가 바로 칠칠절, 바로 이 맥추절이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오늘날 우리 한국교회에서도 맥추감사주일로 보내게 되는데 이 맥추감사주일은 항상 7월의 첫 번째 주일입니다. 여러분들 6월 한 중순에서 7월 중순까지 이 시기에 우리가 거두는 곡식이 어떤 곡식이 있을까요? 네, 우리도 역시 마찬가지로 보리 농사의 열매를 거두는 때가 바로 이 시기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그대로 그 명칭을 가지고 와서 우리가 맥추절이라고 보내는 것이고 또 우리가 상반기 우리 지난 6개월 동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 우리 손의 수고에 하나님께서 필요한 것들을 채워주신 그 모든 은혜에 대하여 감사하면서 맥주 감사주의를 보내는 거죠. 또 그것은 우리가 지나온 것에 대한 은혜만을 기억하고 헤아려 보는 것이 아니라 또 앞으로 우리가 남은 6개월 동안 금년 한해 2026년에 남은 시간을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 것인지, 혹시라도 우리가 지나온 6개월 동안 불평과 원망에 많았었다면 이제 남아있는 이 6개월 동안은 은혜와 감사의 그런 시간들로 보내겠노라, 이렇게 뜻을 정하고 또 하나님 앞에 우리가 받을 은혜에 대하여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고 감사의 예배를 드리고 감사의 절기로 보내는 것이 바로 맥주 감사 주일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뭐가 많아야 될까요? 감사가 많아야 됩니다. 우리 한번 옆에 분과 서로 한번 이렇게 얘기해 볼까요? 감사를 많이 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감사가 많은 삶이 좋아요? 불평이 많은 삶이 좋아요? 그렇죠. 알기는 참 잘 알아요. 우리가 알기는 참 잘 아는데 우리는 항상 받은 것에 대한 감사보다 부족한 것을 보고 불평과 원망을 할 때가 참 많죠. 그래서 오늘 우리 맥주 감사주의를 통해서 우리의 삶에 다시 한번 우리의 표준을 다시 한번 잡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불평과 원망보다 감사가 더 많은 우리의 삶이 더욱더 풍성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너희가 감사하기에 앞서서 먼저 세어보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9절 말씀을 보면 일곱 줄을 셀지니 곡식에 낫을 대는 첫날부터 일곱 줄을 세어 그랬어요. 그러니까 일곱 주, 7주 동안 매일매일, 매일매일을 세어보라는 거예요. 그래서 77일 49일 동안, 그래서 여러분 칠칠절인 거예요. 일곱 줄을 세어본다 해서 우리가 칠칠절이라고도 부르는 건데 49일이라는 이 시간 동안 매일매일 하루하루를 세어보라는 것입니다. 오늘날까지 이 유대인들의 전통에는 오메르 카운팅이라고 해서 바로 이 구원의 절기로부터 시작하여 이 추수의 절기까지 그 시간들을 매일매일 세면서 하나님께 받은 은혜가 무엇인지를 의식적으로 기억하는 훈련인 겁니다. 감사는 세어보는 데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는 굳이 세어보라고 말씀을 하십니까?

하시는 걸까요? 우리가 세워보지 않으면요 당연하게 여기고 지나가는 것들이 너무 많습니다. 여러분들 오늘 우리가 숨쉬는 거에 대해서 감사해 보신 적 있습니까? 여러분들 숨 못 쉬면 오늘 이 자리에 나와 있지도 못하지요. 벌써 우리는 이 세상 사람이 아닙니다. 숨을 쉬는 것도 하나님이 허락하셔야 우리가 숨을 쉴 수 있는 거예요.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도 내 것이 아니잖아요. 하나님께서 오늘이라도 야 오늘이 너 마지막이야 그러면 끝나는 겁니다. 내게 오늘도 시간을 허락하셨기 때문에 오늘의 나에게 주어진 나의 시간을 살아갈 수가 있는 거죠. 건강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여러분들 우리가 건강해서 이렇게 내 발로 주님 앞에 나와서 이 예배당에서 함께 예배를 드리는 거 이거 여러분 감사하셔야 될 일입니다. 육신이 이제 많이 후폐해지고 너무 이제 노쇠화하여서 지금 뭐 요양원에 계시는 우리 어르신들은 이 자리에 나와서 예배하고 싶어도 예배할 수가 없어요. 지난날 내가 건강할 때 이렇게 주의전에 나와서 공동체가 함께 예배드린 이 자리에 있었던 그날들을 추억하면서 남은 날들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런 분들을 생각을 해보면 내가 지금 이렇게 건강해서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할 수 있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이런 모든 것들이 다 감사의 제목이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이것을 그냥 당연한 줄 알고 지나가다 보면 마땅히 감사할 일인데 이것을 놓치고 살아가는 때가 많다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특별히 감사의 절기를 허락하심으로 우리로 하여금 세워보고 너희가 그냥 놓치고 살아갔던 수많은 감사의 그 조건들을 너희가 다시 한번 기억하고 하나님 앞에 감사가 넘치는 삶을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심리학자 로버트 에먼스와 마이클 맥콜로가 이 감사한 일들을 의도적으로 기록하는 시험을 해봤어요. 한 일주일이면 일주일, 한 달이면 한 달 이 시간을 주고 그 시간들 동안 우리가 감사해야 될 일들이 무엇이 있는가 그것을 하나하나 생각해보고 세워보고 그것을 기록을 하게 한 겁니다. 그런데 그 실험의 결과가 뭐냐면 복을 세워보니까 사람의 삶의 만족과 정서에 굉장히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더라는 거예요. 감사는 여러분 저절로 생기는 것이 아니죠. 세워볼 때 감사가 점점 생각이 많이 나는 겁니다. 저희 교회에 그 Father Wise, Mother Wise라고 하는 프로그램이 있어요. 근데 여기 이제 어떤 프로가 있냐면 남편은 아내에게 감사한 거, 아내는 남편에게 감사한 일들을 적어보게 합니다. 근데 당장 그 자리에서 그걸 적어보라고 하잖아요. 몇 개 생각 안 납니다. 몇 가지 생각이 안 나요. 그래서 많은 이들이 아 목사님 막상 쓰려고 하니까 생각이 잘 안 납니다. 왜요? 평상시에 생각을 안 해봐서 그런 거예요. 평상시에 감사한 일들을 세워보지 않아서 그런 겁니다. 근데 한 일주일 시간을 주고 일주일 동안 정말 남편에게 감사한 거, 아내에게 감사한 것들을 깊이 묵상해보고 그것을 한번 다 기록을 해보라고 하잖아요. 일주일 지난 다음에 본인들이 적어가지고 온 것을 함께 나누면서 내리는 결론은 뭐냐면 이렇게 감사할 일들이 많은 줄 몰랐다는 거예요. 근데 막상 그것을 묵상을 해보고 깊이 생각을 해보니까 세워보니까 너무 많다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많은 감사의 조건들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표현하지 못한 것에 대해서 미안한 마음들이 생기고 한편으로는 막 죄책감도 생긴다는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는 더 많이 감사를 표현하고 더 많이 감사하는 삶을 살겠노라. 여러분 이것이 부부간에도 그렇습니다. 부모와 자녀의 관계도 그렇죠. 모든 관계가 그런 겁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도 역시 마찬가지 아닙니까?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놓치고 살아가는 것들이 너무 많죠.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에 찾아오는 고난, 시련, 아픔 이런 것들도 오늘 우리 주 안에서 살아가는 자들에게는 감사의 조건 아닙니까? 우리에게 주어진 그 어떤 것도 우연이 없잖아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는 어떤 시련도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면 우리 받을 수 없어요. 하나님이 허락하셨기 때문에 내가 지금도 오늘 그 시련을 겪고 있다고 한다면 분명 이 시련에도 하나님의 숨은 뜻이 있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당신의 자녀들이 행복하기를 원하고요. 우리가 보다 더 선한 끝을 향해서 달려가기를 원하고요. 우리의 인생이 보다 더 옳은 길을 걸어가기를 원하고요. 보다 복된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시죠. 결국은 그 어떤 시련의 끝에도 반드시 우리 앞에 기다리고 있는 것은 또 다른 시련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고 오늘 우리가 보다 온전한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고 오늘 우리가 하나님 보시기에 보다 합당한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어떤 것도 우리는 다 감사의 제목이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범사에 감사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범사에 감사의 삶이 넘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감사의 제목들을 자꾸 세워보셔야 돼요. 하루를 마감하면서도 여러분 한번 세워보십시오. 얼마나 감사할 일들이 많은지.
그리고 그것을 한번 기록으로 남겨보세요.

감사노트를 하나 만들어서 매일매일 감사의 제목들을 쭉 적어보는 것도 좋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늘 기도의 시간에 감사로 더 충만해지지 않겠습니까? 불평과 원망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감사의 제목들을 세워보라고 하는 이유는 하나님이 경험하신 것이 있어서 그래요. 광야 40년 동안 그렇게 하나님이 은혜로 보호해 주시고 먹을 것을 베풀어 주시고 넉넉하게 해 주셨는데도 불구하고 늘 불평과 원망이 많았어. 왜 이들이 이렇게 불평에 원망이 많을까? 가만히 보니까 그들은 늘 부족한 것만 헤아리고 있는 거예요. 부족한 것만 헤아려 보고 있는 거예요. 받은 것이 열 가지라면 부족한 것은 한 가지밖에 없는데 항상 부족한 한 가지를 보면서 불평하고 원망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특정한 날을 허락하시고 야, 이날만큼은 너희가 나한테 받은 은혜를 헤아려 봐. 그러면 받은 은혜가 부족한 한 가지보다 훨씬 많다는 것을 알게 될 거야. 그럼 너희의 삶의 태도가 달라질 거고 너희가 감사가 많아지면 너희의 삶이 훨씬 더 건강해지고 행복해질 수 있어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오늘 이 날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삶이 더 행복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감사함은 받은 복을 따라 자원하여 드리는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우리 10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칠칠절을 지키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복을 주신 대로 내 힘을 헤아려 자원하는 예물을 드리고. 자, 오늘 이 말씀 속에 중요한 단어는 복을 주신 대로예요. 뭘 주셨다고요? 복을 주셨어요. 여러분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복을 주셨어요? 안 주셨어요? 복을 주셨어요? 안 주셨어요? 주셨어요. 하나님이 복을 주시지도 않고 헤아려 보라는 게 아니에요. 받은 복이 있으니 그것을 헤아려 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 힘을 헤아려 보라 그랬어요. 하나님이 너에게 복을 주셔서 너희가 가지고 있는 힘이 있는데 이 힘을 한번 헤아려 보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자원하여 하나님께 드리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억지로 드리는 감사가 아니라 자원하여 드리는 감사라는 거죠. 하나님 가장 싫어하는 것이 뭔지 아십니까? 억지로입니다. 아니 억지로라도 순종할 수 있어요. 억지로라도 할 수 있죠. 그러나 우리가 어차피 하는 일이라고 한다면은 그것을 억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자원하여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드릴 수 있다면 그것이 하나님 앞에 훨씬 더 합당한 예배가 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진정한 예배가 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자원하여 드리는 감사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너희가 감사를 할 때 빈손으로 나오지 말고 받은 복을 헤아려 보고 그리고 힘을 다해 하나님께 드리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진짜 감사라고 하는 것은 그저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삶으로 반드시 표현되어야 된다는 거죠. 그것이 시간이 되었든 물질이 되었든 섬김이 되었든 순종이 되었든 용서나 나눔이 되었든 무엇이 되었든지 간에 내가 하나님께 받은 것이 있다면 그것을 헤아려 보고 하나님 내게 주신 힘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자원하여 드려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부자가 드리는 헌금과 과부의 두 랩돈을 비교를 하신 적이 있어요. 그런데 어느 예물이 진정한 예물이라고 하셨습니까? 과부의 두 랩돈. 여러분 이 두 가지를 비교를 해보면요, 비교가 안 되죠. 부자는 얼마나 많이 드렸겠어요. 그런데 부자의 그 많이 드린 헌금보다 과부가 드린 이 두 랩돈이 훨씬 더 가치 있고 하나님 보실 때 기뻐하시는 헌금이라는 거예요. 그 이유가 뭘까? 진정성입니다. 하나님 앞에 감사함이 없이 그저 자기를 드러내고 나타나기 위해서 하는 예물은 아무리 많은 것을 드린다고 할지라도 그건 전혀 하나님 기뻐 받으시는 것 예물이 아니에요. 과부의 두 랩돈은 뭡니까? 내가 오늘 이것을 하나님께 드리면 오늘 하루를 굶어야 돼요. 그러나 내가 하나님께 받은 은혜가 너무 감사해서 내가 드릴 수 있는 건 이것밖에 없지만 이 전부를 하나님께 드리고자 했던 이 과부의 그 마음, 그 진정성 있는 예물, 진정성 있는 예배, 하나님 그것을 더 기쁘게 받으셨다는 거죠. 여러분 오늘 우리의 예배는 하나님 앞에 얼마만큼의 진정성을 갖고 있습니까? 정말 한 주간 동안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를 가지고 오늘 이 자리에 나오셨습니까? 날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그 은혜를 늘 기억하면서 오늘도 그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지금 나와 예배하고 있습니까? 나는 어떤 예배를 드리고 있는가? 내가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려도 나는 어떤 마음으로 예물을 드리고 있는가?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떤 모습으로든지 내가 헌신을 드리고 있을 때 그 헌신이 내가 어떤 마음으로 헌신하고 있는가? 오늘 여기 지금 찬양대원들이 있는데 오늘 찬양대원들이 여러분들보다 한 시간 전에 나와서 찬양 연습하고 그리고 오늘 이렇게 지금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 근데 저들이 아, 왜 나만 이 일을 해야 되는 거지? 왜 우리만 한 시간 전부터 나와가지고 찬양을 연습

보라고 하나님 앞에 찬양을 드리는 거지. 만약에 그렇게 억지로 지금 찬양하고 있다면 이들에게 기쁨이 있겠어요, 없겠어요? 오늘 저들이 드리는 찬양을 하나님 기뻐 받으시겠어요? 안 받으시겠어요? 만에 하나라도 그런 마음으로 이 자리에 설 것 같으면 이 자리에 안 서는 것이 낫죠. 오히려 그런 마음으로서는 나로 인해서 누군가는 실족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 찬양대원들 저를 보세요. 여러분들 꼭 기억하십시오. 여러분들의 찬양하는 모습 속에 기쁨과 감격이 있어야 돼요. 왜냐하면 성도들은 여러분들이 찬양할 때 여러분의 모습도 보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온갖 우거지상을 해가지고 그냥 마음에도 없는 찬양을 형식적으로 하고 있으면은 안 볼 것 같지만은 회중석에서 보면 다 보입니다. 자원하는 자의 찬양과 억지로 하는 찬양이 어떻게 똑같을 수가 있어요?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를 할 때 억지로 나와서 하고 있는 그 예배를 드리는 우리의 모습과 자원하여 하나님 앞에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드리는 예배, 하나님 다 보고 계시잖아요. 하나님 다 보고 계신 누구의 예배를 받으시겠냐고요. 그러니까 마지막 때 하나님께서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신다고 했어요. 이 자리에 있다고 우리가 예배한다고 다 예배가 아니란 말이죠. 정말로 신령과 진정으로 우리의 온 몸과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드려지는 진정성 있는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이 그 예배를 기뻐 받으시는 거예요. 억지로 끌려 나지 못해가지고 죽을 상을 해갖고 예배를 드리는데 하나님 그 예배를 보면서 얼마나 속이 터지고 마음이 답답하시겠느냐고요. 그리고 내게 복을 주신 대로 내 힘을 헤아려 보라고 했습니다. 많으면 많은 대로 적으면 적은 대로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잘 헤아려 보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절대로 다른 사람과 비교해서 하나님께 드리면 안 됩니다.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싶어서 사람들에게 칭찬받고 싶어서 하는 그런 어떤 것들 다 외식적인 것이죠. 형식적인 것, 철저하게 자기중심적인 것들입니다. 초대교회에 아나니와 삽비라라고 하는 부부가 있었는데 이들이 하나님 앞에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밭을 팔아서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리겠다고 서원을 한 거예요. 그리고 밭을 팔았는데 자기가 예상했던 금액보다 훨씬 더 큰 돈을 받은 겁니다. 그러니까 욕심이 생겨요. 야, 내가 생각할 때는 요만큼이었는데 이만큼을 드려야 돼? 예상하지 못했던 거죠. 갑자기 마음속에서 욕심이 슬금슬금 올라오다가 결국은 그중에 일부만 하나님께 드리고 나머지는 in my pocket 했네요. 베드로가 물었어요. 이게 전부냐? 네, 전부입니다. 거짓말을 했죠. 그러니까 베드로가 뭐라고 합니까? 넌 지금 사람을 속이고 있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을 속이고 있다. 내 안에 성령님이 계시는데 성령님이 다 알고 계시고 다 보고 계시는데 넌 지금 성령을 속이고 있는 것이다 그랬어요. 그리고는 하나님께 심판을 받았습니다. 부부가 같은 날 둘 다 같이 죽었어요. 여러분 너무 비참한 일이잖아요. 너무 슬픈 일 아닙니까? 하나님께 드렸는데 그런 심판을 받았단 말이죠. 왜 그랬을까요? 오늘 이 부부의 문제는 뭐였을까요? 성령님을 속여 하나님을 속인 것 그것도 큰 죄입니다만은 처음부터가 잘못됐어요. 많은 신학자들은 이 부분을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당시에 예루살렘 교회에 가장 존경받던 성도가 있었는데 바로 권위자라는 별명을 가지고 있는 바나바였습니다. 이 바나바는 부자였어요. 그런데 그는 자신의 밭을 다 팔아가지고 하나님 몸된 교회에 바치고 그것을 통해서 교회 안에 가난하고 어려운 성도들을 먹이고 입히고 했어요. 그는 본래부터가 존경받는 인물이었지만 그 일을 통해서 더 존경받는 사람이 되었죠. 그 모습을 지켜보면서 이 아나니와 삽비라의 마음속에 야 우리도 밭을 팔아서 바치면 우리도 존경받지 않겠어? 사람들의 눈을 의식을 한 거예요. 칭찬 듣고 싶고 존경받고 싶은 거죠. 그래서 막상 밭을 드리겠다고 했는데 팔아보니까 너무 값이 많아. 이때 생긴 그 욕망 때문에 결국은 거짓말까지 하게 되고 결국은 비참한 최후를 맞이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걸 하나의 본보기로 당시의 초대교회에게 진정성에 대해서 가르치기 위한 하나님을 하나의 모델 케이스로 삼으신 겁니다. 너희 자신을 돌아보라는 거죠. 너희의 예배가 진정성이 있냐? 너희가 드리는 예물에 진정성이 있어? 너희의 헌신에 진정성이 있느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맥주 감사주의를 통해서 우리 자신을 한번 돌아보고 점검해보고 과연 우리는 하나님 앞에 어떤 마음으로 예배하고 어떤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드리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 과연 진정성 면에서 나는 과연 몇 점이나 받을 수 있는가를 한번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 과거에 우리 한국교회, 아니 우리 대한민국이 참 가난했던 시절에 교회도 너무너무 가난했습니다. 목회자를 섬길 수가 없었어요. 목회자에게 급료를 주기도, 사례를 주기도 어려운 그런 시절이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성미라는 제도가 있었는데 교회마다 성미함이 있어요. 성미함.
그래서 교인들이 쌀을 사거나 또

밥을 할 때 한 줌씩 그걸 모으는 거예요. 그렇게 모아놓은 성미를 성미함에다 갖다 붓습니다. 그러면 이 성미함에는 일반미도 들어오고 정부미도 들어오고 온갖 쌀이 다 들어와가지고 목사님들은 항상 목사님과 그 목사님 가족들은 다 섞인 쌀을 늘 먹고 살아야 했어요. 그렇게 참 힘들고 어려웠던 시절이 있습니다. 교인들도 힘들고 어려우니까 정말 자신들의 그 일용할 양식 가운데에서 한 줌씩 한 움큼씩을 갖다가 모아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죠. 내 삶의 한 줌을 덜어내어 하나님께 드렸던 마음. 이게 여러분 우리 초기 우리 한국교회 성도들이 정말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 앞에서 드리고자 했던 그 마음이에요. 오늘날은 우리가 정말 풍성한 시대가 되었습니다. 교회 재정도 조금은 더 넉넉해졌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의 마음은 과거 우리 초기교회 성도들의 그 마음과는 좀 차이가 많은 것 같아요. 무엇을 드리느냐가 중요한 것이나 아니라 하나님 앞에 드려질 때 과연 오늘 우리 안에 구원의 기쁨과 감격이 있는가. 내가 정말 오늘 하나님 앞에 드릴 때에 진정으로 받은 은혜에 대한 감사를 헤아려 보고 진심 어린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내가 드리며 살고 있는가. 내 삶에서 한 줌을 덜어내어 하나님께 드리는 그 마음, 그 기쁨, 그 감사. 오늘 저는 그것이 회복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하나님은 그 회복을 기대하고 오늘도 기다리고 계십니다. 그리고 진정한 감사는 함께 나누는 것임을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 11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와 내 자녀와 노비와 내 성중에 있는 레위인과 및 너희 중에 있는 객과 과와 과부가 함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의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즐거워할지니라. 그리고 더 중요한 말씀이 12절에 나오는데 너는 애굽에서 종되었던 날을 기억하고 이 규례를 지켜 행할지니라. 기억하라고 말씀합니다. 어떤 때를 기억하느냐. 애굽에서 종살이할 때 너희의 그 비참했던 날들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그거 잊지 말라는 겁니다. 너희가 지금 먹고 살만해졌다고 해서 너희가 지금 부귀영화를 누리고 있다. 너희가 지금 풍요로운 삶을 살고 있다고 해서 가난했던 시절, 그 어려웠던 시절 누군가의 도움 없이는 살 수 없었던 그때 그 시절을 절대로 잊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 시절을 기억하는 사람만이 오늘 지금 내 주변에 있는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을 돌아볼 수 있는 마음이 있어요. 왜? 나도 그 시절을 경험을 해봤기 때문에. 하나님이 가장 가증히 여기시는 것이 뭔지 아십니까? 1만 달란트 탕감 받은 종이 자신에게 100 데나리온을 빚진 그 친구를 용서하지 않고 옥에 넣은 거. 하나님 너무 분노하셨어요. 지난날 자신의 그 가장 참담하고 가장 힘들었던 그 시절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다 잊어버리고 지금 현재 나보다 더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이 그들에게 은혜를 베풀지 않고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흘려보내지 않는 사람 하나님은 그것을 가증히 여기신다고 했습니다. 적어도 이 절기라고 하는 때는 가장 풍요로운 때입니다. 가장 넉넉한 때이죠. 가장 넉넉한 이때에 너희의 힘을 돌아보고 너희가 함께 나눌 것이 무엇인지를 생각해보라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 안에 있는 레위인들이나 너희 안에 있는 고아와 과부와 객들 그들을 긍휼히 여기고 그들과 함께 이 축제의 날에 같이 즐거워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오직 나만을 위하여 쌓아두는 것들은요 다 고인물이에요. 그건 다 썩기 마련입니다. 그것은 내게 잠깐 기쁨을 줄 뿐이에요. 그러나 우리가 그것을 우리 이웃들과 함께 나누고 베풀었을 때 그들이 정말 그 작은 것을 가지고도 기뻐할 수 있고 즐거워할 수 있고 행복해할 수 있다면 우리는 그들의 모습을 보면서 더 큰 기쁨을 얻을 수 있죠. 아멘입니까? 명품을 사서 휘두르는 것보다 그 명품 살 돈으로 어려운 이웃들과 함께 나누었을 때 그들에게 희망이 생기고 소망이 생기고 그들이 웃음을 회복할 수 있다고 한다면 여러분 그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기쁨이 훨씬 더 큰 것 아니겠어요? 이게 그리스도인의 삶이죠. 이것이 세상 속에서 소금과 빛의 역할을 감당하는 오늘 우리 크리스찬들의 복된 삶 아니겠습니까? 오늘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그와 같은 삶을 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율법을 주실 때 안식년법과 신년법이라고 하는 것을 주셨어요. 이 안식년법이라는 건 뭐냐면 제7년이 되는 그 해에는 모든 걸 쉬게 하라는 겁니다. 집안에서 일하는 종들도 좀 쉬게 하고 또 우리가 땅도 쉬게 하라는 거야. 땅도 6년 동안 땅이 여러분들에게 열매를 많이 주었으니까 저 1년은 푹 쉬게 하고 난 다음에 기경을 하라는 거예요. 희년은 뭡니까? 50년이 되는 째 그 해에는 땅도 다 쉬게 하고 그리고 심지어는 집안에 있는 노예들조차도 어떻게 해방시켜 주라는 겁니다.
이것은 여러분 과거에 애굽에서 종살이했던 그 시절을 기억을 하고 너희가 예전에

0: 종살이 하다가 자유함을 얻지 않았느냐, 해방되지 않았느냐. 그러니까 너희에게 종살이 하고 있는 자들에게도 해방을 주라는 거예요. 너희가 은혜를 입었으니까 그 은혜를 베풀라는 거예요. 조건 없이 베풀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너희에게 복된 일이라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하나님의 법을 제대로 지키지 않았어요. 결국은 그들이 멸망한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가 안식년법을 제대로 지키지 않고 신년법을 제대로 지키지 않았던 겁니다. 오늘 우리가 맥주감사주의를 맞이하면서 두 가지는 반드시 기억하고 반드시 헤아려 봐야 합니다. 첫 번째, 내가 하나님께 상반기 동안 받은 은혜, 내가 근본적으로 하나님께 받은 은혜가 무엇인지를 헤아려 보고 힘대로 하나님 앞에 드리는 삶. 또 한 가지는 하나님께서 내게 베푸신 그 은혜를 돌아보고 우리 주변을 돌아보면서 내가 내 어렵고 힘든 나의 이웃들에게 내가 가진 것, 내게 남아있는 것들 중에 나누고 베풀 것이 무엇인지를 한번 돌아볼 필요가 있다. 그것을 세아려 볼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무엇이 되었든 여러분 작은 것도 괜찮아요. 정말 지극히 작은 것일지라도 아이고 내가 이거 하나 베푼다고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이것도 없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작은 것일지라도. 혹시 중요하고 소중한 것이고 참 가치 있는 것이지만 지금 당장에 내게 필요 없는 것이라면 그런 것들을 우리가 함께 나눌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나눔이 있고 배품이 있는 곳에 진정한 기쁨이 있고 행복이 있습니다. 그것이 여러분 복된 인생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맥주감사주일에 받은 은혜를 돌아보니까 참 받은 게 많아요. 그래서 우리가 나누고 베풀었어요. 그랬더니 12월에 한 해를 마감하면서 다시 한번 세아려 봅니다. 받은 은혜를. 그랬더니 두 배, 세 배가 되어 있네요. 두 배, 세 배가 되어 있네요. 두 배, 세 배가 되어 있어요. 할렐루야. 여러분, 그런 날을 꼭 맞이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 한 해를 살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 방송교회 지금까지 창원 상남교회 이창규 목사님의 설교 말씀 함께 하셨습니다. 오늘 방송 들으시고 신앙생활에 도움받기 원하시거나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기 원하시는 분들은 지역번호 055-262-0770번 262-0770번 창원 상남교회나 지역번호 055-269-9810번 창원 극동방송으로 전화하시기 바랍니다. 방송교회 오늘 순서를 맺습니다.

극동방송 창사 70주년을 맞아 청취자 수기 공모전이 열립니다. 생각해보면 우리 곁에는 극동방송과 함께했던 참 많은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힘들었던 어느 날 들려온 찬양 한 곡, 포기하고 싶던 순간 들려온 말씀 한 구절, 라디오를 켜고 함께 드렸던 기도, 그리고 그 시간 속에서 경험했던 하나님의 은혜까지. 어쩌면 나에게는 평범한 이야기일 수 있지만 그 간증이 누군가에게는 다시 일어설 힘이 될 수 있습니다. 극동방송 창사 70주년 기념 청취자 수기 공모전에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극동방송을 통해 받은 은혜와 감사, 그리고 하나님께서 베풀어주신 놀라운 이야기들을 마음껏 나눠주세요. 수상작은 70주년 기념 수기집 단행본으로 출간되는 특별한 기회와 함께 최신 스마트폰, 태블릿 PC 등 다양한 선물도 준비되어 있습니다. 접수는 7월 24일까지이며 분량은 A4 용지 2장 내외로 이메일과 우편 접수가 가능합니다. 단문 50원의 유료 문자 샵 1069번, 우물정 1069번으로 수기라고 문자 주시면 자세한 내용을 안내해드립니다. 70년 동안 전파를 타고 흘러온 하나님의 은혜, 이제 여러분의 이야기가 또 다른 누군가에게 믿음의 씨앗이 되기를 기대합니다.

선교사라고 하면 어떤 분이 떠오르시나요? 먼 나라로 떠나 낯선 언어를 배우고 낯선 땅에서 복음을 전하는 분들을 먼저 떠올리실 겁니다. 그런데 떠나지 않아도 선교에 함께 할 수 있는 길이 있습니다. 바로 라디오입니다. 사람이 찾아가기 어려운 새벽에도, 누군가 혼자 깨어있는 병실에도, 긴 길을 달리는 트럭 안에도 라디오는 조용히 찾아갑니다. 북한 땅 어디에선가 외로운 방 한편에서 절망 가운데 있던 누군가는 그 작은 소리를 통해 복음을 듣고 다시 일어섭니다. 극동방송은 지금도 그 생명의 소리를 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방송 뒤에는 오래전부터 함께 오신 분들이 계십니다. 매달 10,000원, 20,000원 그렇게 헌금으로 함께 해주시는 분들, 이름도 밝히지 않고 조용히 후원해 주시는 분들, 떠나지 않고도 복음을 전하는 분들, 보이지 않아도 누군가의 새벽을 찾아가는 분들, 극동방송을 후원하는 그분들을 저희는 전파선교사라 부릅니다. 극동방송의 전파선교사가 되어주십시오. 우리는 지금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오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2026년 극동방송 주제 선구입니다. FM 98.1MHz, 진주 FM 92.5MHz, 대한민국 선교 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DD 극동방송에서 6시를 알려드립니다.

에나와 함께하는 음악여행. 안녕하세요. 조에나입니다. 오늘은 하나님께 이런 기도로 시작하고 싶습니다. 내 기도하는 것보다 더욱 응답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내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욱 위로우시는 하나님,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능력의 하나님, 우리들의 간구함을 넘치도록 능히 하실 주님께 감사하며 모든 영광과 존귀, 찬양과 경배를 올려드립니다. 삶의 열정과 기도의 열정을 다시 잘 회복하셔서 하나님의 새로운 크신 은혜를 잘 받아 누리시는 그런 여름 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썸머 스페셜로 마음과 영혼의 평안함과 힘을 주는 그런 좋은 찬양으로 함께 하시죠. 첫 곡 보내드립니다. 달빛마을 노래로 삶의 이유라. 천문을 활짝 열겠습니다. 함께 들어보시죠.

달빛 마을 노래로 삶의 이유라 들으셨습니다. 예수는 내 힘, 나의 기쁨, 내 참 소망, 그 이름의 생명이 내 삶의 이유라. 그 이름의 크신 능력, 영원한 생명이 내 삶의 이유라.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진정 우리의 힘이요 기쁨이 되시며 소망 되시니 살아가야 할 이유가 충분하죠. 그 기쁨 속에 하나님 자녀로서 당당하게 잘 살아내시길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지금 들으신 곡은 바이올린 연주로 예수는 나의 힘이요 들으셨고요. 그 전에 함께 하신 곡은 찬미 월십 노래로 찬양의 심포니 들으셨습니다. 그리고 제일 먼저 들으신 곡은 제이어스의 노래로 위대하신 주 들으셨습니다. 여름에만 들을 수 있는 매미소리에 아침에 깨어나고 내리쬐는 햇볕 속에 나무 사이로 살랑거리는 바람의 숨결을 느끼면서 소소한 작은 행복을 느낄 수 있는 그런 마음의 여유와 평강이 요즘 필요한 때이죠. 주님이 주시는 평강으로 주님께 감사함으로 이 더운 여름 잘 이겨나가시길 기도해봅니다.

소마트리오 연주로 죄짐 맡은 우리 구주 들으셨고요. 그리고 이어서 들으신 곡은 한홍재의 목소리로 공중나는 새를 보라 들으셨습니다. 다음은 김도현의 노래로 보라 하나님은 세 곡 듣고 오셨습니다. 삶을 살아가는데 꾸준함과 반복은 어떤 일을 이뤄가는데 꼭 필요한 요소이지 않나 싶습니다. 남이 알아주든 알아주지 않든 크든 소소한 일이든 하나님 안에서 묵묵히 해나가는 그 꾸준함이 삶의 큰 힘이 되기도 하죠. 마치 운동선수들이 훈련할 때 같은 동작을 계속하면서 반복하는 것처럼요. 그리고 예술가들도 반복하는 그 연습을 통해서 작품을 이루어나가죠. 운동가도 예술가도 그 뒤에는 피나는 반복적인 연습과 꾸준한 훈련이 있었듯이 우리의 신앙도 작은 은혜가 계속해서 차곡차곡 쌓이고 내 마음속에 그 은혜와 말씀을 새기고 또 새겨서 기도와 말씀으로 계속적인 훈련과 연습 속에 인격적으로 하나님 자녀다운 모습으로 되어가는 것이 아닐까 싶습니다. 다음은 영어 찬양으로 함께 하실까요? King of Kings.

지극히 높으신 주 힐송 월십의 노래로 들으시겠고요. 이어서 함께 하실 곡은 만가지 이유 셀라 그루웨의 노래로 함께 들어보시죠.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은 바라며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오는도다. 오직 주만이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구원이시요 나의 요새이시니 내가 크게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시편 62편 1절과 2절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 시선을 집중하시고 하나님을 바라보시면 그곳에는 소망이 있고 빛이 있고 또 쉼이 있습니다.

믿음은 흔들리는 날에도 나를 붙잡아 주고 소망은 어두운 끝에서 다시 걸어가게 하고 사랑은 그 모든 시간을 따뜻하게 견뎌내게 합니다. 지금까지 저는 조혜나였습니다. 하나님 품 안에서 편안한 저녁 되십시오. 고맙습니다.

FBC 게시판입니다. 마리아처럼 기도하고 마르다처럼 섬기는 마마클럽 2026년 7월 지역별 기도 모임 알려드립니다. 양산 마마클럽 기도회 7월 14일 화요일 양산교회, 하동 마마클럽 기도회 7월 14일 화요일 진교교회, 김해 마마클럽 기도회 7월 16일 목요일 모든 민족교회, 그리고 진주 마마클럽 기도회 7월 21일 화요일 진주 갈릴리 교회에서 진행됩니다. 사천 마마클럽 마중물 기도회 7월 21일 화요일 삼천포 교회, 남해 마마클럽 마중물 기도회는 7월 28일 화요일 남해읍 교회에서 진행됩니다. 마마클럽 기도회 시작은 오전 10시, 진주와 하동은 저녁 7시, 사천과 남해는 저녁 7시 30분입니다. 더 뜨겁게 기도하기 원하시는 분들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자세한 문의 010-4577-2207 마마클럽으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기독교대한 성결교회 경남 서지방주관 평신도 부흥회가 7월 13일 월요일부터 15일 수요일까지 저녁 7시 30분 충무중앙교회에서 이기용 총회장님을 강사로 모시고 열립니다. 자세한 문의 010-6591-0599번 담당자에게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산청군 기독교연합회 주관 곽선희 목사님 초청 목회자 부부 세미나가 7월 27일 월요일 오후 2시 산청읍 중앙로에 위치한 산청교회에서 개최됩니다. 자세한 문의와 신청은 010-9426-0549번 담당자에게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2026 호국 보훈의 달 기념 현충시설 기념관에서 놀자 체험행사가 오는 7월 31일까지 애국지사 산돌 손양원 기념관에서 열립니다. 자세한 사항 055-587-7770번 담당자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창원 극동방송에서 어린이 합창단 신입 단원을 모집합니다. 한국 정통교단이 인정한 교회에 출석하는 초등학교 3학년부터 6학년까지의 어린이는 누구나 신청 가능하며 단문 50원의 유료 문자 샵 0981로 합창 두 글자 보내주시면 오디션에 관한 내용을 안내받으실 수 있습니다. 자세한 문의는 269-9810 창원 극동방송으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FBC 게시판 이 시간 방송을 원하는 교회나 기관에서는 행사 내용과 교단 확인 증명서를 2주 전에 메일 주소 febccw@daum.net 메일 주소 febccw@daum.net으로 보내시고 269-9810번 창원 극동방송으로 전화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창원극동방송 지사장 이희경입니다. 보이지 않는 전파가 경남 땅에 처음 흐르던 30년 전 창원극동방송은 복음의 새로운 문을 열었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을 알지 못하던 수많은 영혼에게 복음의 불모지 이 경남 땅에 전파는 한 사람의 선교사였습니다. 30년 복음의 외길, 그 길은 혼자 걸어온 길이 아니었습니다. 방송사에 헌금하고 후원해 주시는 분들, 이름이 없어도 한 번도 끊긴 적 없던 그 작은 헌신들 30년, 우리는 그분들을 전파 선교사라 부릅니다. 전파 선교사들이 있어서 30년의 복음이 흘렀습니다. 전파 선교사가 있어 이 방송은 오늘도 살아있습니다. 전파 선교사인 여러분이 바로 창원 극동방송입니다.

복음 70년, 경남 30년, FM 98.1MHz, 진지 FM 92.5MHz, 교통방송이 다음 세대를 응원합니다. HLBC! 교통방송에서 이곳을 알려드립니다.

0: 영혼의 샘터. 영혼의 샘터 매주 주일 이 시간은 마산 신광교회 진창설 목사님의 설교 말씀 보내드립니다. 오늘은 고린도전서 12장 31절 말씀을 본문으로 사랑하라, 다시 말하노니 사랑하라 라는 제목의 말씀 전하십니다. 은혜의 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1: 호모 콰렌스라는 말이 있습니다. 질문하는 인간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사람은, 우리 인간은 끊임없이 질문을 던지며 산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아이들이 어릴 때 엄마를 쫄쫄 따라다니면서 이게 뭐야 저게 뭐야 라고 묻는 것처럼 사람은 그렇게 늘 그렇게 질문을 던집니다. 예를 들면 인간이 뭐냐, 나는 누구냐, 자신의 정체성에 관한 질문을 끊임없이 던집니다. 우리는 무엇을 위해서 살아야 되지, 어떤 목표로 살아야 되지, 인간의 삶의 방향, 또 우리 삶의 목적을 향해서 끊임없이 질문을 던집니다. 어떻게 사는 것이 착하게 사는 것이고 바르게 사는 것일까? 그런 질문. 또 죽음 이후에 이 세상 다음에는 무엇이 있을까? 영혼에 관한 질문을 던지며 사는 것이 인간이기 때문에 인간을 호모 콰렌스라고 정의를 했습니다. 호모 콰렌스, 질문하는 인간이라는 말은 우리 기독교적으로도 충분히 용납이 될 수 있는 표현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성경이 이 질문으로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창세기에 보면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아담아 네가 어디 있느냐라는 이 질문에서

그래서부터 여러분 욥기를 보면 인간의 그 고통 속에서 인간의 존재와 인간의 삶에 주어지는 고통 때문에 왜라고 하는 그 깊고 깊은 질문들이 끊임없이 던져지고 있고요. 시편에 보면 어찌하여라고 하면서 계속해서 시편 기자들이 질문을 던지고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네가 낫기를 원하느냐? 네가 바라는 게 무엇이냐? 끊임없이 질문을 던지는 것이 성경에도 쭉 있는 그런 이야기들이라는 것이지. 여러분, 인간은 질문하는 존재입니다. 계속해서 스스로에게 혹은 누군가에게 끊임없이 질문을 하는 존재인데요. 왜 제가 이런 말씀을 합니까?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여러분이 스스로에게 던져야 될 한 가지 질문과 그 답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 질문은 무엇이고 그 답은 무엇일까요? 성경은, 그리고 오늘 본문을 포함하는 고린도 전서는 신자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에 대한 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특히 고린도 전서는 1세기 교회 안팎의 다양한 문제를 만난 신자들에게 어떻게 살아야 할지 그 신앙 가이드, 삶의 가이드를 제공하는 그런 지침서와 같은 것이 고린도 전서라고 할 수 있습니다. 교회 안에 분열 파당의 문제가 있었습니다. 성령의 계시와 관련하여 동역자 간의 문제, 사도의 직분 문제, 성적인 부도덕의 문제, 성도 간의 소송 문제, 가정 혹은 가정생활, 결혼과 이혼에 관한 문제, 다양한 문제들이 다루어집니다. 8장에서는 우상에게 바쳐졌던 재물을 먹는 문제, 내가 사도로서 권리가 있지만 그 권리를 절제한다고 하는 그런 문제, 그리고 10장에서는 우상 숭배 경고, 11장은 예배의 질서와 성찬 문제 등 정말 다양한 문제들을 바울사도는 다루었습니다. 그런데 바울사도는 그런 다양한 주제를 다루면서 매 주제마다 거의 동일한 결론을 내렸습니다. 그의 결론은 두 가지입니다. 첫째, 이 모든 문제가 하나님 우선이고 하나님을 사랑하면서 나오는 것이냐. 두 번째, 이 모든 문제가 나 아닌 다른 사람, 공동체 유익을 위한 것이냐, 나의 유익을 위한 것이냐, 끊임없이 그런 질문을 하면서 결론을 내리는 것이 바울의 논조였습니다. 구체적인 예를 들자면 우상에게 바쳐졌던 재물을 먹는 문제에 대해서 바울이 내린 결론은 이렇습니다. 우상이란 사실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이 세상의 신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은 오직 하나님 한 분밖에 없기 때문에 어떤 신도 어떤 우상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상에게 바쳐졌던 재물을 먹느냐는 것은 문제가 안 됩니다. 우상이 없는데 우상에게 바쳐졌던 재물을 먹고 안 먹고가 무슨 문제가 되겠습니까? 그래서 바울은 우리에게 이런 확신과 이런 자유함을 주신 하나님 앞에 감사한다라고 그런 말합니다. 그러면서 그가 내린 결론은 다릅니다. 우상이 없고 우상에게 바쳐졌던 재물을 먹는 문제는 아무런 문제가 안 되지만 그래도 마음이 꺼림칙하고 믿음이 약하고 시험에 들기 쉬운 그런 신자들이 내가 자유롭게 우상에게 바쳐져서 재물을 먹는 문제를 보고 시험에 들거나 그 마음에 쓴뿌리가 생긴다면 바로 그것 때문에 나는 평생 육식을 하지 않겠다라고 선언하는 것이 바울의 결론입니다. 그러니까 예수 안에서 모든 것이 가하지만 그러나 나는 형제를 위해서 모든 것을 포기할 수 있다. 이것이 바울의 결론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런 논조에 계속해서 그가 12장에서 다루는 주제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성령의 다양한 은사들에 관한 문제입니다. 고린도 교회는 오늘 우리 시대의 교회들과 다르게 정말 다양하고 풍성한 성령의 은사들이 나타났습니다. 예를 들면 지혜의 말씀, 지식의 말씀, 성경의 그 깊은 것을 내가 세상의 학문이 많고 작고에 상관없이 학자보다 더 전문적으로 그 말씀의 깊은 것을 파내는 그런 특별한 말씀의 은사를 받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믿음의 은사, 아주 기적적인, 역사하는 역동적인 그런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병 고치는 은사, 그 예수 이름으로 병 낫기를 외칠 때에 그냥 병이 나아서 일어서는 그런 놀라운 일들이 나타났습니다. 예언을 하고 능력을 행하고 방언을 하고 방언을 통역하는 은사 등 정말 다양한 은사들이 고린도 교회 안에 나타났습니다. 이런 은사 문제를 얘기하면서 바울은 첫 번째 이런 결론을 내립니다. 당신들이 아무리 놀랍고 신비하고 탁월한 은사를 가지고 있을지라도 그 은사는 성령 하나님께서 주도적으로 당신의 뜻에 따라 당신들에게 준 것이기 때문에 당신들이 자랑할 것이 아니다. 나는 아주 신비한 은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나는 신령한 은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병고치는 은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방언의 은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예언의 은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아무도 자랑할 수 없다. 왜냐하면 그것은 전적으로 당신이 만들어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성령님이 주신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자랑하지 마라. 그걸로 다른 사람들 앞에서 우월감을 가지고 비교하지 말아라.
그것이 첫 번째 결론.

입니다. 두 번째, 고린도 교회에 나타난 이 다양한 은사들은 교회를 위해 주어진 것이다. 섬기기 위해서 주어진 것이다. 다른 성도를 돕기 위한 것이다. 나의 만족을 위해서 내 영적인 우월감을 갖도록 은사가 주어진 것이 아니라 이건 전적으로 섬기기 위한 것이다. 봉사를 위한 것이다. 너는 네가 받은 은사로 얼마나 봉사하고 있느냐? 그것을 두 번째로 그가 묻습니다. 그러한 다음에 세 번째, 오늘 본문에 와서 이런 은사들의 마지막 최종 결론이 따로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은사들이 정말 다양하고 신비하고 놀라운 일들, 우리의 힘으로는 우리의 생각을 할 수 없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지만, 그러나 그 은사들보다 더 중요하고 더 본질적인 것이 있다라고 말하는 것이 오늘 본문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제가 다시 읽습니다. 너희는 더 큰 은사를 사모하라. 내가 또한 가장 좋은 길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정말 아주 다양한 은사들, 깊고 깊은 아주 놀라운, 우리 일반인으로서는 상상할 수 없는 그런 놀라운 일들이 은사들을 통해서 주어지지만 진짜 중요한 최고의 은사가 따로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더 큰 은사라는 말은 더 위대한 은사들, 더 큰 선물들이라는 뜻입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여러분, 나도 알지 못하는 방언을 하면 정말 놀랍습니다. 제가 들어본 방언 중에 가장 아름다웠던 것이 히브리어 원어처럼 방언을 하는 경우가 있고 헬라어처럼 방언을 합니다. 여러분 상상이 안 되시죠? 상상하지 못했던 그런 방언들을 하고 그 방언들을 통역하고 예언을 하고 여러분 병든 사람을 위해서 기도했더니 거의 죽어가던 사람들이 일어나고 살아나는 이런 놀라운 은사들이 있지만 그것보다 더 탁월한 은사가 있다는 겁니다. 더 놀라운 선물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 선물을 사모하라고 말합니다. 이 사모한다는 말은 무엇을 갖기를, 무엇이 되기를 열망, 욕망하는 것을 기본으로 해서 명령형의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뭐냐 하면 더 큰 은사가 있으니 그것을 열망해라, 욕망해라, 간절히 바라라, 그런 얘기입니다. 방언하기를 바라기보다, 예언하기를 바라기보다, 병낫는 은사를 가지기를 바라기보다 진짜 바라고 사모해야 되고 추구해야 될 그런 은사가 이것이다라고 오늘 본문에서 말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런 주장을 한다고 해서 바울이 무슨 방언을 무시하고 예언을 무시하고 병나는 은사를 무시하고 믿음 은사를 무시하고 그렇게 무시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을 충분히 인정을 하고 높이는 것이 고린도전서 12장의 내용입니다. 그렇지만 그보다 더 본질적이고 더 중요하고 모든 성도들이 예외 없이 사모해야 될 은사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 은사가 무엇입니까? 오늘 본문에 이어지는 고린도전서 13장이 이 질문에 대한 답이지. 모든 성도들이 열렬히 뜨겁게 사모해야 될 진짜 은사가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라는 겁니까? 고린도전서 13장의 별명이 무엇입니까? 사랑장 아닙니까?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이 사랑이 방언보다, 예언보다, 능력보다, 병고침보다, 그 어떤 것보다 더 중요한 은사, 모든 성도들이 뜨겁게 사모해야 될 은사가 이 바로 사랑이라고 주님께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오늘 율법사가 예수님께 나와서 질문을 했습니다. 선생님, 율법 중에 제일 큰 계명이 무엇입니까? 이 질문은 성경에 나타난 모든 명령이나 교훈을 총괄, 요약하는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는 질문이었습니다. 이 질문에 예수님께서 뭐라고 답하셨습니까?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까지 사랑하라. 무슨 얘기입니까? 가장 중요한 것이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사랑 외에는, 사랑보다 우리가 추구해야 될 더 중요하고 더 본질적인 것이 없다라고 얘기하시면서 우리 주님께서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율법사만 이 사랑을 찾았습니까? 예수님만 사랑에 대해서 얘기했습니까? 세상이 찾고 구하는 것도 이 사랑입니다. 노벨이 다이나마이트를 발견한 것 여러분 아시지요? 그런데 다이나마이트를 발견한 이후에 이 다이나마이트 때문에 이것이 전쟁 무기로 사용되면서 수많은 사람들이 살상당하는 것, 죽어가는 것을 보면서 그것 때문에 너무나 괴로웠던 노벨이 상을 하나 만들었지 않습니까? 노벨상, 노벨 평화상을 만들었습니다. 자신의 발명품이 사람을 죽이는 데 사용되는 것이 안타까워서 자신의 전 재산을 털어서 사랑과 평화를 낳는 일을 하고 싶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가 노벨상을 만들었다고, 노벨 평화상을 만들었다고 이 땅의 갈등과 전쟁이 사라졌습니까? 아닙니다. 여전히 전쟁의 소문은, 전쟁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더 많이, 더 자주 들려오고 있습니다. 1945년 미국 뉴멕시코 사막에서 태양의 1,000배가 넘는 섬광이 발하는 최초의 원자폭탄 실험이 있었습니다. 미국 의회에서 오펜하이머 박사가 이 무서운 무기에 대해서 설명했습니다. 그 설명을 들은 의원들이 그렇다면 이 무기를 막는 또 다른 무기가 없습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그때 오펜하이머 박사는 그 무기는 바로 사랑이고 평화입니다 라고 답을 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역사가 안돌드 토인비도

상처받은 문명이 치료되고 구원받을 수 있는 열쇠는 오직 그리스도의 사랑밖에 없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성경이 가장 중요하다고 얘기하고 우리 주님이 중요하다고 말씀하시고 결국 세상이 찾는 것도 이 사랑이라는 말입니다. 사랑보다 더 중요한 것이 없다는 얘기지. 그렇지만 여러분, 우리가 오래전에 불렀던 복음송처럼 세상은 평화 원하지만 갈등과 전쟁은 오히려 늘어가는 것이 우리의 현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상은, 아니 사람들은 더욱더 이 사랑을 갈구하며 원하며 찾고 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사랑은 무엇입니까? 제가 오늘 질문에 관한 이야기로 설교를 시작했던 것처럼 우리가 던져야 될 질문이 있다는 겁니다. 그 질문이 무엇입니까? 우리는 정말 사랑하고 있는 것일까? 성경이 말하고 있는, 우리 주님이 말씀하고 있는 그대로의 사랑을 하고 있는 것일까? 그런 질문을 스스로에게 던져야 되는데, 여러분은 이 사랑에 대해서 어떤 답을 내릴 수 있을는지. 사랑에 대한 정의는 참 많습니다. 헬라 문헌으로 들어가면 사랑에 대해서 8가지 정의를 내린 것도 있고 우리가 잘 아는 4가지 정의를 내린 것도 있습니다. 4가지 정의를 살펴보면 첫 번째가 에로스, 남자간의 조건적 육체적인 사랑입니다. 이 에로스라는 단어는 성경에는 나오지 않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에로스 사랑은 냉철함과 지혜와 분별력이 필요합니다. 이 남녀간의 격정적이고 열정적인 사랑은 어떤 선을 정하지 아니하면 얼마든지 폭발하고 충동적이어서 선을 넘어서 모두를 망가뜨리게 만들 수 있는 그런 사랑이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는 스톨게, 부모와 자식 간의 사랑입니다. 이 사랑이 참 고귀하지만 그러나 여러분, 이 사랑도 한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어떤 한계입니까? 내 자식이니까, 내 가족이니까, 내 편이니까, 내 부모니까 그 선을 넘지 못하는 한계를 스톨게 사랑이 가지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필레아, 친구 동료 간의 사랑입니다. 이것은 성경에 25회에 쓰였습니다만 이것도 한계를 가지고 있지. 우리 팀원, 우리 편, 우리 직장 식구들, 그러면서 우리라는 범위를 정해서 다른 그룹과의 충돌을 일으킬 수밖에 없는 것이 이 필레아 사랑입니다. 그렇다면 성경이 말하는 사랑은 무엇입니까? 여러분이 잘 알고 성경에 116회에 나오는 아가페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일방적이고 무조건적인 사랑이지. 우리 예수님께서 친히 십자가를 지심으로 보여주신 사랑입니다. 그가 때 묻은 제자들의 발을 손수 씻겨주심으로 보여주신 그 사랑입니다. 요한복음 13장에서 새 계명이라고 말씀하신 그 사랑입니다. 그런 사랑을 우리에게 하라고 주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성경이 말한 사랑은 사실은 이보다 훨씬 깊고 높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성경의 사랑이 깊고 놀라운 것은 첫 번째, 하나님 자신이 사랑이기 때문입니다. 성도 여러분, 사랑은 하나님의 성품이 아닙니다. 하나님 자신이 바로 사랑이십니다. 그래서 성경이 우리에게 사랑하라고 말한다는 건 뭡니까? 하나님처럼 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보여주신 그 사랑으로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사랑입니다. 두 번째로 성경이 말하는 사랑은 무엇입니까? 성경이 곧 사랑입니다.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성경을 요약하고 율법을 요약하면서 하나님 사랑이고 이웃 사랑이라고 말하면서 성경이 곧 사랑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사랑하라고 말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성경대로 사랑하라는 겁니다. 성경 말씀처럼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성경이 우리에게 말하는 사랑의 결론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사랑이다. 성경이 사랑이다. 그렇다면 신자인 우리도 사랑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사랑 외에는 없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말하는 질문이자 답인 것이죠. 그래서 이런 질문을 고린도전서 12장 31절이 던지고 난 다음에 13장에 가서 그 답을 내리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3장이 말하는 사랑에 관한 답은 무엇입니까? 첫째, 사랑은 아무리 신비하고 놀란 은사와 지식이 있고 엄청난 믿음과 능력을 소유하고 심지어 자신의 재산과 생명까지 다 내어놓는다고 해도 이것은 12장을 요약하는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그 엄청난 일을 해낸다고 해도 사랑이 없으면 그건 다 헛것이고 아무것도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의 평생이 수고와 슬픔 뿐이었다고 할지라도 그 모든 수고에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없고 가족들과 이웃을 향한 참된 사랑이 없었다면 그 모든 것은 헛것이었고 아무것도 아니었다라고 오늘 고린도전서 13장을 통해서 주님이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고린도전서 13장은 우리에게 사랑은 이런 것이라고 말합니다. 사랑은 아주 구체적이고 실제적인 것입니다. 오래 참는 것입니다. 친절한 것입니다. 시기하지 않는 것입니다. 자랑하거나 교만하지 않는 것입니다. 자기 유익을 구하지 않는 것입니다. 쉽게 화내지 않는 것입니다. 악을 기억조차 않는 것입니다. 진리와 함께 기뻐하며 모든 것을 참고 믿고 바라며 견디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고린도전서 13장은 이러한 사랑은 모든 은사보다 큰 것이고 이러한 사랑이 신자의 성품이 되고 인격이 되고 삶의 모

모든 것이 돼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신자는 그 삶에서 모든 관계 속에서 구체적이고 실제적인 사랑을 주님이 보여주시고 성경이 말하는 그 사랑을 실천하며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게 살아야 합니까? 다음 얘기를 한번 들어보십시오. 프랑스의 가난한 농부 장발장은 굶주리는 누이와 조카들을 먹이기 위해서 빵 한 덩어리를 훔쳤습니다. 그 일 때문에 감옥에 갇혔는데요. 처음 형량은 짧았습니다만 탈옥을 시도한 그때 그의 형량이 19년으로 늘어났습니다. 저 빵 한 조가리 훔친 것 때문에 19년을 감옥 생활을 한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그는 쇠사슬에 묶여서 긴 세월 동안 강제 노역을 했습니다. 그런 감옥 생활을 하면서 그는 분노와 저주와 증오로 가득 찼습니다. 세상과 사람들을 분노하고 그들을 저주하고 증오했습니다. 세상은 나를 버렸다. 사람들도 나를 버렸다. 굶주리는 사람이 빵 조각 하나 훔친 것 때문에 19년을 청춘을 감옥 속에서 썩게 만드는 이 세상이 바른 세상이냐? 뭐 그런 말들을 하면서 그는 그렇게 분노를 삭히며 형기를 다 보내고 출소를 했습니다. 그런데 출소한 세상은 그에게 너무나 차가웠습니다. 전과 잘하는 것 때문에 여관에서 잠도 재워주지 않고 식당에서 밥도 주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출소하고 난 다음에 며칠을 굶고 며칠을 잠을 자지 못하다가 어느 날 밤에 한 노주교의 집에 문을 두드렸습니다. 그는 미리엘이라고 하는 주교였습니다. 주교는 장발장을 보자마자 그 행색을 보면 답이 나오지 않습니까? 대뜸 이렇게 말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기다렸다는 듯이. 그는 장발장을 식탁에 앉힌 뒤에 따뜻한 음식을 차려주었습니다. 정말 오랜만에 사람 대접을 받은 장발장은 당황했습니다. 제가 누군지 아십니까? 저는 죄수로 19년을 감옥에서 보낸 사람인데 저를 어떻게 이렇게 환대하십니까? 그러더니 주교는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이 어떤 사람이고 어떻게 살아왔는지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당신은 내게 하나님의 사랑받는 사람이라는 것 외에는 다른 분이 아닙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사랑받는 사람,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 마땅한 사람입니다. 이 놀라운 사랑과 환대를 받은 장발장은 그날 밤에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주교가 자기를 이해해 준 것이 이해가 안 됐, 용납해 준 것이 이해가 안 되었던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재벌은 뭐 못 준다고? 받은 사랑은 받은 사랑이고, 장발장은 결국 그 주교의 값비싼 은그릇들을 훔쳐서 그 밤에 도주를 해버립니다. 그러다가 경찰에게 잡혔지. 경찰이 이 장발장을 이끌고 주교에게 왔습니다. 이것이 당신이 도둑맞은 물건이 맞습니까? 그랬더니 주교가 놀라운 말을 합니다. 아닙니다. 이 은그릇은 제가 이 사람에게 준 것입니다. 경찰도 당황하고 장발장도 당황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주교는 더 놀라운 일을 합니다. 벽난로 위에 얹혀져 있던 아주 값비싼 은초대 두 개를 장발장에게 주면서 말합니다. 친구, 이것도 가져가게. 내가 이것도 주지 않았던가? 이 모습을 보고 경찰은 떠났습니다만 장발장은 할 말을 잃었습니다. 그런 장발장에게 주교가 말합니다. 저는 당신의 영혼을 하나님께 드리기 위해 이 은그릇을 사용했습니다. 더 이상 악하게 살지 마십시오. 정직하고 바른 사람이 되십시오. 그 순간에 장발장 속에 갇혀있던 그 분노와 저주와 증오가 한순간에 무너져 내립니다. 19년 동안 한 번도 받아보지 못했던 사랑, 악행을 저지르는데도 용서하고 품어주는 사랑, 죄인에게서 희망을 보아주는 그 사랑을 그가 받은 것입니다. 그 사랑 끝에 장발장은 변화됩니다. 그는 정말 딴 사람이 됩니다. 가난한 사람들을 돕고 어려운 이웃을 돌보고 선을 행하며 살아갑니다. 그리고 그의 방에는 늘 가운데 그 주교가 주었던 은초대가 놓여 있습니다. 그것이 사랑의 증표였기 때문입니다. 왜 이 말씀을 드립니까? 여러분, 장발장의 이야기는 저와 여러분의 이야기입니다. 장발장을 변화시킨 것이 주교의 사랑이었다면 저와 여러분을 변화시킨 것이 우리 하나님의 사랑 아닙니까? 주교가 장발장에게 은초대를 주었다면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십자가를 주셨습니다. 장발장의 방에 한가운데 은초대가 놓여있다면 저와 여러분의 가슴 속에, 이 심장 속에는 우리 예수님의 십자가가 놓여 있습니다.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너희도 그렇게 사랑하며 살아가라고 주님이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저는 인간은 끊임없이 질문을 던지는 존재라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이 질문과 관련해서, 오늘 주제와 관련해서 여러분의 스스로에게 던져야 되는 질문이 있습니다. 그 질문이 무엇입니까? 내가 남편이든 아내든 부모이든 자식이든 내가 정말 제대로 참으로 사랑하며 살아왔을까? 여러분, 우리는 참 사랑이 아닌데 사랑이라고 오해하고 착각하며 살아온 것들이 너무 많습니다. 자신이 중심이 되어 자신의 감정대로, 자신의 방식대로, 자신의 만족을 위해서 사랑해 왔으면서 그것을 사랑이라고 착각해 왔습니다. 그럼 제가 하늘을 사랑하지만 제가 하늘을 정말 아내 중심으로 사랑한 것일까요? 저를 위해서, 저의 필요를 위해서 제 감정대로, 제 방식대로 사랑하면서 사랑하노라고 말했다면 여러분, 저는 사랑하지 않은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면서 정말 하나님의 방식대로 하나님을 사랑한 것일까요?
우리가 교회를 사랑하고 성도

정도로 사랑하면서 정말 하나님이 말씀하는 방식대로 사랑해 왔던 것일까요? 우리가 자식을 사랑하면서 내 새끼니까 내 자식이니까 사랑해 왔다면 우리는 참 사랑을 하지 않은 것일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은 주님의 사랑과 성경의 사랑 앞에 우리를 세워놓고 그 사랑을 보여주면서 네가 이 사랑대로 진짜 제대로 사랑해 왔느냐라고 묻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답은 무엇입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배우자나 자녀가 우리와 관계가 좋을 때는 사랑한다고 말하지만 조금만 틀어지면 사랑이 식어지고 분노하고 그것 때문에 견디지 못한다면 우리는 사랑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열심히 봉사하지만 남들이 알아주지 않고 남들이 서운하게 하면 그것 때문에 마음에 불쾌감이 남는다면 우리는 참으로 사랑하는 것이 아닙니다. 당신 없이는 못 살아라고 말하지만 당신 없이 못 산다는 얘기는 정말 이기적인 거 아닙니까? 그 사람이 없으면 내가 못 사니까 결국은 그 사람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사랑하는 것입니다. 아이가 성적이 나빠서 아이가 나를 기분 나쁘게 하고 불쾌하게 만들어서 이런저런 이유로 우리의 사랑이 흔들린다면 우리는 참으로 사랑하는 것이 아닙니다. 상대방이 몰라주어도 우리의 기대를 충족시켜주지 못해도 때로 우리를 배신하고 해롭게 하고 우리를 아프게 해도 그래도 멈추지 않고 계속되는 사랑이 오늘 본문이 말하는 사랑일 것입니다. 여러분 아십니까? 고린도전서가 말하는 성경이 말하는 사랑에는 나는 없습니다. 나는 없습니다. 주님만 있고 상대방만 있습니다. 나를 죽이는 사랑이고 나를 헌신하는 사랑이고 나를 바치는 사랑입니다. 내가 부모인데 내가 남편인데 내가 아내인데 내가 이런 사람인데 그렇게 우리는 사랑하려고 말한다면 우리는 사랑하지 않은 것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C.S. 루이스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인간은 에로스, 이승간의 사랑에 의해서 탄생되고 스돌게 부모의 사랑에 의해서 양육되고 필레아 친구 간의 사랑으로 더불어 성장하며 아가페 하나님의 사랑으로 완성된다라고 말했습니다. 오늘 본문이 말씀하는 것이 이것입니다. 우리는 사랑할 때 비로소 완성되는 나가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내가 그를 사랑함으로 그 사랑 때문에 그 사람을 완전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사랑은 이런 사랑입니다. 나를 완전하게 하는 사랑, 그 사람을 완전하게 하는 사랑이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는 이 사랑인 것이지.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런 사랑으로 사랑해 왔습니까? 우리는 이런 사랑으로 지금 사랑하고 있는 것일까요? 여러분, 저는 2026년도 교회 또 하나의 가정이라는 이런 주제로 매월 첫 주에 가정 혹은 교회 그리고 사랑이라는 주제로 설교하겠다고 여러분들에게 약속을 드렸고 오늘 그런 주제에 따라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한 것이 진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사랑이었을까요? 우리가 가족들을 사랑한다고 한 그것이 진짜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 사랑이었을까요? 우리가 교회를 사랑한다고 한 것이 진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사랑이었을까요? 그런 질문을 던지며 답해보라는 말씀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옛날 어느 유럽의 작은 마을에 한 노인이 살았습니다. 이 노인은 매년 봄이면 마을에서 저 입구로 나가는 길목까지 꽃을 심거나 꽃씨를 뿌렸습니다. 그것을 지켜보던 마을 사람들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아니 어르신, 아침이면 바쁘게 출근하느라고 이 꽃을 볼 그런 겨를도 없이 지나가고 저녁이면 피곤해서 빨리 집에 오기 위해서 꽃을 보지도 않고 들어오기 때문에 아무도 이 꽃을 보지 않습니다. 그리고 어르신은 연세가 많으셔서 내년에 이 꽃을 볼 수 있을지도 모르는데 왜 이런 일을 하십니까? 그냥 여기저기 피어있는 들풀만 보아도 충분할 텐데 왜 이렇게 의미 없는 일을 하고 계십니까? 그러더니 노인이 웃으면서 말합니다. 이 꽃은 나를 위해서 심는 것이 아닙니다. 언젠가 이 길을 처음 걸을 사람, 지친 마음으로 걸을 사람, 울면서 이 길을 걸을 사람에게 작은 위로가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이 꽃을 심습니다. 그러고는 몇 년 뒤에 노인은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렇지만 매년 봄이면 그 길은 꽃으로 만발해서 꽃길이 되었습니다. 그렇게 되자 전쟁터에서 돌아오던 청년이 그 꽃길을 걸으면서 위로를 얻었습니다. 가족을 잃은 여인이 그 꽃길을 걸으며 희망과 용기를 얻었습니다. 학교에 가던 아이들은 꽃을 보면서 즐거워했습니다. 여행객들은 이 마을은 참 따뜻한 곳이구나라고 말했습니다. 그런 모습을 지켜본 누군가 말했습니다. 그 노인은 꽃을 심은 것이 아니라 사랑을 심었다. 왜 이 말씀을 드립니까?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사랑한다는 것은 여러분이 사랑하는 그 사람의 마음에 그 사람의 삶의 자리에 꽃씨를 뿌리고 꽃을 심는 것하고 똑같습니다. 여러분이 그 사람의 마음과 그 사람의 삶에 하늘 정원사, 하늘의 꽃밭을 가꾸는 그런 사람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주님께서 사랑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사랑함으로 말미암아 내가 완성될 것이고 사랑함으로 말미암아 사랑받는 그 사람이 완성될 것이고 사랑함으로 말미암아 내 삶이 내 가정이 내 일터가 꽃길이 되고 꽃밭이 되고
사랑을 받는 그 사람의 삶의 자리가 꽃으로 만발한 하늘 정원 천국 꽃밭이 될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사랑하라고 주님은 우리에게

0: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이십니다. 그렇죠? 성경이 사랑입니다. 그렇다면 신자인 우리도 사랑이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사랑하신 것처럼, 주님이 사랑을 보여주신 것처럼,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그런 사랑을 우리는 하고 있는 것일까요? 나 중심의 내 감정대로 내 방식대로 사랑하면서 우리는 사랑했노라고 착각하고 있었던 것은 아닌지 우리는 스스로를 돌아보아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처럼 사랑합시다. 예수님처럼 사랑합시다. 성경이 말씀한 그 사랑으로 사랑합시다. 그에게 어떤 기대를 갖고 어떤 요구 조건을 가지고 사랑하기보다 여러분, 나의 전부를 주는 죄인 위하여 죽어주신 예수님처럼 그렇게 그 사람을 사랑함을 말미암아 그에게 하늘의 꽃을, 하늘의 꽃이 만발하게 만드는 그런 천국 정원사로, 그렇게 사랑 지킴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만약에 여러분의 삶이 어둡고 직직하고 냄새나고 괴로운 일들만 가득하다면 그것은 여러분이 사랑하지 않은 것입니다. 여러분의 사랑의 방법이 잘못되었기 때문입니다.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서 오늘 본문이 말하는 이 사랑을 회복함으로 말미암아 여러분의 심령이 천국 꽃밭이 되고 가정이 천국 정원이 되고 여러분의 삶의 주변과 여러분의 모든 곁에 있는 사람들에게 이 천국의 꽃밭, 이 천국의 향기, 천국의 정원이 아우러지는 그런 놀란 역사가 일어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 영혼의 샘터, 지금까지 마산 신광교회 진창설 목사님의 설교 말씀 보내드렸습니다. 오늘 방송 들으시고 신앙생활에 도움받기 원하시거나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기 원하시는 분들은 지역번호 055-242-6464번 마산 신광교회나 지역번호 055-269-9810번 창원 극동방송으로 전화하시기 바랍니다. 영혼의 샘터, 오늘 순서를 맺습니다.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 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네, 이사야 40장 31절의 말씀이었습니다. 샬롬, 반갑습니다. 오늘 논의를 사모하며 극동방송과 함께하고 계시는 청취자 여러분들 모두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저는 해피프레이즈로 이 시간 여러분들과 함께 은혜 나눌 팽원진 목사입니다.

요즘은 무엇이든 빠른 시대입니다. 빠른 인터넷, 빠른 배달, 빠른 결과를 기대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때로 기다림 속에서 가장 귀한 것을 이루십니다. 씨앗도 뿌리자마자 열매를 맺지 않습니다. 시간이 지나고 비를 맞고 햇빛을 받으며 자라갑니다. 우리의 믿음도 그렇습니다. 기다림은 낭비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시간인 줄 믿습니다. 오늘도 이 시간 함께 찬양하며 하나님의 때를 기대하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면서요. 첫 번째 준비한 찬양 함께 듣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주가 일하시네 마음속에 근심 있는 사람.

네, 예라모십의 음성으로 주가 일하시네. 어노인팅의 음성으로 마음속에 근심 있는 사람 함께 듣고 오셨습니다. 오늘은 시작하면서 이사야 40장 31절의 말씀 함께 나누었는데요. 이사야 선지자가 이 말씀을 전할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참 힘겨운 시간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나라를 잃고 고향을 떠나 낯선 땅에서 살아야 하는 그 포로 생활은 그들의 몸뿐 아니라 마음까지 지치게 만들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잊으신 것은 아닐까? 언제쯤 이 고난이 끝날까? 하는 질문이 끊이질 않았습니다. 그때 하나님은 이사야를 통해 여호와를 앙망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앙망한다는 말은 단순히 기다린다는 뜻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며 기대하고 끝까지 소망을 두라는 말씀입니다. 눈앞의 현실보다 하나님을 더 크게 바라보는 믿음을 가지라는 뜻입니다. 독수리는 날개를 쉬지 않고 퍼덕여서 높이 나는 새가 아닙니다. 불어오는 상승 기류를 타고 힘을 아끼며 더 높이 올라갑니다. 마찬가지로 믿음의 사람도 자신의 힘만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공급하시는 은혜와 능력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사람인 줄 믿습니다. 이어지는 찬양 함께 듣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주 품에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네, 소리엘의 음성으로 주품에 이유나의 음성으로 나의 갈 길 다가도록 함께 듣고 오셨습니다. 믿음은 문제가 없는 상태가 아니라 문제가 있어도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이번 한 주간도 염려보다 하나님을 더 크게 바라보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셔서 삶 가운데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이 가득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아쉽지만 오늘도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는 애의 시간 여기서 마무리해야 될 것 같고요. 다음 주도 해피프레이즈 함께 해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마지막 곡으로 주 믿는 사람 일어나 내 영혼은 안전합니다. 이 두 곡의 찬양 함께 들으시면서 저는 여기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극동방송의 모든 프로그램은 전파 선교사님들의 후원으로 제작됩니다. 지금까지 저는 행복한 주일 저녁 해피프레이즈의 팽원진 목사였습니다. 평안한 주일 저녁 되십시오. 샬롬.

구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2026년 극동방송 주제 선구입니다. FM 98.1MHz, 진주 FM 92.5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DD 극동방송에서 8시를 알려드립니다.

무릇 여호와를 의지하며 여호와를 의뢰하는 그 사람은 복을 받을 것이라. 그는 물가에 심어진 나무가 그 뿌리를 강변에 뻗치고 더위가 올지라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그 잎이 청청하며 가무는 해에도 걱정이 없고 결실이 그치지 아니함 같으니라. 아멘. 안녕하세요. 찬양의 동산 정진입니다.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이 가득 차 있으면 우리의 영혼은 목마르지 아니하고 우리 속에서 참된 생명수가 솟아나게 됩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은 환경이 아니라 생명의 근원이 되는 주님께 뿌리를 내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흔들리지 않고 마르지 않는 은혜 가운데 거하며 아름다운 삶의 열매를 맺을 수 있게 되죠. 능력 있는 그리스도인이 되는 겁니다. 우리에게 능력 주시며 우리의 마음을 성령으로 채우시고 만족 주시는 주님께 오늘도 찬양으로 영광 올려드리며 우리의 감사의 마음을 드리기 원합니다. 찬양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의 영으로 가득 채워지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주를 향한 나의 사랑을 힐성의 찬양이었고요. 그 앞서 시편 131편 창문의 찬양이었습니다. 이어지는 찬양은 너 예수께 조용히 나가입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니라 하시니라. 마태복음 1장 28절에서 30절의 말씀입니다.

한나영의 찬양으로 함께하고 오셨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아름다운 찬양이 흐르는 찬양의 동산 함께하고 계십니다. 이어지는 찬양, 내 평생에 가는 길, 바리톤 임승종의 찬양으로 함께하시겠습니다.

구주와 함께 나 죽었으니 옹기장의 찬양이었습니다. 이어지는 찬양은 나는 갈 길 모르니입니다. 이 곡을 작시한 에드워드 포포 목사님은 뉴욕 항구 쪽에 고기잡이 선원들을 위한 바다와 육지교회를 세우셔서 섬기셨다고 합니다. 이 교회는 일시 정박한 배에 외항 선원들로 시작된 교회였는데요. 그들 속에는 항상 바다에 대한 두려움에 공포가 있음을 아신 목사님께서 목숨을 건 무서운 항해를 해야 할 때 다른 것을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주님의 보호하심을 믿고 안전하게 항해할 수 있는 힘과 용기를 잃지 않게 하시기 위해서 이 시를 써서 찬송으로 만드셨다고 합니다. 우리의 인생길도 무서운 파도가 치는 바다를 항해하는 것과 같죠. 그러나 우리의 선장 되시는 하나님을 의지하여 그분의 인도하심을 잘 따라가며 우리의 푯대를 향하여 주님만 바라보며 나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캄캄한 밤 사나운 김정범의 찬양이었고요. 그 앞서 새벽날개 이일인의 찬양이었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아름다운 찬양이 흐르는 찬양의 동산 함께하고 계십니다.

무릇 여호와를 의지하며 여호와를 의뢰하는 그 사람은 복을 받을 것이라. 그는 물가에 심어진 나무가 그 뿌리를 강변에 뻗치고 더위가 올지라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그 잎이 청청하며 가무는 해에도 걱정이 없고 결실이 그치지 아니함 같으니라. 아멘. 우리의 살아가는 힘은 오직 하나님을 의뢰하는 것에서 나옵니다. 주님께 깊이 뿌리내린 삶은 흔들리거나 무너지지 않으며 결국에는 아름다운 열매를 맺게 됩니다. 우리 모두가 은혜의 물가에 뿌리를 내리고 주님 주시는 선한 믿음과 아름다운 사랑의 열매, 감사 열매를 가득 맺으시며 살아가기를 축복합니다. 우리의 삶에 잎이 청청하며 결실이 그치지 않게 하시는 좋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찬양의 동산 정진이었습니다. 극동방송을 듣게 하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지금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극동방송 운영위원장 김양아입니다. 보이지 않는 전파가 경남 땅에 처음 흐르던 30년 전 장흥극동방송은 복음의 새로운 문을 열었습니다. 예수님 이름을 알지 못하던 수많은 영혼에게 복음의 불모지 이 경남 땅에 전파는 한 사람의 선교사가 되었습니다. 30년 복음의 길, 그 길은 혼자 걸어온 길이 아니었습니다. 방송사에 헌금하고 후원해 주시는 분들, 이름 없어도 한 번도 끊긴 적이 없던 그 작은 헌신들 30년, 우리는 그분들을 전파 선교사라 부릅니다. 전파 선교사가 있어 30년의 복음이 흘렀습니다. 전파 선교사가 있어

0: 이 방송은 오늘도 살아있습니다. 전파 선교사인 여러분이 바로 극동방송입니다.
1: 는 무엇이든 척척 만들잖아요. 그런데 AI가 되살릴 수 없는 소리도 있대요. 사라지면 다시 살릴 수 없는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복음 70년 경남 산천면 FM 98.1 MHz 진주 FM 92.5 MHz 극동방송인 다음 사다를 응원합니다. HLDD 극동방송에서 9시를 알려드립니다.

이야기가 있는 찬양. 주의 사랑하시는 형제들아, 우리가 항상 너희를 위하여 마땅히 하나님께 감사할 것은 하나님이 처음부터 너희를 택하사 성령에 거룩하게 하심과 진리를 믿음으로 구원을 얻게 하심이라. 데살로니가 후서 2장 13절 이하의 말씀이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 감사하라 하고 부탁하고 있습니다. 감사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합니다. 그러나 사실 객관적으로 볼 때 감사할 조건이 많은 사람이 있고 반면에 감사할 조건이 없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데 감사할 조건이 많으면서도 전혀 감사하지 않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감사할 조건이 없는데도 조건을 찾아 감사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성경의 많은 인물들, 스데반 집사님, 사도 베드로, 사도 바울, 그리고 바울의 영적 아들 디모데, 이런 하나님의 사람들은 사실상 감사할 이유가 별로 없음에도 불구하고 감사의 조건을 찾고 만들어 감사했습니다. 그 가운데서 특별히 오늘 데살로니가 후서 2장을 썼던 바울 사도를 예로 들 수 있습니다. 그는 정말 세상 말로 빈털터리 인생이었습니다. 화려한 자신의 모든 조건을 포기했기 때문에 그는 정말 생활이 궁핍하기 그지없었습니다. 그런 그가 입을 열 때마다 강조한 것은 감사였습니다. 감사란 찾으면 얼마든지 찾을 수 있는 것입니다. 원망이나 불평도 찾으면 얼마든지 쏟아져 나오는 것처럼 말입니다. 감사 쪽으로 눈을 돌리면 감사가 보이고 불평 쪽으로 눈을 돌리면 불평이 보입니다. 감사와 불평은 공존합니다. 마치 손바닥의 양면과 같습니다. 감사는 하나님의 선물이고 불평은 사단의 선물입니다. 하나님은 단 한 번도 불평하는 마음을 주시지 않습니다. 감사와 불평은 그러나 그 결과가 전혀 다릅니다. 이야기가 있는 찬양, 하나님을 기쁘시게 세상을 살맛나게 하는 군산 중동교회 임재규 목사입니다. 첫 번째 찬양 띄워드릴게요. 찬양하는 사람들의 목소리입니다. 감사드려요.

이어서 들으신 찬송 아침을 여는 시편 묵상 앨범에서 감사함으로 그 문에 들어가며 들으셨습니다. 감사에 관해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감사와 불평은 공존합니다. 그런데 손바닥의 양면과 같지만 결과는 전혀 다릅니다. 하늘과 땅이 다른 것처럼 그 결과가 너무도 다르고 차이가 크게 납니다. 이스라엘 민족은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날마다 체험하고 받은 사람이었습니다마는 감사할 줄 모르고 원망불평하다가 광야에서 다 죽고 말았습니다. 우리들 개인들도 감사를 외면하고 불평불만을 가슴에 품고 토해내기 시작하면 영이 병들고 삶이 실패로 기울어지게 됩니다. 감사해야 합니다. 감사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첫 번째는 내가 행복해집니다. 감사는 긍정적 행동의 표현입니다. 부정적인 사람은 부정적인 생각을 품고 긍정적인 말을 하는 사람은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마음이 평안해집니다. 두 번째로 감사하면 분위기가 좋아집니다. 감사한 사람 하나 덕분에 그 가정이, 그 직장이, 그 나라가 행복해집니다. 세 번째 감사하면 무엇보다도 하나님이 기뻐하십니다. 원망과 불평은 마귀가 기뻐하는 제사이지만 감사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제사입니다. 방금 찬양을 들으셨던 시편 50편 14절 말씀의 가사는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들어가며 감사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며 지극히 높은 자에게 내 서원을 갚으라 했고요. 시편 50편 23절에 보면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다고 했습니다. 감사 제사를 드리는 사람이 하나님을 높인다는 거죠. 진정한 예배의 필수 조건은 감사입니다. 끝으로 네 번째 감사하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감사하면 감사할 일이 더 많아집니다. 감사를 하면 감사할 일이 꼬리에 꼬리를 뭅니다. 한숨 쉬면 한숨 쉴 일이 계속 많아지고요. 감사는 일종의 근육과 같습니다. 근육은 쓰면 쓸수록 튼튼해지죠. 엎드려 팔굽혀 폈다를 하는 운동이 있습니다. 처음 할 때는 5번, 10번 하기가 어렵지만 반복하다 보면 10번, 20번이 반복 가능해집니다. 그만큼 반복이 중요한 것입니다. 감사는 반복하면 더 큰 감사로 커져 나갑니다. 기도도 반복하면 생활화가 되고 감사도 찬송도 반복하다 보면 생활화가 되는 거죠. 결국 이것이 복받는 비결입니다. 찬양 나누시겠습니다. 에클레시아의 음성으로 들으시는 항상 기뻐해요.

이어서 들으셨습니다. 박형근님의 음성으로 들으신 행복은 감사로 시작해요 였습니다. 감사하면 어떤 좋은 일이 일어날까요? 내가 행복하고 내가 속한 공동체가 행복하고 또한 감사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끝으로 감사하면 감사할 일이 많아진다고 했습니다. 맨 처음에 읽었던 데살로니가 후서 2장 13절의 말씀처럼 사도 바울은 지금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 감사하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2장 13절로 17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 감사한 이유, 감사의 조건들이 잘 나와 있습니다. 13절입니다. 하나님께 감사할 것은 하나님이 처음부터 너희를 택하사 성령에 거룩하게 하심과 진리를 믿음으로 구원을 얻게 하셨다. 본문에서의 사도 바울의 감사의 조건은 첫 번째 택함받은 것으로 인해 감사하고 있습니다. 아무런 자격도 없는 우리를 뽑고 택하시고 또한 추하고 더러운 허물투성인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고 아무 조건 없이 우리를 구원해 주신 것을 감사하고 있습니다. 내가 구원을 받았다고 하는 것은 죄의 문제가 해결됐다는 겁니다. 내가 벗어 던질 수 없고 내가 풀지 못하는 죄의 사슬을 풀어주신 것입니다. 죄보다 더 무서운 것은 없지요. 죄는 육체도 영혼도 다 파멸시킵니다. 그리고 지옥에서 떨어지게 만듭니다. 그런데 바로 바울의 고백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우리를 택하여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에 관해 감사하십시다. 찬양입니다. 최명자님의 음성으로 감사 찬송 날고 나신 주 감사.

이어서 들으신 찬송은 지명현님의 목소리였습니다. 내주의 은혜 강가로. 사도 바울의 감사의 조건입니다. 첫 번째는 구원받고 택함받은 것으로 인해 감사한다고 했습니다. 또한 오늘 본문 데살로니가 후서 2장 16절에 보면 위로와 좋은 소망을 주신 것으로 인해 감사하고 있습니다. 16절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를 사랑하시고 영원한 위로와 좋은 소망을 은혜로 주신 하나님께 감사. 우리를 사랑하시고 영원한 위로를 주십니다. 또한 좋은 소망을 은혜로 주신 것입니다. 왜 구원하셨나요? 왜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죽으셨나요? 바로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입니다. 이 사랑 때문에 우리가 영원한 위로와 좋은 소망을 얻었습니다. 소망이 좋다. 나쁜 소망이 있고 좋은 소망이 있습니다. 세상의 것들은 아무리 희망적이라 해도 다 썩어질 것입니다. 그래서 나쁜 소망입니다. 그러나 좋은 소망은 바로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찬송가 488장에 보면 이 몸의 소망이 무엇인가? 우리 주 예수님뿐이라고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예수가 소망입니다. 믿음의 주여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고 히브리서 12장 2절에는 말했습니다. 세상이 힘들고 어려운 일이 많아도 예수님을 바라보면 산 소망, 좋은 소망을 얻을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바로 이것을 감사하고 있습니다. 옹기장의 아카펠라 음반 중에서 이 몸의 소망 무엇인가

바울 사도의 감사의 조건, 데살로니가 후서 2장에 나오는 감사는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것으로 인해 감사, 산 소망, 좋은 소망을 주신 것으로 인해 감사한다 했습니다. 다윗 임금의 감사는 어떠했을까요? 역대상 29장 14절 이하에 보면

이처럼 즐거운 마음으로 드릴 힘이 있었나이까. 한마디로 내가 무엇이 관대 나에게 이렇게 선대하십니까 하는 고백. 바로 다윗 임금의 감사의 출발이었습니다. 한마디로 하나님 앞에서 자기를 낮추는 겸손을 보이고 있습니다. 겸손이야말로 감사의 출발입니다. 아니, 참된 감사의 기본입니다. 내가 무엇이 간대라는 마음이 있을 때 감사는 범사에 할 수가 있을 겁니다. 남과의 비교에서 시작하지 않고 무슨 조건 때문이 아니라 내 자신의 현실과 나의 낮아짐을 깨달았을 때 고백되는 진정한 감사, 내가 무엇이 관대입니다. 또한 두 번째 다윗의 감사는 즐거운 마음으로입니다. 하나님께 무엇을 드려도 즐거운 마음으로 드릴 수 있으며 또한 그렇게 드릴 수 있는 힘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있습니다. 감사하는 그 행위 자체를 기뻐하는 그 마음이 바로 참된 감사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감사하는 태도를 주의해야 합니다. 진정으로 감사한다면 기뻐하며 즐거워하며 드릴 수 있어야 합니다. 역대상 29장의 다윗의 감사의 고백은 내가 무엇이 간대라는 겸손과 두 번째로 즐거운 마음으로 드릴 수 있어서 감사, 모든 것이 주께로부터 왔으니 감사합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하늘에 내려온 만나를 먹을 때 감사하지 않을 수 없었겠죠. 그런데 그들이 가나안 땅에 정착하고 수고하고 땀 흘려 얻은 첫 수확물을 들고 하나님께 나아가 맥추절의 절기를 지내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드리는 것은 모든 것이 주께로부터 왔음을 믿는 신앙에서 나옵니다. 비록 내가 땀 흘려 만든 수확이지만, 고생하고 쫓아다닌 소득이지만, 온갖 험한 일을 다 겪으며 손에 쥔 결실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손에 주어진 모든 것은 주님으로부터 왔음을 믿고 고백하는 감사, 바로 이것이 다윗 임금의 감사였습니다. 우리들이 드리는 모든 헌금과 헌물과 헌신은 주의 손에서 받은 것이기에 주께 돌려드리는 믿음의 행동이 있어야 합니다. 찬송가 634장 모든 것이 주께로부터 왔으니 찬양 나누시겠습니다. 국립합창

이어서 들으신 찬송 남궁송옥의 내 모든 사랑 주께 드려요 였습니다. 하늘나라에 갓 도착한 한 성도가 베드로 사도의 영접을 받았습니다. 베드로는 그에게 하늘나라를 두루 구경시킵니다. 둘은 어깨를 나란히 하고 천사들로 가득 붐빈 거대한 작업실에 들어섰습니다. 베드로는 첫 번째 부서로 가서 걸음을 멈추며 말했습니다. 여기는 접수철하네. 하나님께 기도하는 온갖 청원을 이곳에서 접수하죠. 성도가 그 접수처를 유심히 바라보니 끔찍이도 바쁘게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수많은 천사들이 세상 도처의 사람들이 보내온 두툼한 분량의 종이에 적힌 온갖 청원들 기도를 분류하고 있었습니다. 이제 그곳을 나와 베드로와 성도는 다시 걷다가 두 번째 부서에 당도했습니다. 베드로 사도는 그에게 말했습니다. 여기는 포장 및 발송처라네. 사람들에게 보내줄 은총과 축복이 이곳에서 포장되어 기도하며 바랬던 청원 당사자들에게 발송되는 거죠. 성도가

들여다보니 정말 이곳 또한 정신없이 분주했습니다. 이 부서에서는 엄청나게 많은 천사들이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만큼 많은 축복이 포장되어 지상으로 배달되기 때문에 그럴 수밖에 없었습니다. 끝으로 세 번째 방에 들어갔습니다. 세 번째 작업실의 가장 후미진 구석에 마지막 부서가 있었고 둘은 거기서 발걸음을 멈추었습니다. 이곳은 놀랍게도 천사 단 한 명만이 아무 할 일 없이 빈둥거리고 있었습니다. 이곳은 어떤 곳입니까? 베드로는 말했습니다. 이곳은 확인처라네. 아, 그런데 어째 이곳은 이렇게 할 일이 없습니까? 베드로가 대답했습니다. 서글픈 일이지. 지상 사람들은 부탁한 축복을 받고 나서 확인서를 보내는 일이 거의 없거든. 그래서 그 남자는 물었습니다. 아니, 축복을 어떻게 확인하는 건데요? 베드로 사도는 말했습니다. 간단하지. 그저 주님 감사합니다 하기만 하면 되는 건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면서 자기의 소유로 착각하고 자기를 자랑하며 살아갑니다. 분명히 하나님께 간구하며 기도한 것의 응답임에도 불구하고 그 하나님의 은혜를 잊고 사는 겁니다. 그래서 받은 복을 감사하며 사는 자가 적은 것이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다윗은 이런 감사의 찬송시를 남겼습니다.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그 성호를 송축하라. 주께서 내 소원을 만족케 하사 내 청춘으로 독수리같이 새롭게 하시는도다. 시편 103편 말씀이었습니다. 늘 감사와 기쁨이 넘쳐나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귀한 주의 백성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야기가 있는 찬양 오늘 순서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저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세상을 살맛나게 하는 군산 중동교회 임재규 목사였습니다. 오늘의 끝 찬양은 시와 그림의 음성입니다. 찬양하라 내 영혼아 띄워드리면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샬롬.

0: 생명의 소리 극동방송입니다.
1: AI는 무엇이든 척척 만들잖아요. 그런데 AI가 되살릴 수 없는 소리도 있대요. 사라지면 다시 살릴 수 없는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2026년 교통방송 주제 선구입니다. FM 98.1 MHz, 진주 FM 92.5 MHz, 대한민국 선교 중심 교통방송입니다. HLDD 교통방송에서 10시를 알려드립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나의 기쁨, 나의 소망 김경화입니다. 이솝 우화에 나오는 이야기 한편 소개해 드릴게요. 수탉 두 마리가 한 마리의 암탉을 차지하기 위해서 치열한 다툼을 벌였습니다. 둘은 한참을 싸웠고 마침내 승패가 결정되었지요. 싸움에 진 수탉은 깊은 상처를 입고 나무 덤불 속으로 도망치고 말았는데요. 싸움에서 승리한 수탉은 승리에 도취돼서 높은 담장 위에 올라가 마음껏 큰 소리를 지르며 자랑했습니다. 꽃기어, 이제 저 암탉은 내 것이야. 그 순간 그 소리를 들은 독수리 한 마리가 어디선가 날아와서 눈 깜짝할 사이에 담장 위에 수탉을 낚아채갔다고요. 결국 싸움에서 패한 수탉이 덤불에서 나와 그 암탉을 차지하게 됐다고 하는데요. 성경 에스겔서에 등장하는 네바논 백향목 아시죠? 꼭대기가 구름에 닿을 정도로 크고 가지도 굵고 길게 잘 뻗은 아름다운 나무인데요. 그 어떤 나무보다 빼어났기 때문에 다른 나무들의 시기 질투도 받지만 이 나무가 교만해지자 하나님은 그 나무를 찍어버리셨습니다. 잠언 16장 18절 말씀에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라고 하셨는데요.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베푸십니다. 오늘도 항상 겸손해서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만 드리는 나의 기쁨, 나의 소망 가족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출발할게요.

나의 기쁨 나의 소망 찬양으로 문을 활짝 열었습니다. 전국의 극동방송에서 보내드리고 있는 나의 기쁨 나의 소망 이 시간 문도 활짝 열려 있습니다. 참여하기 원하시는 분들은요. 우물정 1069 문자 우물정 1069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로 듣고 싶은 찬양이나 살아가는 소소한 일상이야기 기도 제목 감사 제목 보내주시면 함께 하겠습니다. 아름다운 찬양 계속해서 이어드릴게요.

믿음의 책을 읽어드리고 있습니다. 박순용 목사님의 여호와께 물으며 산다 가운데 모든 상황에서 나를 돕는 분이신 하나님 편 읽어드립니다. 다윗은 그 어디에서도 도움을 얻을 수 없는 상황을 만납니다. 이스라엘 안에는 수배령이 내려져 있습니다. 사울의 군사들이 계속해서 자신을 잡으려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그는 그나마 피할 곳으로 여겼던 자기 친족의 땅에 와 숨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의 친족은 오히려 사울의 스파이가 되어 그를 사울에게 넘겨주겠다고 말하는 상황이었습니다. 이는 정말 다윗으로서는 어찌할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한마디로 하나님의 힘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하나님이 그분의 능력으로 자신을 구원하심으로써 자신의 무죄를 드러내 주시기를 구한 것입니다. 이러한 그의 간구는 간절했고 그는 2절에서도 하나님을 부르며 내 기도를 들어달라고 내 입의 말에 귀를 기울여달라고 간절히 구하고 있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원하심을 묻고 행하고자 했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현존을 간절히 구하고 있습니다. 현 상황에 대한 답은 다른 곳이 아닌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올 때만이 가장 확실하기 때문입니다. 그는 그렇게 하나님이 자신의 능력과 긍휼을 베푸시며 자신의 현존을 드러내시는 것이 가장 복되다는 것을 믿었습니다. 믿음의 책을 읽어드리고 있습니다. 박순용 목사님의 여호와께 물으며 산다 가운데 모든 상황에서 나를 돕는 분이신 하나님 편 읽어드렸습니다.

나의 기쁨 나의 소망 이제 마칠 시간입니다. 아버지는 종들에게 이르되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기라. 누가복음 15장 22절 말씀이에요.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에게 주신 모든 것이 가장 좋은 때, 가장 좋은 것임을 기억하시고요. 힘차게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함께해 주신 여러분 감사드려요. 지금까지 김경화였습니다. 평안한 시간 이어가시기 바랍니다.

0: 복음 70년, 경남 30년.
1: 함께 지어져가는 교회, 한빛교회가
2: 경남의 교회를 응원합니다.
3: FM 98.1MHz
4: 진주 FM 92.5MHz
5: HLDD
6: 극동방송에서 11시를
7: 알려드립니다.
8: 가지 못하는 곳이 있습니다. 홀로 누운 어느 병상, 길 위에 차 안, 소망 없는 누군가의 하루. 그곳에 전파가 갑니다. 말씀이 갑니다. 찬양이 갑니다. 기도가 조용히 도착합니다. 하지만 이 전파는 혼자 흐르지 않습니다. 누군가 보내야 흘러갑니다. 이름도 없이, 빚도 없이 방송사에 헌금하시는 분들, 그 손길들이 주파수가 되고 그 주파수가 누군가의 힘든 밤을 밝힙니다. 우리는 그분들을 전파 선교사라 부릅니다. 전파 선교사가 있어 오늘도 방송은 경남 땅 330만 명 영혼에게 흘러갑니다. 전파 선교사가 있어 복음은 누군가에게 닿습니다. 그래서 방송사에 헌금하시는 전파 선교사가 바로 창원극동방송입니다. 우리는 지금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정석의 찬양 드라이브 슈아그림의 김정석 목사입니다. 혹시 오늘 어제와 다를 바 없는 지루한 일상이야 라고 느끼며 하루를 보내진 않으셨나요? 똑같은 업무, 변하지 않는 관계, 그리고 반복되는 걱정들 속에 갇혀있다고 생각될 때가 참 많지요. 하지만 성경은 우리에게 아주 놀라운 사실을 말씀해줍니다. 믿음의 눈을 뜨는 순간 우리는 이미 새로운 나라를 살고 있다라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다는 거지요.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셔서 단순히 우리의 죄를 씻어주시는 데 그치지 않으시고 우리를 완전히 다른 차원의 삶으로 초대하셨다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라는 것이지요. 여러분, 하나님 나라는 죽어서 가는 먼 미래의 장소가 아닙니다. 예수님을 통해 우리 마음에, 그리고 우리가 발을 딛고 서 있는 바로 그 자리에서 이미 시작되고 있는 현실이라는 것이죠. 예전에는 나 자신을 중심으로 세상을 바라보면서 불안해하고 낙심하고 그렇게 너무나 힘든 삶을 살았다면 이제는 예수님의 통치 아래에서 하나님의 사랑과 평안을 누리는 삶을 살게 되었다는 겁니다. 이것은 낡은 흑백 사진 같던 세상에 정말 총천연색 빛이 비치는 것과 같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지요. 똑같은 직장, 똑같은 가정, 똑같은 어려움 속에 놓여 있어도 그 상황을 바라보는 우리의 시선이 달라지고 그 상황을 대하는 우리의 태도가 바뀌기 시작합니다. 왜죠? 우리에게는 세상이 줄 수 없는 하나님의 위로와 능력이 함께 하시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이 마주치는 사람, 여러분이 풀어가야 할 고민들이 결코 혼자만의 짐이 아니라는 것이지요. 우리 예수님과 함께 걷는 하나님 나라의 시민으로서 당당하고 또 평안하게 오늘을 살아가시고 매일을 걸어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비록 세상은 여전히 소란스럽지만 우리 안에 예수님께서 허락하신 하나님 나라가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신다면 오늘 우리에게는 분명 어제와는 다른 새로운 희망이 솟아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런 마음으로 함께 찬양 나누면서 김정석의 찬양 드라이브 썸머 스페셜 시작합니다.

네, 함께 찬양 나누고 오셨습니다. 한스밴드의 하나님 나라, 강찬의 하나님 나라는 헤븐리 터치 월십의 하나님 나라에서 사는 자 함께 듣고 함께 고백하고 오셨어요. 여러분은 지금 김정석의 찬양 드라이브 썸머 스페셜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누가복음 11장을 보면 예수님께서 말 못하게 하는 귀신을 쫓아내셔서 말 못하던 사람이 말을 하게 되는 그런 기적과 같은 능력을 보여주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럴 때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의 능력을 사탄의 힘으로 돌리면서 예수님을 비난하기도 했죠. 이런 모습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인 사탄의 권세를 깨뜨리시고 하나님 나라를 세우시려는 구속사적 사명을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이었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더 강한 자로서 사탄을 이기시고 사탄이 지배하던 영역에서 사람들을 해방시키신다라는 것이죠. 믿는 사람은 예수님을 통해 하나님 나라 안에서 새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그렇게 사탄의 권세와 사망의 권세를 이기신 예수 그리스도 주님의 능력을 의지하며 선포하며 나아가셔서 승리하는 우리의 삶이 되길 간절히 소망하면서요. 찬양 함께 나누고 올게요. 홀리원의 주의 보혈 능력 있도다, 류수영의 난 자유의 잔치 공동체에 이미 이기신.

함께 찬양 나누고 오셨습니다. 홀리원의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류세영의 난 자유의 잔치 공동체의 이미 이기신 함께 듣고 함께 고백하고 오셨어요. 여러분은 지금 김정석의 찬양 드라이브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20세기 초 서아프리카 라이베리아에는 원주민들이 마귀의 숲이다라고 부르는 그런 지역이 있었습니다. 그곳은 사탄 숭배와 주술이 지배하는 곳으로 사람들은 그 숲의 법과 공포에 묶여서 인간 이하의 대접을 받으며 살았다고 해요. 많은 사람들이 이 지역을 보면서 어우 결코 변할 수 없는 어둠의 땅이야 라고 불렀다고 합니다. 하지만 선교사 존 헌터는 그곳을 사탄의 집으로 보지 않고 예수님께서 다시 찾아오셔야 할 잃어버린 땅으로 보았다라는 것이죠. 선교사님은 주술 사들의 협박과 사탄 숭배자들의 공격 속에서도 오직 예수님의 권능만을 의지하며 그 숲으로 나아갑니다. 결과적으로 수많은 원주민들이 주술의 공포로부터 해방되었고 그 숲은 학교와 병원이 들어선 생명의 땅으로 바뀌게 되었다고 하죠. 사탄이 아무리 강력하게 지배하던 영역이라고 할지라도 더 강하신 분이신 우리 예수님께서 함께 하시면 그 결박이 깨어지고 사슬이 끊어지게 되어 있다는 거죠.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보혈의 능력으로 이 사망 권세를 깨뜨리고 찬양하며 승리하는 우리의 걸음과 사역과 삶이 되길 간절히 소망하면서 찬양 함께 나누고 올게요. 옹기장의 아카펠라의 구주의 십자가 보혈로, 유효림의 예수의 십자가 보혈로, AJ 워십의 내 주의 보혈은.

네, 찬양 함께 나누고 오셨습니다. 옹기장의 아카펠라의 구주의 십자가 보혈로, 유효림의 예수의 십자가 보혈로서, AJ 워십의 내 주의 보혈은 함께 듣고 함께 고백하고 오셨어요. 여러분은 지금 김정석의 찬양 드라이브 썸머 스페셜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최근 여러 언론과 탈북민 인권 단체들의 뉴스를 보면 중국 내에 이 탈북민들이 인신매매 조직에 의해서 강제로 뭐 성매매나 노예, 노동 이런 것에 묶여있는 참혹한 현실이 자주 보도되고 있습니다. 안타깝지만 조직폭력배와 이 사탄적인 착취 시스템에 의해서 어둠의 세력에 지배를 당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이분들을 구출하는 활동가분들은 인터뷰에서 이 일에 대해서 단순한 구호활동이 아닌 영적전쟁입니다 라고 말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 활동가분들은 조직의 그 감시를 뚫고 들어가서 탈북민들을 탈출시키고 있는데, 이분들이 이렇게 위험을 무릅쓰고 활동할 수 있는 유일한 근거는

사탄의 머리를 이미 깨뜨리신 예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 라는 이 확신 때문이라고 합니다. 오늘도요 우리 주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어렵죠. 들어가기 너무 어렵잖아요. 조직적으로 다 되어 있고 이 착취 시스템이 다 되어 있는데

그 모든 사망 권세를 깨뜨리신 주님의 능력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임마누엘, 우리와 여전히 함께 하시며 동행하시며 우리로 하여금 승리하게 하길 원하시는 그 하나님, 그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나아가길 간절히 소망하면서요, 이 믿음으로 담대히 나아가며 찬양하길 간절히 소망하면서 찬양 함께 나누고 올게요. 김정석 제 목소리로 임마누엘의 하나님 들으시고요, 김유진 이한결의 임마누엘 함께 듣고 오겠습니다.

찬양 함께 나누고 오셨습니다. 제 목소리로 임마누엘의 하느님 들으셨고요. 또 김유진, 이한결의 임마누엘 함께 듣고 함께 고백하고 오셨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김정석의 찬양 드라이브 썸머 스페셜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이 루마니아의 공산 독재 시절에 리처드 범브란트 목사님은 기독교 신앙을 지키셨다는 이유로 지하 감옥에 갇히셨습니다. 이 당시 공산 정권은 목사님을 고문하고 세뇌하면서 하나님을 부정하고 공산주의 이념을 따르도록 그렇게 억압을 했는데요. 그것은 영적으로 완전히 결박을 해서 예수라는 이름조차 말하지 못하게 하려는 사탄의 전략이었다는 겁니다. 하지만 목사님은 수년간의 독방 생활과 혹독한 고문 속에서도 오히려 감옥을 성전으로 바꾸셨는데요. 목사님은 감옥 벽에 복음을 적고 또 자신을 고문하는 간수들에게 오히려 예수님의 사랑을 전하셨습니다. 결국 감옥 안에서 목사님을 고문하던 간수들 중에 일부가 회심하여 예수님께 돌아오게 되었는데

이것은 사탄이 가장 강력한 결박 도구로 사용했던 이 감옥이라는 환경 속에서도 더 강하신 분이 바로 예수님을 의지하는 한 사람 앞에서는 무력해진다라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죠. 목사님은 사탄의 가장 깊은 본거지와 같은 그곳에서 오히려 사탄의 병사들을 그리스도의 일꾼으로 바꾸어 놓는 그야말로 역전의 승리를 경험하셨다는 것이죠. 오늘 우리들도요 이런 역전의 경험을 할 수 있게 되길 간절히 소망하면서요 마지막 곡 강찬의 하나님을 만나면 끝난 것이다, 장종택 목사님의 내 삶을 역전시키시는 주 띄워드리면서 저는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김정석의 찬양 드라이브 지금까지 함께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주님 안에서 평안하시기를 축복합니다. 항상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로 주님을 찬양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하고요 지금까지 제작의 조안나, 진행의 저 주화그림의 김정석 목사였습니다. 저는 다음 시간에 다시 썸머 스페셜로 찾아올게요.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샬롬.

무엇이든 말하는 대로 만드는 AI의 세상. 하지만 AI로 이 소리를 대신할 수 있을까요? 이토록 푸른 자연의 소리. 우리의 행동으로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2026년 극동방송 주제 성구입니다. FM 98.1 메가헤르츠, 진주 FM 92.5 메가헤르츠,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TD 극동방송에서 자정을 알려드립니다.

주 안에서 평안하세요. 안녕하세요. 서머 스페셜로 함께하는 별처럼 빛나는 그대에게 서윤영입니다. 성령의 아홉 가지 열매, 6주 동안 성령의 아홉 가지 열매를 테마로 별그대 서머 스페셜로 꾸며드리고 있는데요. 지난주에는 첫 번째 열매였던 사랑, 그리고 이번 주간에는 희락과 화평에 대해서 여러분과 함께합니다. 하나님을 향한 열매가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열매예요. 그 중에 두 번째, 세 번째, 희락과 화평입니다. 희락은 환경에 흔들리지 않고 성령 안에서 솟아나는 깊은 영적인 기쁨을 말하고요. 화평은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고 타인과 평화를 이루는 평안을 말합니다. 이번 6주간 서머 스페셜 함께 하시면서 성령의 아홉 가지 열매를 맺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은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서 23절입니다.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아멘.

오 신실하신 주 아름다운 연주 찬송이었고요. 앞서서 들으신 찬송 라이프 로즈 싱어즈의 주 안에 있는 나에게 였습니다. 안녕하세요. 서머 스페셜 별처럼 빛나는 그대에게 서윤영입니다. 이번 6주간 서머 스페셜 성령의 9가지 열매를 여러분과 나누고 있는데요.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열매는 하나님을 향한 열매래요. 이번 주간에는 희락과 화평을 여러분과 나누려고 합니다. 이게 단순히 그냥 방송에서 나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 가운데 내 삶에

깊은 영적인 기쁨이 있기를, 그리고 평안을 이루는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는 마음에서 이 주제, 테마를 함께합니다.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서 23절입니다.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아멘. 이 말씀 제 가슴 깊이 새기겠습니다 하시는 분들은요, 유료문자 샵1069로 말씀이라고 보내주시면 받아보실 수 있고요. 이번에 서머 스페셜 6주간 하면서는 제가 신청곡은 받지 않습니다. 양해해 주시길 바래요. 간혹 모르시고 올리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이번에는 특별한 테마가 있기 때문에 제가 기도하면서 선곡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 찬양이 나갈 때 따라 부르기도 하고, 또 기억나는 기도 제목이 있으면 함께 기도하면서 내 삶에 참된 희락과 화평이 오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함께 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자는 그 안에서 누려하는 기쁨과 즐거움을 유지하는 지속적인 상태를 유지해야 할 텐데요. 그것은 사실 성령의 능력이 아니라면 어렵습니다. 저도 그렇고요. 성령의 능력으로 유지되는 사랑의 한 줄기로서 그 기쁨은 세상에 주는 잠깐의 행복과 유사하거나 동일한 의미를 갖고 있지 않습니다. 세상에서는 알지도 못하고 줄 수도 없는 그 평안함, 기쁨, 화평이 우리 사랑하는 별그대 여러분 모두에게 이 시간 임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함께 이 찬양으로 하나님께 우리의 믿음의 고백 올려드릴까요? 향기로운 나무의 찬양입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극동방송에서 보내드리는 서머 스페셜 별처럼 빛나는 그대에게 함께하고 계십니다. 오늘의 말씀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서 23절입니다.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아멘. 우리가 주님 안에서 참으로 기뻐할 수 있다는 것, 이것이 우리의 영적인 능력이요 성령 충만한 사람의 열매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계속해서 믿음의 고백으로 이 찬양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옹기장의 찬송입니다. 강물같이 흐르는 기쁨.

별처럼 빛나는 그대에게서 드리는 선물입니다. 감동 가득 만족 두배 오감 만족 한만두의 만두 선물 세트. 하나님이 세우시고 경영하시는 기업 주식회사 그리심에서 김나라 뚝딱 도시락김 한 박스. 향기로 복음을 전합니다. 지혜로운 아름다움을 추구하는 기업 노브엘에서 위스트 이미지 헤어 앤 바디 세트. 믿음의 기업 제스파에서 눈이 복은 눈 마사지기를.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기업 더 프라미스 FNC에서 라이코펜을 품은 토마토 즙을. 하나님께 기쁨이 되기 원하는 기업 예인수산에서 먹대깡과 만능육수 요리 한 포를 드립니다. 선물로 섬겨주시는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주님의 사랑과 은혜가 넘쳐나시길 기도드립니다. 항상 기뻐하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며 우리의 삶 가운데 다 이해되지 못하고 다 알 수 없는 상황이 올지라도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별그대 여러분, 오늘도 정말 애쓰셨어요. 꿈에서 예수님 만나세요. 지금까지 하트피디 서윤영이었습니다. 지금 극동방송을 듣게 하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지금 생명을 살리고 있습니다.

안전을 지키는 확실한 지식. 극동방송에서 미세먼지 발생 시 행동 요령을 알려드립니다. 미세먼지는 발생 원인과 상관없이 입자 크기가 10마이크로미터 이하인 먼지를 부르는 말입니다. 먼지 핵에 여러 종류의 오염물질이 엉겨붙어 있고 호흡기를 통해 몸 안에 유입될 수 있습니다. 입자가 미세할수록 코 점막을 통해 걸러지지 않고 흡입 시 허파 꽈리까지 직접 침투하기에 장기간 미세먼지를 마실 경우 천식이나 폐질환 발생, 조기 사망률 증가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입자 크기 2.5마이크로미터 이하는 초미세먼지라고 부르며 세계보건기구에서 발암물질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이는 혈관을 통해 우리 몸의 순환을 일으켜 뇌졸중이나 심근경색 위험성을 높이기도 합니다. 어린이, 노인, 호흡기 질환자 등 민감군은 일반인보다 건강 영향이 클 수 있어 더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미세먼지 예보 등급은 좋음, 보통, 나쁨, 매우 나쁨 4단계로 나눠지며 주의보나 경보가 발령될 경우 어린이, 노인, 폐질환 또는 심장질환자 등 민감군은 실외활동을 제한하고 실내생활을 하는 게 좋습니다. 일반인 역시 실외활동은 자제하는 것이 좋으며 부득이한 외출 시 공인된 황사보호마스크를 착용하고 교통량이 많은 지역으로는 이동을 피합니다. 유치원, 초중고교 등 학교는 행정당국의 권고에 따라 실외 수업을 금하며 수업 단축 또는 휴교를 할 수 있습니다. 미세먼지를 대비해 꾸준히 물을 마셔주면 가래 등으로 배출되기 쉬우며 외출 후 머리를 감거나 옷을 털어주고 바로 샤워를 하는 것이 피해를 최소화하는 방법입니다. 안전을 지키는 확실한 지식, 극동방송에서 미세먼지 발생 시 행동 요령을 알려드렸습니다.

복음 70년, 경남 30년, 교회연합과 도시부흥의 초석이 되는 평안동 진주교회가 경남의 교회를 응원합니다. FM 98.1MHz, 진주 FM 92.5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TT 극동방송에서 한시를 알려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달빛 가스펠의 나영환입니다. 바울과 바나바가 복음을 전하면서 태어나 한 번도 걸어보지 못한 사람을 치료했을 때 군중들은 바울과 바나바를 신이라 여기며 경배하며 제사 지내려 했습니다. 핍박을 받을 때에도 담담했던 그들이 군중들의 환호와 경배 앞에서는 자신들의 옷을 찢으며 영광과 박수 받는 것을 거부했습니다. 그들은 순간 그것이 유혹이자 시험임을 분별했던 것이죠. 핍박과 비난은 복음의 전도를 방해하지만 칭찬과 박수는 바로 그 전도자를 넘어뜨리는 더 강력한 시험일 수도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우리는 복음의 주인공이 아니라 복음을 전하는 통로임을 잊지 않고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리는 복된 삶이 되시길 축복하면서

강명식의 주님과 함께 가는 길로 달빛 가스펠 문을 열었습니다. 날마다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복된 삶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레버 맥킨타이어의 살아계신 주 띄워드리고요. 이어서 김영범의 돌아서지 않은

방금 들으신 첫 번째 찬양은 심플리포의 내주 하나님 넓고 큰 은혜는 이었고요. 두 번째 곡으로 크룩스의 오른길 따르라 의의 길을 듣고 오셨습니다. 계속해서 좋은 찬양 준비했어요. 이향유의 달고 오묘한 그 말씀 띄워드리고요. 이어서 리듬 오브 프레이즈의 빈들의 마른 풀같이 들려드릴게요.

언제나 늘 변치 않으시는 주님의 사랑, 그 사랑 안에서 변치 않는 평안을 맛보시는 아름다운 밤 되시길 축복합니다. 오늘의 달빛 가스펠은 여기까지예요. 송경민의 가장 좋은 것을 주시는 하나님 띄워드리고요. 그래서 로버트 로빈슨과 해니 윈스의 내 평생에 가는 길 들려드리면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늦은 시간까지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평안한 밤 되세요.

국민안전처 제공 지진 발생 시 상황별 행동 요령입니다. 건물 안이나 집 안에 있을 경우 지진으로 흔들릴 때는 탁자 아래로 들어가 몸을 보호하고 탁자 다리를 꼭 잡습니다. 만약 흔들림이 멈춘 경우는 전기와 가스를 차단하고 문을 열어 출구를 확보합니다. 지진 발생 시 건물 밖으로 대피할 때는 계단을 이용하고 엘리베이터는 사용하지 않습니다. 건물 밖으로 나왔을 때는 가방이나 손으로 머리를 보호하며 건물과 거리를 두고 주위를 살피며 대피합니다. 대피 장소를 찾을 때는 떨어지는 물건에 유의하며 신속하게 운동장이나 공원 등 넓은 공간으로 대피합니다. 이때 차량 이용은 금지합니다. 대피 장소에 도착한 후에는 라디오나 공공기관의 안내 방송 등 올바른 정보에 따라 행동합니다. 이상 국민안전처 제공 지진 발생 시 상황별 행동 요령이었습니다. 지진 발생 순간에는 적절한 판단이 어려우므로 평소에 행동 요령을 잘 익히셔서 대응하시기 바랍니다.

복음 70년, 경남 30년, 아버지도 잘 되고 어머니도 잘 되고 나도 잘 되는 교회 순복음 진주 초대교회가 경남의 교회를 응원합니다. FM 98.1MHz, 진주 FM 92.5MHz, 대한민국 선교 중심 극동 방송입니다. HLDD 극동 방송에서 2시를 알려드립니다.

샬롬, 대한민국입니다. 평안한 시간 보내고 계십니까? 대한민국과 북한, 중국 동북삼성과 러시아 연해주 지역에서 함께 하시는 방송 가족 여러분들께 주님의 이름으로 문안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대한민국 서울극동방송에서 보내드리는 샬롬 대한민국입니다. 아나운서 김상균입니다.

마음에 의심이 생길 때가 있어요. 아마도 전적인 신뢰를 하지 못하는 일이나 사람에 대해서 그렇게 의심이 싹 드는 것 같습니다. 완벽하게 또 당연하게 생각했던 것들이라면 우리가 안심할 수 있을 텐데, 여러분은 어떤 것들에 그렇게 의심을 하고 계세요? 사람이나 또 미래나 앞으로 나아가야 할 어떤 길을 또 선택을 놓고 의심이 싹들 수 있겠지만, 그런 결정 또 선택함에 있어서 우리가 확신하고 또 안심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내 삶을 이끄시고 돌보시며 또 먼저 앞서가셔서 나를 이끌고 계시다는 것, 그리고 결국에는 나를 푸른 초장과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십니다.

기도하시고 가장 선한 길로 오늘도 이끌어 가신다는 이 사실, 우리가 의심을 거둘 수 있는 이유가 되겠지요? 오늘도 주님 앞에서 담대하게 나아가면서 의심 대신엔 감사함으로 또 기대감으로 나아가시길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도 나를 돌보고 계시니까요.

샬롬 대한민국입니다. 오늘의 저 찬송 함께 하셨습니다. 마음에 가득한 의심을 깨치고 전해드렸어요. 제가 참 좋아하는 찬송인데 제가 그런 편입니다. 왜 그렇게 의심이 생기는지 모르겠어요. 삶을 살수록 그러려니 할 때도 있고 또는 편안하게 담대하게 나아갈 수도 있어야 되는데 상처를 받기 싫어서일까요? 의심이 생기지만 내 안에 주님을 또 신뢰하지 못하고 있는 부족한 모습을 발견했습니다.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만 믿고 나아가면 되는데 제가 저

스스로에게 하고 싶은 말이었어요. 우리 삶을 이끄시고 돌보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께 무한한 신뢰를 오늘도 보였으면 좋겠습니다. 샬롬 대한민국입니다. 매일 이 시간은요, 우리 남북한과 중국, 러시아에 계신 동포 여러분들께 복음의 귀한 기쁜 소식과 더불어서 외부의 소식을 또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특별히 북녘당에서 중국과 러시아에서 자유를 빼앗긴 채 두려움 속에 매일매일 하루를 견뎌내고 계시는 우리 동포 여러분 가운데 하나님이 유일한 희망이시고 하나님이 우리의 구원자라는 것을 여러분 꼭 아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의 영혼 구원을 위해서 우리 대한민국과 성도님들은 함께 기도하고 있으니까요. 이 시간을 통해서 꼭 하나님을 알게 되시길 축복합니다. 더불어서 대한민국과 또 우리 한국교회 성도님들이 방송 듣고 계신 분들 계실 텐데 전국에서 방송 함께 하실 때마다 북녘 성도들 잊지 마시고 같이 기억해 주시고요. 또 기도의 마음 그리고 복음 통일을 위해서도 함께 기도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샬롬 대한민국입니다. 이 시간은 AM 1188kHz 제주극동방송 AM 1566kHz를 통해서 만나실 수 있으시고요. 더불어서 대한민국 땅에서는 FM 채널을 통해 각 지역에서 실시간으로 듣고 계십니다. 자, 오늘은 북녘당에서 태어나셨지만 대한민국으로 이주하신 탈북신앙인들의 간증 함께 하실 거고요. 또 남북한과 세계의 주요 소식을 모아서 정리해드리는 간추린 소식과 북한 지역의 자세한 날씨도 찬양들과 함께 전해드리겠습니다. 남한 땅에서 우리 대한민국의 성도 여러분 방송 함께 하시면서 응원의 메시지 또 복음 통일을 위한 한 줄의 기도들 문자로 남겨주세요.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입니다. 샵 1069번, 우물정에 1069번으로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탈북민 신앙간증, 우리는 한국교회 선교회 열매입니다. 방송가족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극동방송 북방사역국 김상균입니다. 매주 이 시간을 통해 우리 곁에 와 있는 3만 5천여 명에 가까워진 수많은 탈북 신앙인들의 이야기들을 전해드리고 있는데요. 오늘 이 시간에는 지난주에 이어서 탈북 방송인으로 활발하게 활동하시면서 북한의 실상을 나누시고 또 하나님의 은혜를 전하고 계시는 정윤아 자매를 두 번째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나눴던 이야기들 너무나 큰 도전과 감동이 됐는데 오늘은 또 어떤 이야기 전해줄까요?

0: 정유라 자매와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1: 네, 안녕하십니까.
0: 야, 지난 시간에는 북한의 지하교회 성도들이, 북한의 성도들이 얼마나 간절하게 예배드리고 있을지, 아, 저도 나일론이 아니었나. 많은 것들을 깨닫게 된 그런 시간이었는데요. 아, 그런데 우리 유나 자매는 탈북을 결심하게 된 어떤 계기가 있으셨나요?
2: 먹고 사는 데는 전혀 문제가 없었는데요. 네. 한국에 오니까 제 탈북을 잘 표현할 수 있는 한 문장이 있더라고요. 너무나도 유명한. 자유가 아니면 죽음을 달라. 그 자유를 간접적으로나마 이 드라마를 통해서 봤는데, 이게 이 정도로 그 파급력이 클 줄 저도 몰랐습니다. 네. 많은 분들이 그래요. 어떻게 가족을 놓고 탈북을 할 수 있냐. 아닙니다. 자유가 그런 거더라고요. 자유는 목숨을 걸 만큼의 가치가 그렇죠. 있더라고요.
0: 그렇죠.
2: 그래서 저도 지금 돌아보면, 야, 19살짜리가 이거 부모를 놓고 그렇게 온다고 그런 생각을 많이 하죠.
0: 처음에 그럼 탈북할 때는 혼자 오신 거군요?
2: 네. 부모님을 다 두고.
0: 근데 부모님한테 알리셨어요?
2: 알리진 않았는데 엄마한테 들켜서 잡혔죠. 잡혔는데 우리 엄마가 저를 잡아 끌고 집에 들어가질 않으시고 저를 기차역까지 발언하셨죠.
0: 너라도 가서 살아라.
2: 너라도 인간다운 세상에 가서 사람답게 살라.
0: 네.
2: 나중에 알고 보니까 우리 어머니가 국동방송을 들으셨더라고요.
0: 어머니가?
2: 네. 90년대 후반에부터 네. 황장엽 선생님이 망명하신 거
0: 네.
2: 이런 것도 다 듣었고 국동방송 시작할 때 하나님은 북녘에 있는 우리 동포들을 사랑하십니다. 뭐 이렇게 시작을
0: 네.
2: 한다는 거예요.
0: 네.
2: 근데 다 알고 계셨더라고요. 그래서 저희 어머니가 저를 그 기차역에서 발해 주실 때 기차에 올라가면 뒤돌아보지 말고 가라 라고 담대하게 하시면서 모험이 없는 인생의 변화란 없어 하고 마지막에 뭐라고 하셨냐면 신이 있으면 우리 누나 지켜주실 거야. 그게 국동방송이 있었기 때문에 나왔던 얘기인 거죠.
0: 지금 한국에서 부모님 같이 계시나요?
2: 그렇죠. 나중에 다
0: 이제 오셔서
2: 예.
0: 야.
2: 하나님께서 그냥 막 독수리 날개 태우셔서 비행기로 막 데려다 주시더라고요. 저만 네. 삼국으로 돌리시고.
0: 아, 그러니까 저도 이제 들었는데 우리 유나 자매는 동남아를 거쳐서 거기에서 몇 달 네. 있으면서 왔는데
2: 맞아요.
0: 한국에 와보니까 부모님과 오빠가 와 있었다라는 얘기가
2: 아, 한국에 오니까 아빠가.
0: 아빠가 먼저.
2: 국정원에 와 계시더라고요.
0: 야.
2: 우리 아빠는 또 배로 데려다 놓으셨더라고요, 우리 하나님께서.
0: 네.
2: 제가 좀 그것 때문에 나중에 하나님께 따졌죠. 왜 저만 삼국으로 돌리셨냐고. 정말 힘들거든요, 삼국으로 가기가.
0: 그러니까요.
2: 중국, 미얀마, 라오스, 태국, 4개국을 신분이 없이 뚫는다는 게 이게요. 순간순간 심장이 조금씩 조금씩 빙하가 녹듯이 녹아내리는 거예요. 그리고 갈비뼈 사이로 이렇게 심장이 새어 나오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방콕에 제가 이제 교회에 들어갔는데 정신병이 걸려 있더라고요. 삐루 삐루 이런 소리 들으면 막
0: 그쵸, 그쵸.
2: 경기를 일으킬 정도예요 몸이. 그리고 문 두드리는 것처럼 지금도 안 됩니다. 누가 와서 이렇게 문을 이렇게 두드리면 벌써 심장이 두근두근.
0: 그렇죠. 경기 일으킬 만큼.
2: 그게 다 거기서 생긴 거예요.
0: 우리 한국의 성도님들은 이게 상상도 못할 네. 그런 상황일 거예요.
2: 네.
0: 그렇게 그래도 동남아를 거쳐서 오는 과정에서 어떻게 신앙훈련을 받고 또 하나님을 만나셨어요?
2: 어떤 자매가 이런 얘기를 했어요. 저 정유나 에미나이는 한 번도 북송 안 당하고 오면서도 난민 수용소 안 가고 교회를 통해서 왔다고 아 부럽다고 막 밉다고 막 그랬어요. 근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저희 에미나이고 나하고는 뭐가 다를까 보니까 아 저 기집애는 북한에서부터 기도하고 출발했더라 이 얘기를 했거든요. 제가 북한에서 출발할 때 한국 드라마를 보고 배웠던 하나님
0: 네.
2: 그 단어가 딱 박혔기 때문에
0: 드라마에도 하나님이 나왔고
2: 나왔어요.
0: 네.
2: 미안하다 사랑한다에서도 나왔고 겨울연가에서도 나왔어요.
0: 네.
2: 그때는 하나님이라고 못 찾고 하늘님 저도 남조선 좀 가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탈북을 제가 한 게 아니에요. 제가 모세였더라고요.
0: 네.
2: 그 태국에 도착했는데 난민수용소에 가려고 경찰한테 가서 잡혀야 되거든요.
0: 네.
2: 경찰서 찾아갔어요 우리가 우리 말로. 근데 두 번을 다 버리는 거예요.
0: 경찰서에서?
2: 네. 그래서 제가 영어를 했잖아요 북한에 있을 때.
0: 네.
2: 그래서 영어를 물어봤어요. 왜 자꾸 버리냐 그랬더니 돌아온 답변이 We don't work on Sunday 이렇게 얘기했어요.
0: 아~
2: 우리는 일요일 날 일하지 않아. 근데 제가 3월 달에 초에 이제 넘어서 두망강을 넘어서 4월 초에 태국에 들어갔어요. 그럼 한 3, 4주 정도 걸린 거잖아요.
0: 네.
2: 굉장히 빨리 간 거거든요.
0: 그렇죠.
2: 그렇게 이제 날짜가 가는지 여일이 바뀌는지 모르고 들어가다 보니까 그날이 주일인 걸 몰랐어요.
0: 아.
2: 근데 우리 하나님 주일 딱 맞춰서 들여놓은 거예요.
0: 야.
2: 그래? 그럼 우리 방콕 가야 되겠다. 방콕 가면 난민수용소 본부가 있어서

0: 한국 더 빨리 간다더라. 그렇게 해서 버스를 타고 가다가 치앙마이라는 곳에서 3시간 동안 버스 타고 가다 다 잡혔어요.
1: 아.
0: 그 인터폴까지 뜨고 막 그랬어요.
1: 네.
0: 그러면 우리를 철창 속에다 갖다 가두더라고요. 그래서 3일 동안 가도 밥도 안 주고 물도 안 주고 화장실에 그 이 손 씻는 물에다가 우리가 된장 풀어 먹었어요. 막. 근데 너무 이제 막 고생하니까 피부도 다 익어가지고 껍질 줄줄 빼고 진짜 사람 몰골이 아니었어요. 그랬는데 제가 물어봤죠. 100불 줄 테니까 나 좀 풀어줄래? 그랬더니 그분이 너 100불 있냐? 그러더라고요.
1: 네.
0: 그 철창 밖에 있는
1: 관수가 네.
0: 제가 1200불 훔쳐서 나왔잖아요.
1: 하...
0: 한 500불 정도 남아있었어요. 그 이분이 오케이 하더니 가가지고 계급이 높은 사람 데려와서 100불 탁 하고 뭐 태국도 100불 큰 돈이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를 치앙마이 다운타운에다 버려버린 거예요.
1: 네.
0: 그때 거기서 식당을 운영하던 한국 사장님을 만났고 그 사장님이 주변의 사장님을 끌어모아서 거기서 완전 막 열띤 토론이 벌어진 거예요. 책을 보셔서
1: 네.
0: 아마 좀 더 자세히 들으시면 정말 눈물이 안 멈출 겁니다.
1: 그러니까요.
0: 그분들이 이제 우리를 옷을 다 갈아입히고 정말
1: 단체 그 관광객처럼
0: 난민의 모습에서 그나마 조금 관광하나
1: 네.
0: 하는 정도로 바꿔놓아서 버스를 태워서 이렇게 6시 저녁 6시 버스를 태워서 보내게 됩니다. 근데 지금도 기억나죠. 그 밑에서 이렇게 한 줄로 쫙 서가지고 손을 흔들던 그분들의 모습이 눈물을 많이 흘리시더라고요.
1: 네.
0: 참 그렇게 해서 이제 10시간 정도 달리니까 새벽에 방콕에 도착을 했고 그곳에는 선교사님이 나와 있었어요.
1: 야.
0: 우리 신상태 선교사님이 나와 계셨죠.
1: 예.
0: 그분이 우리를 여러분 이쪽으로 건너세요 이렇게 해서 한 40분 걸어가니까 여기다 그래서 고개를 딱 들어보니까 어머 북한에서 이거 마귀들이라고 배웠던 십자가가 똑 박혀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때 어머나 난 김씨 일가의 손을 벗어나니까 이제는 마귀의 손에 잡혔네. 제가 배웠던 선교사들은요 이렇게 사람의 간을 빼고 피를 뽑아내고
1: 야,
0: 기독교 악마 격을 배워가지고
1: 악마처럼 아주 그냥
0: 네, 마귀들과 손을 잡은. 그래서 우리 영혼까지 다 훔치는 줄 알았어요. 북한은 그렇게 가르치니까.
1: 그렇죠.
0: 저는 뒷걸음을 쳤죠. 근데 저랑 같이 온 사람들이 올라가는 거예요. 그분들은 중국에 살다가 오신 분들이니까.
1: 아.
0: 그래서 야 일 없다 올라오라. 그래서 이제 따라 올라갔는데 네, 아주 작은 방콕 한인연합교회 김영식 목사님이 담임 목사님이셨고 막 뛰어오셨더라고요. 흘레벌떡 안수기도를 해주시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경상도 분이세요. 감사합니다. 막 이런 저건 또 어느 나라 말이래. 막 이런 저 처음 들어봤어요 그런 얘기를. 근데 야. 우리 목사님과 우리 사모님, 사모님 정말 천사 같으신 분이셨어요. 계속 웃기만 하셨어요. 그리고 우리 신상태 선교사님 이런 분들이 저희를 보호해 주시고 정말 다 좋았어요. 너무 좋았는데 한 가지 딱 안 좋은 게 이제 새벽 5시만 되면 깨우는 거. 그게 제일 싫었어요. 그때는 새벽 기도 드린다고. 그래서 선교사님이 이제 우리 숙소로 와요. 우리를 네. 데리러. 그러면 우리를 딱 무슨 동태 엮듯이 그 엮어 가지고 데려가는 거야. 너무 싫었죠. 그래놓고 계속 못 알아듣는 베드로 얘기하고 아브라함 얘기하고. 아니 아무래도 아브라함이 한국 사람 이름은 아니잖아요. 근데 우리가 그들의 후손이래요. 그럼 저는 콧방귀 끼는 거예요. 야, 이 사람들 단단히 병들었다. 그렇게 이제 아주 말썽꾸러기였어요.
1: 야.
0: 그러던 걸 우리 선교사님이 목사님과 선교사님 목사님의 아이디어였죠. 선교사님들한테 방침이 떨어진 거예요. 저기 자매들 귀한 자매들 저렇게 보내면 안 된다. 하나님 알게 해야 된다. 그럼 어떻게 하면 좋을까. 우린 돈에 약합니다. 탈북민들이 돈 주겠으니까 성경 테스트 준비해라 이렇게 돼가지고 성경 테스트 통과하는 순서대로 남자 좀 보내준다 이렇게 한 거예요. 그래서 그저 혁명적으로 가열차게 읽었습니다.
1: 이야.
0: 테스트 통과하겠다고.
1: 네.
0: 그 돈 상품 다 우리 고향 분들이 따가더라고요. 한국 분들은 그 정도로 간절하진 않은 거예요.
1: 야 그렇게 하는 과정에 이제 하나님 만나게 되셨는데 지난 시간에는 하나님의 은혜를 신청해 주셨는데
0: 네.
1: 또 한 곡을 신청하신다면?
0: 또 하나는 은혜.
1: 야
0: 모든 것이 은혜.
1: 아멘. 지금 이 찬양에 은혜 안 받을 분이 없어요.
0: 네.
1: 모든 게 하나님의 은혜임을 우리가 함께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손경민 목사님의 은혜 찬양 함께 하겠습니다.

간추린 소식. 남북한과 세계의 주요 소식을 모아서 정리해드리는 간추린 소식입니다. 먼저 오늘 전해드릴 주요 내용 살펴보겠습니다. 연합뉴스 보도입니다. 지난 5월 크루즈 선박을 이용해 한국을 찾은 외국인이 사상 처음으로 20만 명을 넘어섰습니다. 연합뉴스는 북한 연계 해킹 조직으로 추정되는 세력이 유명 소프트웨어 개발용 코드 패키지를 위장한 악성 프로그램을 유포해 기업을 노린 공급망 공격을 시도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조선일보 보도입니다. 중국 내 최대 지하교회를 이끌다가 지난해 10월에 구금됐던 조선족 김명일 목사가 9개월 만에 석방돼 미국에서 가족과 재회했습니다. 중앙일보는 100세 이상 초고령자도 건강 상태가 양호하면 암과 심장질환 등 고난도 수술을 안전하게 받을 수 있다는 의료계 분석이 나왔다고 보도했습니다. 뉴스원 보도입니다. 정부가 오는 2035년까지 수백 기의 위성으로 구성된 한국형 저궤도 위성통신망을 구축하고 달 착륙 시점도 2030년으로 앞당기기로 했다고 보도했습니다. 뉴시스 보도입니다. 강릉 앞바다에서 상어 출몰 신고가 잇따르는 등 올해 동해안의 대형 상어 출현이 지난해보다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민일보는 아프리카의 콩고 민주공화국에서 에볼라 바이러스 확산이 이어지면서 사망자가 500명을 넘어섰다고 보도했습니다. 데일리 NK가 보도한 북한 내부 소식 두 가지입니다. 먼저 북한 평안남도에서 탈북민 가족에게 돈을 전달하려던 송금 브로커가 수취인의 신고로 부의부에 체포되는 사건이 발생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또한 북한 당국이 해외 노동자 파견을 계속 추진하고 있지만 평양 주민들 사이에서는 러시아 파견을 기피하는 분위기가 확산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마지막으로 RFA 자유아시아 방송 보도입니다. 북한 당국이 최근 중국 화교들에게 개인 휴대전화를 이용한 국제 통화를 허용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상 오늘 전해드릴 주요 내용입니다.

연합뉴스 보도입니다. 지난 5월 크루즈 선박을 이용해 한국을 찾은 외국인이 사상 처음으로 20만 명을 넘어섰습니다. 한국관광공사에 따르면 지난 5월 크루즈 방한객은 20만 6,542명으로 전월보다 13.4%,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2.2% 증가했는데요. 크루즈 방한객은 승객과 상륙 허가를 받은 선원을 합산한 수치로 올해 1월부터 5월까지 누적 방한객도 70만 9천 명을 기록하며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5.9% 늘었습니다. 항구별로는 서귀포항이 8만 4천 명으로 가장 많았고 부산항 7만 8천 명, 인천항 2만 5천 명, 제주항 1만 7천 명 순으로 집계돼 제주 지역 입국객이 전체의 절반에 가까운 비중을 차지했습니다. 연령별로는 30대와 20대 방문객이 가장 많았는데요. 국적별로는 중국이 9만 3천 명으로 전체 45.1%를 차지했고 필리핀과 일본, 인도네시아, 인도가 뒤를 이었습니다. 지난 5월 크루즈 입항은 모두 65회였으며 선박 한 척당 평균 3,177명이 탑승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어서 연합뉴스 보도입니다. 북한 연계 해킹 조직으로 추정되는 세력이 유명 소프트웨어 개발용 코드 패키지를 위장한 악성 프로그램을 유포해 기업을 노린 공급망 공격을 시도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글로벌 소프트웨어 기업 제이프로그 보안연구소는 자바스크립트 공식 저장소인 NPM에서 유명 패키지를 정교하게 모방한 악성 패키지 6종을 발견했다고 밝혔습니다. 해커들은 개발자들이 자주 이용하는 코드와 유사한 이름을 사용하고 설명과 홈페이지까지 그대로 복제해 정상 프로그램으로 착각하도록 했습니다. 또한 악성 코드가 보안 점검 환경에서는 작동하지 않도록 설계하고 실제 악성 기능은 설치 이후 외부에서 내려받도록 하는 등 탐지를 피하기 위한 다단계 기법을 사용했습니다. 이를 통해 개발자의 컴퓨터를 거점으로 기업 시스템에 침투해 화면 감시와 원격 제어, 가상화폐 지갑과 로그인 정보 탈취를 노린 것으로 분석됐는데요. 연구소는 이번 공격의 위장 방식과 정보 탈취 기법 등이 북한 정찰총국 산하 해킹 조직으로 알려진 라자루스의 활동 양상과 일치한다고 밝혔습니다. 문제가 된 일부 가짜 패키지는 저장소에서 삭제됐지만 이미 설치한 개발자와 기업은 시스템 점검과 피해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고 당부했습니다. 조선일보 보도입니다. 중국 내 최대 지하교회를 이끌다 지난해 10월 구금됐던 조선족 김명일 목사가 9개월 만에 석방돼 미국에서 가족과 재회했습니다. 김 목사의 석방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 5월 시진핑 주석과의 정상회담에서 석방을 요구한 지 약 두 달 만에 이루어졌습니다. 미국 하원 외교위원회와 의회 행정부 중국위원회는 대통령과 의회의 초당적 노력의 결과라며 종교를 이유로 박해받는 이들을 계속 지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미 의회는 앞서 김 목사의 딸이 의회에서 부친의 상황을 증언하도록 했고 미중 정상회담을 앞두고는 상하원이 초당적으로 석방 촉구 결의안을 채택했는데요. 마코 루비오 국무장관도 종교를 이유로 한 탄압은 종교 자유에 대한 명백한 침해라고 비판했습니다. 한편 전직 주중 미국 대사 니콜라스 번슬은 김 목사의 석방을 환영하면서도 중국에 수감된 다른 양심수들의 석방도 촉구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미국으로 이주한 뒤 8년 만에 부친과 재회한 김 목사의 딸은 기적을 목격한 것 같아 기쁨이 벅차오른다며 소감을 전했습니다. 중앙일보 보도입니다. 100세 이상 초고령자도 건강 상태가 양호하면 암과 심장질환 등 고난도 수술을 안전하게 받을 수 있다는 의료계 분석이 나왔습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지난해 수술이나 시술을 받은 100세 이상 노인은 252명으로 집계됐습니다. 척추와 고관절 수술이 가장 많았고 심장시술과 대장암, 위암, 담낭절제 등 다양한 수술 사례도 확인됐는데요. 실제로 만 101세 직장암 환자는 최근 로봇 수술을 받은 뒤 합병증 없이 열흘 만에 퇴원했으며 101세 고관절 골절 환자와 103세 심장질환 환자도 각각 수술과 시술을 성공적으로 마치고 일상생활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의료진은 최근 고령층의 건강 수준이 과거보다 크게 향상됐고 복강경과 로봇 수술 등 의료기술의 발전으로 수술 부담도 줄었다며 초고령 환자의 치료 여부는 나이보다 심장과 폐기능, 전반적인 건강 상태를 종합적으로 판단하는 것이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어서 뉴스원 보도입니다. 우리 정부가 2035년까지 수백 기의 위성으로 구성된 한국형 저궤도 위성통신망을 구축하고 달 착륙 시점도 2030년으로 앞당기기로 했습니다.

까지 위성 양산 기술을 확보한 뒤 2032년 검증을 거쳐 사업을 완료할 계획입니다. 또 국가 위성 정보를 활용하기 위한 민관 합동 특수 목적 법인을 설립해 2034년까지 17억 달러 이상의 매출을 달성한다는 목표도 제시했는데요. 정부는 저궤도 위성 통신망이 국가 안보와 통신 주권을 지키고 6G 시대를 뒷받침하는 핵심 국가 전략 인프라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정부는 기존 2032년 계획보다 앞당겨 2030년 누리호를 이용한 민간 소형 달 착륙선을 발사하고 2029년 달 궤도 통신 위성과 2031년 지구 달 과학 탐사선 발사도 추진할 방침입니다. 이어서 뉴시스 보도입니다. 강릉 앞바다에서 상어 출몰 신고가 잇따르는 등 올해 동해안의 대형 상어 출현이 지난해보다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립수산과학원에 따르면 올해 동해안 대형 상어류 출현 건수는 46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3.8배 늘었습니다. 최근 강릉 안목해변과 경포해변 앞바다에서도 상어 목격 신고가 접수되면서 여름 피서철을 앞두고 안전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데요. 전문가들은 동해안 평균 표층 수온이 평년보다 1.1도, 지난해보다 1.9도 높은 16.3도를 기록한 데다 상어의 먹이가 되는 고등어와 참다랑어 등 난류성 어종의 분포가 확대되면서 상어의 활동 범위도 넓어진 것으로 분석했습니다. 다만 국립수산과학원은 출현 건수 증가가 곧 상어 개체 수 증가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라며 신고 건수와 조업 환경 등의 영향도 함께 고려해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해수욕장 이용객들은 상어 발견 시 즉시 물 밖으로 나와 해경이나 관계기관에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이어서 국민일보 보도입니다. 아프리카 콩고민주공화국에서 에볼라 확산이 이어지면서 사망자가 500명을 넘어섰습니다. 콩고민주공화국 보건부는 현지 시간으로 지난 5일 에볼라 누적 사망자가 506명, 확진자는 1561명으로 집계됐다고 밝혔습니다. 현재 628명이 격리 또는 입원 치료를 받고 있고 확진자 가운데 254명은 회복했습니다. 에볼라 의심 환자는 354명 가운데서도 110명이 숨졌는데 보건당국은 감염 지역이 3개 주 36개 보건구역으로 확대됐고 최근 일주일 동안 신규 확진자가 300명을 넘어서면서 지역사회 전파가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한편 세계보건기구는 이번 유행의 원인인 분디부교 바이러스에 대해 아직 승인된 치료제나 백신은 없지만 콩고민주공화국에서 에볼라 치료제와 치료법에 대한 임상시험이 진행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서 데일리 NK 보도입니다. 북한 평안남도에서 탈북민 가족에게 돈을 전달하려던 송금 브로커가 수취인의 신고로 보위부에 체포되는 사건이 발생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북한 내부 소식통에 따르면 함경북도 회령시에서 활동하던 송금 브로커는 지난달 평안남도의 한 탈북민 가족에게 약 300만 원 상당의 자금을 전달한 직후 보위원들에게 체포됐습니다. 해당 가족은 사전에 돈을 받겠다고 연락했지만 브로커가 현지에 도착하자 보위부에 신고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보위부는 전달된 자금을 모두 몰수했으며 브로커는 현재 구금된 상태에서 조사를 받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소식통은 최근 보위부가 탈북민 가족들을 대상으로 송금 브로커를 신고하도록 압박하면서 처벌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가족들의 신고를 선택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 같은 단속 강화로 북한 내 비공식 송금망도 크게 위축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소식통은 내륙 지역 송금은 위험 부담이 커져 고액 의뢰가 아니면 브로커들이 움직이지 않고 있으며 이번 사건 이후 당분간 내륙 지역 송금은 더 어려워질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계속해서 데일리 NK의 보도입니다. 북한 당국이 해외 노동자 파견을 계속 추진하고 있지만 평양 주민들 사이에서는 러시아 파견을 기피하는 분위기가 확산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북한 내부 소식통에 따르면 과거에는 해외 파견이 큰 돈을 벌 기회로 여겨져 경쟁적으로 지원했지만 최근에는 러시아를 겨냥한 우크라이나의 드론 공격과 전쟁 소식이 알려지면서 안전에 대한 우려로 지원을 꺼리는 주민들이 늘고 있습니다. 일부 주민들은 돈을 벌기 위해 목숨을 걸 수는 없다는 반응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는데요. 여기에 해외 파견 과정의 부정부채 단속 강화와 열악한 노동 환경에 대한 정보가 확산된 점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됩니다.
소식통은 파견 노동자들이 현지에서 강한 감시와 통제를 받고 실제 손해주는 임금도 기대에 미치지 못한다는 인식이 퍼지면서 해외 파견 매력이 예전보다 크게 낮아졌다고 설명했는데요. 다만 북한 당국은 해외 노동자 파견을 여전히 중요하게

중요한 외화벌이 수단으로 보고 있으며 최근에는 외부 정보 접근이 상대적으로 적은 지방 주민들을 중심으로 선발을 확대하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마지막 소식입니다. RFA 자유아시아 방송은 북한 당국이 최근 중국 화교들에게 개인 휴대전화를 이용한 국제통화를 허용한 것으로 전해졌다고 보도했습니다. 북한 내부 소식통에 따르면 화교들은 보위부의 승인을 받아 전용 유심칩을 지급받고 휴대전화를 등록하면 집에서도 중국에 있는 가족이나 지인과 국제전화를 할 수 있게 됐습니다. 그동안은 국제통신센터나 무역회사 등을 직접 방문해야만 국제통화가 가능했는데요. 다만 화교들이 중국으로 출국할 경우 국제통화가 가능한 휴대전화를 보위부에 맡겼다가 귀환 후 다시 찾아야 하는 규정은 그대로 유지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소식통은 이 같은 절차가 번거롭고 불편해 주민들이 이번 조치를 마냥 반기지만은 않는다고 전했는데요. 또 다른 소식통은 개인 휴대전화로 국제통화를 할 수 있게 된 것은 의미 있는 변화지만 유심칩 등록과 관리 방식으로 볼 때 당국의 감청과 통제는 여전히 계속되고 있는 것으로 화교 사회는 인식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이상으로 남북한과 세계의 주요 소식을 모아서 정리해드린 간추린 소식이었습니다.

7월 13일 월요일 북한 지역 날씨입니다. 월요일 북한은 전 지역이 대체로 흐리다가 낮부터 가끔 구름이 많아지겠는데요. 새벽부터 밤 사이에는 평안도와 함경남도, 황해도에 비가 내리겠습니다. 아침 최저 기온은 18도에서 27도로 시작되고요. 낮 최고 기온은 23도에서 35도로 전망됩니다. 자세한 지역별 날씨 알아봅니다. 먼저 평안남도와 평안북도는 대체로 흐린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평양에서는 오후부터, 희천에서는 오전에 한때 비가 내리겠고요. 강계는 하루 동안 비가 내릴 전망입니다. 평안도의 아침 최저 기온은 평양과 안주 26도, 강계 25도, 희천이 24도고요. 낮 최고 기온은 평양 31도, 안주 30도, 강계와 희천 28도로 예상됩니다. 황해도는 대체로 오전에 하늘이 흐리다가 오후부터 구름이 많아지겠는데요. 아침 최저 기온은 사리원 26도, 신계 25도, 개성 24도, 낮 최고 기온은 개성 31도, 사리원 29도, 신계 28도로 전망됩니다. 함경남도와 함경북도는 대체로 오전에 구름이 많다가 오후부턴 차차 맑아지겠는데요. 오후부턴 평강에서 비가 내리겠고요. 무산에서는 하루 동안 날씨가 흐리면서 비가 내리겠습니다. 함경도의 아침 최저기온은 함흥 25도, 평강과 청진 24도, 무산 18도로 시작됩니다. 낮 최고기온은 함흥 34도, 평강과 청진 29도, 무산 23도로 전망됩니다. 이어서 바다 날씨입니다. 동해 북부는 오전에 구름이 많다가 오후부터 차차 맑아지겠는데요. 동해 북부의 먼 바다는 오전에 한때 비가 내리겠습니다. 서해 북부는 오전 하늘이 흐리다가 오후부터 차차 구름이 많아지겠고요. 동해 북부와 서해 북부의 파도는 0.5에서 최대 2.5m까지 높아지겠습니다. 이상 월요일 북한 지역 날씨였습니다.

샬롬 대한민국입니다. 오늘도 함께 해주신 남북한과 또 중국, 러시아의 동포 여러분 감사합니다. 의심을 버리고 하나님만을 신뢰함으로 주님이 주시는 참된 평안함을 누리시길 소망하고요. 또 여러분 가운데 있는 그 불안함을 하나님을 믿음으로 하나님 안에서 평안함을 바꾸시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방송을 함께 하시면서 특별히 북녘땅에 계신 성도님들 가운데 그리고 중국과 러시아에 나와 계신 분들 가운데 가능하시다면 여러분의 일상이나 또 신앙생활에 대한 궁금한 점들, 탈북에 도움이 필요하신 분들은 그런 이야기들 편지나 엽서로 보내주십시오. 보내실 곳은 대한민국 서울 마포 우체국 사석 188호, 대한민국 서울 마포 우체국 사서 188호 극동방송 북방 담당자 앞으로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저는 여기서 인사드리고요. 내일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대한민국 서울 극동방송에서 보내드린 샬롬 대한민국입니다. 진행의 아나운서 김상균이었습니다. 우리 주님과 함께 평안한 시간 보내십시오. 샬롬. 성령과 북녘땅에서 복음을 들을 수 있는 유일한 방송 극동방송 복음전파 70년 그리고

무엇이든 말하는 대로 만드는 AI의 세상. 하지만 AI로 이 소리를 대신할 수 있을까요? 이토록 푸른 자연의 소리. 우리의 행동으로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 협의회.

복은 70년, 경남 30년, FM 98.1, 메가헤르츠, 진주 FM 92.5, 메가헤르츠, 극동방송이 다음 세대를 응원합니다. HLTD 극동방송에서 새 시대 알려드립니다.

북한과 중국, 러시아에 계신 동포 여러분, 대한민국에서 듣고 계신 방송 가족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문안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복음의 메아리 임지현입니다. 매주 월요일 주중의 첫날 함께 우리 주님의 말씀을 선포하면서 복음의 메아리 시작하고 있는데요. 오늘은 마태복음 4장 16절과 17절의 말씀 함께 할게요. 마태복음 4장 16절과 17절의 말씀. 흑암에 앉은 백성이 큰 빛을 보았고 사망의 땅과 그늘에 앉은 자들에게 빛이 비추었도다 하였느니라.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가라사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하시더라. 북한어 성경으로 한번더 함께 합니다. 마태복음 4장 16절과 17절의 말씀. 흑암에 앉아있는 백성이 큰 빛을 보았고, 사망의 땅과 그림자 가운데 앉아있는 자들에게 빛이 떠올랐도다 하였다. 이때부터 예수께서 선포하기 시작하며 말씀하시기를, 회개하라. 하늘나라가 가까이 이르렀다 하셨다. 환난 중에도 은혜를 베푸시는 우리 주 하나님, 주님의 손길이 고통하며 신음하는 이들에게 위로와 사랑의 손길로 임하게 하시고, 남과 북 가운데 긍휼이 더하여지기를, 복음이 진동해 어두움이 물러가고 주님 앞에 엎드려 올려드리는 회개의 선포가 가득하기를, 그렇게 우리 주님의 사랑과 긍휼이 가득 차고 넘치기를

첫 찬송 주의 피로 이른 샘물 서울 밥창단이었습니다. 주님의 구원의 크신 능력이 남과 북 가운데 임하기를, 복음 통일의 역사 한장 가운데 가득 쓰여지기를 소망하면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가운데 오늘도 승리를 선포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중보합니다.

우리의 마음에 넘치는 기쁨을 선물해 주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그 소망, 주님의 은혜를 함께 찬송했습니다. 주 예수 내 맘에 들어와 먼저는 박신아 콰이어의 가사가 있는 찬송으로 함께 했고요. 조금 전 올려드린 연주 찬송 러시안 필하모닉 오케스트라였습니다.

잠언 16장 6절의 말씀. 인자와 진리로 인하여 죄악이 속하게 되고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인하여 악에서 떠나게 되느니라. 잠언 16장 6절의 말씀 이어서 북한어 성경입니다. 인의와 성실로 인하여 죄악이 속하여지고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인하여 사람이 악을 피한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진리의 사랑을 기억하며 은혜의 역사를 기억하면서 십자가 사건을 마음판에 다시 한번 새기면서요. 악에서 떠나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시선으로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0: 계속해서 극동방송 김장환 목사님께서 전해주시는 오늘의 말씀 함께합니다.
1: 하나님께서 내가 주께만 범죄하여 주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사오니 주께서 말씀하실 때에 이루시다 하고 판단하실 때에 순전하다 하시리이다. 내가 죄악 중에 출생하였으며 모친이 죄 중에 나를 잉태하였나이다. 다윗의 고백이에요. 주의 구원을 구원의 즐거움을 내가 회복시키고 자원하는 심령을 주사 주를 붙드소서. 참 하나님께서 다윗이 그렇게 범죄했을 때에 다윗이 죄의 결과는 지어야 돼요. 벳세바하고 난 아들이 얼마 살다가 죽었어. 개가 병들어 죽게 돼 있을 때 다윗 왕은 식음을 전폐했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죽으니까 털털 일어나서 세수하고 하고 식사를 열심히 하는데 부하들이 와서 아니 개가 병들어 죽을 때는 식사를 전폐했더니 죽은 다음에 왜 이렇게 식사도 하시고. 그때 다윗이 뭐라고 그랬어요? 내가 개는 다시 이 땅에서 만날 수 없지만은 내가 개가 하늘나라에서 만날 수 있다는 희망을 가졌기에 툭툭 털고 일어나서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바로 섰습니다. 미국의 유명한 배우요 가수인 토니 판테인이라고 하는 사람이 1925년에 태어나가지고 1974년에 죽습니다. 그런데 1957년 교통사고로 갈빗대 7개 두 다리가 부러졌고 두개골이 완전히 파열됐고 척추뼈가 달구되어 의식을 잃었습니다. 30일 동안 의식이 없다가 30일 지난 다음에 의식이 조금 생겼어요. 그 부인 이렇게 기도합니다. 주님, 이전엔 당신이 필요치 않은 줄 알았습니다. 제발 제 남편을 살려주십시오. 이제는 주님을 열심히 섬기겠나이다 하고 외쳤습니다. 자기 시아버지가 노스 데코다에 사는데 목사입니다. 시아버지한테 기도를 부탁합니다. 시아버지는 자기 아들 귀에다가 전화기를 넣고 3시간 반을 하나님 앞에 매달려 기도합니다. 우리 아들 잘못했습니다. 회개합니다. 용서해 주세요. 기적적으로 살아납니다. 하나님, 저를 한 번만 살려주시고 회복을 시켜주십시오. 그러면 어머님이 가르쳐 주셨던 찬양, 하나님이 참새를 지키신다. His eyes is on the sparrow. 그 찬송으로 많은 사람들에게 은혜를 끼치고 토니 판테인은 이제 덤으로 살게 해주시고 그 생명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성가만 부르기로 약속을 했습니다. 하나님이 쓰시는 자녀, I am his to command. 불러가면서 많은 사람들에게 헤트곡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고 많은 사람들에게 은혜를 끼쳤던 그 찬송, His eyes is on the sparrow.
0: 극동방송 김장환 목사님께서 전해주시는 오늘의 말씀 함께했습니다.

말씀 가운데 나누었던 찬송 His eyes is on the sparrow. 하나님께서 참새도 돌보시는데 하물며 내 아버지께서 나를 돌보아 주시니 두려움이 없네라는 가사가 있는 이 찬양 올려드렸습니다. 우리를 날마다 살피시며 지키시는 그 누구보다 잘하시는 우리 주님 안에서 위로와 회복과 사랑과 은혜의 하루 보내시기를, 그런 한 주, 그런 매일 보내시기를 기도하면서요. 극동방송 복음의 메아리 계속해서 찬양으로 함께합니다.

계속해서 극동방송의 복음의 메아리. 오늘은 평안도에서 온 한 형제의 정착 이야기 지난 시간에 이어서 만나보실 텐데요. 이곳에 온 지 약 5년쯤 된 김준우 형제의 그 세 번째 이야기 찬양 후에 만나봅니다.

0: 아무튼 내향형은 네네. 힘들거든요. 막 아 너무 잘 어울리세요. 아 여기 요즘 계절에 너무 좋아요. 이렇게 해야 되잖아요.
1: 맞아요.
0: 괜찮으셨어요?
1: 아, 네. 저는 약간 아첨을 좀 잘 떨어가지고.
0: 아, 진짜요?
1: 네.
0: 잘 어울리세요? 자연스럽게 나왔나요?
1: 네, 그냥 자연스럽게 했던 것 같아요.
0: 진짜요? 네네. 남성복 파는 매장이었어요?
1: 아니요, 여성복 파는 매장이었어요.
0: 네?
1: 아, 근데 네. 네, 저희 매장이 사실 개인적인 손님보다는 도매 같은 거를 하는 매장이었어요. 아. 사장님들한테 이제 대량으로 주문을 더 이렇게 넣는 그런 매장이었어가지고 이제 개인 손님은 별로 없었어요.
0: 아니 대량으로 왔으면 더욱이나 막 가격 흥정하려고 하고
1: 맞아요.
0: 많이 그랬을 것 같은데.
1: 네, 뭐 그거는 이제 사장님이 기본적으로 이제 가격 같은 거는 사장님이 이제 논의를 하기 때문에 저는 괜찮고 저는 그냥 이제 업무 그 이제
0: 매장
1: 아, 뭐 힘쓰는 일도 하고 그다음에 이제 그 상품 같은 거 재고 관리도 하고 아~ 맞아 이런 거를 좀 많이 했었습니다.
0: 행정적인 부분.
1: 네, 행정적인 부분.
0: 그럼 식당이랑 옷가게랑
1: 그다음에 이제 뭐 건설 현장에서도 일했어요. 너와 나도 했었고.
0: 아, 진짜요?
1: 네. 그리고 이제 나중에 취업이 돼서 회사에서도 좀 몇 개월 일했었고요.
0: 회사에서 행정일 맡던 거예요?
1: 회사에서 이제 영업을 했었습니다.
0: 영업이요?
1: 네. 상상이 안 가시겠지만 했습니다.
0: 전혀 안 가시죠. 아니 저희가 지금 이게 몇 차례 뵙고 있잖아요.
1: 네네.
0: 아마 요거를 일단 두 번째 이상 들으신 분들은 영업?
1: 맞습니다.
0: 무슨 영업 하셨어요? 뭐 의료기기도 있고 아니 뭐 여러 상품들이 있잖아요.
1: 제가 다녔던 회사는 이제 수전이라고 혹시 아세요?
0: 수전?
1: 네, 수전이라고. 네, 맞아요. 샤워기라든지 집에 막 주방에 그 설치하는 그 수도라든지 네. 변기 이런 네네. 수전 그거를 생산을 해서 국내에 이제 판매하는 회사였어요. 그래서 그 저희 그 제가 다니던 회사가 여러 지점들이 있었어요. 막 전국에 네. 지점 판매 지점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저는 이제 고객한테 파는 건 아니고 그 지점들 돌아다니면서 이제 지점장님들이랑 만나서 뭐 미팅 같은 것도 하고 그다음에 좀 이제 빨리빨리 좀 팔게 뭔가 이렇게
0: 네.
1: 네. 그런 이제 영업이었는데 좀 힘들긴 했습니다. 그냥 이제 살자니까 그냥 했던 것 같아요.
0: 와.
1: 네, 뭔가 이것저것 제가 이제 가릴 형편이 아니다 보니까 사실 영업직이 힘들다는 걸 알고 있었어요. 특히 이제 한국 같은 데서 영업은 뭔가 치열하잖아요. 경쟁이.
0: 그쵸.
1: 그냥 내가 못하면 다른 사람이 해야 되는 거고 이제 하는 거니까 회사 내에서도 사실 경쟁이 좀 있었어요. 새로 들어온 이제 신입들끼리 이제 누가 더 많이 영업을 했느냐에 따라서 뭔가 호불호가 갈리는 편이라서 좀 많이 스트레스를 받긴 했지만 제가 상황이 뭐 이것저것 가릴 거 아까도 얘기 드렸지만 가릴 형편은 아니라서 그냥 지킨 얘기로 했던 것 같아요.
0: 그렇게 그러면 사회생활을 하시면서까지는 지난 시간에 얘기했던 것처럼 신앙생활은 그때는 안 했던 거예요?
1: 네, 그때는 거예요? 못 했던 것 같습니다.
0: 그러다가 어떻게 교회로 나왔어요? 왜냐면 이 사회 공동체 여러 군데 이렇게 속하다 보면은
1: 네네.
0: 더 내가 신앙생활 했던 그때가 지워지는 것 같아요.
1: 뭐 그쵸. 이제 바쁜 삶을 살다 보니까 이제 뭐 신앙 그 교회라든지 이런 거 그 신앙에 대해서 생각할 겨를조차 없긴 했었어요. 근데 이제 제가 회사를 다니다가 회사를 그만두게 됐어요. 공부를 하려고. 대학원에 이제 제가 진학을 하게 돼서 이제 회사를 그만두고 공백기가 좀 있었어요. 몇 개월 동안 공백기가 있었는데 그 기간 동안에 사실 제가 대학원을 가려고 퇴사를 하긴 했지만 그래도 이제 내가 원하던 회사에서 일을 해보고 싶은 마음은 있어가지고 약간 면접 같은 것도 많이 보러 다니긴 했어요. 그 공백 기간에. 근데 이제 이게 면접을 보러 이제 서류 심사를 통과해서 면접을 보러 갔는데 면접에서 이제 100% 탈락하는 거예요. 제가 한 3개월 동안에 한 20군데 정도 이제 면접을 봤었거든요.
0: 아, 진짜요?
1: 근데 20군데까지는 아니고 한 10, 15개 정도? 15,

0: 그게 이제 회사 정도 면접을 봤었는데 뭐 부산에도 내려가고 대구에도 가고 뭐 그냥 지방에 있든 서울에 있든 상관없이 제가 다 갔었어요. 근데 이게 면접에서 계속 떨어지다 보니까 완전 스트레스를 받는 거예요. 이게 북한에서 이제 온지 얼마 안 돼서 사실 뭐 모르는 것도 많고 이제 제가 부족한 것도 많긴 한데 이 정도로 다 떨어진다고 뭔가 자신감이 다 이제 없어지고 아니 그래 힘없는 거예요. 아 어떻게 살아야지 하고
1: 여기에서 지금 느끼고 있는 2030 세대의 취업난을
0: 네
1: 고스란히
0: 맞아요.
1: 느끼셨어요.
0: 거스란히 느꼈는데다가 저는 이게 그냥 내가 부족해서인가 아니면 내가 뭔가 달라서인가라는 그런
1: 그럴 수
0: 약간
1: 있죠.
0: 맞아요. 뭔가 그런 나만의 그런 생각도 있었던 것 같아요. 정말 내가 실력이라든지 뭔가 업무 능력이 부족하면 나는 사실 인정을 할 건데 뭐 말투가 조금 차이가 난다거나 뭐 생각하는 뭐 사람 문화가 달라서 뭐 회사에서 나를 거절하는 건가라는 그런 약간 나만의 그런 생각이 좀 있어가지고 좀 많이 슬펐어요 제가. 왜냐면 제가 북한에서 살 때까지만 해도 좀 자신감이 넘쳤거든요. 나는 뭐든지 할 수가 있다.
1: 와, 그러니까 여행 가는 기분으로 여기 온 거죠. 나만의.
0: 맞아요, 맞아요. 근데 이제 정작 와서 여기 한국에 와서도 이제 초기에는 자신감이 넘쳤는데 막 부딪혀 보니까 하나도 되는 게 없고 이제 이 정도 다 탈락을 하고 나니까 뭔가 이제는 또 하고 싶은 생각도 없고 그래서 사실 좀 무의미한 시간을 보내고 있다가 이제 문득 그때 이제 교회 생각이 난 거예요. 네. 그래서 이제 목사 이전에 알고 그 하나원에서 알고 지내던 목사님한테 연락을 해서 교회에 나가고 싶다 어떻게 해야 되냐 이제 물어봤어요. 그래서 이제 나가게 됐습니다.
1: 그때 목사님이 소개해 주셔서 그러면은 이 교회 한번 나가봐라
0: 네네.
1: 라고 연락을 주셔서 그 교회 바로 나간 거예요.
0: 네, 맞아요.
1: 그러고 나서도 하나님이 다시 생각나서 가는 그 걸음에 한 번, 두번 예배를 드리고, 좀 나에게 소중한 일요일인데 하면서 안 가는 분들도 많으시거든요. 근데
0: 맞습니다.
1: 어떻게 그렇게 꾸준히 계속해서 신앙생활을 이어왔을까요?
0: 아, 저는 사실 누군가한테 약속을 하면 보통은 좀 지키는 편이긴 해요. 저는 교회에 나간 것도 어찌 보면 사실 하나님한테 약속을 한 거잖아요.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따르겠다고 약속을 했는데 그거를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 존재라고 해서 저는 그 약속을 저버리면 안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네. 인간한테 내가 어떤 누군가랑 약속을 했으면 지키는 것처럼 하나님이 보이진 않지만 그래도 하나님과 약속을 했기 때문에 무조건 지켜야 된다고 생각을 해서 그냥 꾸준히 나가고 있습니다.
1: 우리 북의 주민분들도 함께 방송을 듣고 있잖아요. 근데 그럼
0: 네.
1: 그 주민분들이 생각했을 때,
0: 네.
1: 아니, 그럼 누구랑 그런 약속을 한 거지? 라고 받아들이실 수도 있는데,
0: 네.
1: 그러면은 우리 준우 형제님에게 내가 약속한 그 하나님이라는 분이
0: 네.
1: 내가 약속했을 때 그때 이제 만났던
0: 네.
1: 하나님이라는 분이 어떤 분이라고 얘기를 한다면,
0: 네.
1: 어떻게 또 소개해 줄수 있을까요?
0: 저는 하나님은 저한테 이제 고난과 시련을 많이 주셨지만 그 고난과 시련을 이겨낼 수 있는 지혜도 주시고 항상 저를 인도해 주시는 분이라고 생각을 해요.
1: 아멘.
0: 네. 인도와 은혜의 하나님입니다.
1: 인도와 은혜 하나님.
0: 네.
1: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해 주시고, 가장 좋은 방법으로 가장 좋은 때. 고난의 역설이라는 말도 있더라고요.
0: 네.
1: 고난 가운데 말씀해 주신 것처럼 풀어나갈 그 힘을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고,
0: 네, 맞습니다.
1: 그리고 우리의 힘으로는 사실 못하니까
0: 네.
1: 하나님을 붙들 때 하나님의 능력을 더 보게 하시는 그 주님의 은혜 가운데, 지금 이렇게 전한 하나님의 그 사랑과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언약의 말씀들이 북녘 땅 곳곳에서도 고스란히 심겨지고 열매 맺기를 소망하면서 오늘은 저희가 또 시간이 다 돼서 여기서 잠시 인사를 드리고요. 다음 시간에 이어서 함께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평안도가 고향인 정착 5년 차의 김준우 형제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0: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의 피값을 믿는 믿음의 사람이 되어 세상의 모든 권세를 능히 이기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기도하면서요. 우리 주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믿고 십자가의 은혜와 사랑의 믿음으로 고백하는 모두가 되기를 소망하면서 오늘의 복음의 메아리 1부 순서 인사드릴게요. 제작 진행의 임지현이었습니다. 지금 극동방송을 들려주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복음 통일의 기적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우리는 지금 북녘에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1: 안전을 지키는 확실한 지식. 극동방송에서 미세먼지 발생 시 행동 요령을 알려드립니다. 미세먼지는 발생 원인과 상관없이 입자 크기가 10마이크로미터 이하인 먼지를 부르는 말입니다. 먼지 핵에 여러 종류의 오염물질이 엉겨붙어 있고 호흡기를 통해 몸 안에 유입될 수 있습니다. 입자가 미세할수록 코 점막을 통해 걸러지지 않고 흡입 시 허파 꽈리까지 직접 침투하기에 장기간 미세먼지를 마실 경우 천식이나 폐질환 발생, 조기 사망률 증가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입자 크기 2.5마이크로미터 이하는 초미세먼지라고 부르며 세계보건기구에서 발암물질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이는 혈관을 통해 우리 몸의 순환을 일으켜 뇌졸중이나 심근경색 위험성을 높이기도 합니다. 어린이, 노인, 호흡기 질환자 등 민감군은 일반인보다 건강 영향이 클 수 있어 더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미세먼지 예보 등급은 좋음, 보통, 나쁨, 매우 나쁨 4단계로 나눠지며 주의보나 경보가 발령될 경우 어린이, 노인, 폐질환 또는 심장질환자 등 민감군은 실외활동을 제한하고 실내생활을 하는 게 좋습니다. 일반인 역시 실외활동은 자제하는 것이 좋으며 부득이한 외출 시 공인된 황사보호마스크를 착용하고 교통량이 많은 지역으로는 이동을 피합니다. 유치원, 초중고교 등 학교는 행정당국의 권고에 따라 실외 수업을 금하며 수업 단축 또는 휴교를 할 수 있습니다. 미세먼지를 대비해 꾸준히

물을 마셔주면 가래등으로 배출되기 쉬우며 외출 후 머리를 감거나 옷을 털어주고 바로 샤워를 하는 것이 피해를 최소화하는 방법입니다. 안전을 지키는 확실한 지식, 극동방송에서 미세먼지 발생 시 행동요령을 알려드렸습니다.

보라, 내가 새해를 행하리라. 2026년 극중방송 주제 선구입니다. FM 98.1MHz, 진주 FM 92.5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ADD 극동방송에서 내실을 이어드립니다.

극동방송 복음의 메아리 2부 순서 시편 42편 1절과 2절의 고백으로 함께합니다.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니이다. 내 영혼이 하나님 곧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갈망하나니 내가 어느 때 나아가서 하나님의 얼굴을 배울까.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같이 우리 주님을 찾는, 주님의 얼굴을 구하며 하나님의 마음을 구하는 오늘 하루 보내기를 소망합니다. 거리낌 없이 짓던 우리의 모든 죄를 우리 주님 앞에 내려놓고 온전히 주님만을 따르며 의지하는 주님의 어여쁜 자녀 되길 바라면서요. 살아계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이름만을 구하는 복된 한 주를 위해서 기도하면서 극동방송 복음의 메아리 출발합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극동방송 복음의 메아리 함께하고 계십니다. 극동방송에서는 청취자 여러분의 이야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손편지나 문자로 참여하실 수 있는데요. 북한, 중국, 러시아, 제3국 북방에 계신 청취자 여러분, 편지 보내실 수 있는 주소를 안내해 드릴게요. 대한민국 서울 마포구 마포 우체국 사서함 88호 극동방송 복음의 메아리 담당자 앞입니다. 다시 한번 안내 드려요. 대한민국 서울 마포구 마포 우체국 사서함 88호 극동방송 복음의 메아리 담당자 앞입니다. 여러분의 참여는 북한과 중국, 러시아의 복음을 전하는 극동방송 사역에 큰 힘이 됩니다. 대한민국에 계신 여러분께서는 샵 1069번으로 문자 보내주세요. 짧은 글 50원, 긴 글 100원의 문자 이용료 부과되는 우물정 1069번으로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참여해주시는 분들 가운데는 선정을 통해 하나님께서 세우신 기업 콜드브루 전문 더치커피 스토리에서 커피를 드립니다.

0: 김 대표의
1: 내 돈 내 산.
0: 김 대표의 내 돈 내 산. 평양 김일성 종합대학을 졸업하고 평양에서 연구원으로 근무하다 극동방송을 들은 후 강을 건넌 북방연구회 김영수 대표님과 함께합니다. 대표님 안녕하세요.
1: 네, 안녕하십니까.
0: 네, 지금도 여름에 한복판을 지나고 있어요. 여름에 물을 참 많이 마시는 게 중요하잖아요, 대표님.
1: 네, 맞습니다.
0: 네, 어떻게 많이 마시고 계신가요?
1: 그렇죠. 보통 사람이 하루에 한 1.5리터 정도는 우리는 마시면 좋다 하잖아요.
0: 네.
1: 근데 여름은 더 마시는 것 같습니다.
0: 계속 땀으로 네. 배출하고 나가는 그런 것들이 있어서, 그리고 또 수분으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북한 네. 주민분들에게도 수분 섭취를 네, 물을 맞습니다. 많이 마시는 거를 권장을 드리면서 오늘 또 물에 대한 이야기로 문을 연 이유가 있습니다. 김 대표의 내 돈 내 산 어떤 이야기가 준비되어 있을까요?
2: 2009년 10월 수도요금 8,500원이 나왔습니다.
0: 오늘은 수도요금이에요. 북한에서도 이 수도요금의 개념이 있을까요?
1: 우선 수도요금 하면
0: 네.
1: 우리 한국은 수도가 나오는 게 단 1초도 멎은 적이 없잖아요.
0: 그렇죠.
1: 예, 24시간 계속 나오고 365일 계속 나옵니다.
0: 물이 틀면 계속
1: 무조건 나오죠. 근데 북한은 거죠. 수도꼭지가 항상 물이 안 나오는 게 그래서 북한 주민들의 인식이에요. 네, 그러다 보니까 우선 물이 나오려면
0: 네.
1: 항상 전기가 잘 보상돼야 되고, 그리고 수원지 물이 항상 있어야 되는데 그게 잘 안 되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북한에서 제가 기억은 물 하면 한국은 너무도 좋은 물들 많이 마시잖아요. 근데 깨끗하고, 근데 북한은 그게 아닌 거죠. 우선 장마철이면 물 나오는 것 자체가 정말 더러웠어요, 진짜로. 그리고 전기가 없기 때문에 물이 안 나오면 할 수 없이 저 고향 같은 데 가면 압록강이나 가서 물을 길어 먹거든요.
0: 네.
1: 그러니까 지금은 북한은 제 기억에도 80년대 이전에는 그래도 전기 사용료, 뭐 그다음에 수도 사용료 뭐 이런 말들이 있었어요.
0: 네.
1: 그러니까 그때는 전기나 수도가 조금씩 보상돼 가지고 그래도 요금이 우리 고지서라고 하는 그런 이제 요금에 대한 그런 게 이제 명시서가 나왔거든요.
0: 네.
1: 근데 90년 이후로는 제가 기억이 없어요. 왜냐하면 그 당시 이후로부터 지금까지는 계속 국가가 물을 제대로 공급 못 해주는 거예요. 예, 그러다 보니까 아마 지금 이 방송 들으시는 예, 북한의 청취자분들이 이 수도 이거 상수도 이 고지서 네, 이게 무슨 뜻일까?
0: 네.
1: 아마 이렇게 요금에 대해서 좀 예, 의문시할 것 같습니다.
0: 사용한 그 가정 내나 아니면 어떤 기업 내에서 물의 양만큼 요금을 내는 이 수도세, 수도요금인데 네. 그렇게 쓴 만큼 요금의 고지서가 나오잖아요.
1: 신기해요. 왜냐하면 매 집마다 수도관 있잖아요. 그거
0: 네.
1: 들어오는데 보면 그게 이제 기기가 달려있잖아요.
0: 맞아요.
1: 그러니까 수도가 이제 유량 속도라든가 안에서 쓰는 건데 그 물이 양이 있잖아요. 보통 제가 전달해 보니까 24 립방을 썼더라고요. 네, 근데 이렇게 자기 립방수가 그 이제 계지 따라서 마지막에 고지서 오는 거 보면

0: 너는 한 달에 얼마 썼다는 게 딱 나오고 요금이 얼마라는 게 딱 나오는 거예요. 네. 너무 신기해요.
1: 네. 추적이 다 되는 시스템 그런 체계로 이루어져
0: 그렇죠,
1: 있는데
0: 그렇죠. 맞습니다.
1: 그래서 첫 고지서가 첫 그 수도요금 고지서가 대표님은 8,500원이었다는 거죠?
0: 네, 맞습니다. 지금보다는 그때는 물 좀 적게 썼죠. 근데 그때 한 달 비용이 도저히 8,500원이니까 전 놀랐어요, 사실은. 북한은 수도 같은 게 있잖아요. 물 안 나오면 네. 일반 사람들한테 이제 돈을 줘가지고 물을 샀어요. 아. 그러니까 50m 빵통 하나면 그게 아마 한 달 월급 될 정도로 될 거예요. 아. 그렇게 물값이 엄청 비싸거든요, 북한은.
1: 50리터의 물이.
0: 예, 물을 막 이제 샀어요.
1: 그게. 한 달에 월급.
0: 예, 그러니까 네. 일반 돈 못 버는 사람들이 산에 가서 샘물 같은 걸 실어가지고 구루마라든가 이런 데 실어가지고 도시 다니면서 물 팔아요. 아. 그걸 이제 50리터 통째로 못 사면 먹는 물을 네. 이제 빵통으로 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10리터 물통 있잖아요. 근데 한국은 그렇게 물을 많이 씀에도 불구하고 만 원도 안 됐잖아요.
1: 네.
0: 그러니까 지금은 제가 또 좀 물 좀 괜찮게 쓰기도 하고 이제 10년 더 퍽 지났으니까 점점 이제 우리가 인건비가 높아지다 보니까 한 달 월급이 점점 높아지지 않습니까? 한국도. 그러니까 지금은 한 달에 한 2만 원 정도가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두 달에 한 번씩 나가는 돈 보면 4만 원꼴로 지금 나가거든요.
1: 네.
0: 근데 북한에서 정말 제가 이제 처음에 수도 물 쓴 걸 가지고 돈 이제 나올 때 보니까 고지서가 8,500원 하니까 전 와, 이렇게 물값이 싸네.
1: 6, 7달러 정도.
0: 왜냐면 네. 북한은 물을 아끼면서 못 써요. 근데 우리는 아침에 샤워하고 저녁에 샤워하고
1: 그렇죠.
0: 항상 틀게 되면 더울 찬물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항상 이제 겨울이라든가 여름에는 더울 때는 또 거의 찬물로 막 샤워도 하긴 하는데 하루 물 쓰는 거 보면 북한은 뭐 일주일에 한 번 목욕하기도 힘들거든요. 근데 우린 집안에 목욕탕 같은 그런 샤워하는 네. 데가 있잖아요.
1: 욕조가 다 있죠.
0: 욕조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계속 이제 물을 쓰는데 그렇게 많은 물을 쓰는에도 불구하고 도대체 이렇게밖에 안 돼 막 그렇더라고요, 사실은.
1: 지금도 그 가정집에서 네. 2인 3인 가정집에서도 8달러, 10달러 정도로도 충당이 되는 것 같아요.
0: 네, 맞습니다.
1: 한 달에.
0: 아, 제가 지금 전달해 보니까
1: 네.
0: 24리빵 그래도 작진 않죠. 북한에서 상상 못합니다, 그게. 근데 그런 물을 제가 썼더라고요. 근데 그 비용 자체가 나온 게 2만 원 꼴도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놀란 게 어떻든 한국은 철저하지 않습니까?
1: 네.
0: 전기나 수도도 주면서 그 계지가 있어가지고 계기판이 있어가지고 딱 정확히 이제 나오고 거기에 따라서 비용이 청구되는데 그 비용이 월급에 비하면 정말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이게.
1: 네. 네. 근데 또 이 수도물을 그렇게 수도를 통해서 나오는 수돗물을 마셔도 된다라는 이야기도 있어요, 한국에는.
0: 네, 맞습니다. 제가 처음에 한국에 왔을 때는 수돗물 그대로 좀 먹었어요. 먹어도 물이 엄청 좋아요. 맛도 좋고. 근데 우리가 후회해 보니까 이제 생수도 사먹고 뭐 정수기 사놓고 하긴 했었는데.
1: 네.
0: 근데 실제 이제 한국에 서울의 물, 아리수라고 하는 물 자체는 자주 집에 이제 검열 오더라고요. 검사 와가지고 물을 뽑아가지고 미생물이 있냐 보면 전혀 없어요. 그리고 먹어도 될 정도로 그렇게 오죽했으면 세계보건기구가 이제 우리 대한민국의 수돗물을 이제 그 발표한 게 있더라고요. 그거 보니까 정말 이건 먹어도 되는 물로 지금 한국에 와 있는 외국인들 있잖아요. 유럽인들은 네. 거의 다 와서 있잖아요. 그대로 먹는데요. 제가 유럽 가보니까 유럽은 수돗물 많이 먹더라고요. 그분들 그 습관에서 그러는지 그대로 먹는 거예요.
1: 근데 또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인들은 물을 사 먹어요.
0: 그렇죠. 맞습니다. 사 먹고 정수기라고 하는 이제 네. 필터 있는 걸 가지고 또 다 해 먹고 그러잖아요.
1: 그리고 물 종류도 생각보다 다양해요.
0: 네, 맞습니다. 네.
1: 물을 살 때도 가격도 참 조금 천차만별이기도 하고 한데
0: 네.
1: 근데 이렇게 우리에게는 일상의 이야기잖아요. 근데 네. 북녘땅에서는 일상이 아닌 것 같아서 항상 이런 얘기를 나눌 때면 마음 한켠이 아린 것 같아요.
0: 그 북한은 물 자체를 뭐라 그러냐면 쌀보다 비싼 게 나무고 나무보다 비싼 게 물이라 그러고요. 왜냐하면 막 먹는 물 자체는 그렇게 힘듭니다, 사실은. 그러니까 북한에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먹는 이제 그 생수를 북한은 생물이라 그러잖아요. 그거 하나 사 먹는 것도 일반인들은 먹지도 못합니다. 간부들이나 먹는 거죠. 참 그것도 이제 앞으로 좀 북한 주민들 좀 알 수 있게끔 이야기 해봐야 될 건데 어떻든 북한은 물 하면 전쟁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물을 긴 데 내려가면 아파트 높은 층 있잖아요. 제가 평양에 살 때 24층에서 살았거든요.
1: 네.
0: 근데 그 꼭대기까지 물을 올리 못 쏘는 겁니다. 그러니까 1층, 2층에서

0: 이제 물 나오잖아요. 그럼 그런 집들이 아는 집이 있어야 돼요. 그 아는 집이 있어야지 자주 이제 뇌물을 주면서 그때 가서 물을 깃는데 그런 물 깃는 것마저도 줄을 섭니다. 그러니까 소리 이제 줄 섰다가 끼어들었다고 싸움합니다. 그러니까 물 싸움에 물 대 싸움을 하고 엄청 힘들어요. 북한은.
1: 근데 이곳에서는 고층으로 갈수록 사실 더 좋은 층이라고 하잖아요.
0: 네, 그렇습니다.
1: 그럼 북한에서는 저층으로 갈수록
0: 그렇습니다.
1: 낮은 네. 층일수록
0: 그렇죠. 낮을수록 비쌉니다. 북한은 아파트가 할 수 없어요. 왜냐하면 낮을수록 엘리베이터가 있잖아요. 갑자기 네. 벗어버려요. 그러면 엘리베이터 세상에. 때문에 제가 24층을 출퇴근 시간에 어머머. 멈춰가지고 거기서 올라간 때가 많아요. 그리고 저녁에도 전철이 끝나는 시간대 되면 저녁 10시 그때부터는 엘리베이터가 이제 북한은 승강기라 그러거든요.
1: 네.
0: 승강기가 멎어버려요. 왜냐하면 관리공이 있는데 관리공이 퇴근해버려요. 그러면 꼭대기까지 올라가요. 그래 어디 가서 그때도 이제 늦게까지
1: 네.
0: 친구들하고 술 마시고 가면 안 되기 때문에 진짜 빨리 가야 돼요.
1: 와,
0: 숨차거든요. 올라가는 게 가다가 도중에 또 한참 헐떡헐떡거리면 또 숨 그런 때가 많았습니다.
1: 그렇게 운동하셨나 봐요, 대표님. 체력이 네. 좋으셨잖아요.
0: 아, 그리고 내려올 때도 보면 엘리베이터가 멈춰버렸잖아요.
1: 네.
0: 막 내려다 보면 세상에. 마지막 1층 왔잖아요. 그러면 머리가 막 돌아요. 돌아가지고 이 벽 가서 한창 이제 짚고서 조금 이따가 그렇게 가야 돼요.
1: 그래서 지각도 하면 안 되고.
0: 그렇죠. 이렇게 북한은 물은 어찌 보면 전쟁이었던 것 같아요.
1: 네. 네
0: 물의 전쟁.
1: 네. 물의 전쟁 이 부분 참 생소하게 다가오는 우리에게는 참 서로의 일상의 그런 차이점도 많은 것 같아요.
0: 예, 네, 그래 제가 있지 않습니까? 성경책 보면서 그때 충격받은 게 있습니다. 성경책 창세기 보게 되면
1: 네.
0: 이 물도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거거든요. 사실은 그 창세기 1장 1절 말씀이 바로 그거 아닙니까?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그러면 쭉 보게 되면 이제 물도 창조하셨고 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창조하신 하나님의 그 물을 우리 대한민국은 흔하게 정말 대한민국은 뭐 걱정 없이 쓰고 있는데
1: 네.
0: 북한이 못 쓰는 이유가 하나님을 믿는 나라와 믿지 않고 우상을 믿는 나라의 차이라고 난 보거든요.
1: 그렇게 주님께서 주신 이 땅을 누리라고 하셨잖아요.
0: 맞습니다.
1: 다스리라고 하셨는데 누리고 다스리라는 주님의 그 명령에 통제하고 억압하는 불순종으로 나아가지 않도록 함께 나누고 함께 할 수 있는 남과 북의 그날을 꿈꾸면서
0: 네.
1: 함께 기도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의 김 대표의 내돈내산은 물에 대한 이야기를, 수도 요금에 대한 이야기를 나눠봤고요. 다음 시간에 또 다른 내돈내산으로 찾아뵙겠습니다. 북방연구소의 김형수 대표님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0: 네, 감사합니다.

0: 북한에 당신의 자비를 베푸시어 이 땅에 주님이 나라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1: 북한이 변화될 줄을 믿사오니 복음 통일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2: 북한 사람들이 평안한 생활이 되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3: 남과 북이 복음으로 하나됨으로 땅끝까지 복음을 전파하는 제사장 국가로 이 땅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4: 지금 여러분께서는 한반도의 복음 통일을 꿈꾸며 기도하는 극동방송 복음의 메아리 함께하고 계십니다.

복음 한 줄. 예수께서 깨어 바람을 꾸짖으시며 바다더러 이르시되 잠잠하라 고요하라 하시니 바람이 그치고 아주 잔잔하여지더라. 마가복음 4장 39절의 말씀, 오늘의 복음 한 줄입니다. 남과 북의 언어로 된 마가복음 4장 39절의 말씀을 한 차례씩 선포할 텐데요. 필요에 따라 받았으며 함께 읊조리며 우리 주님의 말씀에 귀 기울였으면 좋겠습니다. 마가복음 4장 39절의 말씀. 예수께서 깨어 바람을 꾸짖으시며 바다더러 이르시되 잠잠하라 고요하라 하시니 바람이 그치고 아주 잔잔하여지더라. 예수께서 깨어 일어나 바람을 꾸짖으시고 바다를 향하여 말씀하시기를 잠잠하라 고요하라 하시니 바람이 멎고 죽은 듯이 고요해졌다. 마가복음 4장 39절의 말씀. 찬양 함께 하시는 동안 오늘의 말씀 가운데 복음을 듣고 누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하면서요. 찬양 후에는 목포의 온세대교회 유대문 목사님께서 복음 메시지 전해주십니다.

배를 타신 예수님은 무척 피곤하셨는지 잠이 드셨습니다. 배가 조금씩 앞으로 나아가기 시작했을 때 갑자기 날씨가 나빠지기 시작했습니다. 바람이 거세지고 파도가 일면서 배가 크게 흔들렸습니다. 제자들이 두려워하고 있을 때 예수님은 평안하게 주무시고 계셨습니다. 새파랗게 질린 제자들은 지금 배가 파선 지경에 놓였는데 이렇게 주무시고 계시면 어떻게 합니까? 하며 예수님을 깨웠습니다. 잠에서 깨어난 예수님은 바람을 꾸짖으시면서 바다를 향하여 말씀하셨습니다. 잠잠하라, 고요하라. 그 순간 바람이 그치고 바다는 아주 잔잔해졌습니다. 오늘날 우리는 바다에서 거센 풍랑을 만난 제자들과 같이 이 험한 세상에서 큰 풍랑을 만나기도 합니다. 사람마다 각기 다르지만 어떤 사람은 질병의 풍랑을, 어떤 사람은 재정의 풍랑을, 어떤 사람은 가정이 깨어지는 풍랑을 만나 헤어지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어떤 풍랑이 불어와도 절대로 파선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풍랑을 잔잔하게 하시는 예수님이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입니다. 여기 풍랑을 잔잔하게 하시고 자연을 다스리시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혹시 홀로 힘들고 어렵지 않으신가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모셔드리고 험한 세상을 헤쳐나가십시오.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모셔드리기를 원하시나요? 그럼 저를 따라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예수님,

저는 주님을 믿고 싶습니다. 십자가에서 죽으셔서 내 죄의 대가를 치러 주시니 감사합니다. 저는 지금 제 마음의 문을 열고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 나의 하나님으로 맞아드립니다. 저의 죄를 용서하시고 영원한 생명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7월 13일 월요일 날씨입니다. 오늘 남한은 전국적으로 하늘에 구름이 많이 끼겠는데요. 아침 최저 기온은 23도에서 26도로 예상되고요. 낮 최고 기온은 30도에서 38도로 상승하겠습니다. 이어서 북한은 전 지역이 대체로 흐리다가 낮부터는 구름이 많아지겠는데요. 새벽부터 밤 사이에는 평안도와 함경남도, 황해도 곳곳에 비가 내리겠습니다. 북한의 아침 최저 기온은 18도에서 27도 사이로 시작되고요. 낮 최고 기온은 23도에서 35도로 오르겠습니다. 이어서 바다 날씨입니다. 먼저 동해북부는 대체로 오전에 구름이 많다가 오후부터는 맑아지겠는데요. 동해북부의 먼 바다는 오전에 한때 비가 내리겠고요. 서해북부는 오전에 날씨가 흐리다가 오후부터는 차차 구름이 많아지겠습니다. 동해북부와 서해북부의 파도는

0.5에서 2m 사이로 일겠는데요. 서해 북부의 먼 바다에서는 최대 2.5m까지 높아지겠습니다. 사랑하는 방송가족 여러분, 주님의 날개 아래에서 참된 평안과 안식을 누리는 복된 시간을 보내시기 바랍니다.

많은 방송 가족 여러분, 주님 안에서 오늘도 기쁨과 평안, 참 자유를 누리는 하루 보내시기를 기도합니다. 복음의 메아리 오늘은 여기서 인사드릴게요. 제작 진행의 임지현이었습니다. 지금 극동방송을 들려주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복음 통일의 기적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우리는 지금 북녘에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함께해 주신 청취자 여러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AI는 무엇이든 척척 만들잖아요. 그런데 AI가 되살릴 수 없는 소리도 있대요. 사라지면 다시 살릴 수 없는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복음전파 70년 그리고 영원히 2026년 극동방송 사역표어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기는 대한민국 경상남도 창원에서 보내드리는 주파수 FM 98.1MHz, 진주중계소 92.5MHz, 출력 5kW, 호출부호 HLDD로 방송되는 FEBC 창원극동방송입니다. 창원극동방송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 세워진 복음선교방송입니다. 창원극동방송은 24시간 방송되고 있으며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의 심의 규정을 준수하고 있습니다. 창원극동방송은 경상남도 창원시 성산구 두대로 147의 연주소를 두고 송신소는 불모산에, 진주중계소는 월화산에 자리하고 있습니다. 창원극동방송은 청취자 여러분의

기도와 헌금으로 운영되고 있으며 오늘 방송될 설교나 칼럼, 그 밖에 출연자의 의견은 창원극동방송의 입장과 다를 수 있습니다. 창원극동방송의 편성 책임자는 이경 지사장입니다. 오늘도 창원극동방송과 함께 하시면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은혜의 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여기는 FEBC FM 창원극동방송입니다. HLDD

0: 복음 70년, 경남 30년, 부흥하는 교회, 행복한 성도 김앤중앙 교회가 경남의 교회를 응원합니다.
1: FM 98.1MHz, 진주 FM 92.5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ADD 극동방송에서 5시를 알려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말씀 365일 조미정입니다. 오늘도 좋은 날을 주신 주님께 감사한 마음으로 하루 시작하셨지요. 영의 양식인 말씀을 통해 오늘의 힘을 공급받으시기 바라면서 말씀 365일 오늘은 사사기 21장 6절 말씀부터 봉독해드립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의 형제 베냐민을 위하여 뉘우쳐 이르되 오늘 이스라엘 중에 한 지파가 끊어졌도다. 그 남은 자들에게 우리가 어떻게 하면 아내를 얻게 하리요. 우리가 전에 여호와로 맹세하여 우리의 딸을 그들의 아내로 주지 아니하리라 하였도다. 또 이르되 이스라엘 지파 중 미스바에 올라와서 여호와께 이르지 아니한 자가 누구냐 하고 본즉 야베스 길르앗에서는 한 사람도 진영에 이르러 총에 참여하지 아니하였으니 백성을 계수할 때에 야베스 길르앗 주민이 하나도 거기 없음을 보았음이라. 회중이 큰 용사 만 이천 명을 그리로 보내며 그들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가서 야베스 길르앗 주민과 부녀와 어린아이를 칼날로 치라. 너희가 행할 일은 모든 남자 및 남자와 잔 여자를 진멸하여 바칠 것이니라 하였더라. 그들이 야베스 길르앗 주민 중에서 젊은 처녀 400명을 얻었으니 이는 아직 남자와 동침한 일이 없어 남자를 알지 못하는 자라. 그들을 실로 진영으로 데려오니 이곳은 가나안 땅이더라.

온 회중이 림몬 바위에 있는 베냐민 자손에게 사람을 보내어 평화를 공포하게 하였더니 그때 베냐민이 돌아온지라. 이에 이스라엘 사람이 야베스 길르앗 여자들 중에서 살려둔 여자들을 그들에게 주었으나 아직도 부족하므로 백성들이 베냐민을 위하여 뉘우쳤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지파들 중에 한 지파가 빠지게 하셨음이었더라.

0: 회중의 장로들이 이르되 베냐민의 여인이 다 멸절되었으니 이제 그 남은 자들에게 어떻게 하여야 아내를 얻게 할까 하고 또 이르되 베냐민 중 도망하여 살아남은 자에게 마땅히 기업이 있어야 하리니 그리하면 이스라엘 중에 한 지파가 사라짐이 없으리라. 그러나 우리가 우리의 딸을 그들의 아내로 주지 못하리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맹세하여 이르기를 딸을 베냐민에게 아내로 주는 자는 저주를 받으리라 하였음이로다 하니라. 또 이르되 보라 베델 북쪽 르보나 남쪽 베델에서 세겜으로 올라가는 큰 길 동쪽 실로에 매년 여호와의 명절이 있도다 하고 베냐민 자손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가서 포도원에 숨어 보다가 실로의 여자들이 춤을 추러 나오거든 너희는 포도원에서 나와서 실로의 딸 중에서 각각 하나를 붙들어 가지고 자기의 아내로 삼아 베냐민 땅으로 돌아가라. 만일 그의 아버지나 형제가 와서 우리에게 시비하면 우리가 그에게 말하기를 청하건대 너희는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그들을 우리에게 줄지니라. 이는 우리가 전쟁할 때에 각 사람을 위하여 그의 아내를 얻어주지 못하였고 너희가 자의로 그들에게 준 것이 아니니 너희에게 죄가 없을 것임이니라 하겠노라 하매 베냐민 자손이 그같이 행하여 춤추는 여자들 중에서 자기들의 숫자대로 붙들어 아내로 삼아 자기 기업에 돌아가서 성읍들을 건축하고 거기에 거주하였더라. 그때 이스라엘 자손이 그곳에서 각기 자기의 지파, 자기의 가족에게로 돌아갔으니 곧 각기 그곳에서 나와서 자기의 기업으로 돌아갔더라. 그때 이스라엘에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오른 대로 행하였더라. 말씀 365일 오늘은 사사기 21장 25절 말씀을 끝으로 사사기 봉독을 모두 마칩니다.
1: FEBC
2: 안녕하세요. 나의 기쁨 나의 소망 주일이입니다. 오늘날 사람들은 아름답고 감동적인 이야기를 찾고 듣는 것을 좋아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 이야기들에서 위안을 받으며 인간성에 대한 소박한 가치관을 가지죠. 하지만 그것은 바벨탑을 세워나가는 것과 다름이 없는 것이 아닐까요?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가장 근본적인 악이라면 자기 중심이라는 병이지요. 소도 임자를 알고 나귀도 구유를 알지만 사람들은 주인을 깨닫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온갖 고통들과 무질서와 혼란을 겪게 되는 것이지요.

주님과 상관없는 따뜻한 이야기들은 결국 사람의 자기 의의를 키워줄 뿐, 그리고 아주 잠시만 위안을 줄 수 있을 뿐입니다. 하지만 기도는 근원적인 곳으로 우리를 돌아가게 하고 근본적인 생명을 우리로 하여금 믿게 하는 것이지요.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나와 함께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내가 하나님의 마음을 품도록 어디를 가든 함께 하소서. 어제 모든 걱정을 다 내려놓기 원합니다. 새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오늘 나의 몸과 마음에 가득하게 하소서. 오늘도 주님 안에서 새로운 기대를 품으며 출발합니다. 나의 욕심 채우기를 기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대하게 하소서. 누군가가 나에게 잘해주기를 기대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은 내가 더 선을 베풀 수 있기를 기대하게 하소서. 하루 종일 주님을 생각하기 원하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못합니다. 문득 주님을 생각하는 것이 전부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늘 나를 위해 중보하시는 성령님의 간구가 오늘도 나를 살게 함을 믿습니다. 어제보다 자주 주님을 생각하고 주님과 더 가까워지는 하루 되게 하소서. 겉보다 안을 더 충실하게 사는 하루 되게 원합니다. 주님께서 이루실 일들을 기대하고 기도하는 하루 되게 하소서. 오늘 하루를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나의 모든 것 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구름도 흐르고 강물도 흐르고 바람도 흐르고 오늘도 흐르는 것만이 나를 살게 하네. 다른 사람들이 던지는 칭찬의 말도 이런저런 비난의 말도 이것들이 낳은 기쁨과 슬픔도 어서어서 흘러가라. 흐르는 세월, 흐르는 마음, 흐르는 사람들. 진정 흐르는 삶만이 나를 길들이네.

우리 모두는 어디로 가고 있는 것일까요? 살기는 이 땅에서 같이 살지만 가는 곳은 서로 다릅니다. 무엇을 소유하고 살았느냐에 따라 가는 곳이 다르지요. 예수 그리스도를 소유하고 그분이 계시는 천국으로 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그분의 간절한 요청을 외면하고 지옥으로 떠나는 분들도 있습니다. 어느 계절에 태어났더라도 다 좋습니다. 하지만 무엇을 소유하고 살았느냐는

너무나도 중요하지요. 극동방송의 모든 프로그램은 전파 선교사님들의 후원으로 제작되고 있습니다. FEBC 나의 기쁨, 나의 소망 함께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평안하십시오.

극동방송을 듣게 하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극동방송은 상업 광고 없이 오직 복음만을 전하고 있습니다. 경남 지역 350만 영혼을 향해 복음만을 전하고 있습니다. FM 98.1MHz, 진주 FM 92.5MHz, 창원 극동방송입니다.

세상의 수많은 소리들 중 오직 복음만을 전하는 소리. 구원의 열정으로 달려온 30년. 앞으로도 순수 복음만을 외치겠습니다. 오늘도 아름다운 찬양과 구원의 기쁜 소식을 전합니다. 98.1MHz 진주 FM 92.5MHz 하나님의 방송 극동방송입니다.

0: 복음 70년 경남 30년 FEBC 캠페인 새 일을 행하리라.
1: 안녕하세요. 진영중앙교회 송철승 목사입니다. 빌립보서 4장 4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죠.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감사할 것이 없다고 하십니까? 정말 그럴까요? 우리는 감사를 너무 쉽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좋은 일이 있을 때만 감사하려고 하죠. 하지만 진정한 감사는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주님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청취자 여러분, 오늘 하루 세 가지 감사의 제목을 찾아보세요. 먹을 것이 있다는 것, 숨 쉬는 것, 사랑하는 사람이 있다는 것,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감사의 사람이 되세요. 감사가 우리의 영혼을 풍요롭게 하고 우리의 가정을 따뜻하게 하고 우리의 공동체를 아름답게 만듭니다. 오직 복음, 다시 복음으로 감사의 마음으로 하루하루를 살아가겠습니다.
0: FEBC 캠페인 새 일을 행하리라. 장원극동방송 목회자 자문위원회와 함께합니다.

1분 말씀. 경남 합천군 율곡면 위치 내열냄비전 문제지 업체 경산세라믹과 함께합니다.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나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사 나를 나의 높은 곳으로 다니게 하시리로다. 아멘. 1분 말씀. 경남 합천군 율곡면 위치 내열냄비 전문 제조업체 경산세라믹과 함께했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누군가는 생애 처음으로 예수님 이름을 듣고 있습니다. 아무도 없는 방 안에서, 차 안에서, 라디오에 가만히 귀 기울이는 한 사람. 그 사람에게 창원 극동방송은 오늘도 복음을 전합니다. 우리의 소리는 공중에서 사라집니다. 그러나 말씀은 한 사람의 마음에 조용히 심겨집니다. 오늘 뿌려진 그 한 알이 내일의 믿음이 되고 한 생애에 구원이 됩니다. 이것이 창원 극동방송이 하는 일입니다. 그런데 이 일은 창원 극동방송만이 할 수 있는 일은 아닙니다. 방송에 헌금을 해주시고 후원해주시는 분들, 묵묵히 창원 극동방송에 복음 30년을 함께해 주신 분들,

그분들이 계시기에 순수하게 복음만을 전할 수 있었습니다. 우리는 그분들을 전파 선교사라 부릅니다.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2026년 극동방송 주제 선구입니다. FM 98.1MHz, 진주 FM 92.5MHz, 대한민국 선교 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DD 극동방송에서 6시를 알려드립니다.

시편 42편을 묵상했습니다. 사슴이 신의 물을 찾는 것 같은 갈급함으로 하나님을 찾던 시편 기자는 얼마나 하나님이 갈급했는지 알 수 있죠. 하지만 마음을 다잡고는 어찌하여 낙심하며 불안하냐고 되묻습니다. 그리고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고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도우시고 하나님을 찬송하게 될 거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마음속 혼란함을 참 잘 보여주는 장면이 아닐까 싶었는데요. 절망적인 순간에 하나님 어디 계시냐고 외쳐 물을 수 있습니다. 참으로 절박하니까요. 하지만 소망을 가지고 하나님을 바라보면 결국엔 우리는 찬송할 수 있습니다. 한순간도 우리를 떠난 적 없으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를 찬송의 자리로 이끄실 것을 신뢰하는 하루 되었으면 합니다. 안녕하세요. 7월 13일 빛나는 오늘 이희진입니다. 오늘도 빛나는 여러분과 함께 기도하며 나아갈 텐데요. 오늘 기도문 받으실 단어는 소망입니다. 소망 두 글자 샵 0981 우물정 0981번으로 소망이라고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극동방송 서머 스페셜 FM98.1 장원 극동방송의 빛나는 오늘 함께하고 있습니다.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에 샵 0981, 우물정 0981번으로 오늘도 문자 남겨주시고요. 기도문 받으실 단어는 소망입니다. 소망 두 글자 샵 0981번으로 남겨주시면 디모데후서 2장 20절, 21절 말씀으로 올려드린 기도문 받으실 수 있습니다. 큰 집에는 금그릇과 은그릇뿐 아니라 나무그릇과 질그릇도 있어 귀하게 쓰는 것도 있고 전하게 쓰는 것도 있나니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귀히 쓰는 그릇이 되어 거룩하고 주인의 쓰임에 합당하며 모든 선한 일에 준비함이 되리라. 아멘.

나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 하루가 어떻게 펼쳐질지 전혀 모르지만 그래서 주님을 의지합니다. 오늘 나의 모든 미래와 상황을 아시는 주님께 나아갑니다. 오늘도 나를 만드신 그 뜻을 깨달아 알기 원합니다. 내 눈에 좋아 보이는 성공한 모습만을 향해 달려가지 말게 하소서. 큰 그릇 되겠다고, 귀한 그릇 되겠다고 작심하지 말게 하소서. 내 눈에 큰 그릇이 아버지 눈에 큰 그릇이 아닐 수 있습니다. 큰 그릇 되려고 더러움을 마다하지 않다가 버림받는 그릇이 될 수 있음을 알게 하소서. 나에게 주어진 삶의 기업을 받아들이게 하소서. 그리고 커지고 귀해지기보다 깨끗해지기 위해 노력하게 하소서. 더러운 그릇에 음식을 담는 주인은 아무도 없습니다. 오늘 나의 모든 더러움을 주님 앞에 내려놓습니다. 나를 빚으신 토기장의 뜻대로 만들어진 모양대로 살겠습니다. 남을 부러워하지 않고 나의 존재를 받아들이겠습니다. 아버지의 소중한 그릇이 되기 위해 더욱 깨끗해지게 하소서. 나의 주인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기도문 받으실 단어는 소망입니다.

생명의 말씀사 하나님과 함께하는 말씀 기도. 오늘은 디모데후서 2장 20절 21절 말씀으로 기도 올려드렸습니다. 기도문 받으실 단어는 소망 두 글자고요. 샵 0981 우물정 0981번으로 소망이라고 보내주셔서 기도문 받으시고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크고 귀한 그릇보다 깨끗한 그릇이 되어 주님의 사랑, 주님의 뜻 가득 담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문 받으실 단어 소망 두 글자 샵 0981, 우물정 0981번으로 남겨주시면 기도문 받으실 수 있습니다. 계속해서 소망 남겨주시고요. 새로운 교회 한옥 목사님의 말씀 듣고 7시 2부로 돌아오겠습니다.

0: 오직 복음으로 오직 복음으로 오늘 이 시간에는 새로운 교회 한옥 목사님께서 사무엘상 8장 1절에서 22절까지를 본문으로 백성이 왕을 요구하다라는 제목의 말씀 전해주십니다.
1: 오늘 이스라엘의 역사에 또 굉장히 중요한 사건이 하나 일어납니다. 1절 2절 읽습니다. 사무엘이 늙음에 그의 아들들을 이스라엘 사사로 삼으니 장자 이름은 요엘이요 차자 이름은 아비아라 그들이 브엘세바에서 사사가 되니라. 사무엘이 늙어서 아들들을 사사로 세웠다는 말을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요즘 세상에 늙었다는 말을 어떻게 정의하실지 모르겠습니다만은 미츠바 영적 대각성 집회 때 사무엘이 30대 초반이었고 20여 년이 흘렀으니까 많아야 50대 중반이거든요. 제가 그 나이가 지나서가 아니라 이거 전혀 늙지 않았습니다. 그렇죠? 모세나 갈렙 같은 사람은 80이 넘어서도 주께 쓰임을 잘 받았잖아요. 그런데 사무엘이 그의 아들들을 이스라엘의 사사로 그때 삼았다고 했어요. 이 사사는 우리가 왕이 없던 여호수아가 죽고 나서 왕정체제 세워지기 수백 년 동안 왕이 없던 시대에 이스라엘의 정치, 종교, 군사, 리더십을 한 사람이 총괄하는 하나님이 세우는 비상 지도자였어요. 그때그때 그때 하나님이 부르셔서 세웠지 어떤 특정 집안에서 또는 특정 지파에서 세습되지 않았어요. 사무엘이 그걸 누구보다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무엘이 아들들을 사사로 세웠다. 브엘세바에서 사사로 세웠다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브엘세바는 이스라엘의 최남단에 있는 땅인데 하나님께서 이삭과 야곱에게도 나타나셨던 영적인 성지와도 같은 곳입니다. 게다가 애굽과의 교역의 요충지이기 때문에 사사로서의 공식적인 집무실이 여기에 있었나 봅니다. 사무엘이 사는 그 라마에서부터 한 80km 떨어진 데서부터 이곳까지 왔다 갔다 하면서 직무를 수행하기가 어려웠을 것입니다. 사무엘이 여기서 자기 아들들을 사사로 세웠다기보다는 정식 후계자로 세웠다기보다는 자신을 돕는 인턴으로 세웠다고 보는 것이 옳습니다. 왜냐하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사사는 하나님이 선택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천하의 사무엘도 자기가 선택해서 사사를 세울 수는 없었어요. 특히 이 자리가 얼마나 엄중한지 사무엘은 알지 않습니까? 엘리가 또 엘리의 아들들이 타락했을 때 얼마나 무섭게 하나님이 치셨는가를 알기 때문에 그런 사무엘이 자기 아들들을 바로 사사로 세울 리가 없습니다. 지금은 당장 사사가 되기를 준비하는 인턴으로 세우는 것인데 그렇다 할지라도 여기에는 아쉬움이 남습니다. 사무엘 주변에는 딱히 다른 그의 뒤를 이을 만한 인물들도 보이지 않았고 사무엘도 인간인지라 자기 아들들이 어떻게든 좀 자기 뒤를 이어서 하나님의 일을 했으면 하는 바람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자기 옆에서 인턴 일을 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하나님의 인정도 받고 또 백성들의 인정도 받지 않을까라는 바람이 있었는데 이 바람이 그만 수포로

돌아간 거예요. 3절 읽습니다. 그의 아들들이 자기 아버지의 행위를 따르지 아니하고 이익을 따라 뇌물을 받고 판결을 굽게 하니라. 아들들이 그 아비의 행위를 따르지 않았다. 이 말이 참 안타깝죠. 사무엘은 어렸을 때부터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사람이었고 깨끗한 삶을 살았습니다. 불법으로 남의 것을 취해본 적이 없는데 그런 고결한 아버지 밑에 자랐으면서도 아들들은 영딴판이었어요. 이걸 보면 참 자녀들을 믿음의 길로 갈 수 있도록 양육한다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지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도 일찌감치 그래서 이 재판의 중요성을 아시고 모세에게 공정한 재판을 하라고 엄중히 경고하신 바 있습니다. 신명기 16장 19절 너는 재판을 굳게 하지 말며 사람을 외모로 보지 말며 또 뇌물을 받지 말라. 뇌물은 지혜자의 눈을 어둡게 하고 의인의 말을 굽게 하느니라. 옛날에도 뇌물을 받고 돈 많고 힘 있는 자들의 편을 들어주는 그런 사법 시스템이 망가지는 경우가 많았나 봐요. 하나님께서 절대 그렇게 하지 말라고 하셨어요. 사무엘이 왕이 없던 시대였지만 정말 공정하게 재판을 해서 사무엘의 시대 때는 별일이 없었습니다. 그 훌륭한 사무엘의 아들들이 아버지와는 전혀 다른 아직 정식 사사도 아니고 인턴이면서 이런 뇌물을 받고 그릇된 판결들을 하니까 백성들이 충격을 받은 거죠. 사무엘도 이 사실을 인지했을 겁니다. 그러면서 언제 이 아들들을 그 자리에서 끌어내려야 하나고 고민을 했겠죠. 제가 이걸 보면서 천하의 사무엘도 자식 교육 문제는 어렵구나라는 것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자기 아들들의 영적인 상태와 실력이 어느 정도인지를 알았더라면 이 막중한 자리에 앉히지 말았어야 했는데 자리를 감당할 수 없는 사람이 그 자리를 가면 그 사람도 망하고 사람들도 다 불행해져요. 리더의 자리는 특권이 아니라 책임입니다. 욕심으로 함부로 앉을 자리가 아니에요. 우리가 다시 한번 정말 자녀 문제에 대해서는 아무도 장담할 수가 없습니다. 늘 우리의 자녀들이 영적으로 바로 설 수 있도록 남의 얘기할 거 없어요. 정말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노력해야만 됩니다. 아들들을 제대로 훈육하고 또 하나님의 길을 갈 수 있도록 바로잡을 기회를 사무엘이 놓쳤기 때문에 생각지도 못한 심각한 사태가 터지게 됩니다. 인생이란 게 그렇습니다. 자기 자정 능력이 없으면 내 스스로 나를 기억하지 못하면 곧 남에 의해서 개혁당하게 돼 있죠. 4절 5절 읽습니다. 이스라엘 모든 장로가 모여 라마에 있는 사무엘에게 나아가서 그에게 이르되 보소서 당신은 늙고 당신의 아들들은 당신의 행위를 따르지 아니하니 모든 나라와 같이 우리에게 왕을 세워 우리를 다스리게 하소서 한지라. 여러분 나이 들었을 때 제일 기분 나쁜 말이 와서 누가 와서 당신은 늙었고 라는 말하는 거지. 속으로 너는 젊냐 그렇게 말하고 싶은데 장로들이 왔으니까 뭐 장로들도 사무엘이랑 나이가 비슷할 거 아니겠어요? 그들이 몰려와서 사무엘에게 말합니다. 당신이 늙은 것보다 더 심각한 건 당신의 아들들을 못 믿겠다. 당신 아들들의 그런 부당한 재판을 우리가 못 믿겠다. 결국 사무엘의 아들들이 사무엘의 영적인 권위가 흔들리게 되는 빌미를 제공한 거예요. 수십 년간 사무엘이 쌓아온 영적인 권위가 이 아들들 때문에 이제 도전받게 되었습니다. 6절 읽습니다. 우리에게 왕을 주어 우리를 다스리게 하라 했을 때 사무엘이 그것을 기뻐하지 아니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며. 사무엘은 자기가 늙었다고 한 것에 대해 기분 나쁜 것도 아니었고 자신들의 아들들의 부족함을 지적한 것에 대해서 화난 것도 아닙니다. 그건 다 알고 있는 사실이지. 백성이 왕을 요구한 사실 자체도 그리 언짢아할 일은 아니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도 때가 되면 이스라엘의 왕을 세울 계획을 갖고 계셨어요. 오래전부터 아브라함의 후손 가운데서 유다의 자손 중에서 왕이 나올 것을 하나님은 예언하셨습니다. 그런데 신명기 17장에 보면 때가 되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자신이 택하신 자를 너의 위에 왕으로 세워줄 거라고 이미 모세를 통해 예언하셨어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때가 되면 하나님이 주도하시겠다는 것인데 사무엘이 마음이 언짢았다는 것은 백성들이 왕을 요구한 근본적인 동기 때문이었어요. 지난 20여 년 동안 사무엘은 왕이 없는 시대에도 하나님과 백성 사이의 중재자 역할을 잘 해왔어요. 그런데 백성이 이제 왕을 세워달라는 것은 이제 그만
사무엘 보

0: 물러나라는 얘기죠. 20여 년 전에 블레셋의 대군이 미스바에 몰려왔을 때는 사무엘한테 살려달라고 애걸복걸하던 사람들이 이제는 평안의 때가 됐으니까 물러나달라고 합니다. 사무엘이 배신감을 느꼈습니다. 그런데 진짜 사무엘이 화난 이유는 따로 있었어요. 장로들이 한 말은 모든 나라들과 같이 우리 옆에 모든 나라들과 같이 우리에게 왕을 세워 우리를 다스리게 하소서. 그 말은 하나님의 통치를 받고 있으면서도 이게 하루아침에 나온 말이 아닙니다. 지금까지 그들은 옆에 나라, 이웃나라들의 왕정체제를 부러워하고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이 사사를 통해서 다스린다지만 매번 하나님은 보이지 않으시고 사사는 누구로 결정이 날지 불안했다는 거죠. 그래서 이웃나라들의 왕을 보니까 그럴듯하잖아요. 왕궁도 있고 신하도 있고 이 시스템도 딱 갖춰져 있고 그리고 딱딱 그 다음 왕위가 왕자로 계승이 되고 자기들도 그런 그럴싸한 왕정 시스템을 갖추면 나라의 모양새가 날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한마디로 그들은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할 수 없었던 거예요. 그들은 눈에 보이는 세상적인 통치자를 원했습니다. 그들이 원했던 왕은 하나님의 뜻을 대신하는 사무엘 같은 중재자가 아니라 하나님을 아예 대체할 수 있는 세상적인 리더였습니다. 사무엘이 그 못된 속내를 딱 감지하고 화가 났던 거예요. 그러나 사무엘이 그 화난 마음을 바로 백성들에게 폭발시키지 않고 와서 여호와께 기도했다고 돼 있어요. 저는 이것이 진정한 하나님의 종의 자세라고 봅니다. 우리가 영적인 리더로 살다 보면 항상 우리의 권위를 도전하고 흔드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목회를 할 때도 그렇고 여러분이 순장을 할 때도 그렇고 다 그렇습니다. 여러분이 부모를 해보면은 느낄 거예요. 자녀들은 항상 부모의 권위에 도전합니다. 영적인 리더의 자리는 억울하고 원망 듣고 욕먹는 자리예요. 모세 바울 같은 사람도 그런 훌륭한 지도자들도 계속 도전받았어요. 이때 지도자도 욱하는 성미가 있는 인간이기 때문에 맞받아쳐주고 싶을 때가 있죠. 그런데 진짜 하나님의 종은 사무엘처럼 이걸 참고 하나님께 달려옵니다. 그는 억울하고 속상한 마음을 하나님 앞에 쏟아놓아야만 합니다. 여러분이 분하고 억울하고 화가 날 때 하나님 앞에 쏟아놓으면 하나님이 여러분을 가라앉혀 주시고 사태를 정확하게 볼 수 있는 분별력을 주실 것입니다. 7절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백성이 네게 한 말을 다 들으라. 이는 그들이 너를 버림이 아니오 나를 버려 자기들의 왕이 되지 못하게 함이니라. 자, 여기서 다 들으라는 말은 말을 그냥 화가 난다고 그냥 흘려듣지 말고 이 말의 영적인 의미를 분별하면서 보라는 거죠. 8절 읽습니다.
1: 내가 그들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날부터 오늘까지 그들이 모든 행사로 나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긴 같이 내게도 그리하는 도다. 이 문제가 하루 이틀 된 문제가 아니다. 수백 년의 히스토리가 있다. 역사는 계속 반복되어 왔다. 그들은 하나님의 통치를 계속해서 벗어나려고 했는데 그 방법이 우상숭배였어. 하나님을 아예 버릴 수는 없고 하니까 하나님을 믿으면서 계속 우상에게 손을 내미는 것이었습니다. 사무엘은 인간이었지만 너무 힘들었어. 하나님의 종의 자리가 너무 힘들었어. 이렇게 감사를 모를 수가 있는가? 그런데 그 힘든 마음은 바로 하나님이 느끼는 배신감의 100분의 1도 안 됩니다. 하나님은 항상 베풀어주고 베풀어줘도 감사를 모르는 인간의 불순종과 반항을 참아오셨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무너지는 것은 세상적인 힘이 부족해서가 아닙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졌기 때문이에요. 진단을 잘못하니까 처방도 잘못 나오죠. 고난을 탈출하기 위해서 세상적인 힘을 다 줄을 서겠다는 것입니다. 상황이 더 악화되죠. 하나님의 백성이 세상의 왕을 세워달라고 하는 것은 이제 세상의 왕에게 자기를 맡기겠다는 뜻입니다. 자기의 인생의 조종수를 바꾸겠다는 뜻이죠. 하나님이 얼마나 슬프셨겠어. 오늘도 항상 마귀는 우리에게 왕을 바꾸라고 속삭입니다. 언제나 우리가 힘들 때 그렇게 합니다. 예수님이 금식하고 주리셨을 때 마귀는 예수님한테도 왕을 바꾸라고 그랬어. 자기에게 머리를 조아리면 세상의 화려함으로 보상해 주겠다고 합니다. 지금도 우리가 외롭고 힘들고 실패했을 때 세상은 우리에게 속삭일 것입니다. 잠시만 왕을 바꿔보라고. 교회는 항상 그 마귀의 속삭임과

싸워 이겨야 되는 것입니다. 언제나 머리이신 그리스도의 통치 안에 있기 위해서 우리는 몸부림을 쳐야 됩니다.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한다는 것을 우리가 끊임없이 스스로에게 선포해 줘야 돼요. 그래야 그 마귀의 속삭임을 이길 수가 있습니다. 9절 읽습니다. 그러므로 그들의 말을 듣되 너는 그들에게 엄히 경고하고 그들을 다스릴 왕의 제도를 가르치라. 너는 그들의 말을 들어줘라. 그 대신에 이 왕정체제의 실상이 어떠한 것인지를 경고해 주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뜻과 사람들의 뜻이 부딪히는 때가 참 위기의 순간입니다. 그런데 인간이 여기서 고집을 피워서 자기의 뜻을 관철시키고 나서 침묵하신 하나님을 계속 압박해서 기어코 자기 뜻대로 해놓고는 그걸 기도응답이라고 해요. 내 기도가 하나님의 보좌를 흔든다고 했습니다. 그건 기도응답이 아니죠. 하나님이 우리의 자유의지를 존중해서 망할 거라는 걸 뻔히 알면서 하나님이 마지못해 허락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도하시는 뜻과 허락하시는 뜻은 달라요. 하나님이 주도하시는 뜻은 처음부터 하나님의 선한 의지와 계획대로 우리를 이끌어 가실 때 우리가 순종할 때 복받는 길이지만 하나님이 마지못해 허락하시는 길은 우리의 강팍함이 계속 하나님을 거역하면서 우리의 뜻대로 우길 때 하나님이 져주시는 거죠. 여러분, 여러분의 뜻과 하나님의 뜻이 부딪힐 때 자꾸 하나님 이겨먹지 마세요. 저는 항상 여러분이 하나님한테 지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이 지금 하나님한테 이겨먹었어요. 그리고 나서 사울왕이라는 재앙을 만나잖아요. 참으로 가슴 아픈 일입니다. 인간이 하나님의 말씀을 그 권위를 순종하기보다는 세상의 통치 밑으로 들어가서 만족을 누리려고 합니다. 하나님의 통치를 버리고 세상의 왕을 세워달라고 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말이 뭡니까? 다른 나라들도 다 그렇게 합니다. 많은 크리스천들이 절대 해서는 안 되는 말이 그거예요. 딴 사람들도 다 그렇게 한다. 여러분, 하나님을 이기려고 하지 마세요. 10절, 17절에 보면 사무엘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들이 그토록 갖고 싶어하는 왕정체제가 그 실체가 무엇인지를 얘기를 해 주십니다. 왕은 이 철없는 이스라엘 백성들아 잘 들어라. 왕이 생기게 되면 이런 현실이 벌어질 것이다. 첫째, 왕은 너희의 아들들에게 병역의 의무를 지울 것이다. 왕은 너희 아들들을 데려다가 왕의 호위부대로 삼을 것이고 자신의 말을 돌보게 할 것이다. 그의 노예가 될 것이다. 나라를 지키기 위해 해야 되는 전쟁도 있지만 대부분의 전쟁은 왕들의 사적인 정복욕으로 벌어지게 되는 쓸데없는 전쟁일 텐데 거기에 너희 아들들이 피를 흘리게 될 것이다. 또 왕은 너희 아들들로 하여금 자기 밭을 갈게 하고 추수를 하게 할 것이다. 왕은 반드시 백성들의 노동력을 착취할 것입니다. 수많은 백성들이 왕의 강제 부역에 동원될 거예요. 이 땅에 우리가 지금은 관광지가 되어 있는 중국의 자금성, 만리장성, 피라미드가 어떻게 쓰여졌습니까? 그거 결정한 왕들이 자기가 지었나요? 수많은 백성들의 노동력을 착취해서 지은 거죠. 그렇게 될 거라는 거죠. 너희 아들들이 그렇게 일하는 동안 너희의 딸들도 시녀와 몸종으로 왕궁에 들어가서 일해야 되게 될 것이다. 너희 밭이나 밭에서 나는 수확물 중에서 제일 좋은 거 곡식과 양떼의 10분의 1을 왕이 거두어 가게 될 것이다. 원래 이거 누구한테 드려야 되는 거예요? 가장 좋은 11조는 하나님께 드려야 되는 것인데 하나님이 싫다 그러고 왕정체제를 가지게 되면 왕이 그것을 가져가게 될 것인데 그 빼앗은 재물들을 가지고 뭘 하느냐? 자기의 신하들에게 인심 쓰게 될 것입니다. 세금을 거두어 가서 거대한 공무원 조직을 유지하게 될 거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왕은 인심 쓰듯이 백성들에게 조금씩 풀겠죠.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선심성으로 나라가 베풀어주는 파퓰리즘 돈에 취하면 안 돼요. 그 돈이 다 어디서 나와요? 우리와 우리의 후손들이 낼 세금이에요. 이런 비합리적인 왕정체제가 너희들에게 지워줄 것이다. 17절 마지막 구절, 너희가 그의 종이 될 것이다. 한마디로 왕은 너희들에게 주는 자가 아니라 베푸는 자가 아니라 빼앗아갈 자다. 너희들은 너희의 왕이 앞장서서 너희를 위해 싸워줄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아니다. 너희들이 너희의 왕을 위해 싸우다 죽을 것이다. 우리의 왕이신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위해서 죽으러 오셨지만 세상의 왕은 너희들 보고 자기 위해 죽으라고 할 것이다. 그게 현실이다. 세상의 왕은 우리의 왕은 우리에게 아낌없이 주시는 분이시지만 목숨까지 주시는 분이지만 너희가 바라는 세상의 왕들은 너희들에게 일을 주면은 10을 가져갈 것이다. 세상의 통치자에게 환상을 가지지 마라.
배고파 봐야 음식 귀한 줄을 안다고 너희들이 반드시 있어야 된다고 하는 왕이 얼마나 무서운 존재인지

너희들은 깨달아야 한다. 너희들은 애굽의 왕으로부터 자유해서 지금까지 자유인으로 살았는데 하나님의 백성으로 사는 자유인의 삶이 얼마나 축복인 줄 모르고 노예로 살고 있는 이웃나라 백성들을 부러워할 수가 있느냐? 그러면 그런 세상의 왕들을 세울 경우

너희들이 그날에 너희는 너희가 택한 왕으로 말미암아 부르실 때 그날에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응답하지 아니하시라 하니. 여러분이 세상의 왕에게 줄을 서잖아요. 그날에 재앙의 때, 위기의 때 기도가 응답이 안 될 거예요. 그럼 왜냐하면 여러분의 문제는 여러분이 택한 왕에게 해결을 받아야 되는데 여러분이 택한 왕은 재앙의 때 여러분을 도와주지 않거든요. 이것을 하나님이 깨닫게 하십니다. 탕자가 돈 싸들고 집을 뛰쳐나갈 때 아버지가 몰랐겠어요? 이 아들이 이 아들 성종으로 볼 때 험한 세상에서 이 돈을 탕진하고 망할 걸 아셨을 거예요. 그러나 아버지는 막지 않았습니다. 그의 인격을 존중했기 때문이죠. 하나님께서도 우리의 인격을 자유의지를 존중하셔서 우리가 끝까지 하나님 이겨먹고 세상의 왕을 택하겠다고 나갈 때 말리고 경고하고 말리다가 듣지 않을 때 우리를 놔주십니다. 깨닫고 돌아올 때까지 기다리실 거예요. 이런 무서운 경고를 했는데도 이 장로들이 요지부동이었어요. 19절 20절 읽습니다. 백성이 사무엘의 말 듣기를 거절하여 이르되 아니로소이다. 우리도 우리 왕이 있어야 하리니 우리도 다른 나라들 같이 되어 우리의 왕이 우리를 다스리며 우리 앞에 나가서 우리의 싸움을 싸워야 할 것이니이다 하는지라. 여러분 영적으로 강팍해지면요 아무리 좋은 말씀을 해줘도 소용이 없어요. 예수님께서는 들을 귀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들을 귀가 있는 자라 마음이 가난하고 겸손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항상 자신의 인생을 틀 수 있는 준비가 되어 있는 사람이죠. 제가 설교하면서 항상 허탈해지는 때는 그렇게 열심히 설교를 했는데 아멘하고 나가셔가지고 성도들이 정말 엉뚱하게 살 때죠. 그렇게 서로 사랑하라고 했는데 성도들끼리 서로 싸우고 고소하고 미워하고 기가 차죠. 말씀이 그렇게 정확하게 나갔는데 왜 그렇게 됐을까? 항상 마음이 가난하고 겸손하고 말씀에 열려있는 사람은 하나님이 작게 말씀하셔도 크게 알아듣습니다. 간단하게 말씀하셔도 심오하게 알아듣고 빨리 인생을 고쳐요. 우리 중에 완전한 사람 누가 있습니까? 우리 다 실수하지만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한테 져요. 항상 하나님한테 설득당해요. 그러나 마음이 닫혀있는 사람은 자기가 하나님을 설득했다고 생각해요. 하나님을 이겨먹습니다. 하나님의 경고를 귀뚱으로 들어요. 뭐 속이의 경읽기죠. 끝까지 세상 왕을 달라고 고집부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습니다. 이 사람들이 계속하는 말, 우리도 다른 나라들 같이 되고 싶다. 우리도 다른 나라들 같이 되고 싶다. 하나님이 이 말을 듣고 얼마나 기가 찼겠어. 부모가 버젓이 있는데 나도 옆집 아버지 같은 아버지 갖고 싶다. 옆집 아버지가 완전히 인간 말종의 옆집 아버지 같이 되고 싶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세상 왕의 백성이 되겠다고 합니다. 사자의 아들이 승냥이 새끼가 되겠다고 합니다. 우리의 왕이 우리를 다스리면 우리 앞에 나가서 우리의 싸움을 싸울 거라고 천만의 말씀. 세상의 왕은 절대로 우리를 위해 싸워주지 않아요. 우리를 총알받이로 내세우겠죠. 하나님만이 우리를 위해 싸워주시고 우리를 위해 돌아가시고 다시 사시는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실 것입니다. 이때까지 이스라엘의 전쟁은 모두 하나님의 전쟁이었어. 하나님이 싸워주시지 않는데 어떻게 이스라엘이 애굽을 이겨요? 그 사실을 까맣게 잊어버리고 세상 왕의 줄을 서겠다는 거죠. 그러면 멋진 나라들이 될 것이다. 우리도 다른 나라들 같이. 세상은 지금도 그렇습니다. 세상은 끊임없이 우리 보고 세상같이 되라고 해요. 유행 따라 살려고 해요. 뉴스 따라 결정하라고 합니다. 딴집 엄마들도 다 그렇게 해. 딴집 은퇴 사람도 다 그렇게 해. 세상의 힘을 빌려 성공하려고 합니다. 아까 말씀드렸죠. 우리의 인생이 위기의 기로에 설 때마다 그렇게 유혹이 올 거예요. 세상의 왕의 손을 잡으라고.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은 이때 뿌리쳐야 되죠. 하나님의 왕권을 우리는 끝까지 벗어나면 안 돼요. 세상 속에 살지만 세상같이 되지 말라는 말이 그 뜻 아닙니까? 22절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들의 말을 들어 왕을 세우라 하시니 사무엘이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각기 성읍으로 돌아가라 하니라. 그들의 말대로 왕을 세워주라. 그들이 내 말대로 하지 않겠다면 자기 말대로 살게끔 한번 왕을 세워줘 보라. 스스로 깨닫게 하라. 하나님은 이미 왕정체제의 실상을 다 설명해 주셨는데 그렇게 고집을 피우니까 왕을 세우게 하시는데 다만 그 왕을 사무엘을 통해서 하나님이 기름부어 찾게 하셨습니다. 그 왕정체제가 그래도 신본주의 왕정체제가 되게끔 하나님이

0: 회개 상황을 막아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인간의 죄로 인해서 좌절하지 않으십니다. 우리가 최악의 선택을 해도 그것이 최악이 되지 않도록 그래도 하나님이 조절을 해 주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오늘의 말씀은 우리가 살아가면서 신앙의 삶이란 단순히 교회 출석하는 삶이 아니라 매 인생의 순간순간마다 누가 나의 왕이 될 것인가를 결정하는 것임을 알려줍니다. 인생이 힘들 때 여러분은 예수님의 왕권을 만족하십니까? 아니면 살짝 예수님 아닌 다른 세상의 왕의 손을 잡아보려고 하는 마음이 있습니까? 마귀는 항상 우리가 평안할 때, 풍족할 때, 또는 가난하고 힘들 때 이 속삭임을 줄 거예요. 에덴 동산에 아담과 이브에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체를 속였던 마귀처럼 마귀는 항상 우리 인생의 위기의 순간에 이때만 예수님 아닌 다른 왕을 섬겨보면 어떻겠냐고 유혹할 것입니다. 애들 대학교 갈 때까지만 내 말을 듣고 내 방법대로 아이를 키워보라고 합니다. 이 중요한 순간에 잠깐만 눈딱 감고 다른 왕의 인도를 받아보라고 할 것입니다. 보이지 않는 우리의 왕 예수님은 침묵하시는 예수님은 좀 답답하지만 지금 눈에 확실히 보이고 빠르고 효율적인 길이 있다고 얘기하겠죠. 그러나 우리는 그런 유혹을 받을 때마다 어떻게 해야 돼요? 서터나 물러가라 그러면서 정신을 차리셔야 되죠. 뺨을 탁탁 때리면서 아니야. 나는 하나님의 자녀야. 사자의 아들이 승냥이 새끼가 될 수는 없어. 우리의 왕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이 우리의 가정을 다스리실 거야. 그분만이 우리의 직장을 다스릴 거야. 세상 모든 애들이 고3되면은 교회 안 보내도 우리 애는 교회 갈 거야. 왜냐하면 우리 애는 세상에 너저런 애들이 아니라 다니엘이기 때문이야. 세상에 어떤 모든 사람들이 돈 보고 직장을 선택해도 나는 하나님의 사명지로 알고 직장을 선택할 거야. 우리의 교회는, 우리의 나라는 예수님이 왕이셔. 어떤 상황 속에서도 우리가 예수님의 왕권을 선포할 때 우리는 마귀의 모든 속삭임을 뿌리치고 승리할 수 있을 줄 믿습니다.
1: 오직 복음으로 지금까지 새로운 교회 한옥 목사님의 말씀 전해드렸습니다.

복음 70년 경남 30년 FM 98.1 메가헤르츠 진지 FM 92.5 메가헤르츠 극동방송이 다음 세대를 응원합니다. HLBP 극동방송에서 이곳을 알려드립니다.

0: 나의 사랑, 나의 조국, 나라를 위한 기도. 포항 좋은 이웃교회 황용도 목사님입니다.
1: 자비와 긍휼이 많으신 주님, 무더운 여름도 주님의 은혜로 강건케 하옵시고 감사와 기쁨으로 담대히 승리하게 하옵소서. 주님께서 사랑하시는 이 나라 대한민국을 다시 일어서게 하옵소서. 어두운 터널 가운데 한 줄기 빛이 되어 주셔서 옳은 길로 이끌어 주옵소서. 대통령과 위정자들에게 복을 주시어 나라를 잘 이끌어 나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무더위와 침수 피해로 고통을 겪고 있는 분들이 많습니다. 주님께서 위로하여 주시옵고 잘 극복할 수 있는 힘과 용기를 더하여 주옵소서. 그들의 삶의 터전을 하나님께서 지켜 주시옵소서. 이 여름을 잘 지낼 수 있는 지혜와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FM98.1 진주 FM92.5MHz 창원극동방송의 빛나는 오늘 함께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여러분의 문자 참여 기다리고 있습니다.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에 샵 0981, 우물정 0981번으로 문자 그리고 기도 제목, 사연, 축하할 일들 남겨주시고요. 신청 찬양 기다리고 있습니다. 썸머 스페셜이 진행되는 동안 여러분이 듣고 싶은 찬양을 샵 0981번으로 남겨주셔서 함께 할 수 있었으면 합니다. 오늘 출석 단어, 기도문 받으실 단어는 소망 두 글자고요. 샵 0981번으로 소망이라고 남겨주시면 디모데후서 2장 20절, 21절 말씀으로 올려드린 기도문 받으실 수 있습니다. 빛나는 오늘에서는 대한민국 도자기 역사의 중심 믿음의 기업 한국도자기에서 접시 세트, 야베스 목장에서 요거트 세트, 소중한 이웃 당신과 함께 만들어가는 꿀벌 이야기에서 천연 벌꿀 스틱 세트 준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많은 참여 기다리고 있고요. 오늘도 신청 찬양 기다리고 있으니까요. 빛나는 오늘을 통해서 이 시간 함께 나누고 싶은 찬양, 듣고 싶은 찬양 있으시다면 제목 보내주세요. 기도문 받으실 단어 소망 계속해서 샵 0981번으로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시편 42편을 묵상한 내용 여러분과 함께 나눴는데요. 절망적인 순간에 우리는 하나님 어디

계시냐고 외쳐 물을 수 있습니다. 절박하기 때문이죠. 하지만 소망을 가지고 하나님을 바라보면요. 결국 그 하나님께 대한 원망과 불평이 소망으로 변하여 우리는 찬송할 수 있습니다. 그러기에 오늘은 주님을 더욱 신뢰하는 그런 하루 되었으면 합니다. 샵0981번으로 소망이라고 남겨주셔서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9783님께서 오늘도 소망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4950님, 오늘 하루도 소망을 가지고 시작합니다. 1966님, 매일매일 새날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6157님, 행복 찬양 들려주세요. 극동방송 사랑합니다. 라고 남겨주셨더라고요. 행복 전해드립니다.

창사 70주년을 맞는 극동방송에서 여러분의 이야기를 찾습니다. 1956년부터 지금까지 쉼없이 오직 복음만을 전해온 극동방송. 이 전파는 누군가에게는 절망의 끝에서 들려온 한 줄기 위로였고, 누군가에게는 막힌 길 앞에서 들려온 하나님의 음성이었습니다. 라디오 너머로 들려온 말씀 한 구절이 삶을 바꾸고, 죽음 같던 자리에서 다시 일어서게 한 찬양 한 곡이 있었습니다. 그 은혜의 순간을 이제 함께 나눠주십시오. 극동방송에서는 창사 70주년 기념 청취자 수기 공모전을 진행합니다. 접수는 7월 24일 금요일까지, 분량은 A4용지 2장 내외로 이메일과 우편으로 접수가 가능합니다. 수상작은 단행본으로 출간되며 최신 휴대폰과 태블릿 PC 등 풍성한 선물도 준비되어 있습니다. 이번 수기 공모전과 관련한 자세한 내용을 문자로 받기 원하시는 분은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부과되는 휴대폰 문자 메시지 샵 1069 우물정 1069번으로 수기라고 보내주시면 자세한 내용을 문자로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극동방송을 사랑하시는 방송가족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랍니다.

빛나는 오늘 서머 스페셜 함께하고 계신 지금 시각 7시 28분 지나고 있습니다. 오늘 출석 단어는 소망 두 글자고요. 샵 0981 우물정 0981번으로 계속해서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빛나는 오늘 가족들과 함께하는 잠언 낭독 오늘 6장인데요. 어떤 분과 또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게 될지 기대하며 함께 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창원 세관교회를 섬기는 추수련입니다. 이렇게 극동방송국에서 장사 30주년을 맞이하여 하나님의 귀한 생명의 말씀을 부족하지만 낭독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오늘 제가 낭독할 말씀은 잠언 6장인데 저는 특별히 10절 11절 말씀에 좀 더 자자 좀 더 졸자 손을 모으고 좀 더 누워있자 하면 내 빈궁이 강도같이 오며 내 곰핍이 군사같이 이르리라 이 말씀이 상당히 많은 도전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6장 내 아들아 내가 만일 이웃을 위하여 담보하며 타인을 위하여 보증하였으면 내 입의 말로 내가 얽혔으며 내 입의 말로 인하여 잡히게 되었느니라. 내 아들아 내가 내 이웃의 손에 빠졌은즉 이같이 하라. 너는 곧 가서 겸손히 내 이웃에게 간구하여 스스로 구원하되 내 눈을 잠들게 하지 말며 눈꺼풀을 감기게 하지 말고 노루가 사냥꾼의 손에서 벗어나는 것 같이 새가 그물 치는 자의 손에서 벗어나는 것 같이 스스로 구원하라. 게으른 자여 개미에게 가서 그가 하는 것을 보고 지혜를 얻으라. 개미는 두령도 없고 감독자도 없고 통치자도 없으되 먹을 것을 여름 동안에 예비하며 추수 때에 양식을 모으느니라. 게으른 자여 내가 어느 때까지 누워 있겠느냐 내가 어느 때에 잠이 깨어 일어나겠느냐. 좀 더 자자 좀 더 졸자 손을 모으고 좀 더 누워 있자 하면 내 빙붕이 강도같이 오며 내 곰핍이 군사같이 이르리라. 불량하고 악한 자는 구부러진 말을 하고 다니며 눈짓을 하며 발로 뜻을 보이며 손가락질을 하며 그의 마음에 폐역을 품으며 항상 악을 꾀하여 다툼을 일으키는 자라. 그러므로 그의 재앙이 갑자기 내려 당장에 멸망하여 살릴 길이 없으리라.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는 것 곧 그의 마음에 싫어하시는 것이 예니 일곱 가지이니 곧 교만한 눈과 거짓된 혀와 무죄한 자의 피를 흘리는 손과 악한 궤교를 꾀하는 마음과 빨리 악으로 달려가는 발과 거짓을 말하는 망령된 증인과 및 형제 사이를 이간하는 자이니라. 내 아들아 내 아비의 명령을 지키며 내 어미의 법을 떠나지 말고 그것을 항상 내 마음에 새기며 내 목에 매라. 그것이 내가 다닐 때에 너를 인도하며 내가 잘 때에 너를 보호하며 내가 깰 때에 너와 더불어 말하리니 대저 명령은 등불이요 법은 빛이요 훈계의 책망은 곧 생명의 길이라. 이것이 너를 지켜 악한 여인에게 이방 여인의 혀로 호리는 말에 빠지지 않게 하리라. 내 마음에 그의 아름다움을 탐하지 말며 그 눈꺼풀에 홀리지 말라. 음료로 말미암아 사람이 한 조각 떡만 남게 됨이며 엄난한 여인은 귀한 생명을 사냥함이니라. 사람이 불을 품에 품고서야 어찌 그의 옷이 타지 아니하겠으며 사람이 숯불을 밟고서야 어찌 그의 발이 대지 아니하겠느냐. 남의 아내와 통관하는 자도 이와 같을 것이라. 그를 만지는 자마다 벌을 미워하리라.

변하지 못하리라. 도둑이 만일 줄일 때에 배를 채우려고 도둑질하면 사람이 그를 멸시하지는 아니하려니와 들키면 7배를 갚아야 하리니 심지어 자기 집에 있는 것을 다 내주게 되리라. 연과 간음하는 자는 무지한 자라. 이것을 행하는 자는 자기의 영혼을 망하게 하며 상함과 능욕을 받고 부끄러움을 씻을 수 없게 되나니 남편이 투기로 분노하여 원수 갚는 날에 용서하지 아니하고 어떤 보상도 받지 아니하며 많은 선물을 줄지라도 돕지 아니하리라. 아멘.

0: 잠시 후 은혜가 많은 구간입니다. 속도를 줄이시고 찬양에 귀 기울여 주세요. 극동방송 서머 스페셜.
1: 잠언 낭독 청취자 여러분과 함께하면서 참 많은 은혜를 누리고 있는데요. 그래서 창원 극동방송이 내년 개국 31주년을 기념해서 성경 66권을 우리 청취자들과 함께 낭독하는 그런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이 낭독에 참여하실 분 계신가요? 잠언보다는 조금 더 긴 분량의 성경을 낭독하게 되실 텐데요. 함께 해주십시오. 정말 많은 분들이 참여하셔야지만이 66권을 다 우리가 낭독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샵0981번으로 관심 있는 분들의 참여는 낭독이라고 남겨주시면 참여하실 수 있는 방법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개국 31주년을 맞이해서 청취자들과 함께 낭독을 할 건데

강경 전체를 할 예정입니다. 여러분의 참여 기다리고요. 관심 있는 분들, 낭독하실 분들은 낭독 두 글자 #0981번으로 남겨주셔서 제가 낭독하겠습니다 라는 뜻을 밝혀주시면 참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잠언 낭독 창원극동방송 유튜브를 통해서도 다시 들으실 수 있는데요. 우리 교회 집사님 권사님이 낭독을 하셨네. 응원하면서 함께 들어주시고 댓글도 남겨주시고 좋아요도 함께 눌러주시면 낭독하신 분들이 더욱 힘을 내실 수 있겠죠. 다음에 또 도전할 용기도 생길 거고요. 오늘 출석 단어 기도문 받으실 단어는요, 소망입니다. 소망 두 글자 #0981번으로 오늘 오전 8시까지 남겨주시면 기도문 받으실 수 있습니다. 이렇게 찬양을 나누고 말씀을 나누는 썸머 스페셜을 진행하면서 더더욱 우리 전파 선교사님들의 후원과 기도가 귀하게 사용되고 있음을 많이 느낄 수 있습니다. 전파 선교사님들의 후원으로 제작되고 있는 빛나는 오늘 여기까지고요. 오늘도 반짝반짝 빛나세요.

하나님 귀를 열어 내 기도를 들어주소서. 내가 문 두드리는 소리 못 들은 채 마소서. 가까이 오셔서 속삭이듯 응답해 주소서. 주님이 몹시도 필요합니다. 저들이 죄의 죄를 쌓고 원색적인 비방을 늘어놓으면 비열한 목소리로 내 온몸이 떨리고 사악한 눈초리에 귀가 죽습니다. 뱃속이 온통 뒤틀리고 죽음의 명령이 나를 짓누릅니다. 두려워 덜덜 떨며 머리부터 발끝까지 진저리를 칩니다. 스스로 묻습니다. 누가 내게 날개를 달아줄까? 비둘기 같은 날개를. 비둘기 날개 퍼덕여 이곳을 벗어나게 하소서. 평화와 고요를 맛보게 하소서. 시골길을 걸으며 숲속 오두막에서 쉬게 하소서. 광풍이 난무하는 이 험악한 곳에서 벗어나게 해주소서. 주님, 호되게 꾸짖으소서. 저들의 혀를 베어버리소서. 소름이 끼칩니다. 저들은 도성을 폭력배의 각축장으로 만들고 뒷골목을 배회하며 낮이고 밤이고 싸움질을 해댑니다. 거리에는 쓰레기가 흘러넘치고 상인들이 환한 대낮에 바가지를 씌우며 사기칩니다. 나를 모욕한 자가 동네 불량배였다면 차라리 내가 달게 받았을 것을, 욕설을 내뱉은 자가 남모르는 악인이었다면 내가 신경 쓰지도 않았을 것을. 그러나 그 자가 바로 너, 나와 함께 자란 나의 가장 친한 벗이라니. 우리가 팔짱 끼고 함께 걷던 그 기나긴 시간, 하나님 이야기에 시간 가는 줄 몰랐지. 저 배신자들을 잡아 산채로 지옥에 보내소서. 저들이 극심한 공포를 맛보게 하시고 저주받은 삶의 황폐함을 낱낱이 느끼게 하소서. 내가 하나님을 소리쳐 부르면 하나님께서 나를 도우시리라. 내가 깊은 한숨 내쉬면 해질녘이나 동틀녘에도 한낮이라도 그분께서 들으시고 구해 주시리라. 수천 명이 늘어서 나를 대적하는 위험 속에서도 내 생명 안전하고 아무 이상 없구나. 하나님께서 내 탄식 들으시고 판결을 내리시니 저들의 코를 납작하게 하시리라. 그러나 죄의 습관이 굳어진 저들, 하나님을 무시하는 저들 결코 변하지 않으리. 내 가장 친한 벗이 친구들을 배신하니 자기 말을 스스로 뒤집고 말았다. 평생 그의 말에 매료되었던 나, 그가 나를 공격할 줄은 꿈에도 몰랐다네. 음악처럼 아름답던 그의 말이 비수로 변해 내 마음을 찌르다니. 네 근심 하나님의 어깨 위에 올려놓아라. 그분께서 네 짐 지고 너를 도우시리라. 선한 이들이 쓰러져 파멸하는 것을 그분 결코 그대로 두지 않으시리라. 하나님, 저들을 진흙탕 속에 던져버리소서. 살인과 배신을 일삼는 저들의 수명을 절반으로 줄이소서. 나는 주님만 믿습니다. 더 메시지 지금까지 시편 55편 전해드렸습니다. 낭독에는 이희진이었습니다.

0: 이 프로그램은 안전한 먹거리와 환경을 책임지는 국가대표 검사기관 동진생명연구원과 함께합니다.
1: 1분 말씀 321개의 다양한 객실과 웨딩, 각종 예배연회가 가능한 그랜드 머큐어 앰베서더 창원 호텔과 함께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 도다. 시편 23편 1절과 2절 말씀입니다. 1분 말씀 321개의 다양한 객실과 웨딩, 각종 예배연회가 가능한 그랜드 머큐어 앰베서더 창원 호텔과 함께했습니다.
0: 보이지 않는 전파가 경남 땅에 처음 흐르던 30년 전 창원 극동방송은 복음의 새로운 문을 열었습니다. 예수님을 알지 못하던 수많은 영혼에게 전파는 선교사가 됐습니다. 30년 복음 외길, 그 길은 혼자 걸어온 길이 아니었습니다. 자신의 소중한 물질로 후원해 주신 분들, 이름이 드러나지 않아도 30년간 단 한 번도 끊기지 않았던 그 작은 헌신들, 우리는 그분들을 전파 선교사라 부릅니다. 전파 선교사가 있어 30년간 복음이 흘렀습니다. 전파 선교사가 있어 이 복음 방송은 오늘도 살아 있습니다. 이제 창원극동방송은 라디오를 넘어 더 넓은 미디어의 바다로 복음의 길을 이어가려 합니다. 그 걸음도 전파 선교사 여러분과 함께하고 싶습니다. 극동방송을 듣게 하세요. 그리고 보게 하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지금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2026년 극동방송 주제 선구입니다. FM 98.1MHz, 진주 FM 92.5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DD 극동방송에서 8시를 알려드립니다.

0: 그게 내가 매일 기쁘게 오늘 이 시간은 하나교회 정혜철 목사님의 말씀 보내드립니다. 은혜로운 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1: 성경 말씀은 여호수아 1장 1절로부터 9절까지입니다. 3절까지만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 여호와께서 모세의 시종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일러 가라사대 내 종 모세가 죽었으니 이제 너는 이 모든 백성으로 더불어 일어나 이 요단을 건너 내가 그들 곧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땅으로 가라. 내가 모세에게 말한 바와 같이 무릇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곳을 내가 다 너에게 주었노니. 이 시간에는 점령인가 순종인가 이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요단강 건너 약속의 땅 가나안에 넘어가기 직전 모세를 통해서 한 마지막 설교가 신명기입니다. 그 신명기에서 말하고자 하는 중요한 내용이 있습니다. 애굽에서 가나안까지의 거리는 640km에 불과한데 이스라엘은 그 거리를 무려 40년 걸렸습니다. 왜? 이는 하나님이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아니 지키는지 알려하신 것이라고 신명기에서도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사람은 떡으로만 살 수 없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야 하는 영적 존재입니다. 육체의 요구는 육체의 행복이고 영의 요구는 영원한 생명입니다. 육체가 잘 되는 것도 그 시작은 영혼이 잘 됨으로 이어지는 보상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내 소견으로 가감하지 말라. 광야에서는 그랬을지라도 약속의 땅에 들어가면 그리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곧 신앙은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 뜻대로 하는 것입니다. 여호수아의 내용인 가나안은 여호수아의 리더십의 교훈이나 천국의 모형이 아니라 신명기에서 가르쳤던 대로 순종하면 네 발로 밟는 것마다 다 얻는다는 것입니다. 이는 그리스도 안에서 얼마나 순종하는가의 싸움을 배우는 것입니다. 이미 가나안 땅은 아브라함과 그 후손에게 주신 바 된 땅입니다. 그래서 가나안은 점령해서 얻는 것이 아니라 순종해서 얻는 땅입니다. 때문에 그 본문에서도 마음을 강하게 하라, 담대히 하라. 너는 이 백성으로 내가 그 조상에게 맹세해 주려 한 땅을 얻게 하리라 한 것입니다. 이는 이미 여호수아가 두려워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경은 이렇게 초라한 인간을 하나님이 어떻게 붙잡아서 하나님의 존귀함을 드러내는가에 초점이 있는 것입니다. 과연 여호수아를 사로잡은 두려움이 무엇일까요? 모세가 눈도 또 기력도 쇠하지 아니하였는데 하나님이 데려가셨다 했습니다. 왜? 그 임무가 끝났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여호수아나 백성에게는 그것이 두려움입니다. 그리고 백성들은 남겨져 있고 가나안에는 일곱 족속이 철옹성처럼 강한 군대로 지키고 있습니다. 어찌 두렵지 않겠습니까? 또한 여호수아는 자기 백성들의 완악함을 누구보다도 가장 잘 압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본문 3절에서 무릇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것을 너희가 다 주었노니 했습니다. 그 시제가 완료형입니다. 즉 이것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은 반드시 된다는 것입니다. 창세기 13장에 보면 롯이 소돔과 고모라를 향하여 아브라함을 떠난 후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저 하늘의 별들처럼 네 민족이 그렇게 될 것이다 했습니다. 이때는 아브라함에게 아들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후 창세기 15장에서 하나님이 고기 사이로 횃불을 지나게 하면서 마치 계약서에 도장 찍듯 하면서 언약을 합니다. 내 민족이 사다의 말에 돌아오리니 했습니다. 이렇듯 하나님은 언제나 약속과 언약을 따라 행하십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2장에 보면 이스라엘 자손이 고욕으로 인해 탄식하며 부르짖으니 그 소리가 하나님께 상달된지라. 그리고 그 고통스러운

0: 들으시고 하나님의 언약을 기억하사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가나안은 점령해 가는 땅이 아니라 약속을 붙잡고 순종하는 땅입니다. 우린 점령이 아니라 순종하러 갑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맡기십니다. 때문에 여호수아 1장 8절에서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지켜 행하라 그랬어요. 그리할 때 내 길이 평탄케 될 것이라 내가 형통하리라 했습니다. 그래서 요셉이 종으로 팔려갔고요. 감옥으로도 갔지만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 형통하더라고 라고 했습니다. 형통이 무엇입니까? 이 형통이란 인간적 형통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과 계획대로 되어지는 형통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허기져 마치 베레아 사람처럼 말씀이 그러한가 하여 되씹어 되새김 할 때 우리 안에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가 열린다는 것입니다. 요셉은 그 고난 속에서 죽을 지경이었지만 하나님은 하나님의 숙성 과정을 통해 하나님의 계획자리로 그를 끌고 갔던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주권 속의 형통입니다. 바로 가나안은 그러한 형통입니다. 내가 총칼로 싸워 점령하는 땅이 아니라 순종하느냐의 싸움입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의 모든 영역이 같은 원리입니다. 어느 것 하나 인간적인 계획과 지략으로 이겨서 얻을 땅은 없습니다. 이 땅은 얼마나 하나님께 순종하느냐에 따라 하나님이 그 땅을 형통으로 드러내십니다. 그러니 우리도 말씀 앞에 순종함으로 그런 하나님의 형통을 경험하는 그런 삶을 한번 살아봅시다. 아멘.
1: 내가 매일 기쁘게 지금까지 하나교회 정혜철 목사님의 말씀 보내드렸습니다. 오늘 말씀 듣고 신앙생활에 도움받기 원하시는 분은 지역번호 055-289-8650 지역번호 055-289-8650번 하나교회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매일 기쁘게 오늘 순서를 맺습니다.

0: 복음 70년 경남 30년 FEBC 캠페인 새 일을 행하리라.
1: 안녕하세요. 진영중앙교회 송철승 목사입니다. 빌립보서 4장 4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죠.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감사할 것이 없다고 하십니까? 정말 그럴까요? 우리는 감사를 너무 쉽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좋은 일이 있을 때만 감사하려고 하죠. 하지만 진정한 감사는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주님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청취자 여러분, 오늘 하루 세 가지 감사의 제목을 찾아보세요. 먹을 것이 있다는 것, 숨 쉬는 것, 사랑하는 사람이 있다는 것,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감사의 사람이 되세요. 감사가 우리의 영혼을 풍요롭게 하고 우리의 가정을 따뜻하게 하고 우리의 공동체를 아름답게 만듭니다. 오직 복음, 다시 복음으로 감사의 마음으로 하루하루를 살아가겠습니다.
0: FEBC 캠페인 새 일을 행하리라. 장원극동방송 목회자 자문위원회와 함께합니다.

0: 창원극동방송 개국 30주년 특별 인터뷰 30인의 이야기.
1: 창원극동방송 방송가족 여러분 반갑습니다. 저는 창원극동방송 극동포럼을 맡고 있는 조우성 장로입니다.
2: 창원극동방송과 어떤 추억을 갖고 계신가요?
1: 우리 극동방송 창립 이전에는 우리 지역의 기독문화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좀 희박했었죠. 그러나 극동방송이 이제 개국됨으로 우리 기독문화가 완전하게 달라졌다, 대중화되었다. 나 그런 것이 가장 우리 극동방송이 그동안에 걸어왔던 아주 귀한 점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해 봅니다.
2: 평소에도 창원 극동방송을 자주 홍보하시나요?
1: 그렇죠. 이제 뭐 우리 그리참뿐 아니라 많은 사람들도, 일반 사람들도 극동방송을 듣고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라디오만 켜기만 하면, 차만 시동 걸기만 하면 극동방송이 울려 퍼지는 이 방송을 듣는 모든 사람들이 정말 행복한 그런 하루를 시작하고 좋은 그런 그 하루의 삶을 살고 있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해 봅니다.
2: 창원 극동방송이 설립될 당시의 기억을 얘기해 주실 수 있을까요?
1: 우리 창원 극동방송이까지 역사는 정말 참 눈물겨운 역사이죠. 이 지역에 많은 크리스찬 리더들이, 목사님들이 또는 장로님들이 이 방송 설립을 위해서 오랫동안 기도해 왔었는데, 그 기도의 결실이 사실은 방송의 허가가 되지 않는 그 상황이었지만 극적인 그러한 하나님의 역사를 통해서 방송의 허가가 나고, 또 이 지역에 많은 분들이 교회와 성도들이 정말 십시일반 함께 동참해서 오늘의 이 극동방송을 세우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지역을 지나다닐 때마다, 극동방송의 방송국을 볼 때마다 그 감격이 새롭게 묻어나고 새롭게 생각이 납니다. 여기에는 우리 성도들의 땀과 눈물이 어려있다, 기도가 숨어있다, 그런 역사가 서려있는 곳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2: 창원 극동방송에게 바라는 점이 있으실까요?
1: 아무래도 이제 이게 미디어 이렇게 시대이다 보니까 극동방송의 전파라고 하는 이 매체의 한계는 있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을 가져보고, 다양한 매체, 이 미스미디어를 우리가 어떻게 따라가겠는가, 어떻게 또 선점하는가 하는 이런 부분도 우리 극동방송이 앞으로 해결해야 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상황극동방송 개국 30주년 특별 인터뷰 30인의 이야기. 극동방송을 통해 누린 한 사람의 은혜. 이 은혜가 오늘 또 다른 누군가에게 이어지길 기대합니다. 극동방송을 듣게 하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지금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FBC 게시판입니다. 마리아처럼 기도하고 마르다처럼 섬기는 마마클럽 2026년 7월 지역별 기도 모임 알려드립니다. 양산 마마클럽 기도회 7월 14일 화요일 양산교회 하동

마마클럽 기도회 7월 14일 화요일 진교교회, 김해 마마클럽 기도회 7월 16일 목요일 모든 민족교회, 그리고 진주 마마클럽 기도회 7월 21일 화요일 진주 갈릴리 교회에서 진행됩니다. 사천 마마클럽 마중물 기도회 7월 21일 화요일 삼천포 교회, 남해 마마클럽 마중물 기도회는 7월 28일 화요일 남해읍 교회에서 진행됩니다. 마마클럽 기도회 시작은 오전 10시, 진주와 하동은 저녁 7시, 사천과 남해는 저녁 7시 30분입니다. 더 뜨겁게 기도하기 원하시는 분들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자세한 문의 010-4577-2207 마마클럽으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기독교 대한 성결교회 경남 서지방주관 평신도 부흥회가 7월 13일 월요일부터 15일 수요일까지 저녁 7시 30분 충무중앙교회에서 이기용 총회장님을 강사로 모시고 열립니다. 자세한 문의 010-6591-0599번 담당자에게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산청군 기독교연합회 주관 곽선희 목사님 초청 목회자 부부 세미나가 7월 27일 월요일 오후 2시 산청읍 중앙로에 위치한 산청교회에서 개최됩니다. 자세한 문의와 신청은 010-9426-0549번 담당자에게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2026 호국 보훈의 달 기념 현충시설 기념관에서 놀자 체험행사가 오는 7월 31일까지 애국지사 산돌 손양원 기념관에서 열립니다. 자세한 사항 055-587-7770번 담당자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창원 극동방송에서 어린이 합창단 신입 단원을 모집합니다. 한국 정통교단이 인정한 교회에 출석하는 초등학교 3학년부터 6학년까지의 어린이는 누구나 신청 가능하며 단문 50원의 유료 문자 샵 0981로 합창 두 글자 보내주시면 오디션에 관한 내용을 안내받으실 수 있습니다. 자세한 문의는 269-9810 창원 극동방송으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FBC 게시판 이 시간 방송을 원하는 교회나 기관에서는 행사 내용과 교단 확인 증명서를 2주 전에 메일 주소 febccw@daum.net 메일 주소 febccw@daum.net으로 보내시고 269-9810번 창원 극동방송으로 전화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0: FEBC 극동방송입니다.
1: 생명은 빛으로 생명은 빛으로 매주 월요일 이 시간은 성산 한빛교회 정원기 목사님의 말씀 보내드립니다. 오늘은 레위기 4장 1절부터 35절까지를 본문으로 속죄제 무뎌진 영혼이 깨어나는 예배라는 제목의 말씀 전하십니다. 은혜의 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2: 우리 레위기 말씀으로 함께 은혜 받는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이제 네 번째 번제, 소제, 지난주는 화목제, 그리고 오늘은 이제 속죄제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남의 죄에 참 예민합니다. 다른 사람이 죄를 짓고 다른 사람이 실수하고 다른 사람이 부조리함을 저지르는 일에는 굉장히 예민합니다. 그래서 거짓이라든지 탐욕이라든지 무례하다든지 위선을 보이면 우리는 금방 분노하죠. 그런데 내 안에 있는 죄에 대해서는 너무 둔합니다. 남의 죄에 대해서는 판사가 되지만 내 죄에 대해서는 변호사가 될 때가 얼마나 많나요? 여러분, 이것을 성경은 영혼의 위험 상태라고 말합니다. 죄가 없는 것이 아니에요. 내 죄인데, 나도 죄가 있는데, 근데 내 죄에 대해서는 죄를 죄로 느끼는 감각이 무뎌져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묻습니다. 넌 정말 괜찮아? 너는 아무렇지 않아? 너는 죄인 아니야? 하나님은 왜 자기 백성에게 죄를 덮어두지 말고 하나님 앞에 가져오라고 하시는지, 오늘 우리는 이 속죄제를 통해서 남을 정죄하고 남을 비판하기 전에 하나님 앞에서 내 영혼이 먼저 깨어나는 그 은혜를 누리기를 축원합니다. 자, 첫 번째 단락입니다. 속죄제는 죄가 하나님 앞에서 실제적인 문제임을 깨닫게 해줍니다. 자, 죄가 하나님 앞에서 실제적으로 가장 큰 문제다. 자, 오늘 본문 2절을 보면 성경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누구든지 여호와의 계명 중 하나라도 그릇 범하였으되, 그릇 범하였으되. 자, 여러분 이 구절을 잘 보십시오. 그릇 범하였으되, 이건 일부러 하나님 앞에 죄를 짓는 반역한 죄를 말하지 않습니다. 그릇 범하다, 이건 우리가 모르고 지은 죄도 있다는 말입니다. 깨닫지 못한 채, 인식하지 못한 채, 자각하지도 못한 채, 심지어는 습관처럼 지나쳐

같은 죄, 그런 죄들 예사로 여기고 쉽게 여기고 타협하다 보니까 이제는 죄인데도 너무 내 눈에는 작아 보여서 죄로 여겨지지 않을 만큼 그 작은 죄도 하나님 앞에서는 실제적으로 문제가 되는 죄라는 겁니다. 사람들은 뭐라고 하죠? 몰랐으니까 괜찮다. 다음에 조심하면 되지. 그런데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의도가 없었다고, 내가 의도하지 않았다고 영향이 없는 것이 아니에요. 몰랐다고 죄가 아닌 것은 아니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속죄죄는 히브리어로 하타트입니다. 그림을 보여주세요. 죄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말은 빗나가다라는 뜻을 가진 하타트, 속죄죄는 하타트. 히브리어로 하타는 죄. 그러니까 속죄죄와 죄라는 의미가 같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헬라어로 하마르티아, 관역을 빗나가다는 뜻과 같은 의미입니다. 자, 죄는 단순히 큰 사고를 치는 것 같지요. 이 하타, 하마르티아가 가지고 있는 의미는 결국 관역을 빗나가다, 벗어나다. 죄는 뭐냐? 하나님이 정하신 길에서 벗어나는 것. 받아합시다. 하나님이 정하신 길에서 벗어나는 것. 죄는 하나님이 정해놓은 질서에서 벗어나는 게 죄입니다. 모든 것이요. 그래서 하나님을 행해야 할 마음, 하나님을 향해야 할 마음이 내 욕망, 자기 생각으로 기울어져 있는 것도 죄입니다. 순종해야 할 삶이 내 뜻으로 방향을 바꾸는 것도 죄입니다. 여러분, 오늘 레위기를 읽다 보니까 무슨 뜻인지도 모르고 막 정신없이 읽으셨을 거예요. 그래서 레위기는 사실은 좀 찬찬히 한 번, 두 번, 세 번, 최소한 한 일곱 번 정도는 봐야 눈에 단어들이 들어오고 사람들이 보이고 재물들이 보이고 이 제사를 드리기 위한 하나님의 의도가 보입니다. 이 직관적으로 금방 눈에 들어오지 않는 책이 아마 레위기라고 볼 것입니다. 오늘 레위기 어떤 내용들이 있었냐면 죄의 다양한 사람들을 기록하고 있었어요. 먼저는 기름 부음을 받은 제사장들의 죄를 이야기합니다. 그 다음에 온 회중의 죄를 말하고 그 다음에는 족장들의 죄를 말하고 그래서 우리가 요 세 가지는 읽었습니다. 그 다음에 27절부터는 또 평민의 죄를 다루고 있습니다. 자, 제사장의 죄, 이스라엘 온 회중의 죄, 그리고 족장들이 지은 죄, 그리고 마지막으로 평민들의 죄. 이게 왜 중요하냐면 죄는 특정한 사람에게만 있는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지도자라서 짓는 죄, 족장이라서 짓는 죄, 또 성전에 들어올 수 있는 남자, 회중이라서 짓는 죄. 죄는 특정인에게만 있는 문제가 아니라 결국 지도자에게도 공동체 전체에게도 영향력이 있든 영향력이 없는 평범한 사람이든 누구나 다 죄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근데 특별히 오늘 레위기를 보면 제사장의 죄가 굉장히 무겁습니다. 제사장은 백성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제사장이 죄를 짓잖아요. 그 영향력은 제사장 개인에게서 끝나지 않습니다. 제사장 때문에 공동체 전체가 마구마구 흔들립니다. 그래서 제사장은 온 회중의 죄를 그리고 제사장과 온 회중의 죄는 오늘 이 속죄제를 보면 그 제물의 피를 성소 안까지 들고 들어갑니다. 보통 번제단에서 다 마무리를 하는데 번제단이 아니라 성소 안에까지 이 피를 가지고 들어갑니다. 휘장 앞에 뿌려지게 되고 향단불에 발라졌습니다. 다음에 우리가 이제 오제사가 끝나고 칠절기 때 성막 내부 안, 성소와 지성소를 또 살펴보면 성소 안에 금향단이 있고 또 떡상이 있고 이런 것들 살펴보겠습니다. 성소 안에 휘장 앞에까지 그리고 향단의 뿔까지 피를 바르고 뿌립니다. 이게 어떤 의미냐면 죄가 예배 그리고 공동체의 거룩까지 더럽힌다는 뜻을 가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우리에게 큰 경고가 되네요. 결국 부모님의 죄, 부모의 죄는 사랑하는 자녀들과 그 모든 가정 구성원들의 영향을 준다는 사실입니다. 지도자들의 죄는 공동체를 흔듭니다. 교회를 흔들고 나라와 민족을 흔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성도의 말 한마디도 교회를 세우거나 무너뜨릴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죄는 하나님 앞에서 결코 먼지털 한 털만이라도 가벼이 여겨지지 않습니다. 죄가 개인의 은밀한 장소

에서 은밀한 곳에서 비밀스러이 시작이 되지만 결국에는 공동체 전체의 상처로 아픔으로 번지게 된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받아봅시다. 죄는 하나님 앞에서의 문제이다. 그래서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서는 작은 죄도 영혼을 더럽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죄를 사랑해서 죄를 짓는 게 아닙니다. 죄를 좋아해서 죄 짓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죄가 너무 익숙하니까, 죄가 너무 익숙해서 죄를 죄로 느끼지 못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여러분, 죄를 가볍게 여기는 마음도, 죄를 가볍게 여기는 마음도 결국 아무리 은혜를 구해 보십시오. 은혜도 가볍게 만들어 버립니다. 죄를 두려워하는 사람이 은혜도 하나님 앞에 온전한 감사로 받는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다윗을 보세요. 다윗이 바세바와 죄를 지은 뒤에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 제가 순간에 충동적인 감정에 사로잡혀서 이 끔찍한 죄를 지었네요라고 바로 해결했더라면, 바로 그 문제를 하나님 앞에 들고 나와 해결했더라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다윗도 사람이었습니다. 덮으려고 했어요. 거짓으로 먼저 덮으려고 했습니다. 권력으로 덮으려고 했습니다. 결국에는 바세바의 남편 우리아를 죽음으로 몰아넣지 않습니까? 그래서 나단이 당신이 바로 그 죄인이요라고 하니까 뭐라고 하죠? 하나님 앞에 나와 하나님, 내가 여호와께 범죄하였습니다. 그래서 지어진 시가 시편 51편 아닙니까? 여러분, 죄를 깨닫는 순간은 끝장나는 순간이 아니에요. 아, 죄가 드러났구나. 나는 모든 것이 끝이야가 아니라, 여러분 기억하세요. 그 시간이, 그 순간이 바로 회복의 시간이라는 것을.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죄가 하나님 앞에 다 드러나기를 기뻐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속죄죄를 허락하신 겁니다. 너의 죄를 작게 보지 않도록 해. 이 속죄 제사를 통해서 죄의 문제를 심각하게 보고 죄가 있다면 하나님 앞에 들고 나오기를 하나님이 너무너무 기뻐하셔요. 그래서 우리에게 죄를 숨겨놓고 맨날 괴로워하며 살지 않고 나한테 내놓고 좀 즐겁게 살아. 그래서 속죄 제사를 하나님이 우리에게 만들어 주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죄를 죄로 여기지 못하는, 죄를 짓고도 아무 감각이 없는 것이 가장 무서운 것입니다. 성도는 죄를 숨기는 사람이 아닙니다. 받아봅시다.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아가는 사람이다. 하나님 앞에 우리의 죄의 문제를 가지고 나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자, 두 번째 단락입니다. 속죄죄는 죄의 해결이 후회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피의 속죄, 어린 양의 피의 속죄에 있음을 가르쳐 줍니다. 여러분, 속죄죄는 죄의 문제가 단순히 내가 반성하고 아이고 왜 그랬을까 후회한다고 해결되지 않는다, 이걸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많은 사람들이 잘못하고 후회는 합니다. 가룟유다 보십시오. 예수님을 은삼십에 팔고 가룟유다가 했던 건 후회였습니다. 그러나 그 후회는 회개로 구원으로 이어지지 못하죠. 결국 비가 나여 자신의 몸을 내어던져 내장이 터져 죽는 비참한 죽음으로 자살을 선택하고 맙니다. 여러분, 죄를 깨달은 사람이 오늘 본문에 보면은 재물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제사장이나 온 회중이 죄를 지었을 때는 수송아지를 드렸습니다. 족장이 죄를 지었을 때는 순념소를, 평민들은 암염소나 어린 양을 드렸습니다. 형편에 따라서 재물은 달랐지만 원리는 같았습니다. 뭐냐면 죄인이 재물을 들고 와서 그 재물의 머리 위에 안수를 합니다. 그러면 재물은 죽습니다. 피가 흘려지게 되겠죠. 제사장은 그 피를 하나님 앞에 뿌리고 제단불에 바르고 남은 피는 제단 밑에다가 쏟아붓습니다. 자, 이 행위가 뭘까요? 죄의 문제는 말로만 넘어가지 않는다는 겁니다. 미안합니다. 죄송합니다. 말로 픽 던져버리는 사과로 끝나지 않고 죄에는 반드시 피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피가. 자, 그 다음 그림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속죄죄에서의 핵심은요, 안수와 피입니다. 안수와 피. 안수는 단순한 동작이 아닙니다. 이 죄는 내 죄입니다. 이 재물이 나를 대신합니다는 고백입니다. 여러분,
죄는 남 탓으로 넘기는 게 아니에요.

환경 탓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서 내 죄로 인정하는 것입니다. 죄를 인정하지 않으면 우리는 하나님이 죄를 용서해 주시는 속죄의 은혜도 절대 경험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피, 레위기 제사 가운데 피가 참 중요한데 피는 생명입니다. 죄의 값은 가볍지 않다는 거예요. 피는 생명으로 갚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죄는 생명으로 갚아야 된다는 거예요. 사람은 죄를 저지른 뒤에 미안합니다라는 말로 끝나지만 물론 미안하다, 후회, 잘못했다 말도 필요합니다. 후회도 필요하고 눈물도 필요하죠. 그러나 그것이 우리 죄를 씻지는 못합니다. 여러분, 후회는 결과를 아파하는 마음일 뿐이에요. 내가 왜 그랬을까? 그러나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회개입니다. 회개는 하나님 앞에서 죄를 인정하고 돌아서는 믿음입니다. 그래서 후회는 눈물을 만들지만 피는 속죄를 이룬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자, 안수와 피. 이 말씀이 참 무겁습니다. 그러면서도 참 은혜로워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죄인을 그냥 버리시지 않고 속죄의 길을 안수와 피 흘림을 통해서 열어주셨기 때문입니다. 우리와 같은 저와 여러분, 우리 죄인 아닙니까? 죄인이 자기 죄를 깨닫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길을 하나님은 속죄 제사를 통해서 마련해 주신 겁니다. 죄를 숨기지 않고 합리화하지 않고 재물 위에 손을 얹고 하나님, 이 죄가 나의 죄입니다 고백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 이게 속죄제의 은혜입니다. 그래서 속죄제사는 죄의 심각성을 우리에게 보여주지만 동시에 우리 하나님은 얼마나 자비로우신가, 이 죄 문제를 피 흘림의 희생제사를 통해 하나님을 용서해 주시기를 원한다는 거죠. 여러분, 제단에 뿌린 힘과 권위를 상징해요. 힘과 권위, 그 제단뿔에 피를 발라요. 이게 무슨 말이냐? 죄인은 자기 힘으로 죄를 지울 수가 없다는 겁니다. 힘과 능력과 권세를 가지신 하나님만이 우리 죄를 씻을 수 있는 능력이 있으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정하신 제단, 하나님이 받으시는 피, 하나님이 열어주신 은혜만 죄인을 살린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죄를 숨기는 곳에는 우리 영혼이 변듭니다. 여러분, 우리가 왜 힘듭니까?

주소서. 여러분, 죄를 지으면 찬송가의 가사와 같이 우리 마음이 곤하고 피곤하고 무겁습니다. 그러나 죄 용서함을 받으면 그만큼 가벼울 수가 없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정하신 속죄의 자리에서 우리 죄가 사함을 받고 죄인은 살아나는 은혜를 경험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깊이 만나면 남의 죄가 보이지 않고 내 죄가 먼저 보입니다. 참된 예배는 다른 사람을 판단하는 자리가 아니에요. 내 죄를 보고 하나님 앞에 통회하며 기도하는 자리입니다. 여러분, 베드로 보세요. 예수님 세 번이나 부인하죠. 여기 있는 제자들은 다 예수님을 모른다 부인하고 도망갈지라도 나는 예수님 버리지 않겠습니다. 호언장담했던 베드로 아닙니까? 그런데 베드로는 자기 자신을 잘 몰랐던 것 같아요. 작은 계집아의 질문에 나는 모른다, 나는 모른다, 난 예수를 모른다 세 번이나 부인하지 않았습니까? 닭이 울었습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밖으로 나가서 심히 통곡하며 회개하죠. 여러분, 베드로가 눈물을 흘렸기 때문에 그 베드로의 눈물이 그를 회복시킨 것이 아니라 나중에는 그가 회개하고 난 다음에 누가 오세요? 부활하신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찾아오시지 않습니까? 베드로야,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나는 입으로 예수님을 모른다 세 번을 부인했는데 예수님은 그 입술로 베드로에게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베드로야 내가 너를 이만큼 사랑한다, 그리고는 사명을 맡기실 때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베드로는 그 모든 죄에서부터 자유케 된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후회가 베드로를 살린 게 아니에요. 예수님의 은혜가 베드로를 살렸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회복되는 것도 눈물의 양에 달려있는 게 아닙니다. 우리를 찾아오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는 사실, 그 은혜가 우리를 정결케 한다는 사실, 그래서 은혜 베푸시는 주님 앞에,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아가야 하는 줄 믿습니다. 특별히 여러분, 구약의 속죄 제사는 반복되어야 됐어요. 끊임없이 제물이 필요했고 피가 계속 흘려져야 됐고, 이게 뭘 의미하냐면 사람의 죄가 얼마나 큰가를 보여주는

한 번으로 끝내도 되는데 이게 한 번이 아니라 매년 해마다 계속해서 반복돼야 된다는 거. 그만큼 우리 죄가 참 치명적이고 깊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 구약의 속죄 제사는요 매년 드리니까 얼마나 피곤하겠습니까? 그래서 더 완전한 제물을 바라보게 하는 게, 그래서 구약은 그림자인 것입니다. 신약의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완전한 속죄의 제물이 되시는 거죠. 예수님은 죄가 없는 분이시지만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 죄의 자리에 서셨습니다. 그래서 십자가는 죄를 가볍게 그냥 덮어버리는 자가 아니라 우리 하나님이 죄를 얼마나 심각하게 보시는지를 보여주는 자리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십자가는 하나님이 죄를 얼마나 미워하시고 우리 죄를 얼마나 심각하게 보시는지를 보여주는 자리입니다. 동시에 십자가는 그런 죄인인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보여주는 자리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죄에 대한 무시무시한 공의로운 심판과 그럼에도 불구하고 죄인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한량없는 긍휼과 사랑이 충돌하는 자리가 십자가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믿음이 없이는 세상 사람들은 이 십자가의 이 모순을 결코 이해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죄는 십자가 없이는 해결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십자가 앞에서 어떤 죄인도 소망을 잃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 험한 십자가가 우리에게 유일한 소망이고 답이 되는 것입니다. 날마다 십자가 바라보며 죄와 은혜가 나타난 그 십자가, 날마다 주님의 십자가 앞으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속죄제는 예수님의 십자가 안에서 깨끗한 삶으로 우리를 부릅니다. 깨끗한 삶. 여러분, 속죄제는 죄책감을 덜어주는 제사가 아니었습니다. 얼룩진 삶을 깨끗하게 하고 다시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서도록 도와주는 제사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진 않았지만 레위기 6장에 가면 속죄 제사를 드릴 때 이 제물에 대한 규례가 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속죄 제물은 지극히 거룩하니라, 지극히 거룩하니라. 6장에 가면 계속 이 말이 반복이 됩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죄를 다루는 제사가 속죄 제사입니다. 아마 우리가 그 현장을 직면한다면 그날 속죄 제사를 드리러 오는 사람이 한두 명이겠습니까? 수백 명이겠습니까? 수천 명이겠습니까? 수만 명이 아니라 수십만 명입니다. 지파별로, 가정별로, 족속별로 양과 염소를 들고 와서 그 자리에서 피를 흘리는데 양들을 잡아주기, 그날 죽어나가는 양과 소가 얼마나 되겠습니까? 그 예배의 자리에는 피 비린내가 진동을 할 겁니다. 여러분 피 비린내 맡아보셨어요? 저도 못 맡아봤습니다. 지독하대요. 피 비린내가 지독하고 배를 가르고 내장을 드러내면 피비린내와 그 똥냄새와 비린내와 그 자리가 그냥 상상을 불허하는, 우리가 생각하는 그 이렇게 거룩한 예배 자리가 아닙니다. 도살장입니다. 도살장. 그런데 죄를 다루는 제사인데 성경은 뭐라고 말하냐면 지극히 거룩하다 말씀하고 있어요. 왜 그럴까요? 죄를 숨기는 곳은 더럽습니다. 죄를 내 마음속에 숨겨놓으면 내 영혼은 더러워집니다. 그러나 죄를 하나님 앞에 가져가면, 하나님 앞에 죄를 가져갈 때 거룩해지고 깨끗해집니다. 그래서 회개는 부끄러운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죄인을 다시 살리시는 은혜의 자리가 회개의 자리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죄를 관리하려고 합니다. 관리하려고 합니다. 완전히 버리기보다는 들키지 않을 만큼 숨기지요. 죄를 끊지 못하니까 조절합니다. 회개하면 되는데 변명하지요. 너무 힘들어서 그렇습니다. 제가 원래 상처가 많아서 그래요. 저 사람도 문제 아닙니까? 왜 나만 탓합니까? 여러분, 물론 상황이 어렵고 또 여러분의 상처가 있는 거 사실이고 실제입니다. 그러나 죄를 상황 탓하고 남 탓하면 결국 회복할 수 있는 방법도 잃어버린다는 걸 기억하십시오. 핑계대고 변명하고 탓하면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회복될 수 있는 기회마저도 잃어버린다는 거. 그래서 성도는 죄를 관리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죄를 들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사람이 성도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회개는 나를 무너뜨리지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 다시 살 길을 여는 것입니다.
회개하는 사람은 자기를 혐오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문을 여는 용기 있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회개하는 자들을 찾으십니다. 할렐루야. 자, 그 다음 그림을 보여주세요. 그러면 우리는 이 죄를 어디로 가져가야 하겠습니까?

아예 죄를 위한 속죄 제물이 되셨기 때문에, 그래서 주 예수님이 죽으신 곳이 십자가, 제사장과 온 회중의 속죄 제물은 진 밖에서 불살라집니다. 진 밖에서. 죄의 부끄러움이 진 밖으로 옮겨졌다는 뜻입니다. 죄는 얼마나 부끄럽습니까? 죄를 짓고 나면은 사람 얼굴 마주 보기가 그렇습니다. 히브리서도 예수님이 성문 밖에서 고난을 받으셨다라고 말하죠. 예수님이 우리가 진 죄, 우리가 지은 죄의 수치, 그걸 지시고 성문 밖으로 가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받아야 할 부끄러움 수치의 자리, 예수님이 그 자리에 서셨다는 뜻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죄인입니다라고 인정하는 순간, 십자가 앞에 죄를 들고 와서 죄를 고백하는 순간, 그때부터 은혜가 시작되는 겁니다. 여러분 기억하세요. 죄를 숨기면 죄가 항상 나를 딱 잡고, 이거 안 되지? 따라와, 죄는 우리를 끊임없이 끌고 갈 것입니다. 그러나 죄를 고백하면 십자가 은혜가 우리를 자유케 합니다. 이 진리를 알면 이 진리가 우리를 자유케 하는 영원한 은혜와 기쁨이 넘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삭개오 보세요. 돈 많았습니다. 깨끗한 사람은 아니었어요. 욕심으로 관계를 무너뜨렸고 사람들에게 미움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삭개오를 보세요.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예수님이 삭개오의 인생에 그의 집에 들어오시니까 삶이 바뀌죠. 가난한 자들에게 나누어 주었습니다. 속여 빼앗은 것을 네 배로 갚아주겠다고 말했습니다. 그뿐입니까? 간음하다가 붙잡힌 여인도 마찬가지예요. 사람들은 돈을 들었습니다. 그를 돌을 던져 죽이려고 했어요. 여인의 죄는 분명했습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님은 여인의 죄를 가볍게 여기지 않으면서도 내가 너를 정죄하지 않겠다. 예수님은 그 간음하다 붙잡힌 여인을 버리지 않으셨습니다.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겠노라. 다시는 죄를 짓지 말아라. 여러분, 은혜라고 하는 것은요, 죄를 허락하는 말이 아닙니다. 죄에서 떠나 새롭게 살라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능력이 바로 은혜입니다. 십자가의 용서는 우리를 죄 가운데 두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가 능력이 없어서 여전히 예수님을 믿는다, 십자가의 핏부림을 받았다고 하는 성도가 죄 가운데 있습니까? 그건 나의 완악함의 문제예요. 내 죄를 하나님 앞에 솔직하게 인정하지 않고 숨겨놓고 타협하고 핑계대고 변명하는 나의 완악함, 나의 고집스러움이 문제지 십자가가 능력이 없어서 그런 게 아니에요. 십자가는요, 우리를 죄 가운데 절대로 두지 않습니다. 고로 십자가를 통과하고 십자가 앞에 성도들은요, 서는 성도들은 돈을 쓰는 방식도, 사람을 대하는 방법도, 그리고 내 속에 숨겨놓은 은밀한 죄도 반드시 정리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듣고 여러분의 죄를 정리하는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용서를 받았다는 말은 네 마음대로 살아도 된다는 뜻이 아니에요. 이제 예수님 안에서 나는 얼마든지 다르게 살 수 있다. 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새 것이 되었도다. 우리는 새로운 삶, 하나님이 주시는 저 영원한 하늘나라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새 사람으로, 성령의 사람으로 온전히 지음 받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날마다 예수님의 피 앞으로 나아가십시오. 일주일에 한 번 드리는 예배로는 부족합니다. 여러분, 매일의 삶 속에 우리 소재를 살폈지 않습니까? 말씀을 보시고 기도하시고 예배의 자리에서 여러분 자신을 끊임없이 돌아보며 내 생각과 내 행동과 내 고집과 내 마음속에 이 참 깨어지지 않는 자아가 십자가 앞에서 겸손함으로 나는 죄인입니다 고백하기까지 여러분 회개를 이루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축원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늘 우리도 예수님의 피 앞에 나아가야 합니다. 말로 지은 죄가 있고 분노하는 습관이 있고 음란한 생각과 탐욕적인 소비와 교만한 판단, 예배가 형식화되고 기도 생활을 게을리하는 것 주님 앞으로 가져오십시오. 예배는 죄를 숨긴 채 마음만 위로받는 시간 아닙니다. 정신적인 승리, 정신적인 위로, 요즘 이상한 말들이 참 많습니다. 이긴 거는 이기고 진 거는 진 거예요. 비겁하게 한 발 물러서서 마음으로 사람을 이렇게 해서 정신적 승리했다. 그건 말이 아니죠. 정신적인 회개, 정신적인 위로. 여러분, 예배는요, 내 마음이 위로받고 끝나는 게 아니라 몸으로서,
몸으로서

0: 십자가를 통과한 성도들이 몸으로서 예배를 드리고 그 몸으로서 받은 은혜를 내 한 주간의 삶 속에 몸으로서 구별되이 순종하며 살아가는 그게 십자가를 통과한 성도의 삶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죄는 덮어둘 문제가 아닙니다. 예수님의 피로 씻음 받아야 합니다. 우리 죄가 드러날 때 은혜가 시작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의 무뎌진 영혼을 깨우시는 우리 예수님 앞에서 죄를 숨기지 말고 십자가 앞으로 가지고 갑시다. 그리하여 다시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나는 놀라운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 생명은 빛으로 지금까지 성산 한빛교회 정원기 목사님의 말씀 보내드렸습니다. 오늘 방송 들으시고 신앙생활에 도움받기 원하시거나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기 원하시는 분들은 지역번호 055-282-0191번 성산 한빛교회나 055-269-9810번 창원 극동방송으로 전화주시기 바랍니다. 생명은 빛으로 오늘 순서를 맺습니다.
2: FM 98.1 진주 FM 92.5MHz 창원 극동방송입니다.
3: 1번 찬송 김해시 진영읍 신도시에 위치한 예수님의 마음으로 지역을 섬기는 설정한 목사 신무 세진영 교회와 함께합니다.

0: 1번 찬송 김해시 진영읍 신도시에 위치한 예수님의 마음으로 지역을 섬기는 설종학 목사 시무 세진영 교회와 함께했습니다.
1: 는 무엇이든 척척 만들잖아요. 그런데 AI가 되살릴 수 없는 소리도 있대요. 사라지면 다시 살릴 수 없는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70년 경남산 전면 FM 98.1MHz 진주 FM 92.5MHz 극동방송인 다음 자들을 응원합니다. HLDD 극동방송에서 9시를 알려드립니다.

자, 요즘 이런 표현 자주 접하죠. 가성비 최고, 혜자스럽다, 돈가 판다. 얼마짜리에 어느 정도 값어치가 있느냐, 이게 하나의 기준이 된 그야말로 대가성비의 시대입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요, 이 습관이 물건에서 끝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사람 관계에도, 시간 쓰는 데에도, 심지어는 자기 자신을 볼 때에도 가성비를 따지기 시작합니다.